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시간엔 이미 또 배웠던 거예요. 직사각형 그리고 마름모. 이미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직사각형이 뭐냐 마름모가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또는 마름모로 뭔가 변해가는 그 과정, 그 조건은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이 무엇이냐? 직사각형.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하나에 몇 도예요? 하나에 90도잖아요? 그러면은 A랑 C, B랑 D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여기 같아요? 여기 같아요. 서로 같네요? 그러면은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직사각형은 뭐의 일종이다?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갖냐?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모든 성질은 다 만족해요. 대변의 길이 같고요. 대각의 크기 다 90도로 같고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데 직사각형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바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대각선의 입장에서 우리 사각형을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직사각형을 잘 보면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대요. 거기에 플러스, 덤으로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2등분하더라 라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성질?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길이가 같다. 근데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AO, BO, CO, DO 요 네 파트의 길이가 전부 같습니다.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이 AC랑 BD랑 길이가 같아요 라고 줘도 되지만 평행사변형의 성질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까지 말하고 싶으면 AO, BO, CO, DO가 전부 같아요.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이 언제 직사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비스듬히 있던 평행사변형이 탁 똑바로 누우려면 한 내각이 직각, 즉 90도를 이루면 됩니다. 하나가 90도가 되면요. 나머지 대각도 90도가 돼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이제 180도 남았네요. 또 대각 같으려면 90도, 90도 돼야겠죠. 오케이. 확인됐고요. 두 번째, 아니면 평행사변형 주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요 대각선에 길이가 같아진다면 걔는 직사각형이 된대요. 신기하죠. 자, 이 직사각형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X와 Y의 값을 찾아라. 일단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Y는 16. 그 다음에 X를 보니까 OA, OB, OC, OD 우리 전부 다 같기로 했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20의 절반인 각각이 전부 10, 10, 10, 10이 돼야 되네. X는 10, Y는 16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왜 직사각형인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볼 건데요. 뭐 일단 서로를 2등분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 사각형, 얘는 평행사변형인 거 알고 있죠. 그럼 그런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직사각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거를 증명할 건데요. AP와 일단 DC, 여기 길이가 같대요. 이 증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엔 요 두 삼각형 ABC와 DBC 요 두 개가 합동이 된대요. 그래서 대응각이라서 여기가 90도 90도 된대요. 이거를 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을 쭉 따라가 볼게요. 자, AB랑 DC가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AC와 DB도 길이가 같대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BC라는 밑변을 둘 다 공유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 요두 삼각형은요, 한 변, 두 변, 세 변,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SSS 합동이 되고, 그러면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아지겠죠. 같아지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 대각의 크기가 전부 같아지고요. 네 개의 각의 크기가 전부 같네? 오케이. 하나의 몇도? 90도.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어쨌든 알아가야 될건 뭐다? 이 증명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면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몇이냐? 비스듬히 누워있는 걸 90도로 딱 올려주면 되더라. 오케이. 한 내각이 직각, x는 90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는 조건은 두 가지였죠. 빨리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한 내각을 직각으로. 두 번째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11번. 각 ABC 여기를요, 90도, 즉 직각으로 만들어준다면 직사각형이 될까요? 네, 됩니다. 두 번째. 14번이죠. AO랑 BO랑 길이만 맞춘다면 얘가 직사각형이 될까요? 뭔가 부족해요. 부족해 보이는데 얘만으로도 직사각형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길이 같아요. 근데 AO는요, 원래 CO랑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BO도요, 원래 DO랑 길이가 같아요.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네 개의 길이가 똑같이 맞춰졌네? 오케이, 이거 직사각형이네. 그렇게 11번과 14번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직사각형은 여기까지 딱 설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봐야죠? 마름모 봐야죠. 자, 마름모는 무엇이었냐?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네? 그러면은 AB랑 CD랑 BC랑 DA랑 서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네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마름모 또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벌써, 평행사변형이 어쩔 때는 직사각형이라고 불리고 어쩔 땐 마름모라고 불리네? 여기까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름모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질까? 마름모의 두 대각선, 대각선의 입장에서 바라봤더니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입니다. 별표를 딱. 이등분한다는 당연해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이등분해요. 근데 어떻게 이등분하냐? 수직 이등분하더라.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더라 이거죠. 마름모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AC와 BD가 수직이다. 이런 대각선의 성질을 가진대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또 생기겠죠. 평행사변형이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마름모라는 이름으로 불릴까? 아까 공부했던 건 뭐예요?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려면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 되던가 아니면 두 대각선이 길이가 같던가 둘중 하나 만족하면 됐는데 이번엔 마름모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던가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대요. A, B, C. 여기까지 줬을 때 AB랑 BC랑 길이가 같다면 AB의 대변인 CD 또한 길이가 같을 거고요. BC의 대변인 AD 또한 길이가 같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된다. 체크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2번 조건을 보면은 대각선을 줬더니 이등분은 해요. 근데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하는데 이등분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 꼭지점을 딱 이어주면 정확하게 마름모의 형상을 그리더라라는 거죠. 요거까지 우리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냐?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대각선이 몇 도로 만난다? 90도로 만난다. X는 90. 이렇게 답을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계속 사각형에서 뭐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대각선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사변형 ABCD가 왜 마름모가 되는지 이제 증명을 해볼 건데요.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 AB랑 CD랑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AD랑 BC랑 길이가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결국 AB, BC, CD, DA 얘네 개가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요 왼쪽에 OAB란 삼각형과 오른쪽에 ODA란 삼각형 요두 개가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동이 됩니다. OB와 OD는요.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대각선이 이등분해서 여기 길이가 같고요. 또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줬으니까 AOB와 AOD는요. 90도로 각이 크게 같죠. 그다음 OA를 공통으로 갖고 있네요. 무슨 합동? 두변 사이에 각 하나가 같아요. SA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변이었던 AB와 AD의 길이가 같아지죠.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AB는 AD와 같고 AD는 또 BC와 같고 또 AB와 CD가 같으니까 결국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더라. 오케이. 뭐다? 마름모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대각선이 수직이다? 오케이. 마름모다. 자, 그럼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대각선이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X는 90. 이런 식으로 8번은 쉽게 해결을 해볼 수 있어요. 자, 10번 봅시다. ABCD에서 이웃하는 두 변, AB랑 B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집니다. 즉, 마름모 됩니다. 10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마름모의 성질까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찾아봐라.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빨리, 빨리 생각해야죠. 멈춰놓고. 두 가지. 하나는, 그렇죠. 90도. 두 번째, 대각선. 길이가 같더라. 그러면은 90도가 되는 거랑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AC랑 BD가, 그렇지. 길이가 같대요. 얘도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하나가 90도래요. 얘 또한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2번, 4번, 5번 중에 답이 아닌 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AO가 DO랑 길이가 같다. 이 말인즉슨 OD는 OB와 같고요. OA는 OC랑 같다. 평행사변형이니까. 즉, 얘가 결국엔 1번을 의미하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래서 2번 또한 되고요. 4번도 아주 중요해요. 각 A랑 각 C를 더했는데 180도가 됐대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둘의 크기는 원래 같아요. 하나당 몇 도다? 90도다를 주는 거기 때문에 4번 또한 3번과 같은 말을 하더라. 직사각형 되는 조건 맞고요. 5번이 틀렸죠. 5번은 누구의 조건? 마름모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자, 반복 체크 5번. 마름모에서 여기가 120도다. ABD 구해라. 사실 이런 거 보면요. 머릿속에서, 아, 이거 뭐지? 억각 찾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좀 멀리 돌아가서 멀리 쫙 문제를 떼어내고, 마름모 성질 뭐가 있더라? 그냥 적다 보면, 어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120도니까 밑각 하나에 몇 도다? 30도.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엄청 뭐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잖아요. 자, 실력 체크 4번 봅시다. BD의 수직 이등분선이 EF다. 그럼 이 사각형 EBFD는 무슨 사각형이 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가 대각선이 되는데 대각선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못될것 같아. 일단 평행사변형 되는데 대각선 수직이니까 마름모가 될것 같아. 그럼 마름모의 성질로서 옳은 거는 몇 번이냐? 그러면은 마름모의 성질 중에 옳은 거는 요거죠. 3번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얘가 마름모가 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뭐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인 거예요.

자, 5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말은 뭐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다? 이유타는 두변 길이 같다. 두 번째, 저보다 빨리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대각선이 그렇지, 수직이다. 그래서 요게 말은 뭐가 되는 조건을 찾아라. 그럼 일단 대각선이 수직이 되는 조건과 그 다음에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빨리 찾아보면 2번. AB랑 BC랑 길이가 같대요. 얘 말은 뭐의 성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직이다, 수직이다.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5번. BOC 여기가 90도다. 즉,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2번과 5번.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볼수 있고요. 1번. 대각선 길이가 같아요. 얘는 직사각형이죠. 또, BAD와 ABC의 크기가 같다. 요거 방금 얘기했지만 얘네 둘의 크기가 같다. 하나당 90도다. 직사각형의 성질이다. 1번도 직사각형, 2번도 직사각형. 3번, ADC가 90도다. 얘도 직사각형. 1, 3, 4는 직사각형의 성질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서술형 마무리. 말은 뭐 ABCD에서 대각선 교점을 했는데 BD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 이제 쉽게 가면은 BE가, BF가 둘의 길이가 같다라고 줬으니까 여기가 12예요. 그럼 우리는 F에서 D까지만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일관성을 잃지 않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면 우리는 아, 뭔가 여기랑 여기도 같을 것 같아.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근거를 똑바로 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서술이 아니라 그냥 유추만 해도 되는 거면 말은 뭐래. 그러면은 CD도 20이니까 FD도 20일 거야. 그러면은 12와 20을 더해서 우리는 32cm가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일단 여기가 이등변이 되는지부터 근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들지? 근거를 어떻게 들지 하고 보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이등변이니까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요.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인데요.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얘랑요. 여기 같아요. 왜? 막꼭지각이니까요. 이거 설명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말은 뭐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 하면요.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야? 아, 얘 DF랑 D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여기가 20이면 여기 20 맞네요. 20, 12 더하면 32다. 이렇게 가는데요. 그럼 우린 답안으로 어떻게 적을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잡니다. 첫 번째, 요 B, E, F 여기를 X라고 하면요. 이제 좀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X라고 한다면 여기가 X라면 이 밑에도 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X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 여기가 X, X, X까지 써 있는 상태에서 억각이라 여기도 X가 된다.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20cm, 12cm, 32cm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숨가쁘게 이 직사각형과 말은 뭐의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탐구를 해봤는데 자, 지금까지는 좀 할만했죠? 우리는 다음 시간 정사각형이 언제 되는가 그 성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복과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민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더 따뜻하게 환영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달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강. 우리가 그러면 지금 300개의 단어를 쭉쭉쭉쭉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이 드시나요? 앞에 있는 단어들 내가 다는 몰라도 딱 봤을 때 무슨 의미의

색깔을 좀 유추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 것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단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Thoughts and Opinions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견들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쏙쏙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시면 Thinking, 생각하고 An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단어도 있고 표현들, 우리 수거적인 표현들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 하나하나씩 쉬운 거는 좀 빠르게 그리고 중요한 빈출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위치로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해요. 꼭 챙겨두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도 한 손에는 펜을 들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Belief라는 단어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이런 단어는 빠르게 갈 거예요. 신념이나 확신,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신념이나 확신의 반대가 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확신의 반대가 되는 건 의심, 의구심이 되겠죠? Doubt라는 단어가 바로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Your strong belief, 여러분들의 강한 신념은 will help you. 뭐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Make a better decision.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의사결정을 할때더 현명하게, 더 정확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better decisions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단연 동사의 형태는 believe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겠죠. 그렇죠? believe, belief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넣어라. 자, conscious, conscious라는 단어요. 우리 전 시간에 conscience라는 단어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쌤이 이거 conscience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해드렸던 단어입니다. conscience가 뭐였더라? 맞아요. 양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걔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죠? 다른 단어입니다. conscious라는 단어고요. 얘는 의식적인, 지각하는, 자각하는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인 의식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 unconscious라는 단어가 되겠죠? unconscious. 즉, conscious에다가 반대를 나타내는 on을 붙여서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를 붙여서 의식이 없는 이란 의미를 만들게 된다. 자, consciousness, ness을 붙여서 명사를 만들지요. 그래서 의식, 자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가요, 수거적인 표현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be conscious of라는 전치사랑 어울려서 어디 어디를 무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의식하는, 이란 의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문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네요. If you are conscious of your habits, 여러분들의 습관을 의식하고 있으면, 의식한다면, you can change your daily lif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습관들을 잘 의식하면, 아,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를 잘 의식해서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란 의미 좋은, 정말 우리한테 격언을 줄수 있는, 교훈을 줄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Be conscious of. 뭔가를 의식하다, 자각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갈게요. aspect. aspect라는 단어고요. 선생님이 spect라는 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했냐면, 보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대해서 보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면, 측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aspec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측면이나 관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사전을 찾아보시면 선생님도 이거 처음에 볼때 측면 양상 이렇게 나왔었어요. 양상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별 의미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측면이나 모습, 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aspect라는 단어예요. 자, 예문 먼저 볼까요? Try to look at. 보려고 노력하세요. Every aspect of the problem. 문제의 모든 측면을, 모든 면들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의 한쪽 면만 보면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죠. 여러 측면들을 다각도로 봐야만 그 문제가 제대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every aspect, 모든 측면이라는 의미로 쓰인 면, 측면, 양상이라는 의미로 쓰인 aspect라는 단어의 쓰임의 문장이었습니다. In some aspect,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 가기 전에 spect라는 의미가 보다라는 의미니까 얘가 안을 들여다보다라고 하면 점검하다. 안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맞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점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rospect의 pro는 앞으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는 측면, 즉 뭘까? 그렇지. 미래를 내다보는

바라보다, 즉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앞의 측면들, 보이는 측면들을 살펴보는 전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suspect의 sus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뭐가 있나라고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suspect는 의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접두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라는 그 방향을 혹은 그 입장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uspect가 들어가는 거 기본적으로는 보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다른 단어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perspectiv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아, 얘가 보다라는 의미지? 네, 우리가 배웠던 spectacular, spectacle 이라는 단어. 외울 때도 보다라는 의미를 연상해서 만들었던, 외웠던 단어니까 한번 꼭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네 번째 단어 갈게요. 네 번째 단어, circumstanc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situation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겠죠? 자, 뭐뭐 아래, 뭐뭐 하에라는 의미에서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라는 의미의 굳어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under the circumstances, 그런 상황에서는 이란 뜻이에요. 자, 요걸 적용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어려운 상황 속에서 he chose to remain calm and patient. 그는요, calm, 침착하고 patient, 인내심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막 흔들리기 마련인데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결정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Under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가볼게요. Factual이란 단어고요. 기본적으로 fact라는 의미를 연결하시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act는 사실이란 뜻이니까 factual, 형용사의 의미로 사실에 기반을 둔 이란 의미예요. fictional이라는 표현은 fiction이 허구, 소설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얘가 허구에라는 의미, fictional이란 단어가 factual의 상대적인 반대의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Her argument, 그녀의 주장은요, was based on, be based on이라는 유명한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다. 자, 그녀의 주장은요, 어디에 기반을 두었어요? Factual evidence rather than rumors. 그냥 떠드는 거짓된 이런 소문들, 근거 없는 소문들 보다는 소문들이 아닌 사실의 증거를 둔 기반을 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ctual evidenc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사실의 증거, 사실에 입각한 증거,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concrete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 그냥 이렇게 시멘트 바닥도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는 정리가 돼 있지 않지만 얘는 구체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사물이니까 우리한테 정말 구체성을 보여주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추상적인이라는 단어, abstract이라는 단어를 전 시간에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단어가 되겠고, 그때 specific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concrete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예요,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구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She gave concrete examples.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To support her opinion.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녀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concrete examples,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일곱 번째, fantasy, fantasy. 우리말로도 판타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죠? 예, 공상이나 상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의미도 있죠. 자, 공상이나 상상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는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reality라는 단어가 되겠죠. real이란 단어가 진짜의, 찐해라는 뜻이니까 현실적인이라는 의미에서 reality, 현실이 되는 거고요. 형용사의 의미로는 fantastic, fantastic. 환상적인 멋진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top living in a fantasy world. 야, 공상의 세계에서 사는 거 그만두고 and face reality, 현실을 직시해라는 문장.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fantasy라는 단어, 공상, 상상이란 단어 체크해 두시고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Doubt, doubt.

아까 우리 belief, 우리의 믿음, 신념이라는 단어의 확실한의 의미의 반대가 되는 게 doubt, 의심이라고 얘기했죠. 자, 의심, 의구심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certain이란 단어가 확실한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certainty, y를 붙여서 확실성이라는 의미의 반의어를 만들 수 있죠. 동사의 의미로도 쓰여요. doubt는 의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doubtful, fu를 붙이면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s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no doubt. 틀림없는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doubt와 부정어가 같이 쓰였으니까 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틀림없는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option. 우리말로도 옵션일, 옵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옵션, 즉 선택, 선택지를 가리킵니다. choice라는 단어랑 비슷하겠죠? optional이라고 하면 선택적인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al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Consider every option.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십시오. Before you order your favorite food.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모든 선택지들, 옵션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option이란 단어. Every option. 모든 옵션. 모든 선택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단어, 열 번째 단어 갑니다. Possibility. Possibility. possible,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반대말은 impossible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여기다 im을 붙이면 되겠죠. 반대말은. 자, 그래서 possibility는 명사 형태로 가능성이라는 어렵지 않은 단어입니다. impossibility, 불가능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likelihood 들어가면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possibility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likelihood라는 단어가 된다. strong possibility, 높은 가능성. 우리가 왜 high possibility 이렇게 할것 같지만 strong possibility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high라는 표현도 때에 따라 쓸수 있지만 이렇게 strong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strong이란 단어를 연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럴 때 strong possibility, strong이란 단어랑 어울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번 챙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1번째 단어 가볼게요. 자, outline, outline. 뭐 이건 딱 봐도 바깥쪽의 라인입니다. 어떤 글을 쓸때 바깥쪽의 라인을 그린다. 전체적인 틀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ut라는 표현과 line이라는 표현을 합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요나 윤곽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동사로 쓰일 때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그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utline a plan, 계획의 윤곽을 그리다.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wrote. 선생님은 쓰셨습니다. A clear outline of the new lesson. 새로운 수업에 대한 개요를, 분명한 개요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mark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mark가 원래 표시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표시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는 발언, 말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의 명사이자 동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발언이나 말 혹은 주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실제로 remarkable이라고 하면 주목할 만한이라는 중요한 형용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얘가 왜 중요한 형용사일까? 예를 들면 어떤 주어가 remarkable 하다라고 본문에 나왔어요. 어떤 지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emarkable이란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목할 만한, 놀랄 만한이란 단어가 되겠어요. remark는 동사로 쓰일 때는 발언하다, 말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의미, 비슷한 이 하나의 의미인데 명사의 품사도 갖고 있고, 동사의 품사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 rude remark, 그의 무례한 발언은요, made the meeting uncomfortable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회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 그래서 rude remark, 무례한 발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explanation, explanation. explain이라는 동사가 설명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쵸? 이거 많이 알고 있잖아. 거기에 ation을 붙인 겁니다. explanation이라는 단어, 설명이란 뜻이 되겠죠. 자, 분명한 설명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clear explana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her clear explanation, 그녀의 분명한 설명은 help, 도움이 되었어요. everyone, 모든 사람이 understand,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뭘 이해하는데? the rule of the games,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죠? Clear explanation. 분명한 설명.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 한번 알아두시면 지문에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단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문장을 꼭 예문을 보시는 걸 선생님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단어입니다. Output. Output. 자, output. 바깥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진 것. 생산량이라는 의미, 출력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자, 반대는 input이 되겠죠. 자,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로 나오는 output, 바로 얘가 바로 출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의 의미, 출력이라는 의미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High output, 높은 생산량, output data, 출력 데이터.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첫 번째 의미를 활용했을 때는 high output 이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컴퓨터의 출력과 관련된 단어는 표현은 output data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문 한번 볼게요. The writer works. 그 작가는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보통 작업을 합니다. 왜요? To increase her creative output. 그녀의 창의적인 output, 창의적인 산출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조용한 고요한 시간대에 일어나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creative output 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면 자연스럽다라는 거. 다음 단어, 15번째 단어입니다. brainstorm, brainstorm 이란 단어고요. 자, brainstorm 이란 단어는 brain에 storm을 가한다 라는 거예요. 뇌에서 막 폭풍우가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지해 있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는 우리말로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면 동사로 쓰이게 되면 브레인스토밍하다. 즉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명사로 쓰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떠올린 갑자기 떠오른 묘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와 동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브레인스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각가지 생각들을 해내는 걸 바로 브레인스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We will brainstorm new solutions.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왜? To choose the best one.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해결책들을 막 생각해내서 만들어낼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Assume, assume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챙겨두시기 바래요. 자,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의미, 짐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사실 이 세 개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럴까라고 짐작해보고, 추정해보고, 그죠? 가정해보고 이런 의미가 바로 assume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의 형태는 assumption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가정이나 추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뭐 무언가가 추정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확실하지 않은 가설을 세운다라고 얘기하거나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assume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비슷한 의미는 추정하다의 의미와 비슷한 suppose. 예, 가정하다 라는 의미로 suppose를 지금 같이 유의어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Don't assume that, that 이하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Everyone understands the instruction right away. 모든 사람이 그 지시사항을 바로 이해할 거라고 추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 그 안내사항을 사람들이 보자마자 아 이렇구나 라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장을 굳이 예문으로 같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assume that 대절을 많이 써서 뭐뭐라고 가정하다 뭐뭐라고 가정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절을 보통 목적절로 많이 쓴다. 대부분의 목적어를 목적절의 형태로 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infer라는 단어입니다. 추론하다 라는 동사, 추측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무언가의 어떤 사실로 추론을 해서 나타내는 거, 생각해내는 걸 바로 infer, 동사로 추론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nference 라는 명사 형태에 ence를 붙여서 추론이라는 명사를 만드는구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예문 한번 볼게요. We can infer, 우리는 infer, 추론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His feelings, 그의 감정들을요. From the nervous look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초조한 표정으로 우리는 그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보면 얘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Reflect. Reflect라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flat. 예를 들면 이 어떤 표면이 있는데 그 표면에 빛을 비췄더니 다시 flat.

flat 구부러져서 나가는 겁니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뭘까요? 반사하다, 비추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제대로 행동한 게 맞을까? 내가 오늘 잘 살아낸 게 맞을까라고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성찰해보는 것도 reflect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걸 통해서 잘 우리의 생각들을 반영하는 거, 반영하다라는 동사도 바로 reflect가 되겠습니다. 반사하다, 비추다, 되돌아보다, 생각하다, 성찰하다, 반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일맥상통한 하나의 의미에서 출발한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ake some time. 시간을 좀 가지세요. To reflect on the lessons. 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From your past mistakes. 여러분들의 과거 실수로부터 배우게 된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명사의 형태는 I, when을 붙여서 만들지요. 그래서 reflection이라고 하면 반성이나 반영, 성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찰일지 이런 거 쓰는 게 오늘 내가 배운 것들,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 반추해보는 게 reflection이 되겠죠? reflect on, on이라는 전치사랑 보통 어울립니다. 뭐뭐에 대해서 숙고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런 의미가 o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째 표현, realize. realize라는 단어인데요. 자, realize는 일단, 봐봐요.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닫다. 그런데 얘가 현실로 실현하다, 실현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come aware라고 하면 aware, 인식하는, 인지하는 이란 형용사니까 become aware라고 하면 깨닫는, 무언가를 인지하는 이라는 의미의 이런 수거적인 표현과 같이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요. 실현시키다라는 건 무언가를 성취하고 달성해내는 걸 실현시키는 거죠.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실현시켰다. 우리의 목표를 현실로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achieve라는 동사의 의미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reality라는 단어, 현실이라는 단어 같이 realize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사실 reality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슷하게 나온 거다라고 파생이 된 거다라는 걸 한번 연결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예문 볼까요? After the discussion, 토론한 후에, 논의 후에, the manager, 매니저는요, 관리자는 realized the team needed a different plan. 그 팀이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realize that, that 이하인 것을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죠. 근데 어떤 계획을 실현시켰다, 현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구현하다. 혹은 현실화하다,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맥락상 어떤 단어들과 같이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깨닫다의 의미가 될 수도, 실현시키다, 실현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1, 2학년 지문들에서는 얘가 깨닫다라는 의미가 좀 많이 나옵니다. 3학년, 2학년 말이나 3학년, 고2, 고3 정도의 지문에서는 얘가 실현시키다라는 의미로도 꽤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얘가 그냥 깨닫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실현시키다, 실현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챙겨두면 훨씬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20번째 단어입니다. Determine, determine. 이 단어를 읽을 때 많은 친구들이 determine이라고 읽더라고요. determine이 아니라 determine이라고 해서 중간에 강세가 오게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끝에 m-i-n-e를 mean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determine. 좋아요. determine. 좋습니다. 얘가 무슨 뜻일까요? decide와 비슷합니다. 결정하다. 혹은 뭔가를 알아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 The doctor said, 의사가 말했죠. He needed more tasks. 그 의사가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고요.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illness.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determine 이란 단어는 결정하다라기보다는 원인을 알아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determined. 이 d를 붙여서, d를 붙인 거죠. 굳어진 PP 형태의 형용사를 만들게 되면 결정된 이란 의미가 되겠고요. determination이라고 하면 결정, 결심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alter, alter. 자, 요거 alternative라는 형용사이자 명사를 단어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렸던 단어가 됩니다. alter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바꾸다, 변경하다. 즉,

change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바꾼다와 대조가 되는 의미는 유지한다.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maintain 이란 단어와 지금 상대적인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The quiet forest, 조용한 숲이요, was altered, 바뀌었습니다. 뭐에서요? By the heavy rain and the summer. 여름에 폭우에 의해서 조용했던 숲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르릉 쾅쾅 내치면서 엄청 소란스럽게 변했겠죠. 그죠? 아니면 이런 폭우에 의해서 굉장히 무성한 풀들이나 아니면 다른 식생들이 자라났을 수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lter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형용사이자 명사 형태인 alternative, 대안의라는 형용사, 대체 가능한 이런 형용사의 의미도 있고요. 대안이나 대체품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동사 다 되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alternate이라는 형용사 형태도 있는데 얘는 형용사 의미로 교대의, 번갈아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똑같이 alter에서 파생이 되었지만 하나는 alternative, 얘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alternate라고 하면 얘는 번갈아 하는, 교대라는 의미로 조금은 빈도수가 좀 낮기는 하지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어요. 22번째, appropri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적절한, 적당한, 반대말은요, in을 붙입니다. inappropriate, 부적절한 이란 단어가 됩니다.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appropriately, 적절하게, 적당하게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appropriate for, 뭐뭐에 적당한, 이럴 때 for라는 전치사를 그냥 어울린다. 이 정도만 그냥 챙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책에도 요거랑 조심하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Appreciate. 고마워하다.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나는 당신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해 합니다. 감사해 하다, 고맙게 생각하다 라는 단어가 appreciate라는 단어죠. 실제로 appreciate는 뭐,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어쨌든 appropriate, appreciate 두 개가 다른 단어라는 걸꼭 구분해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definite, definite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define 이라는 동사 배웠는데,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정의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쌤이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아, 어떤 하나의 물체의 대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규정하고 끊는다. 멀리까지 퍼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규정하고 한정시킨다라는 의미에서 define이라는 동사를 쓴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 finite이라는 표현이 제한된, 한정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definite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해진, 확실한,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certain이라는 단어도 확실한이라는 의미니까 Definitely, 틀림없이 분명히 라는 의미의 부사. There was no definite answer. 자, 분명한 대답이 없었어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To this complex and difficult question.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consensus라는 단어고요. consensus. 컨센서스, 두 번째 강세가 오게 읽어야 되네요. 합의나 의견 일치, 합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agreement, 합의라는 단어가 되겠죠. consent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동의라는 명사의 의미와 consent, 동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둘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품사를 여러 개를 같이 갖고 있는 녀석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특히 동사랑 명사가 좀 많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의 명사 자리에 오면 아, 명사로 동의라는 뜻으로 쓰였구나. 얘는 동사 자리인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는 동사 의미로 동의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예문 한번 볼까요? After hours of debate, 몇 시간의 토론 후에 we finally reached full consensus. 우리는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완전한 합의에,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oppose라는 단어고요. op는 여러분들 agains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반대에 놓이다. 그래서 opposite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oppose는 반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반대는 뭐겠어요? 아,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해. 예? 그 상대적인 건 나는 너의 의견에 찬성해, 지지해, 뒷받침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upport라는 단어가 반의어가

되겠습니다. opposite, 낮쪽, 우리가 배웠던 단어, 반대의, 정반대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전치사도 되죠. be opposed to, oppose에다가 d를 붙이면 be opposed to,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라는 의미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요, oppose the new plan, 새로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어떤 계획에 반대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To build a bridge over the river.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Oppose, 반대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26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Blame, blame. 탓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너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고 탓하다라는 뜻이 단어가 blame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He blamed others. 그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탓했습니다. 비판하다기보다는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고요. Instead of, 뭐 대신에요? Accepting his own mistake.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 대신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Blame A for B.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A를 B의 원인으로 돌리다. B에 대해서 탓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For라는 전치사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Be different from. Be different from 이라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무엇과는 다르다. 뒤에 것의 대상과는 다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반대의 의미는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표현에 be 동사와 similar를 같이 써서 비슷하다. 뭐뭐와 비슷하다라고 할때 with라는 전치사라기보다는 to라는 전치사랑 보통 어울리게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The taste of this red apple, 이 빨간 사과의 맛은요, is different from, 뭐와 달라요? The green one, 초록색 사과의 맛과는 다릅니다. 자, 명사 형태, different의 명사 형태는 당연히 차이, 다름이라는 의미의 difference가 되겠죠? be different from, 많이 쓰이는 수거, 표현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8번째, be similar to.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반대 우리가 봤던 be different from, 정리되어 있습니다. similarity, 유사성, 닮은 점. similarly, 비슷하게, 유사하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he way birds fly, 새들이 나는 방식은 is similar to, 비슷해요. The way planes move. 비행기가 움직이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나르는 원리는 비슷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자, 그 다음, 29번째. be known as라는 전치사에 주목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에 for라는 전치사를 같이 할 때, be known as도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뭐뭐로서. as란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Peter is known as a thoughtful leader. 피터는요, 사려 깊은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 be known as, be known for 두 가지 의미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마지막 단어 가볼게요. Prefer A to B, prefer A to B.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 이때 to는요, than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보다. than 대신에 to를 쓰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미상으로는 뭐뭐보다라는 뜻이지만 to라는 표현을 써서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reference, 선호, prefer, personal preference, 개인적인 선호. 자, I prefer quality products. 저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뭐보다요? 저렴한 물건보다요. 즉, 나는 어떤 뭐 저렴한 가격보다 좋은 품질을 선호한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개의 우리 단어와 표현 잘 복습하시면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daily practice 가볼까요? 자, daily practice A 파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문제 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맥락상 적절한 단어 한번 표시해봐라라는 겁니다.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변화하다라는 뜻이었죠? realize, 깨닫다, 실현시키다. conscious, 의식적인. factual, 사실적인, 사실에 입각한. remark, 말하다라는 표현. 말, 발언이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었고요. 주목이라는 의미라는 의미의 명사도 있었죠. fantasy, 환상이라는 뜻의 명사였습니다. 자, 그럼 맥락상으로 한번 적절한 단어의 표시 한번 해볼게요. the designer, 그 디자이너는요, decided to,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요? the color of the bag. 가방의 색깔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방의 색깔을 깨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하네, 깨닫기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 alter.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가 적절하겠죠. alter.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 even after the accident, 그 사고 이후에도요, he was still, 그는 여전히 뭐할수 있었고, able to speak, 말할 수도 있었어요. 사고가 났었지만, 사고 이후에도 그는 의식이 있었고, 말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conscious라는 단어 표시해 주겠습니다. During the meeting, 그 회의 동안에, he made a short, 그는 짧은 발언을 했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빠른,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emark라는 단어, 발언이란 단어가 적절하니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 파트 넘어갈까요? 오케이. 단어의 관계. 자, output, input. 반의어죠? 자, 얘는 출력이고 얘는 input은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의어를 쓰는 거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 반의어. 자, 그러면 inappropriate. 무슨 뜻이었더라?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이란 뜻이었습니다. 입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appropriate, 적절한이란 단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단어 먼저 봐야 되겠네요. circumstance, 상황, situation, 상황. 그러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specific 이란 단어와 비슷한. 얘는 그러면 특정한, 구체적인 이란 뜻 아니었습니까? 그죠? 구체적인이란 단어. 이런 바닥들, 무슨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콘크리트 바닥. 눈으로 딱볼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concrete란 단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자, 이제 마지막 C 파트. 영작 가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부분에 새 표시를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는 학교 규칙을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일단 반대했다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He opposed. 그는 반대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to라는 전치사 써주시면 되겠고 바꾸는 것에라는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changing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e opposed to changing the school rule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3번 그들은 그 실수에 대해 서로를 비난했다. 자 그들은 그 실수에 대해라는 표현도 넣어주셔야 되겠고 서로를 비난했다. 비난했다라는 동사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they blamed 누구를 비난했어요? 서로를 자, each other, 뭐뭐에 대해서 for the mista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they blamed for each other. They blamed each other for.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전치사 for가 뒤에 붙어야 뒤에 실수에 대해라는 목적어인 명사를 뒤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30개의 단어 완성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30개의 단어 할 테니까 한번 쭉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데일리 리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국어 3단원 자세하게 살펴요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단원 정리 평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풀어봤는데 오늘도 2회 평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퀴즈 내용은요. 동물과 생물은 뜻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낱말이다 였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정답은? 맞아요. X입니다. 동물과 생물, 어떤 관계에 있는 낱말일까요? 맞아요.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을 포함하는, 그 뜻을 포함하는 관계에 있는 낱말이겠죠. 생물 안에 동물이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낱말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보고하는 글도 여러 가지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 단원 정리평가 두 번째 시간이니만큼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대답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다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네, 단원 정리평가 2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요, 거미줄을 치는 과정이라는 글이 나와 있네요. 함께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화단에서 여러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다가 거미줄 치는 거미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미줄 만드는 장면을 본 것이 처음이라서 자세히 지켜보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왜 거미줄을 만드는 장면을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 먼저 거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서 거미줄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뼈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다음으로는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긴 줄을 여러 개 쳤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중심부터 빙빙 돌면서 길지 않은 줄을 뽑아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뼈대를 만들고 2단계는 긴 줄을 치고 그 다음 3단계는 그 줄들을 촘촘하게 연결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놓으면 되겠네요.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1번, 거미줄은 학교 화단에만 생긴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다음 2번, 거미줄은 비 오는 날에만 생긴다. 이런 말도 없었고요. 3번, 거미줄은 하나의 긴 줄로 만들어진다. 아니죠. 긴 줄도 있고 짧은 줄도 있다고 했어요. 땡. 4번, 거미는 다른 동물들과 함께 거미줄을 만든다. 아니, 방금 보니까요. 거미 혼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거미줄의 뼈대는 거미가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실을 쏘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죠. 글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표시해주고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친구가 글을 고쳐쓰기 위해 떠올린 질문이래요. 자, 우리 글을 쓰고 나면 반드시 고쳐쓰기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고쳐쓰죠? 맞아요. 글을 더 완성도 있게, 더 잘 쓰기 위해서 글을 고쳐쓰게 되는데요. 이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떠올렸는지 한번 볼 거예요. 기억을 알맞게 고쳐쓴 문장을 고르세요. 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길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어떤 낱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중심과 바꾸었어도 뜻이 비슷한 낱말은 무엇일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낱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뜻이 반대인 걸 찾고 있고 하나는 뜻이 비슷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문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는 뭔가 정확히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낱말이 이 문장에 더 어울리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일단 기억 읽어볼게요. 중심부터 빙빙 돌며 길지 않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질문 속에 있는 이 낱말들을 찾아볼게요. 길다라는 말 어디 있어요? 길다, 길지 않은 이라는 여기에도 있고 긴 줄 여기에도 있죠. 근데 이 친구의 질문이 뭐였어요? 길다와 뜻이 반대인 낱말을 찾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길다와 반대인 말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심과 바꾸어 쓴다라고 했는데요. 중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중심. 중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낱말 무엇이 있을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가운데부터 빙빙 돌며 짧은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심을 가운데로 바꾸었고 그다음 길지 않은을 짧은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은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가운데부터 빙빙 돌며 큰 줄을 이라고 했어요. 큰 줄? 길지 않은을 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2번 X. 3번 중심부터라고 돼 있는데 중심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었잖아요. 근데 바꾸지 않았네. 그 다음 긴 줄, 길지 않다를 다른 말로 바꾸고 싶었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잘못되었죠. 3번 땡. 4번 바깥부터. 바깥부터?

중심을 바꿔 쓸수 있는 다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죠. 빙빙 돌며 짧은 줄을 뽑아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짧은은 맞는데 중심을 바깥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땡. 5번 바깥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요. 틀렸죠. 여러 줄을 길지 않은 을 여러로 바꿀 수 있어요. 땡. 자, 그래서 정답 알맞게 고쳐 쓴 문장은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두 낱말이 뜻이 비슷한 관계면 동그라미, 뜻이 반대인 관계면 가위표를 따라가며 선을 그어 나오는 번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출발해 볼게요. 시작! 모양과 모습은 뜻이 비슷하니까 오른쪽, 입다와 벗다는 뜻이 반대인 관계죠. 그러니까 아래. 덥다, 춥다도 뜻이 반대니까 아래로 갑니다. 오다, 가다도 뜻이 반대죠. 그래서 아래로 가면,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 확인해 줄게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선빈이, 한식에는 비빔밥, 불고기가 있어 라는 문장에서 한식과 비빔밥, 불고기는 어떤 관계에 있는 낱말일까요? 자, 어때요? 한식 안에 비빔밥과 불고기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셋 중에 맞아요. 3번.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입니다.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같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색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이것 따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따위의 현상이라는 말은 이 안에 색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들의 예를 여기에 적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색의 예, 빨강이 들어가면 적절하겠네요. 그런데 연필 따위의 현상, 색이 연필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 실험 따위의 현상, 아니고요. 한복도 아니고 전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색이 포함하는 낱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에서 10번은요. 필기도구가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훑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글 읽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낱말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표시도 해보시고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낱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문단. 여러분들의 필통 속에는 어떤 필기도구가 있나요?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이런 것들이 우리 필기도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필기도구를 사용합니다. 필기도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쓰고 지을 수 있도록 해줄까요? 질문하고 있지요. 먼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입니다. 연필은 글씨를 쓸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연필에 표시해놨어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연필 심은 검은 가루가 되어서 종이에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검은 가루가 종이에 겉 사이사이에 붙어서 우리 눈에 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펜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볼펜도 글씨를 쓰는데 자주 사용되는데요. 그렇지만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 다릅니다.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지만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볼펜에서 흘러나온 잉크는 종이에 속으로 스며들어 자국을 남깁니다. 이것도 아까 연필의 원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문단, 다음으로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데요. 지우개를 문지르면 지우개 가루가 생기고 이 가루는 종이에 붙어있는 연필심의 검은 가루와 뭉치면서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무엇을? 붙어있는 이 가루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우개는 종이에 안을 파고들 수는 없죠. 그래서 볼펜으로 쓴 글씨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글씨를 지울 때라고 되어 있고 아까 그 앞에는 지울 때랑 반대되는 표현이 있었겠죠. 뭔지 알겠죠? 그 다음 5문단. 볼펜으로 쓴 글씨는 수정액으로 지우는데요.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라는 뜻으로 하얀 가루와 가루를 녹이고 굳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펜으로 잘못 쓴 글씨가 있는 종이의 위에 수정액을 사용하면 하얀 가루가

나온 뒤 빠르게 굳어요. 자, 녹았다가 굳었다가. 지우개가 검게 보이는 대상을 없애는 것과 달리 수정액은 검은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것이지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연필은 검은 가루를 종이의 겉에 붙게 해서 글씨를 남기고 볼펜은 종이 속에 잉크를 스며들게 해서 글씨를 남깁니다. 지우개는 연필의 검은 가루를 종이에서 떼어내서 글씨를 지우는데 수정액은 잉크 자국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6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수정액은 흘러나왔다가 굳는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볼펜의 가운데에는 잉크가 있다라는 내용 있었고요. 3번, 연필의 중심에는 연필심이 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적어놨었죠. 4번, 수정액은 검게 보이는 대상을 없앤다고 했어요. 아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연필심은 글씨를 쓸 때 검은 가루가 된다. 그렇죠. 검은 가루가 돼서 종이에 이 겉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어떤 관계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하고 이와 같은 관계인 낱말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기억 뭐예요? 겉이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뭐예요? 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겉과 속은 서로 뜻이 맞아요. 반대인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고요. 이걸 예로 들어보면 붙다와 반대의 관계에 있는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붙다 뭐예요? 반대는 떨어지다. 붙였다가 뗐다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붙다와 반대의 관계에 있는 것은 떨어지다라고 적어볼게요. 떨어지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낱말들을 포함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서 빈칸에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연필, 볼펜, 지우개, 샤프 모두 포함하는 낱말 무엇이었나요? 이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네 글자 맞아요. 바로 필기도구입니다. 필기도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을 읽을 때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가 누구인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태예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낱말 사이의 관계라는 게 뭐예요? 뜻이 비슷한 관계, 반대인 관계, 한 낱말이 다른 낱말의 뜻을 포함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비슷한지 반대인지 포함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상연 볼게요. 백과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보면 낱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백과사전은 국어사전이랑 좀 다르거든요. 국어사전은 낱말의 뜻을 풀이하고 낱말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전이 맞아요. 그런데 백과사전은 이름은 똑같이 사전인데 이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막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 같은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낱말 사이의 관계 또는 뜻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백과사전보다는 국어사전이 좀 더 바른 선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상현은 이렇게 가위표 해줄게요. 그 다음 광석, 낱말의 글자 수를 생각하면 낱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 여러분, 낱말의 글자 수랑 이 관계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광석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답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요, 바로 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영태 정답 쳤고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4에서 5문단은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4에서 5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글씨를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울 때 사용하는 필기 도구와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선생님은 수정액의 원리가 되게 신기했는데요. 이 안에는 하얀 가루와 가루를 녹이고 굳히는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우리 친구들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자, 여기 딱 나와 있네요.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관찰 대상으로 정하고 2000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때를 관찰 기간으로 정한 거죠. 그리고 1시간마다 사과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대요. 먼저 껍질을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1시간마다 색깔의 변화를 돋보기로 관찰했대요. 관찰 방법입니다. 사과의 겉면도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았대요. 관찰할 때마다 사과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다라고 자세히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이 과정을 수행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3문단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시간마다 사과를 관찰해보니 사과의 색깔과 촉감에서 뚜렷한 변화가 보였는데요. 색깔과 촉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1시간 뒤의 사과는 처음과 다르게 군데군데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촉감과 향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연한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사과에서 만져지던 이 물기도 좀 마른 것 같았어요. 그 다음 3시간 뒤에 사과는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요. 아까는 연한 갈색이었는데 이제 갈색이 된 거예요. 더 짙어진 거죠. 겉면은 땅이 갈라진 모양처럼 보였고 바짝 말라 있었대요. 그리고 향도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과의 색깔이 변하는 까닭을 어린이 과학이라는 잡지에서 찾아봤더니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사과의 색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딸기에는 이러한 성분이 없어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찰을 통해서 껍질을 깎은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고 마른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껍질을 깎은 사과를 보관할 때 공기와 만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다음에도 궁금한 일이 생기면 또 관찰해보고 싶다라고 마지막 자신의 느낀 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1번 내용 같이 볼게요. 기억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 색깔에 포함되는 관계에 있는 낱말 어떤 거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색깔의 변화 봤잖아요. 어떤 거? 연한 갈색, 뭐 이것이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한 갈색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갈색 적으셔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관찰하면서 정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관찰 대상, 껍질을 깎은 사과 맞고요. 관찰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 라고 했죠. 그 다음 관찰 방법, 돋보기로 관찰하고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 다음 관찰 내용은 사과가 점점 갈색으로 변한 것 같고 향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죠. 뭐가 이상해요? 그래요. 우리 관찰한 내용인데 뭐뭐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라는 애매한 표현은 적합하지 않죠. 관찰했으니까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되었다 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써줘야 되는데 뭐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 수집한 자료 어린이 과학 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할게요. 바르지 않은 것 4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관찰 보고서 써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 약속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대상을 관찰한 경험을 생각하며 글을 읽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민재, 이 글에서처럼 강낭콩을 키우며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어. 나 이런 관찰한 적이 있어. 잘 얘기했는데요? 미소, 이 글에서 나오는 낱말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대상을 관찰하여 쓴 보고하는 글을 읽었어. 자, 지금 여기에는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게 아니라 낱말들을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은 친구는 민재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사과가 변하는 까닭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사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이것과 만나면 색을 변하게 한다고 합니다. 글 속에 답이 있었죠. 무엇이죠? 정답은 그렇죠. 공기였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과 같이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쓰면 좋은 점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가, 글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잉? 관찰한 내용을 글로 썼는데 뭔가 상상하고 이런 건 아니죠. 정말 사실대로 뭔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할수 있는 거지. 자, 가는 아니고 나와 볼게요. 관찰한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관찰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관찰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한 내용을 글로 쓸때 좋은 점은 나만 해당되겠네요. 그다음 16번부터 18번까지의 내용은 관찰해서 보고하는 글쓰기의 과정이에요. 제일 먼저 관찰할 대상 정하고, 그다음 계획 세우고, 그다음 실제 관찰을 하고요. 정리한 다음에 관련된 자료 수집하고, 마지막 보고하는 글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생각하면서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5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5단계는 뭐예요?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찾아볼게요. 1번, 관찰 대상 정한다? 아니죠. 관찰 방법 정하는 거 아니고요. 느낀 점을 쓰는 거 아니죠. 내용을 변형해서 나만의 자료로 만든다? 자료라고 해서 이거 답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만의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다음 5번, 관찰하면서 생기는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자료를 수집해 가다 보면요. 내가 궁금했던 점, 신기했던 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글 속에서도 우리 앞에서 찾아봤었죠. 그래서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다. 5번의 정답으로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6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하세요. 6단계는 뭐였냐면 보고하는 글을 쓰는 최종 단계였죠. 한번 볼게요. 1번, 글의 처음에 느낀 점을 쓰나요? 보통 느낀 점은 마지막에 쓰죠. 2번,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3번, 관찰 대상에 그림, 사진, 도표 등 매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하면 더 실감나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맞은 것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줄게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한 가지만 써보세요. 여러분, 자료 수집하는 방법 다양하게 있잖아요. 책을 볼 수도 있고, 뭐 인터넷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군가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한 가지만 써주면 돼요. 예를 들면, 책을 찾아본다. 검색한다.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헉, 선생님이 말한 거 그대로 순서대로 나왔네. 신기하죠? 자, 그 다음 19번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까지 중 보고하는 글에 알맞지 않은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알맞지 않은 표현,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했죠. 항상 보고하는 글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적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갑니다. 봉숭아 기르기, 봉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고 시간이 한참 지나자 싹이 텄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니은, 잎의 개수는 두 개였고 색깔은 연한 초록빛이었다. 오, 이것도 관찰한 결과 좋습니다. 잎의 크기는 새끼손톱만큼 정말 작았다. 이렇게 뭔가 새끼손톱 같은 기준이 되는 뭔가를 딱 보여주면 훨씬 더 그걸 잘 상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리을, 싹의 키를 자로 재어보니 3cm였다. 좋습니다. 그 다음, 미음,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싹의 겉면은 거칠거칠할 것 같았다. 여러분, 이건요, 굳이 보고하는 글에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져봐야지. 직접 만져보고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적어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미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기역과 니은이 어떤 관계인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은 관계의 낱말을 빈칸에 알맞게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위주로 볼 건데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병아리 암컷과 수컷 구별하는 방법 알아? 호기심을 느낀 아이들이 승진이 쪽으로 몰려들었다. 어떻게 구별하는데? 도준이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병아리가 태어난 지 2, 3일이 지나면 날개 깃끝 모양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수컷은

0: 끝은 날개 끝에 감춰진 깃털 길이가 비슷해서 가지런하고, 암컷은 길고 짧은 게 반복되어 들쭉날쭉해. 그리고 머리의 볕도 어쩌고저쩌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지런하다, 그리고 들쭉날쭉하다.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이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가지런하다는 건 보세요. 깃털 길이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암컷의 경우에는 길고 짧은 게 반복됐대.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얘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 뭔가 들쭉날쭉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죠. 반대되는 관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이들은 승진이의 병아리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 야, 승진이 병아리 박사네, 박사. 정수의 한마디에 승진이 별명은 병아리 박사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답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뜻이 어떤 관계? 반대인 관계에 있는 낱말입니다. 이 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의 낱말에는, 자, 이와 같은 관계라는 건 뭐예요? 반대인 관계, 뜻이 반대인 관계를 찾는 거지. 암컷과 뭐예요? 그렇죠. 수컷. 이것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도전 만점왕. 이번 단원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을 한 가지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우리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9강째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점 구체 퀴즈의 답도 확인해 보면서 우리 오늘 공부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퀴즈 확인해야죠. 퀴즈의 내용은요. 성덕대왕 신종은 이것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에밀레종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OX 퀴즈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적는 그런 퀴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잘 푸셨나요? 네.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이름은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잘 풀었고요. 오늘 우리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답을 말하거나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 그거였어요 라고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화면만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 북1입니다. 아직 우리 실전책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북1 들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108쪽이에요. 우리 첫 번째 핵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뼈와 살이 있듯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구조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다고 떠올려 보면 글의 구조

구조는 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살에 해당하는 것은 그 구조에 맞게 쓴 내용이 되겠죠. 자, 글의 구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것을 글의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의 구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듣는 사람한테 잘 설명하려면 그것을 다른 말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정한 틀에 따라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아까 뼈와 살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뼈를 먼저 잘 만들어 놓고 살을 덧붙여야겠죠. 여러분이 지점토로 뭔가를 만들 때도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점토를 붙이면 훨씬 더 튼튼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틀, 우리가 세 가지 모양이 떠오를 텐데, 글의 구조에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뭔가 특징을 딱,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나열할 때는 열거 구조가 좋았고요. 어떤 차례가 있어요.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할 때는 순서 구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틀 기억나시죠? 그것은 비교와 대조인데 이것은 하나의 대상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나와야 그것의 공통점, 차이점,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구조들이 있었다.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읽으면 내용 이해와 요약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구조를 사용했지? 아, 특징을 나열하는 열거 구조구나. 차례를 설명하는 순서 구조구나. 이것을 고려하면서 읽으면 내용이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간추릴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쓰는 입장이 아니라 읽는 입장이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했군. 그럼 공통점이 나오고 또 차이점이 나오겠군. 어떤 단어를 쓰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모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또 공통점이 나오겠군. 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차이점을 설명하겠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기라는 것의 뜻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보자면,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하죠. 글이 짧으면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지만, 글이 막몇장 넘어가요. 아주 길어요. 그럼, 중요한 핵심 내용 뭐였지?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그것을 간추려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뽑는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글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설명하는 글을 읽어야 하느냐? 첫 번째, 글의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첫째, 둘째 하는 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중요한 내용이 이거구나. 첫째, 뭔가를 첫 번째로 설명하려고 하네. 잘 봐야 되겠다. 중요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알수 있고요. 역시나 요약하기. 간추리기 나오죠? 그 전체의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을 쓸 때도 간추리기를 하잖아요. 줄거리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책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것처럼 그것을 구조를 떠올리면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글의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 간추릴 수 있으니까 설명하기도 쉽겠죠, 그쵸?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글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글의 종류가 많은데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누군가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세히도 설명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기도 하겠죠. 자, 첫 번째 구조 뭐예요? 열거 구조.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거고, 두 번째 특징은 이거고,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열, 열거, 뭐 열이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구조의 이름은 열거 구조입니다, 여러분. 열거 구조.
이렇게 열거 구조로 설명을 하면요.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것을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뭐 특징 중에서도 모양은 이렇고요. 소리는 이렇고요. 우리 성덕대왕 신종할 때도 그런 대상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열거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정리해요? 중심 내용.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거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떤 것이었죠?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 뭐, 세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보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틀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었다. 열거 구조 기억하시고요. 자, 십장생이라는 글. 방금 우리 선생님이 그렸던 그런 틀처럼 열거 구조 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십장생 글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십장생 대상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대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설명하려는 내용이 되겠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 십장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끝! 할게 아니잖아요. 설명한다는 것은 자세히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거니까, 아,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 셋째는 이거다 하는 건데, 여러분이 순서 구조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게 순서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소개할 정보는 이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보를 소개할게 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첫 번째 정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십장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두 번째 정보 어떤 거 줬었죠? 기억나시나요?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원하던 것, 바라던 것을 십장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는요, 십장생은 전통 예술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글을 읽는 사람이었어. 십장생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읽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안 읽어본 친구에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틀을 이용했을 때더 쉽고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틀을 사용하는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라고 정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서 구조입니다. 순서.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순서 구조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앞선 열거 구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 순서, 차례를 지켜야만 해요. 선생님이 요리를 예시로 몇번 들었었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이 끓고 난 다음에 면을 넣어야 하잖아요. 면을 넣고 나서 물이 끓는다. 이것은 순서에 안 맞잖아요. 지켜줘야 하는 것이 있는 차례가 있는 것은 순서 구조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열거 구조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가 어떻게 변화한다 또는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설명해야 할 때는 순서 구조를 사용합니다. 순서 구조를 설명하면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아, 먼저 이런 걸 해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마지막은 이렇게 해야 돼. 종이접기로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요리를 하든지 할 때는 이렇게 차례를 지켜야 되겠죠. 순서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글의 구조를 사용했을 때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순서 구조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뭔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왔었죠. 그 다음 차례 이걸 해야 돼를 알려줘야 하니까 이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 순서는 이거야 해서 화살표로 우리가 정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짠! 이렇게요. 읽었던 질문 중에서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할때 우리 순서 구조를 사용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순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내용을 떠올려 보면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강목도 나왔고요. 그쵸? 심이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 분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했었습니다. 무엇을요? 폐현수막을요. 그 뒤, 다음으로 오는 단계, 그 뒤에 할 것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가방 모양을 종이에 그려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폐현수막 위에 대고 자른 다음 잘라낸 부분을 바느질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막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호를 적으세요. 이런 문제도 풀어봤었죠. 자,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요?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은 열거 구조. 먼저, 다음으로, 뒤, 그 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순서 구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교와 대조 구조예요. 비교와 대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앞선 열거 구조나 순서 구조랑 조금 다르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물건 살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한다고 하죠. 하나만 있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보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비교하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통점, 같은 것은 무엇인지,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찾아서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를 사용한다.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표 기억나시죠? 틀. 비교와 대조 구조를 생각하며 중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림 뭐 떠오른다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것들. 만약에 세 가지 대상이 나오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요.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글 중에 소나무와 잣나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두 가지 대상이 나오죠. 사실 이것만 보고도, 아, 소나무와 잣나무? 그럼 세 가지 구조 중에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하겠구나. 알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게 공통점이었죠. 상록수, 잎이 사계절 내내 푸른 거, 침엽수, 뭐예요? 잎 바늘처럼 뾰족한 거, 이것은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죠? 잎의 생김새 달랐었고요. 여긴 적히지 않았지만 뭐 껍질의 모양이나 색도 달랐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그림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소나무는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와요. 이렇게요.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오는데, 잣나무는요,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이점이죠, 그쵸? 그래서, 차이점은 여기다 적고, 공통점은 겹치는 부분에 적는다.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공통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같게, 모두, 이런 것은 너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야, 같은 부분이야를 알려주는 말이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차이점, 다르게, 반면에, 라는 단어들이 있었죠. 반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반면 하면, 다른 점이 있나 보다. 우리가 느꼈었잖아요. 이것이 무슨 구조다? 비교와 대조 구조다. 자, 세 번째 핵심.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자. 아, 글의 구조는 알았어. 글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 내가 이것을 왜 쓰는 거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쓰는 거구나. 읽을 사람, 우리 반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생들일 수도 있고요. 읽을 사람을 정하고 나서, 그래, 정했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누군가가 읽기 위한 글을 쓰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해요? 무엇을 설명하지를 고민하게 되겠죠.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하나 딱 정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이것으로 내가 설명하는 글을 쓰겠어. 한 다음에는 그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쭉 떠올리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정말 정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쓸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선택하죠.

방금 배웠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구조를 내가 선택하면 좋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 우리 말풍선에 있는 내용은 글의 구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보충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시간이나 장소가 변화하거나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 무슨 구조예요? 선생님이 가려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차례대로. 차례 구조 아니고요. 열거 구조 아니고요. 순서 구조였죠. 순서 구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일어난 일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순서 구조. 만약에 특징을 쭉 설명해요. 차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한다. 만점한 국어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국어를 가르치신다. 이런 것 바뀌어도 상관없죠. 국어를 가르치신다.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신다. 순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특징을 설명할 때는 무슨 구조? 열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과 비교. 즉,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면 비교와 대조 구조. 만약에 서술형으로 여러분 정답을 적어야 할 때,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틀의 모양은 생각이 나는데, 동그라미 두개 겹쳐져 있고, 뭐, 이렇게 그틀 모양은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한글로 적을 때 뭐였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 빈칸에다 이렇게 써보시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다 하고 나서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하죠. 아,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누리집에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늘 우리 뭘 해요? 점검을 해요. 매 단원에서 마지막에 하는 단계 점검하기가 항상 있었죠. 대화를 잘 했는가? 그때도 점검했었고요.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는 크게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 확인 평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잘 정리했으니까 한 문제도 놓치지 말자고요. 자, 가 문단 읽어볼게요. 첫째. 식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아, 우리 식장생이라는 글의 일부네요. 식장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우리 여러 번 다뤘으니까. 구름과 돌 대신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둘째, 식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는 이런 거 문제 내기 굉장히 좋죠.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헷갈릴 만한 것은 이렇게 끊으면 좋아요.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 산과 돌은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들의 밑줄을 쳐도 좋겠네요. 영원함, 소나무와 대나무,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 그리고 학과 거북은 장수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둘째라는 단어를 통해서 글의 구조는 이거라고 알수 있어요. 그렇죠. 열거 구조라는 것을 알수 있죠. 먼저 다음으로 아니고 첫째, 둘째니까 내가 이런 특징 말해줄 거야. 그 다음 특징 이거 나올 거야. 할수 있는 걸 아는 단어들이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십장생 이어지는 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의 일부예요, 나는. 자, 먼저, 바로 앞선 가와의 차이점 있죠? 먼저라는 것은 차례, 순서가 있구나. 순서 구조구나. 패연수막을 분리합니다. 패연수막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강목 종이 집게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강목과 종이 집게심을 빼낸 다음에 현수막천으로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것이 먼저 패연수막을 분리한 다음에 할수 있는 단계겠죠. 순서고 차례고 뭐예요?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이런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자르고 나서 패연수막을 분리하는 것은 알맞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차례가 바뀌면 안 돼요.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패연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자르라는 거네요. 그 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군요. 깨끗하게

0: 세척해야 합니다. 길가에 걸려있던 폐연수막은 먼지가 많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를 조금 넣고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 1번 문제 풀어볼까요? 글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가는 뭐였어요? 십장생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십장생은 자연물이나 생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쵸? 동물도 있었고, 식물도 있었고요. 달은 오랜 기간 변하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에요. 달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영원함이었어요. 영원함. 영원함. 평생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 달이었고요. 학은 고고하고 아름다운 미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학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장수, 장수. 학과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은 고고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3번이 정답 아닌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고, 그래서는 장수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었죠.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그쵸?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것, 불로초 맞았습니다. 십장생에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들어간다. 오, 이거 헷갈릴 수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도 읽었었잖아요. 비교와 대조 구조를 사용한 글이요. 소나무와 잣나무 배웠었는데, 십장생도 배웠는데 맞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십장생에는 소나무만 있습니다. 잣나무는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2번입니다.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이것과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조상의 소망을 알수 있는 거죠. 무엇과 관련 있는 거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쵸? 장수. 그래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를 고른 거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사는 동물이나 식물 무엇이 있나 그 기운을 좀 받고 싶다 하면서 10가지를 골라서 십장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여러분, 4번이 정답이라는 건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단어들도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부라는 건 뭐예요? 재산이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명예, 널리 인정받아서 내가 좋은 평판을 얻는 거. 그리고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교과를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규칙 같은 걸 도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신선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뜻을 모른다면 사전에서 찾아서 적거나 아니면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것을 간단히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채소? 이럴 때의 신선이 아니고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상상 속의 사람을 신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답은 뭐예요? 장수이지만 다른 단어들도 중요하니까 또는 누군가가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 단어의 뜻도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글 나로 보아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서 구조에 따라서 적힌 글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일이 딱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할 일, 무슨 단어에 주목해야 해요? 먼저라는 단어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폐현수막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되겠죠. 이렇게 글 나로 보아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의 글을 다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우리는 먼저를 찾고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폐현수막을 분리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글 나의 구조와 관련하여 니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은은 뭐예요? 다음으로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글 나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고, 그 구조 뭐였어요? 세 가지 중에서.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중에서 순서가 있는 순서 구조였죠. 순서 구조. 내용이 있고, 화살표, 그 다음에 내용 있고, 화살표 했던 그 틀도 떠올리시면서. 자, 그럼 니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다음으로니까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가요? 모두, 반면 이런 단어 아니죠? 공간의 이동, 방법의 순서, 아, 이것은 장소와 관련이 있고 방법의 순서는 차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게더 맞아요? 방법의 순서가 더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 정보의 열거는 열거구조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방법의 순서, 3번이랑 좀 헷갈렸을 수는 있지만 순서, 구조, 구조와 관련하여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니겠죠. 그쵸?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풀고 우리 좀더 힘내보아요. 퀴즈도 풀어야 하니까요. 그의 가와 그의 나에서 각각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글 나의 방법만 써도 안 되고요. 글 가의 방법, 글 나의 방법 두 가지 다 각각 각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글이었어요. 그렇죠? 글 가는 십장생이었고요. 글 나는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잖아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빈칸 뚫어놨는데요. 그냥 보여주면 아쉬우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글 가는 무엇이에요? 십장생의 특징을 나열 또는 열거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의 나는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순서대로 또는 차례대로 설명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자, 오늘의 퀴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 퀴즈 나가고 있는데요.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 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 지정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 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지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각은요, 세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암석은 다시 작은 알갱이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은 이 지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나라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일본 열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위에 여러 점들이 지금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빨강색은 화산, 그리고 초록색은 지진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지금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읽어보면요. 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본에 훨씬 더 많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5강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여러분들은 찾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지표의 암석이 공기, 물, 생물 등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 변하거나 부서지는 현상.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바뀌는 걸 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풍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표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풍화의 원인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요, 어떠한 커다란 바위, 암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석에 틈이 있을 텐데,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얼음으로 얼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어버렸네요. 그러면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죠. 즉, 부피가 팽창하면 이 암석과 암석 사이가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녹고 얼고를 반복하다 보면요. 이 암석이 점점점 벌어져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물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풍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은요. 딱 봐도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작용에 의해서도 풍화가 일어나는데요. 식물이 이러한 암석 틈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그런데 식물은 계속 생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뿌리의 힘으로 암석이 갈라지고 부셔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이 그림, 석회동굴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석회동굴은요, 거대한 석회암지대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무엇이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요. 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있으면 지하수가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이 지하수가 그래서 석회암지대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하수에서 석회암이 녹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해석의 묽은 염산 반응과도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면은요, 선생님, 이거는 풍화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돌 색깔이 붉게 변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풍화에는요, 우리가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암석은요,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산소와 반응한 것입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성분이 변한 것도 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의 작용으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흙이 있을 것 같아요. 흙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된 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토양의 생성 과정이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토양이 생성되기 전에
암석, 단단한 암석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암석이 A층이 되는데요. 이 A층이 지표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그때 이 암석은 풍화를 받기 시작하겠죠. 드디어. 그러면 A층이 풍화를 받아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진 층이 드디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층이에요? B층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B층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이제 C층 만들어지겠죠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어 부서진대요. 단단한 암석 뭐였어요? A였어요. 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가 풍화되어서 위에 있는 B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이래요. 아, B를 얘기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층은요. B층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B층이 더 잘게 부서지면요. 이제 드디어 식물이 뿌리 낼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지금 식물이 자라고 있는 층은 C층인 것 같아요? D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D층에 굉장히 많은 식물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B층 다음에 더 토양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잘게 풍화가 되면 만들어지는 층은 바로 D층입니다. C층이 아니에요. 그러면 C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읽어보시면요. 빗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이 아래로 이동하여 쌓인다. 아, 지금 D층에 막 비가 내려요. 그럼 빗물의 녹은 물질과 함께 더 작은 입자, 진흙과 같은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쌓이는 층이 뭐예요? 바로 C층입니다. 그래서 C층이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모든 토양이 A, B, C, D층을 다 갖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된 토양일수록 이렇게 네 개의 층을 완벽히 갖출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굉장히 좀 작은 범위의 지각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우리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게요. 우리 대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모여 있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설은 무엇이냐면요.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해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요.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베게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 대륙들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어. 그런데 그 대륙이 점점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대륙이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 베게너는 이큰 하나의 대륙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과거에 판게아가 있었는데 판게아가 막 갈라져서 현재의 대륙까지 오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대륙에 이동해 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대륙 위에 있는데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 라고 물어보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다 보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륙이 이동한다는 거야? 너 증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탄탄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첫 번째는요.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을 갖다 이렇게 붙여봤더니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증거는 해안선의 모습의 일치를 보아 과거에 얘네들은 붙어 있었던 거야. 지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붙여보면 굉장히 비슷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화석을 살펴봤어요.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 화석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우리 양치식물 화석이거든요. 그럼 두 화석은 먼 바다를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생물들은. 그러면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은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고 아프리카의 이 아래 지방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이.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 과거 그때 살았던 시대에 이 바다를 건너갈 순 없잖아. 그러면 이두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말이 되지.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소프테리스 역시 우리가 일부 지역에 이렇게 대륙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거의 이 대륙이 한데 모여져 있었다면 이 식물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화석의 분포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을 이렇게 갖다가 놓았더니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맥의 분포, 이 산맥이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대륙이 이동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지막은요. 남극에도 빙하가 있지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빙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이 빙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빙하의 흔적을 이렇게 대륙들을 맞춰보니 일치하더라. 빙하의 흔적이 이렇게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의 흔적이라고 하는 네 번째 증거를 들어서 대륙은 이동했어.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겠어. 너가 대륙이 이동했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륙이 도대체 어떻게 이동한 거야? 그 힘의 근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베게너는 그 힘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베게너는 여러 증거를 이처럼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즉,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시대에는 대륙 이동설이 크게 지지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대륙 이동설이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말보다는요, 판이 이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판이라고 하는 것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판이 보이죠? 우리 익숙한 거예요. 위에 지각이 있고요.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게, 바다 밑에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판이라고 하는 건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판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 두께의 층을 우리가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럼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겠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읽어보면요.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얼마의 두께에 100km의 두께의 비교적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판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판은요,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을 우리 간단하게 대륙판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고요.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을 간단히 해양판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두판 중에 두꺼운 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잘 배웠죠? 대륙 지각이 두껍다 보니까 당연히 판 역시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판은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굉장히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이 우리의 이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판은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판들이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태평양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해양판, 태평양판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포함한 유라시아판, 또 북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또 아프리카 판, 그리고 여기 나즈카판,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한번 방향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판과 판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를 한번 보면요. 판과 판이 서로 이번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또 이쪽에 보면요. 이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서 움직이고 있네요.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과 멘틀을 포함한 100km의 두께의 층이라고 했어요. 그 층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우리 지각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지표 위에 서 있을 때막 땅이 흔들리는 현상 뭐라고 얘기해요? 지진이라고 하죠. 땅과 땅이 꽝 부딪히면 당연히 진동이 생길 거고요. 이와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판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열은 암석을 녹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활동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 화산대가 주로 태평양 가장자리에 굉장히 이렇게 뚝 둘러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대서양 중앙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저기 아프리카 동쪽에, 요쪽에도 굉장히 화산이 많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지진대입니다. 지진대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 지진대도 화산대와 굉장히 유사해요. 태평양 둘레, 즉 태평양 가장자리에 지금 지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서양 중앙에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동쪽 지역에도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산대와 지진대를 겹치고 또 거기다가 판의 경계를 한번 겹쳐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가 바로 이큰 지도입니다. 지금 빨강색의 화산대, 파랑색의 지진대, 그리고 실선의 판의 경계를 겹쳐놨더니 여러분들 지금 어떤가요?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가 대체로 일치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부분 부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판의 경계를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 화산 활동과 지진은 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구나.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 활동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은 결국에는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에 포함된 이 대륙들도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대륙이동설을 좀 넘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이러한 지각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금 이처럼 화산 활동과 지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5강의 내용도 완전하게 잡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원대한 개념 아이템 하나하나하나 모아봤으니까요. 이제 문제로 개념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랑의 대단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자, 우리 기초탐구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대륙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 과거에는 서로 붙어 있었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큰 하나의 대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해안선의 일치는 대륙이동설의 증거다라고 베게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이걸 설명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베게너의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라고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초탐구 문제고요. 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꺼울까요? 선생님이 이전에 배운 내용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중 두꺼운 지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이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보다 두껍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이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X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2번. 지구의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과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판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판들이 한 방향으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X고요. 4번.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거나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내신 실전.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석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암석이 벌어지면서 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 얼음은 암석의 틈을 점점 벌어지게 합니다. 왜?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지거든요. 니은,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암석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풍화작용이죠. 디귿, 기온이 높은 지역보다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더잘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왜요? 왜더 낮은 지역에서 잘 일어날까요? 물이 얼어야 돼요.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물이 잘 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러한 풍화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성숙한 토양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성숙한 토양, 이렇게 네 개의 층이 잘 발달한 토양, 그러니까 성숙한 토양의 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A는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 만들어낸 층이래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돼요. A는 B에서 녹은 물질이 A로 쌓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B가 오면 그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B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A로 갔대요. 말이 안 되죠. 빗물이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B가 A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죠. 틀렸고요. C는 암석 조각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C는요, 뒤에 단단한 암석이 풍화되면서 조금 더 작은 암석 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니은은 맞고요. D긋, D는 풍화를 받아 생성된 고운 흙. D 그림만 봐도 이게 흙이 아니라는 것 감이 오실 것 같고요. D는요, 풍화가 거의 되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이 암석층이 노출이 되면서 풍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C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림을 보면 많은 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나즈카 판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 맞죠? 니은,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판은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긋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될것 같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입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지진대와 화산대는 특정 지역의 긴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었나요? 네, 선생님이 해석을 할때 우리 태평양 가장자리에 띠 모양으로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띠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맞는 이야기고요. 릴,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고르게 분포했다면 일본에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일본은 판의 경계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판의 경계, 즉띠 모양으로 어딘가에는 좀 집중되게 우리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과거,
뭐의 흔적이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빙하의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의 무엇이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화석.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서쪽과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어떤 모양이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빙하, 그리고 화석, 그리고 해안선.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로 나온 것은요, 오늘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 네 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았더니 어떠한 모습의 일치가 있었고요. 또 메소사우루스와 글로소프테리스의 무엇을 보았더니 어떤 것의 분포에 따라서 대륙이동사를 주장했습니다. 또 베게너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이것의 분포도 살펴보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대륙에 어떠한 흔적을 근거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각각에 들어갈 4개의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수강의 후기 게시판에 5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수업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한강 공부하시면서 개념 복습하고 또 문제 풀어나가는 재미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오늘은요, 라면 있어요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단원 확인 평가 들어갈 거예요. 항상 단원 확인 평가 하면서 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잖아요. 자, 20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라면 있어요. 네. 아유,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한데? 예. 피디님이 드셨나? 예,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단어 확인 평가. 네. 누가 먹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단원 확인 평가 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라면 확인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예, 관용 표현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관용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용어, 그리고 또 하나는 속담이라고 했습니다.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지면서 또 전혀 새로운 뜻을 이루게 될때 우리는 관용어라고 했었어요. 그쵸? 뭐 발이 넓다. 뭐 이런 말들 쭉 한번 많이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조상들의 생각과 문화를 알수 있다. 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죠? 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등잔을 사용하셨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오, 맞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이렇게 불을 아궁이에다 태우면서 굴뚝에서 연기가 났었지? 뭐 이런 거. 그 나라의 생각, 문화, 조상들의 생각, 문화, 이런 걸알수 있는 게 속담이고요. 견학 기록문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새롭게 한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이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이 견학 기록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글쓴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상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이 견학을 하게 되었는지. 예,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어디를 가게 되었는지도 반드시 써야겠죠? 그리고 언제 가게 되었어요?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관용어와 그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어요. 머리를 맞대다. 머리와 머리를 이렇게 맞대. 아픈데? 너 지금 나랑 싸울래? 이게 아니라고 했죠? 관용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속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머리를 맞대다 뭐예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려고 서로 마주 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가 높아. 너 코가 높구나. 이 말은 미안하다. 너 코가 높구나. 그러면 그래 내 코가 좀 높아. 뭐 이게 아니라 잘난 체하고 뽐내는 기세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네. 참고로 선생님은 코가 안 높아요. 실제로도 안 높고 실제로도 이런 게 없어요. 그다음 다음 관용어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크다. 예, 손이 크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거 한 움큼만 줄래? 자, 그러면 그래. 그럼 한 움큼을 이만큼 줘. 딱 줬어. 손이 크면 클수록 많이 줄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아유, 손도 크시네.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제가? 아이, 괜찮아. 더 줄까? 막 이런 거. 아유, 손이 크시네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 예, 손에 익다. 손에 익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이제 손에 익어서요. 이런 일은 제가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교제나 거래 등을 중단하다. 이건 뭐예요? 손을 뭘까요? 네, 손을 끊다. 너, 너 거기에서 손을 끊어야 돼. 이제 거기에는 가지도 마. 막 이렇게. 네, 손을 끊어야 돼. 나쁜 일에는 손을 끊어야지. 뭐 이렇게.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이거 뭐였더라? 그렇지. 이거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 기억나요? 선생님이. 이거. 이거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손을, 뭐예요? 내 해놓고 내가 잊어버렸네? 손을 놓다. 그렇지. 손을 놓다. 기억하죠? 네. 손을 놔버리다. 네. 이제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도움, 간섭 등의 행위가 어떤 것에 미치게 하다. 여러분 아마 모를 거야. 근데 가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손을 내밀다. 손을 내밀다. 그런 노래 처음 듣는다고? 네. 처음 듣는 경우도 있고, 뭐.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손을 내밀다. 네,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어두워. 저희가 어두워.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예, 네, 거기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간섭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거기를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손을 내밀다. 다음 상황에 밑줄 그은 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관용어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아, 또, 이거, 교재를 앞부분 보고 뭐였더라? 또 찾는 친구 아마 있을 수 있어. 산불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을 도우려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를 도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발벗고 나서는 중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게 발을 뺀다. 예. 손을 끊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발 빼. 거기서 발 빼라고. 그만해라.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죠. 발이 넓다. 어우, 발이 넓으시네요. 네. 아는 사람이 많다. 활동 범위가 넓다. 발이 묶였다. 어우, 내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어우, 폭풍 때문에 배가 안 뜬대. 내가 이 섬에 발이 묶였어. 네.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발을 들이다. 네. 뭔가, 나 이제 그 일에 발을 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거기에 발을 들일 거예요. 이 말은 나 이제 안 해본 일이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처음 한번 해볼래요. 네, 이런 뜻이 되겠어요. 4번에서 5번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예요. 보겠습니다. 지훈아, 내 줄넘기 봤어? 네 책상에서 보았는데, 이거라더니 책상 아래에 있었네. 막 이랬어요.

자, 여기 이제 줄넘기를 해요. 어우, 윤서야, 줄넘기 잘하네. 공들탑이 무너지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지. 야, 내 책상에서 보았는데? 그랬는데 정말 책상 밑에 있어요. 누구 책상? 내 책상. 야, 내 책상에서 봤어, 내가. 어, 진짜?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등잔 빛이 어둡다더니. 그렇죠? 예. 아니, 바로 내 책상에 있었는데 이걸 몰랐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상황을 잘 모를 때, 아이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걸 내가 몰랐단, 아, 그걸 네가 몰랐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내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예, 그런 뜻이 있죠. 자, 여기. 무엇이 들어갈까요? 기억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 1번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 외양간은 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소가 도망갔어요. 그제서야 외양간을 막 고쳐요. 뒤늦은 대책이죠. 예, 그럴 때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다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요거를 봤죠? 지렁이는 네, 순하고 좋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계속 괴롭히면 네.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될까요? 네. 어쨌든, 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너무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건 겸손이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했죠? 예, 요것도 봤죠, 우리. 예.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잘 대해주면 좋은 결과가 올수 있어요. 그쵸? 열심히 노력하면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속담 니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조금씩 모아두었던 용돈이 어느새 꽤큰 금액이 되어 놀랐어요. 뭐 이런, 진짜 그런 일 있죠? 여기 한푼두푼 돼지 저금통에 모아놨는데 다 나중에 꺼내보니까 와, 몇십만 원이 돼. 예. 티끌 모아 태산이죠. 앞으로 책을 열심히 읽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 편지 속에 어떤 속담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뭐, 부모님, 엄마, 아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하루에 두 페이지씩만 읽어도 엄청난 독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합창대회를 위해 매일 연습한 결과 대회 날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 1등을 했대요. 요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조별 과제에서 조원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만 하여서 과제가 잘 진행이 아예 안 되는 상황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있죠.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일이 되질 않아. 예. 자, 그다음. 요거. 네. 그 우리 지혜로운 아들의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혜로운 그 아들의, 이방의 아들이 아주 똑부러지는 지혜로 이 사또를 혼내주는, 네. 그런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방이 걱정하는 표정으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때다.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산딸기를 구해오게라고 했어요. 언제? 예, 바로 겨울에. 겨울에. 겨울에 산딸기가 있을까요? 이거 여름에 볼수 있는 건데. 예. 이 말을 들은 이방이 눈앞이 캄캄해졌대요. 이 말은 뭐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시력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눈앞이 캄캄하다. 그러니까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때. 지금 겨울이라서 산에 눈이 쌓여서 산딸기 구하기 어렵습니다. 핑계를 듣고 싶지 않네. 네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이방은 급히 관할을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알죠? 이방이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다? 예, 사또가 엄청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 한겨울임에도 당장 산딸기 구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관용 표현 기억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뭘까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어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네. 무엇일까요? 앞날이 걱정되고 막막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얼마나. 왜냐? 옛날에는 이 사또의 권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너내말안 들어? 그러면 곤장을 치겠어? 그러면 정말 곤장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이 글의 분위기를 표현한 낱말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보기에서 찾아 이번에도 기호를 쓰면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거 다 쓰는 것보다 기호만 쓰면 참 간단하죠? 자, 이 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막막합니다. 잘못하면 곤장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곤장하면 드라마에서 한 대요로 곤장 탁 때리고, 두 대요 곤장 또 하나 탁 때리고, 아, 뻐라, 막 이러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곤장을 많이 맞잖아요. 여기 엉덩이가 부르틉니다. 응? 피가 막 나, 상처가 막 나. 옛날에 제대로 된뭐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바르는 연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여기 굉장히 상처가 덧나서 아주 많이 이 곤장을 맞게 되면, 예,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앞이 캄캄한 거죠. 자, 이런 분위기, 뭘까요? 이런 분위기. 불안하죠. 어떡하지? 나 진짜 곤장 맞으면 어떡하지? 아, 눈앞이 캄캄해, 답답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아라. 다음 속담과 가장 어울리는 상황은 누구입니까? 자, 가장 어울리는 상황.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간다. 뭘까요? 민주는 6학년이 되면서 성격이 바뀌었어.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늘 배우려 하셔. 정우는 어릴 때에는 산만했지만 지금은 아주 침착해. 아유, 다행입니다. 네. 하진이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서, 지금도 일찍 일어나. 이거 정답 같은데요? 왜?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일찍 일어나요. 3살적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 3살적이 정말 하나, 둘, 셋, 잘 이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죠. 엄마는 꾸준히 노력해서 손톱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셨다고 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속담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하면 좀더 좋겠다. 그지? 가장 잘 어울리는 때. 자, 여기 관용 표현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솔비, 우빈, 수정이 여기 있습니다. 관용어나 속담 등을 관용 표현이라고 해. 띵동. 오해하지 않도록 글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삐. 정확한 뜻을 알고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무엇이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죠? 상황을 잘 보고 여기에 맞는 관용 표현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관용 표현을 잘 쓰는 친구들은 상황 판단을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우빈이 되겠네요. 우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딱 봐도 견학 기록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1층 전시실에는 고래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바빠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진화, 고래가 원래 어디에서 살던 동물이라고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 육지에 살던 동물이래요. 육지에 살던 동물인데, 예, 먹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점차, 예, 여기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래와 이 동물이 공통 조상을 갖고 있대요. 누굴까요? 물속에서도 얼추 살수 있고, 뭐, 바깥에 나와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동물. 하마, 와우. 고래하고 하마의 공통 조상이 똑같답니다. 오. 그래요. 맞아요. 예, 공통 조상을 갖고 있어요. 고래와 하마가. 어쨌든, 예, 고래의 진화와 예, 살아가는 그 모습,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고요. 고래는 포유류라서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 예, 설명했죠? 일반 그 어류들은 꼬리가 수직으로 서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고래는 수평으로 누워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 그 뜻이라고 했어요.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의 천장에는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어서 눈이 번쩍 뛰었다. 깜짝, 정신이 바짝 들었다. 이 말이고요. 또 안내판에 따라서 이제 읽어봤더니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라고 했고요.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역, 니은, 디귿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짐작이 되죠.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거 여정이죠. 그치? 어디를 갔어? 여정, 여행의 과정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거 견문이지. 그 다음에,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대. 이거 뭐예요? 감상이지.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죠? 이건 뭐냐? 여장이야. 이건 뭔데? 이건 견문이야. 이거는 감상이죠. 오, 통과. 이렇게 될것 같죠?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 그 다음 여정은 여기입니다.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이거 뭘까요? 견문이죠. 그 다음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게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 문단을 한번 보세요. 문단에는 제일 처음에 여정이 나오고요. 네, 나 어디 갔었어. 나 어디 갔었다. 거기에서 뭘 봤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래.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쪼로로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각각 쓰시오.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이것이라는 종으로 뭐였어요? 네. 남방 큰 돌고래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이며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본문에 항상 그 정답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베끼시면 돼요. 예, 기억하지 못, 않으셔도 돼요. 물론 기억하면 더 좋고. 네, 그래서 관람객들이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견학 장소, 생각이나 느낌, 들어서 알게 된 것, 직접 눈으로 본 것, 견학을 하게 된 까닭. 자, 5번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죠? 견학을 하게 된 까닭은 전체 글의 처음 부분에 써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수 있다. 어이구, 요 아니네. 그쵸? 없다죠. 그래서 1번, 예. 뭐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안 읽어봐도 우리가 이제 답을 다알수 있었어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여러분 좀, 이때 좀 의심이 들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 장생포라는 곳에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 있을까? 장생포가 뭐 고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관계가 있나? 좀 이런 게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왜 장생포에 이런 게 있을까? 선생님의 숙제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 박물관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전시 공간에 고래 모형과 뼈가 있었고요. 고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뒤 진짜 고래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다. 그 다음에 남방 큰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으며, 어디에서?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네. 요런 말들. 사육사들이 돌고래가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네. 요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글쓴이가 견학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전시를 관람함, 범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과 뼈를 보게 됨, 돌고래들이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봄,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관리한다고 함.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요 그대로 견학한 차례 맞는데요? 그쵸? 여러분 교재랑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써놨네. 아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유, 그냥 그대로 써놨네. 예. 자, 15번이요. 기억에서 미움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구분해 각각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견학 기록문을 잘 한번 공부해 볼수 있는 그 짜임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에서 미움까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인지, 셋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뭐예요? 여정이죠. 여정. 여정. 그래서 기억.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여정은 기억. 이렇게. 자, 그럼 견문하고 감상은 여러분이 미리 한번 써봐. 선생님보다 먼저 한번 써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어

0: 쓴다고 한다. 자, 어디다 쓸까? 그다음. 고래에 대해 알고 나니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둘 중에 어떤 것일까?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며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답 나오죠? 어떻게 썼어요? 자, 내가 보고 들은 것, 네, 이거죠, 이거. 네, 알게 된 것까지. 그래서 니은. 그리고 감상 부분은, 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 이런 거. 그 다음에 리을. 네, 공중으로 뛰어오른 건 내가 본 거지. 그래서 리을. 그리고 미음은, 네,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쪽에다 썼나? 여기다 써. 그래도 돼. 그 다음. 아, 견학 기록문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언제 견학했는지 밝힌다. 인물의 대화가 중심이 된다. 보고 들은 1인 견문을 포함한다. 설명보다는 주장과 근거 위주로 쓴다. 견학한 일과 이에 대한 생각이란 느낌을 쓴다. 아유,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네, 요거 조금, 네, 중요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과정을 여기다 지금 써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 그리고, 글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해. 이거, 어떤 단계였어요? 계획 단계였죠? 계획 단계. 그죠? 자, 그 다음,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점검한다. 이건 무슨 단계예요? 점검 단계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계획하고 나서 글을 썼어요. 그렇죠? 글을 쓰고 나서, 수정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여기에다가 이제 써 넣으면 되겠는데, 견학 기록문을 쓴다. 이거 글쓰기 과정. 견학 기록문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쓴다. 자, 이런 것들. 자, 이건 공유 과정. 요거는 수정 과정. 고쳐 쓴다고 했잖아. 그쵸? 수정 과정.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글의 내용을 조직한다. 이거 계획 단계죠. 계획하고 나서야 글을 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이번에 라. 라를 써야겠네. 그리고 나서 글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수정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공유까지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라, 가, 나, 아, 다 먼저. 다 먼저. 그 다음에 나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견학 기록문을 쓰기 위해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글의 처음 부분에는 견학한 까닭, 함께 견학한 사람 등을 써. 여정을 끝에 쓰면 견학한 일이 무엇인지 독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어렵겠죠. 끝에 쓰지 않고, 예, 처음부터 쭉쭉쭉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여정에서 어떤 일을 보고 들었는지 알게 되었는지 이게 순서적으로 예, 순서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글의 가운데 부분에는 보고 들은 사실과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돼라고 했습니다. 자, 서연이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끝에 쓰지 말고 그때그때 가운데 부분에 처음, 그 다음에 견문, 그 다음에 감상, 예,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다음은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합니까? 학교에서 견학한 일을 부모님께서 읽으시도록 글을 쓸래. 이 말이잖아요. 계획하기가 되겠죠. 그죠? 아주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 다음 견학 기록문을 읽고, 예, 요게 이제 견학 기록문이죠. 빈칸에 들어갈 감상으로 알맞은 내용을 생각해서 쓰래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둘러본 곳은 법 역사관이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법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동영상을 보거나 문제를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다음으로 견학한 곳은 선거와 국회였다. 실제 투표소 모형과 모의 국회를 볼수 있었는데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감상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감상 부분을 이곳에 쓰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글 우리 지난번에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거기 나와 있는 본문 다시 보고 베껴서 쓸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쓰라고 했잖아요. 예, 네, 한번 생각해서 쓸수 있어요. 자,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견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동영상을 보거나 풀며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이 부분. 요건 지금 감상 부분이잖아요. 자, 그리고 선거와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도 감상에 속하죠. 요걸 적당히 엮어서 여기에다 풀어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럼 그때 읽었던 그 글을 다시 보고 그 베껴 써 볼래. 뭐,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려요. 자, 그동안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이제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왔다. 법과 선거, 국회의 역할 역할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요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어줬잖아요. 요걸 가지고 여기다 풀어 쓰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라면 문제입니다. 견학 기록문에서 여행 과정, 일정,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말은 여정, 견문, 감상. 네. 뭐, 이쯤 되면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견학 기록문 보니까,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이 견학 기록문 많이 읽어보시고요. 간접 체험해 볼수 있어요. 아, 이걸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구나. 나도 볼수 있다. 아,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생님은 12번과 16번을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두 문제는 문제를 풀때 우리가 생각하는 닮아 있는 삼각형들 말고 다른 삼각형들이 또 닮은 삼각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문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죠.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두 개의 각이 같고요. 선분 AD의 길이가 7cm로 주어져 있을 때 선분 D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선분 DB니까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닮은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이 하나 똑같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를 봤을 때 A라는 각이 공통이죠. 그래서 A를 세모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네모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작은 삼각형 ADE가 커다란 삼각형 ACB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AA 닮음이죠. 그렇다면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보다 더 쉽게 이런 생각해볼

볼수 있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세모의 양쪽 옆에 이웃하는 변을 생각해 보면 그게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알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닮은 삼각형에서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따로따로 변의 길이를 보고 그 비율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때더 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SAS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충분히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요런 순서로 접근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삼각형 자체가 닮음은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세모라는 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의 비율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과 각과 변으로 이어지는 5대 7.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7이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가 14cm였기 때문에 5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는 10cm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x cm, 즉 선분 db의 길이는 3cm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 이걸 뭐 5대 7 플러스 x가 7대 14다. 이런 식의 비례식을 세워도 되지만 훨씬 바라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각 중심으로 해서 5대 7, 그래,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5대 7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평행 4변형에서 삼각형들의 닮음을 생각하면서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작은 삼각형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보입니까? 선생님, 잘안 보여요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과 다른 하나의 직선이 만나면서 우리 엇각을 표시해 볼수 있겠고, 맞꼭지각을 세모라고 표시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당연히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네모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각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선분 BE의 길이가 8cm였는데, 자, 이 똑같은 일이 닮은 삼각형에서도 벌어져야 되니까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역시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합니다. 네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같아져야죠. 그렇다면 선분 CF의 길이가 선분 CE의 길이하고 같아지고, 선분 CE의 길이는 10cm에서 8cm 빼면 되니까, 자, 이두 개의 변의 길이 모두 다 2cm라는 정답 찾아낼 수 있겠네요. 어때? 괜찮아요? 그래, AA 닮음 활용한 겁니다. 역시나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을 관찰한 그 결과를 어디 작은 삼각형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었다라는 거지. 물론 이걸 닮음 비가 4대 1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변도 4대 1이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바라보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시간을 좀 아끼고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번 문제 볼 텐데, 이 문제는 이 그림이 나중에도요, 정말 자주 등장할 그림이에요. 실제로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그 안에 정사각형 그리면서 닮은 삼각형을 찾아내는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요,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이 서로, 그렇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적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요. 그때 미분에서 속도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삼각형 세 개가 모두 닮음이다라는 걸 한번 바라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다는 거죠. 물론 그먼 훗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그림 만났을 때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닮음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에요. 하나의 각을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봅시다. 여기 선분 ED와 선분 BF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동그라미 옮겨올 거야 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당연히 너도 동위각으로 세모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DF 역시나 평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이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들이고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도요,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 ABC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중간 거, 크기대로 모두 다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X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여기 X cm,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도 X cm, 따라서 선분 AE의 길이는 3에서 X를 뺀 것만큼이겠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3 빼기 X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쌤,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지금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변의 길이를 보면 3, 6하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1대 2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삼각형에서도 어때?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봤을 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3 빼기 x 대 x의 b를 생각해 보면 네가 1대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x는 6-2x하고 주어지면서 자, x 값 자연스럽게 2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x가 2였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cm니까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4제곱cm라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겠죠. 어때? 문제를 풀기엔 어렵지 않아, 그치? 직각삼각형, 아, 너랑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야, 라는 거 찾아내고 길이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생각하면 식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 선생님이 그 삼각형들의 닮음인 것들을 다 짚어드렸으니까 그 삼각형들까지도 눈에 좀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C에서 각각 선분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각 삼각형들이 두개 있단 얘기지. 그랬는데 그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이 있더라라는 상황이에요. 많이 봤던 그림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직각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었고 또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었는데, 아, 각 B가 공통으로 공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널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자,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그리고 또 다른 각은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그래, 동그라미, 너 직각. 그렇다면 이 끝에 있는 요 각, 지금 이 부분, 그게 세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변의 길이는 선분 AE의 길이니까 우리 선분 AE,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길이 구해보도록 하자. 그러려면 뭐 찾으면 됩니까? 선분 BE의 길이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BE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노란색 삼각형을 봤더니 세모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직각까지 각을 따라가면서 변의 길이를 보면 12cm와 X 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에서 12 대 X라고 값을 찾아내요. 자, 그게 어때?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읽어낸 겁니다.
그 순서를 어디에서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읽어내겠다 이거지.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읽어내겠다. 그럼 9대 6이라고 길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대 6이라고 길이 읽어냅니다. 자, 노란 삼각형, 빨간 삼각형 따로따로 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길이 B를 생각해 보시면 12대 X가 3대 2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3X가 24하고 쓰여지면서 X가 8cm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 자, 결국 전체적으로 9cm에서 8cm를 빼내는 게 선분 AE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AE의 길이는 1번 1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 지금 우리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C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런데 각 하나가 공유되어져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AA 닮음이야 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이 문제 풀때 많이 등장했었을 거니까요. 우리 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좋아. 항상 요런 그림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닮음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거 공식화 시킬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내려오는 변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들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자, 이쪽이 더 짧네, 그치?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 공식들을 유도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직접 유도하지 말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공식화 시킨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구조가 좀 기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려봅니다. 자, 그럼 어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분 AC의 길이였기 때문에 자, 이 길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선분 AC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짧은 길이 4, 그리고 긴 길이 생각하면 9. 아, 36이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가 6cm라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공식 적용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괜찮니?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 이거 매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몸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시험 볼때 매번 그림을 보면서 그때그때 닮음을 찾아간다? 너무 불편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역시나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H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X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구조는 지금 가운데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 하고 구성되어져 있는 공식 적용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4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 H에서 짧은 길이 2, 긴 길이 X를 곱해 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고 EX가 16이니까 X가 8하고 쓰여지면서 우리 정답은 5번이야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어때?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이 얘기들 하면서 개념 시간에 그렇죠. 공식 하나 더 말씀드렸었죠. 무슨 공식? 이름하여 소공식. 그래.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하는데 선분 AB와 선분 AC를 밑변과 높이로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고 넓이를 아니면 선분 BC를 밑변, 선분 AH를 높이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를 곱해준 게 자, 이렇게 길이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공식들 생각해 볼수 있었죠. 그게 넓이로 접근하는 거였었어요. 그지? 네, 근데 그걸 공식화 시켜서 우리 그냥 한글 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소공식 하면서 이 구조를 기억했었습니다. 자,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 지금 방금도 선생님이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자, 요 공식까지도 하나 더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은 이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웬만한 변의 길이들은 다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닮은 삼각형도 여러 군데 있는 그런 문제예요. 먼저 이런 생각해야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머릿속을 툭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 뭐? 이등변 삼각형. 아, 접었어.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이 똑같으면서 엇각이 발생하고 결국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죠. 찾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C가 C프라임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요. 그래, 여기 있는 너 동그라미라고 접기 전의 각 표시해 본다면 접은 후의 각, 각 C프라임 BD하고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엇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너무 많이 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이 접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을 내려그었을 때, 그래,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 F를 기준으로 해서 선분 FD의 길이와 선분 FB의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개 더하면 20cm여야 되니까 각각의 길이가 10cm여야 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게,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살펴볼까요?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 있는 작은 길이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선분 AD의 길이에서 선분 ED의 길이를 빼내면 되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아, 선분 ED의 길이 널 구하란 이야기네라고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요.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죠. 그래. 나머지 하나의 각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 아래 또 등장합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너 직각. 그럼 이 각이 세모가 되면서 아래에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 BCD와 위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10cm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와 10cm를 엮어서 B를 찾아내면 되겠지. 어떻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움직이면서 X 대 10이라고 쓸수 있겠네. 자, 그럼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도 어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흘러가자 이거죠.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흘러가면 20대 16하고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0대 16. 그래, 5대 4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X 대 10이 5대 4야라고 생각한다면 4X가 50, X는 2분의 25 이렇게 X값 구할 수 있겠다. 결국 선분 AE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16cm에서 2분의 25cm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선분 AE의 길이 찾아봅시다. 너는 16에서 2분의 25 뺀다면 2분의 7cm라고 우리 정답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때, 괜찮아? 괜찮은 문제죠. 우리 접었을 때 나타나는 얘기들 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매우 복합적인 진짜 좋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소다른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에 다운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문제를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닮아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보시면 너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EBF라는 작은 직각삼각형, 그것과 여기 DBC'이라고 이야기하는 커다란 직각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삼각형들의 닮음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봐요. 이렇게 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중단원 문제로 살짝 넘어가서 몇 문제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항상 닮은 도형인 걸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마름모, 두 개의 평행사변형, 두 개의 원뿔 전부 다 항상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두 개의 구가 항상 닮아 있는 거니까 그 구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놓은 두 개의 반구도 항상 닮아 있는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보통 우리 항상 닮아 있는 도형 어때? 두 정사각형, 두 정다면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요. 또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두 개의 원, 두 개의 구도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두 개의 반구 항상 닮아 있다. 그럼 당연히 두 개의 반원도 항상 닮아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 다음에서 두 개의 사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닮은 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닮은 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보시면 여기 12cm, 여기 16cm 대응변인데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은 비 생각할 수 있죠. 4로 나눠준다면 3대 4가 닮은 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아, 6이랑 y는 역시 3대 4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6대 y가 3대 4야라고 식 쓰면서 y 값은 8이구나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불어 x는 그렇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6이 또몇대 몇? 3대 4여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x 대 6이 3대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4x가 18이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9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개 곱해봐라라고 얘기해서 36을 우리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대응하고 있는 변들 중에서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찾아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내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3번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걸 찾아보래요. 여러분 보시면 A 대 D 표시할까요? 아, A 대 D 너 비율 똑같아. B 대 E 이렇게 똑같아. C 대 F 이렇게 길이의 비가 똑같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각 다 같아진다. SS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다음 A 대 D, B 대 E. 자, A 대 D, B 대 E 똑같아요. 길이 비가. 그러면서 각 C와 F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SAS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은요. B 대 E와 C 대 F가 같습니다. 자, B 대 E와 C 대 F가 똑같아요. 그럼, 그렇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 같아지면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이에 끼어 있는 각 A와 각 D를 지금 각의 크기 같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이거 모두 다 닮음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다음 보자. 각 B와 각 E. 자, 여기 있는 이 각과 요 각, 각의 크기 똑같답니다. 자, 그리고 각 C와 F, C랑 F 각의 크기 똑같대요. 아, 두 개의 대응각이 각의 크기가 같아져 AA 닮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4번도 닮음이 되고요. 그럼 닮음이 되지 않는 건 5번일 텐데, 5번이 왜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대 D, 너랑 너 길이의 비, 그게 B 대 E, 요렇게 길이의 비와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닮음이려면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아니라 각 B와 각 E가 같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엉뚱한 위치에 있는 각을 주면서 SAS 닮음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5번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 4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 되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른

거다 그림 천천히 그려보시면 닮음의 조건을 전혀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같이 두 개의 각의 크기를 얘기해 준 상황에서 각 A와 각 B가 70도로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주면 나머지 각의 크기가 계산에 의해서 50도, 그리고 60도하고 등장하면서 모든 각의 크기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도와 50도, 60도와 50도를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서로 대응변이 되고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는 AA 닮음의 삼각형을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경우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요, 1, 2, 3, 4번 전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개, 즉,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 구조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1, 2, 3, 4번은 전부 엉뚱한 곳에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5번부터는요, 이 닮음의 비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들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0: 이런, 여기 누가 왔나 보세요. 카메라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것은 높은 나뭇가지 위를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새끼 마카크일까요? 아니면 어떤 피그미종의 연장자일까요? 저 얼굴과 표정에는 지혜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여기에 답이 있죠. 붉은 얼굴 마카크라 불리기도 하는 짧은 꼬리 마카크입니다. 꽤 어른스럽게 생겼죠. 매우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마카크들에겐 만만한 존재지. 새끼들은 이 무리의 보물입니다. 치열한 싸움에 휘말렸던 수컷들은 근처의 새끼를 보고 진정합니다. 더 많은 새끼가 몰려오지요. 어떤 어른도 이 귀여운 새끼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린 마카크들은 무리 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놀라운 전략을 개발했죠. 세계 최초로 짧은 꼬리 마카크의 신비한 사회를 이해하러 떠나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촬영팀이 도착한 이곳은 태국 중부입니다. 저 아래 열대우림 어딘가에 우리가 찾고 있는 어떤 동물이 있죠. 우리를 이끌 사람은 2년 동안 이곳의 마카크를 관찰해온 아루 투요다 박사입니다.
1: 匂いみたいなの分かります?オスが通ると 匂いが します。特有の。
0: 우리가 찾는 동물이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했죠. 숲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1: 거기 지금 사료가 出てますね. 岩の上に 座ってます.
0: 아, 저기 있군요. 바로 짧은 꼬리 마카크입니다. 얼굴이 붉은 것이 특징이죠. 키는 약 70cm로 일본 원숭이보다 약간 큽니다. 더 많이 몰려오네요. 이 수컷은 약 100마리로 구성된 무리 속에서 지내죠. 낯선 얼굴들이 많은 걸 보고 수컷들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분위기가 안 좋군요. 이들은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죠. 촬영팀은 겁을 먹었습니다. 촬영팀은 그냥 이동합니다.
1: 오, 무사시. これは小笠原君ですね。あの人は僕のニックネームだと歌舞伎です。こっちは矢島君という。
0: 토요다는 이 무리의 모든 마카크에게 이름을 붙여줬지. 이들과 가족 같습니다.
1: 何回も 중위치 爆弾 食らいました。
0: 조사에 따르면 이 숲에는 다섯 무리가 있으며 총 400마리의 마카크가 산다고 합니다. 각각의 무리는 지배적인 수컷들과 암컷들, 새끼들과 청소년들, 그 외의 수컷들로 구성되어 있죠. 방금 마주친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싸움이 시작됐죠. 여기도 싸우는군요. 여기서도요. 뽀뽀를 하나요? 발을 뭅니다. 화해한 것 같아 보이네요. 이봐, 나랑 한판 붙어볼래? 이리 와. 와서 뽀뽀하고 화해하자. 뽀뽀나 팔을 무는 건 일종의 우호적 행동이며 짧은 꼬리 마카크가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이죠. 사소한 침범이 있을 때도 팔을 살짝 깨무는 것만으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녀석이 자기 팔을 내밀기도 하죠. 다른 무리와의 충돌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리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토요다는 마카크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상을 피하려고 이런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마카크의 놀라운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쯤 나타날 때가 됐는데. 바로 새끼 마카크입니다. 이들은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죠. 그런데 이 제멋대로인 새끼들이 무리 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암컷이 어미 품에 있는 새끼에게 관심을 보이죠. 어미는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군요. 이건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암컷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갈등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암컷의 새끼를 돌보고 새끼를 다른 암컷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수컷도 다가와서 새끼들을 돌보는 데 참여합니다. 심지어 새끼를 품에 안고 가버리기도 하죠. 다른 수컷 마카크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수컷에게 맡기는 것에 꽤 만족해하며 수컷들은

0: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꺼이 의무를 다하죠. 새끼들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젊은 수컷이 어미에게서 새끼를 데려간 다음 향하는 곳은 연장자 수컷이 있는 곳이죠. 이들은 새끼를 쭉 당겨서 자세히 검사하는데 이들의 대화 주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카크들은 가까워지고 싶은 구성원과 새끼를 공유하면서 우정을 쌓는 것이죠. 새끼들은 우리의 구성원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눈길을 끄는 새끼들이 정말 귀엽다는 건 모두가 인정할 테지만 이 흰색 털도 매력을 뽐내는 요소일까요? 촬영팀은 그걸 알아내기 위해 새끼 마카크 인형을 우리의 영역 안에 놓아두었죠.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 실험 대상자군요. 이 수컷은 흰 인형 쪽으로 직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약간 혼란스러워하죠. 많은 어른 원숭이들이 흰 인형에게 다양한 애정 표현을 하며 관심을 보입니다.
1: 白い人形にこういう反応が出てるっていうのは面白い結果だと思います。赤ちゃんだと思ってなくて、なんかおもちゃだと思ってたとしても、黒より白の方を選ぶっていうのは重要なポイントですよね。
0: 관찰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쯤 상황이 나빠졌죠. 이 지역의 다섯 개 무리 중 하나인 나단 무리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무리에서 서열이 높은 연장자와 최근에 힘이 강해지고 있는 사사키의 싸움이죠. 이제 무리에서 수컷 사이의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꼬리 마카크는 우호적인 행동을 통해 싸움을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으니 격렬히 싸우는 일은 드뭅니다.
2: 나담은 군내의 경과 주변 および 중심부 2カ所で 경과 발생 중.
0: 이 소동 속에서 토요다는 우연히 싸움의 단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3: 見当たらないですね. 이つも割と群れの中心にはいるはずなんですけど.
0: 토요다는 지금 한 연장자인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지배적인 수컷 중 하나지만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단 무리 내 지배적인 수컷은 카부키와 카와사키 그리고 돈이죠. 그중 한 마리가 사라지자 젊은 수컷인 히라타와 사사키가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겁니다. 네 마리 수컷 사이의 권력 다툼이 우리 전체를 긴장하게 만든 거죠.

열흘이 지난 그 긴장감 극에 달했습니다. 네 마리 수컷 사이에 가장 길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죠. 토요다조차 이들의 사나움에 놀랐습니다. 싸움은 점점 커지고 있고 비명이 숲속에 메아리치죠.

0: 그런데 마침 그때 상황이 안정되지. 그것은 이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생기 덕분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싸우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새끼 쪽으로 가는 거죠. 히라타가 팔을 뻗어 어설프게 새끼를 집어듭니다. 이제는 모든 게 용서되죠.
1: 아까 잠깐 몇점 어린이 어떨 때 왔습니다.
0: 싸움이 너무 격렬해지며 새끼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관심을 끌려는 걸까요? 한번더 봅시다. 새끼 두 마리가 히라타와 카와사키 쪽으로 달려가죠. 일부러 접근한 것 같습니다. 새끼들은 큰 마카크들 사이에서 편안해 보이죠. 그리고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무리 내에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새끼들의 힘이 대단하죠. 토요다는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전략이며 최고의 우호적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왜 싸움에 끼어들까요? 그런 행동으로 새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너무 격렬해지면 수컷들이 무리를 떠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무리를 지키는 수컷의 수가 적어지면 공격을 받거나 비상 상황일 때 무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것은 연약한 새끼들이 어떻게든 피해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크고 작은 모든 다툼에 끼어드는 건 무리일 겁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싸움이 관여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2: 何がきっかけになってるのかは分かんないですけど。 まあでもああいうシビアな状況っていうのはなんか分かってる感じはしますよね。
0: 이것은 새끼들의 장난이 무리 내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호 씨에게서 온 사연을 소개해드리죠. 무언가가 우리 집 처마 밑에 계속 구멍을 내고 있어요. 범인을 찾아주세요. 제작진이 미호 씨네 댁을 방문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미호 씨는 우리를 사건 현장으로 데려다 주었죠.
3: なんですけど、たくさん穴が開いてるんですが。
0: 처마 밑에는 20개가 넘는 구멍이 있었고 각 구멍의 지름은 약 1.5cm 정도였죠.
4: 誰が開けてるかっていうのは見たことはないんです。
3: 穴の中がどうなってるのか、何をしてるのか。
0: 제작진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5: はい、お願いします。
3: かなり 細いですけど、 まだ 奥行きが ありそうです。
0: 구멍은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죠.
3: 아, 見えました.
0: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이게 범인일까요? 알아낼 방법은 하나뿐이죠. 우린 잠복을 준비했습니다. 3시간 후. 어리호박벌이군요. 벌은 바닥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구멍을 뚫죠. 의심할 여지 없이 범인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죠. 암컷은 수십 센티미터 길이의 구멍을 뚫어 안쪽에 알을 낳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렸죠. 어리호박벌이 미호 씨네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언제나 시청자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꼬리 마카크는 새끼들에게 놀라운 애정을 보여주죠. 새끼가 6개월 정도 되면 흰 털은 무리의 다른 구성원과 비슷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군요. 새끼들은 흰 털이 없으면 원래 받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하는 것처럼 우호적인 행동을 통해 어른들과 관계를 구축해야 하죠. 무리와 떨어진 곳에서 젊은 암컷이 혼자 앉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카리는 5살 정도 됐죠. 어른들과 함께할 나이가 된 겁니다. 배를 보면 첫 번째 새끼를 임신한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카린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카린이 먹이를 집어먹으려 하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카린은 다른 마카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파리는 새끼를 데리고 나타났죠. 전날 밤에 출산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아기를 안는 것도 서툽니다. 아마도 좀 무리하는 것 같죠. 이건 새끼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는지 무리에서 떨어져 졸고 있죠. 며칠이 지나도 카리는 무리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어미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죠. 다른 어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위급할 때 새끼를 혼자서 보호해야 합니다. 새끼가 거꾸로 뒤집혔죠. 이 자세로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초산인 새끼들은 사망률이 높죠. 경험이 부족한 어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카린이 출산한 지 5일이 지났죠. 카리는 지배적인 수컷인 하리오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인기 있는 하리오는 언제나 암컷들과 새끼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처음에는 카린이 계속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카린이 하리오의 옆에 앉았고 하리오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죠. 이것은 카린과 새끼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카린과 다른 마카크들이 서서히 가까워지는 거죠. 젊은 수컷이 다가왔고 카린은 즉시 그와 인사를 합니다. 또한 다른 어미들과 함께 앉아있기도 하죠. 곧 카린의 새끼도 무리와 함께 어울리게 될 겁니다. 며칠 뒤 카린은 좀 더

0: 새끼는 꽤 건강해 보인다.
1: 最初の赤ちゃんが生まれた時にまず頼るべきは針葉だったんだろうと。まあゆくゆくはこれからもっと赤ちゃんを何頭も産んでいくうちに子育てもまあベテランになってメスのコミュニティの中でもまあ中心的な役割にな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
0: 짧은 꼬리 마카크는 태국의 열대우림에서 독특한 행동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새끼들은 무리 내 평화를 계속 보장하겠죠.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아하 주제를 확인해 보면은 바로 세 번째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그리고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는 이서술형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오늘도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1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 우리 본적 있지요? 아마 열심히 이번 단원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아, 우리 이시 읽었었지 할 텐데요. 지구들기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더이 지구들기라는 이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 엄청난 지구를 번쩍 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거야. 네가 용을 쓰는 순간 바다는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은 푸드득 날아오르겠지.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그러니까 아주 살살 들어야 해. 팔이 후들거려서 오래 견디지 못하겠지만 잠깐이라도 분명히 넌 지구를 든 거라고. 정말 지구는 무겁지? 너무 무겁지? 라는 지구들기의 제목의 시였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11번 문제는요, 기억이 뜻하는 순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용을 쓰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용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낱말은요, 한 가지 뜻을 지닌 낱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낱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은요, 이 한꺼번에 모아서 내는 센 힘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을 쓰다라는 것은요, 힘을 모아서 탁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시에서는요, 어떨 때 힘을 쓰고 있냐면, 여기 네 번째 행에 힘껏 물구나무를 서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물구나무를 서기 위해 힘을 모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따라서 기억이 뜻하는 순간은요, 바로 선택지 3번에 있는 물구나무를 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번이라고 적어주자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미인과 같이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 아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은은요, 기억 아래 여기에 있지요. 자,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2번, 지구가 무겁기 때문에, 3번, 바다가 갑자기 더 출렁이기 때문에, 4번,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기 때문에, 5번, 물구나무를 선 팔이 후들거리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시를 다시 보면은, 자, 물구나무를 서봐. 그런 다음 두 발로 하늘을 단단히 딛고 그 무거운 지구를 두 손으로 받쳐 드는 거야. 실제로 지구를 우리가 들수 있나요? 들수 없잖아요. 이 시는 바로 이 물구나무를 섰을 때의 느낌을 지구를 든다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바다가 갑자기 더 출렁이고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고 이 사람들은 지진이 난줄알 거야 라는 것은요, 모두 물구나무를 섰을 때의 느낌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 아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요, 바로 5번. 물구나무를 선 팔이 후들후들 거리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지진이 난줄알 거야 라고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도 보죠. 다음은 이 시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쓴 글입니다. 가와 나 가운데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시나 글을 읽고요.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었잖아요. 자, 이때는요. 나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라는 중심 문장이 있다면 그 아래에는 왜냐하면 무언 무언이기 때문입니다처럼 뒷받침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으로 땅바닥을 짚고 힘껏 물고 나무를 서바라는 부분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중심 문장이 바로 가가 되겠고요. 자, 나를 보면은 왜냐하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구나무 서는 것을 마치 지구를 드는 것으로 거꾸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처럼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서는요, 중심 문장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가 중심 문장이다. 여기에 가라고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읽고 느끼는 재미나 감동을 쓸 때는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용해서 쓸수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4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 문제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한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라면 이 글을 보고 아, 이글 읽었었는데 할 겁니다. 바로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제목의 글이었지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글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눈부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때가 나와 있고요. 중앙공원에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왔는지 공원은 무척이나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러게, 물건도 많아. 사고 싶은 게 많겠는걸. 이 공원에서 열린 알뜰장터. 아하, 장터가 열렸는데 알뜰장터가 열렸군요. 은소리와 한소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눠 쓰고 아껴 쓰면 우리도 지구도 행복해요.

보통 알뜰장터에는요, 이렇게 아껴 쓰고 나누어 쓰기 위해서 깨끗한 수돗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렴한 가격에 팔거나 혹은 나누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알뜰장터입니다. 현수막에는 환하게 웃는 한 아저씨의 얼굴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오늘 행사를 연 여러 단체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흰색 천막이 쳐져 있고, 천막 안과 밖에는 많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눔 장터, 변신 장터, 분실물 장터 등 팻말에 쓰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 나열해 놓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글 속에서요, 이런 낱말들이 나왔는데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북적이다이고요. 두 번째는 주최하다. 세 번째는 진열하다의 낱말인데요. 자, 어떤 뜻인지 한번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적이다라는 뜻은요,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매우 소선스럽게 들끓다라는 뜻입니다. 아, 굉장히 북적이는 곳이에요. 북적, 북적,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1번은 세 번째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요. 이글 속에서 이런 낱말도 있었습니다. 바로 주최하다인데요. 이 주최하다란 뜻은요. 바로 1번.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 열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 모임을 주최한 단체는 사람은 무엇무엇이야처럼 말이죠. 주최하다는 1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진열하다인데요. 진열하다, 바로 2번의 뜻이죠. 여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쭉 버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쭉 진열해 두었어요처럼 말이죠. 따라서 세 번째 진열하다는 두 번째 2번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이 글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려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야기나 시를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이 문제처럼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글의 일부분은요, 이 알뜰장터가 나왔잖아요. 이야기한 것처럼 알뜰장터는요, 내가 쓰던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공간, 장터를 말하는데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었던 어떤 그런 경험을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그 옷을 그냥 휑 버리지 않고 내가 물려받아 입는 뭐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내가 물려받아 입었다. 언니가 입던 옷이 작아져서 내가 물려받아 입었다라는 그런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뭐 내가 쓰던 물건을, 깨끗한 물건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학용품, 지우개, 연필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 뭐 그런 경험도 좋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누었던 경험을 이렇게 15번에 한번 적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한번 풀어 봤고요. 계속해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요, 16번부터 1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이 수상한 선글라스라는 글의 일부분 나와 있는데요. 보도록 하죠. 자, 한 소리는 은소리가 가리키는 작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택배원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어린이 신발을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한 소리는 은소리와 함께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요.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요.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이세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알뜰장터에 있는 분실물 센터까지 이 신발이 오게 되었는지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벗고 작은 신발을 다시 보았습니다. 은소리도 선글라스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손자 신발을 사셨어. 얼마 못 신어서 할아버지가 서운하셨겠다라고 이 글의 주인공인 이 한소리와 은소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16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기억에서 알수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묻고 있는데요. 이글 속에서 기억은요, 바로 여기에 있지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활짝 웃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할아버지가 힘들게 택배를 하시며 번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나요? 바로 손자에게 줄 신발을 사서 손자가 신이 나서 이렇게 우와! 손뼉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돈을 버는 것은 힘들지만 이 손자가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즉, 선택지 1번에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의 17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글에서 자잘한 금이 생기도록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뜻하는 흉내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글 속에서 바로 자잘한 금이 생기도록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앞 문장. 할아버지는 택배를 나르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여기서 바로 이 꼬깃꼬깃한 돈, 꼬깃꼬깃이 바로 이렇게 자꾸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요, 네 글자, 꼬깃꼬깃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네요. 꼬깃꼬깃, 꼬깃꼬깃,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18번 문제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다음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과 그 까닭을 구분하여 디오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 나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쓸수 있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보죠. 자, 나는 택배를 나르느라 땀 범벅이 된 할아버지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이야기해주는 중심 문장.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왜냐하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뒷받침 문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이 힘든데도 손자가 기뻐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그러니까 중심 문장은 바로 기억이 되겠고요. 그 아래 나오는 니은과 디귿은 모두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세부적인 문장들이 뒤이어 나와야겠지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는 한복을 입습니다. 한복은요,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 문장은 놀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단오라는 명절에는요,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한다. 3번. 추석이란 명절에는요, 강강술래나 널뛰기 놀이를 해요. 다음, 4번. 설날이라는 명절에는요, 연날리기나 제기차기 놀이를 해요. 모두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5번.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어떤 한식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 문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뒷받침 문장 3개는요, 2번, 3번, 4번을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2번, 3번, 4번 세 가지를 모두 골라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원 정리 평가 2회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 중에서 중심 문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이라는 글인데요. 우리 문단이라는 것 배웠지요. 자, 문단이라는 것은요.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바로 글의 단위를 문단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문단은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다른 김치의 맛,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북부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남쪽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겨울이 길고 기온이 서늘한 편인 북부 지방에서는 백김치, 동치미 같이 싱겁고 담백한 김치를 많이 만들어 먹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니은, 날씨가 추워서 김치가 금방 익지 않으므로 고춧가루도 소금도 많이 넣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기역이 중심 문장. 자, 두 번째 문단은요, 북부 지방에 비해 날씨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김치가 빨리 익고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 맵고 짠 편이에요. 남쪽 지방의 김치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디귿이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리을은 양념도 넉넉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지요. 이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뒷받침 문장입니다. 따라서 중심 문장을 모두 찾으면 바로 기역과 디귿 두 개가 되겠네요. 여기에 기역과 디귿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서술형 문제 네 문제도 풀어보자고요. 자, 먼저 1번과 2번이 이어지는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1번,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 쓰라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도서관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이 많고, 또 언제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라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글에서 중심 문장은 맨 처음에 있는 바로 첫 번째 문장인 중심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뒷받침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어디다? 도서관입니다. 찾아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중심 문장 찾아 쓰고 이어지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실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빈칸에 이어질 뒷받침 문장을 하나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이번에는 과학실이래요. 과학실은 2층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과학실에는 여러 가지 실험 도구도 정말 많아요. 또 어떤 뒷받침 문장을 쓸수 있을까요? 뭐, 과학실에서 할수 있는 활동, 또 과학실에서 조심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점 같은 것들을 하나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는 겁니다. 과학실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뭐 주의해야 할 점. 과학실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절대 이 과학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장난치면 안 됩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점 중에 하나를 적어 주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뒷받침 문장 하나를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번과 4번 문제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3번.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문단에서 기억 보겠습니다. 한솔이의 말에 은솔이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선글라스를 벗어 아저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는 것은 바로 이 은솔이와 한솔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실망하고 있냐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마음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선글라스를 살수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줄넘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 실망한 마음입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실망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은솔이의 마음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이야기를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재미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왜냐하면을 이용해서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자, 보니까 나는 어떤 문장이 재미있었어,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난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글라스를 빌려서 신이 났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거죠.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신이 난 은솔이와 한솔이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나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신이 난 은솔이는 제자리에서 통통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지요? 제자리에서 통통, 통통, 뛰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재미있었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미나 감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에 문제를 풀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강국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인상 깊었던 부분도 좋습니다. 수강국이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국어를 넘어서 과학 공부를 할 시간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어떤 것을 배울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그쵸? 이 계산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뭔가 달라져요.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나의 풀이를 계속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이큰 틀이라는 것은 요 개념이 되겠죠. 그쵸? 이 개념에서 배웠던 곱셈과 나눗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근호가 있는 식은 이렇게 변형할 거야. 그리고 분모에 유리화해 줄 거야. 요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복잡한 식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야? 어느 정도 큰 틀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해볼까? 저걸 먼저 해볼까? 이런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 같은 경우는 미리 해주면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느낌으로 또 생각해 줄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뭔가 누적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외웁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분모의 유리화를 먼저 하는 게또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암기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Just do it. 계속 풀어보자.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실전책 19쪽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푸는 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보면은 4a 빼기 12 루트 5. 자, 빼기. 자, 이쪽은 분배 법칙을 적용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 분배 법칙 적용하고 상황을 지켜볼게요. 그걸 계산한 값이 유리수가 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면 무리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일단 계산을 해보죠. 4a 빼기 12 루트 5. 자,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6.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합니다. 부호 조심. 플러스 3a 루트 5. 그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자와 수가 곱해진 경우는 이렇게 문자가 보통 뒤로 가잖아요. 3a. 그죠? 근데 지금도, 선생님, 루트 5가 숫자니까 3루트 5a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예, 네, 아주 생각을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2루트 5, 3루트 5, 4루트 5 이런 것처럼 a가 유리수기 때문에 3a 루트 5 요런 관점에서 a를 앞에 쓴다는 거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것들끼리 계산을 해보자 이건데 a는 유리수입니다. 그럼 4a와 마이너스 6을 모아줄게요. 이렇게. 얘네는 이제 유리수. a가 얼마인지 몰랐지만 알았다면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어떤 루트 5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12와 3a를 더해줘야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3a. 그리고 뒤에 루트 5가 곱해진 형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기존의 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다 계산하던 건데, a라는 요 문자 하나 때문에 하던 행위를 하긴 했는데, 뭔가 계산한 느낌은 아니죠? 이게 형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형식. 기존의 수들로 하던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딱 상황을 만든 거죠. 아, 유리수끼리 있는 부분과 루트 5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유리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는 유리수죠, 애초에? 그럼 너는 상관없고, 그죠? 그럼 문제가 어디냐, 이건데. 너네, 너, 루트 5, 그죠? 너가 있으면 무리수잖아. 그죠? 그러면 너가 사라져줘야겠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사라지기 위해서 앞에 이 값이 그렇죠. 0이 되면 되겠다. 0. 0 곱하기 루트 5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된다라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예요? 네, a는 4다. 네, 9번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네요. 이게 점점 교육 과정이 지나감에 따라서,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8이라는 어떤 수가 있어요. 이 수에 우리는 정수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2라고 불러요. 정수 부분은 2야. 그럼 소수 부분은요, 0.8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 그쵸?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3.5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요? 3. 소수 부분은 0.57. 이렇게 부른다고요. 괜찮죠? 좀 직관적인 부분인데,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논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잘 찾아요, 우리. 루트 13 더하기 2를 보면 크기를 어림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전 단원에서 루트 13은 루트 9보다는 크면서 루트 16보단 작아요. 3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죠? 얘가 3점 얼마 얼마인데 거기에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5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정수 부분은 얼마라고 한다고요? 5라고 한다고요. 5. 그래서 A는 5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 부분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보니까 이 소수 부분을 표현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까 막 3.8 뭐 이런 수들은 유한소수들은 명확하잖아요. 소수 부분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무리수에서는 소수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줍니다. 다시요. 애초에 이 수, 루트 13 더하기 2는 5 더하기 0. 얼마 얼마 얼마 하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원래의 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원래의 수는 정수 부분에서 소수 부분을 더한 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3.8이면 3 더하기 0.8. 2.57이면 2 더하기 0.57이죠? 그럼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2 향해서,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뭐를 빼준 거다? 정수 부분을 빼준 거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직관적이에요. 다시, 그러면 원래의 수가 5점 얼마 얼마인데 소수 부분이 궁금해요. 0점 얼마 얼마. 그러면 원래의 수에서 얼마를 빼준다? 5를 빼준다 이거예요. 괜찮을까요?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막 뭔가 이쁜 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루트 13 더하기 2에서 얼마를 빼준다? 정수 부분인 5를 빼준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저 계산을 해보면 루트 13에서 3을 뺀 거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A 빼기 B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하라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5에서 뺄게요. 루트 13 빼기 3을. 그럼 뒤에 부분 부호 뒤집어서 다시 써보면 5 빼기 루트 13 더하기 3, 그쵸? 그러면 8 빼기 루트 13이 되겠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3번이죠, 3번.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일단 보겠습니다.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한대요. 루트 3은 1점 얼마 얼마죠? 1점 얼마 얼마인데 그 얼마 얼마, 0점 얼마 얼마를 우리가 대놓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려서 표현한다. 소수 부분 x는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인 1을 빼주면 이게 소수 부분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루트 75의 소수 부분도 나타내 볼게요. 루트 75의 소수 부분. 자, 루트 75는 대략 얼마였죠? 이건데, 88에 64. 99, 81. 8과 9 사이죠? 얘는 8점 얼마 얼마입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75의 소수 부분을 표현해 볼게요.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원래의 수인 루트 75에서 뺄 거예요. 정수 부분 8. 됐죠? 이것을 누구로 표현해라?
X로 표현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부분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쓰는 부분은 이것을 활용하는 어떤 식조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연결 짓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재료로 갖고 놀아라 이거예요. 보세요. 아, X는 루트 3 빼기 1이고요. 루트 75 빼기 8을 X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이제 게임인 거예요. 게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잊으세요. 여기부터는. 그럼 루트 75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근호안이 복작복작하잖아요. 보세요. X는 루트 3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 얘를 간단히 나타내 보면, 75는 25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25 곱하기 루트 3이라서 5 루트 3 빼기 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얘를 x에 대한 내용으로 표현해라 이건데, 그럼 루트 3이 워낙 강력하니까, 자, 이걸 이렇게 보세요. 아, 얘를 루트 3은 x 더하기 1 맞죠? 그러니까 루트 3 대신에 누굴 대입한다? x 더하기 1을 대입하면 게임 끝이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5 곱하기 x 더하기 1 빼기 8이에요. 됐죠? 마저 표현하면 5x 더하기 5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1번이 되겠죠. 됐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구분 지어서 단순 어떤 식조작. 그렇죠?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이에요. 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요. 자, 루트 12와 루트 20을 좀 간단히 나타내 보겠습니다. 얘는 3 더하기, 자, 2루트 3이죠. 연습하셔야 돼요. 자, 루트 20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5니까 2루트 5가 됩니다. 2루트 5. 얘는 이렇게. 그러면 넓이 구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높이 먼저 적어볼게요. 2루트 5. 곱하기 밑변 3 더하기 2루트 3 계산하면 되겠죠? 약분 루트 5를 분배하자. 그러면 3루트 5 더하기 2루트 15,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4번. 되죠? 12번 넘어갑니다. 13번이요. 자, 이거는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네요. 수직선 위에 무리수를 나타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상황 보시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P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AQ의 길이가 같네요. 그쵸? 그러면, 아, 일단 요 길이들을 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단 각각의 직각사각형은 따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먼저 왼쪽에 있는 직각사각형.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각각 1이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네요. 그렇죠?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도 얼마일까요? 여기도 루트 2겠죠. 길이가 길이 루트 2, 길이.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 볼게요. 오른쪽에서 직각삼각형을 가져오면 빗변의 길이를 2라고 한다면 높이가 1이죠. 그렇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둘다 아주 유명한 직각사각형이에요.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 루트 5입니다. 빗변의 길이. 그럼 이게 뚝 떨어지면 선분 AQ의 길이도 루트 5죠.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무엇이지요? 네, 선분 PQ의 길이죠.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푼 풀이고, 이제 문제에서 의도한 풀인 이거예요. 그리고 배운 내용은, 아,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점과 Q에 대응하는 점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기준점 어디 있어요? 기준점. 어디 있어요? A죠, A. 그쵸? 여기 기준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로부터 왼쪽으로.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Q에 대응하는 수는요. 마이너스 1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대응하는 수를 알고 있을 때,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죠.
그죠?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왼쪽에 있는 걸 빼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제곱근의 뺄셈인 거죠.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 파트에서 뺄셈. 그러면 계산해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에서 뺍니다. 제를. 그럼 바로 부호 뒤집으면 써볼게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 루트 5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두 가지 풀이 보여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대소관계네요. 아,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주제인데요. 대소관계. 제곱근의 대소관계부터 꾸준히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제곱근의 대소관계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1번 볼게요. 근호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3루트 2는 루트 9, 2, 18.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거는요. 2가 들어가면 4로 들어가죠? 루트 20이에요. 둘 중에 오른쪽 게큰게 맞죠? 1번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거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게 있다면, 없애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루트 5와 루트 6 중에는 루트 6이 큰게 맞으니까 이것도 옳은 것. 그쵸? 이렇게 풀 수가 있겠고요. 자, 3번은 조금 애매한데, 얘도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무슨 소리냐? 아, 여긴 4루트 2? 우변에는 2루트 2가 있네? 그러면 양변에 2루트 2를 빼줘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그럼 여기 2루트 2와, 그럼 우변은 2만 남죠. 그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2루트 2는 루트 얼마죠? 루트 8이죠. 그럼 루트 8과 얘는 2는 루트 4잖아요. 그러면 루트 8이 더큰거 맞죠? 그쵸?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 거 맞죠? 마치 얘를 이항하는 거죠. 그쵸?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또 이항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3번은 조금, 아, 굳이 2루트를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원칙적인 풀이를 적용하면 되겠죠. 둘을 뺐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 빼기 B가 양수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다. 그쵸? 근데 만약에 같으면, 둘은 같다. 그쵸? 근데 만약에 A 빼기 B가 음수면, 네, 뒤에 꽤 크다. 그쵸? 요걸 적용하면 됩니다. 그쵸? 이제 4번부터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번, 2번처럼만 깔끔하게 풀리다가 뭔가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든 뭐든 좀 머리가 아프다 싶어지면, 물론 이항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럴 때는 속편하게 빼자 이거죠. 이제 뺍시다. 얘가 더 크다고 하니까 한번 빼볼게요. 4 루트 3 빼기 루트 2에서, 자, 뒤에 거 뺍니다. 2 루트 2. 빼기 2루트 3.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3루트 2,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더하기 2루트 2죠. 그쵸? 다시 이제 근호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완전 조심해야 되네. 자,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 아시죠?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면 양수됩니다. 무슨 소리냐? 얘를 루트 9,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그러면 18, 이렇게 되면 음수가 양수로 변해버리는 마술. 그쵸? 안 됩니다. 마이너스는 여기 두고 가라. 그리고, 자, 더하기 루트 8이죠?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겠죠? 그쵸? 이쪽이 더 값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수네. 그쵸? 그럼 뺀게 음수니까, 그러면 반대 방향이었어야 됐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됐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똑같은 게 있네요. 루트 11, 루트 11. 그럼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자.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루트 10의 대소관계인데, 그럼 3과 루트 10. 먼저 얘네들끼리의 대소관계는 루트 10이 더 크죠? 그러면 반대가 되는 게 맞죠.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수의 대소관계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룬 대소관계에 대한 원칙은 둘씩 비교하는 거죠. 그쵸? 1대1이에요. 1대1 배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둘씩 계속 비교하다 보면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나온다. 이게 원칙적인 풀이고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살짝 활용해 볼게요. 자, ABC를 싹 봤을 때다 공통으로 있는 게 보여요. 루트 2가 다 있네. 그럼 다 루트 2를 빼줘도 크기 관계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A 프라임은 다 루트 2 빼볼게요. 루트 2 빼기 2라고 쓰고요. B 프라임은 0. C 프라임은 루트 2 빼기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A의 대수관계와 ABC의 대수관계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빼줘도 되고요. 일단은 보세요. 얘는 루트 4죠. 그죠? 2는 루트 4입니다. 뒤에는 루트 3. 그러면 일단 A'과 C'은 둘다 음수네. 왜냐면 루트 2보다 더큰걸 빼줬잖아요. 루트 2보다 더큰걸 빼줬잖아요. 그쵸? 누가 제일 커요? 일단 0이 제일 크네. 그쵸? 둘은 음수니까. 그럼 B가 제일 크겠고요. 그리고 A'과 C'을 비교할 때 빼봐도 좋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들 비교할 때도 루트 2가 공통이니까 그렇죠. 루트 2가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3 중에 누가 더 크니? 이거죠. 마이너스 루트 3이 그나마 더 크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15번의 답은요, 2번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빼주는 계산 좋지만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유연하게 풀수 있는 게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입니다. 여러분들 사다리꼴이라는 도형을 좀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사다리꼴 너비 공식 아세요? 오케이, 끄덕끄덕.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면 되죠. 자,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말로 하니까 이렇게 줄임말로 쓸게요. 일단 윗변과 아랫변 두 길이를 더하고요. 그것에다가 높이를 곱하고요. 그렇죠. 얼마를 나눠준다? 2를 나눠준다. 근데 여기는 그냥 2분의 1 곱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먼저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나타내야겠죠? 루트 12는 2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트 27은 3루트 3이에요. 그럼 둘을 먼저 더하면 5루트 3이네요. 5루트 3 곱하기 높이 루트 8은 몇 루트 2? 네, 2루트 2. 자,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약분해주면 답이 나오나요? 5루트 6이죠. 그쵸? 어디 있습니까?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3번.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소다는 실전 테스트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두루루룩 돌아서 이제 중단원 실전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곱셈부터 나오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조금 더 그렇죠. 속도를 좀 올리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자, 근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따로 곱한다. 그쵸? 근데 부호 조심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일단 4번, 5번은 아니겠고. 그쵸? 자, 그럼 근호 안 계산 먼저 할게요. 약분. 그리고 여기도 약분. 그럼 근호 안에 남는 것은 루트 6이죠? 루트 6 쓰고요. 밖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답은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좌변과 우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 왼쪽 걸 보고 막 바꾼다기보다는, 오른쪽 걸 다시 집어넣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4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16으로 들어가죠? 16 곱하기 2는 32. 맞네요. 이런 식으로. 2번도 볼게요. 그러니까 아, 루트 54는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루트 6이니까 6, 9, 54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3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9로 들어가니까 루트 54 맞네요. 그렇죠? 맞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도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네. 그러면 뭐 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 볼까요? 얘는 루트 제곱이죠? 4분의 49. 그쵸? 어디가 잘못됐어요? 아, 여기 루트 7. 그쵸? 이 부분이 잘못됐네. 좌변 입장에서 봐도 루트 4. 분모는 2로 바뀌지만 분자는 바뀌지 않죠? 그쵸? 둘은 다르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루트 9는 3 맞고요. 그쵸? 루트 8은 2루트 2 맞죠? 여기 동그라미. 자, 5번은 아까 1번, 2번에서 했던 방법 한번더 적용해 볼게요. 2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4, 5, 20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이런 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세요. 루트 450은 루트 2의 a배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 얘가 좀 어렵다. 루트 1.08은 오,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는
루트 3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3번인데 여러분 당황할 만해요. 일단 왼쪽 건좀 비교적 간단해요. 보세요. 450을 2로 나눠 볼게요. 그럼 A는 루트 225입니다. 얘를 적당히 소인수 분해해도 나오고요. 225는 1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는 15입니다. A가.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잘 들어야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황하지 말고요. 일단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자, 얘는 루트 100분의 108. 그죠? 얘는 루트 3 곱하기 b잖아요. 근데 우린 누가 궁금해? b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자가 3으로 나누면 108은 36이거든요. 여기 루트 36 되고요. 여기는 루트 100이죠? b는 10분의 6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b는 5분의 3이에요. 둘을 곱하는 거죠. 15와 5분의 3을 곱한다. AB는 9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답은 어디 있습니까? 3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소수 나왔을 때는 분수로 바꿔주자라는 얘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분수로 바꿔보기. 곱셈과 나눗셈이 좀더 유리한 형태가 분수잖아요. 그쵸? 소수는 크기 관계가 명확하다는 장점. 그러나 연산하기가 복잡하다는 거. 하지만 분수는 크기가 잘안 보이지만 계산하기는 용이하다. 이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죠. 그쵸? 그리고 뭐의 몇 배, 뭐의 몇 배라는 건 등식을 잘 세워서 정리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죠. 자, 요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잘 보세요. 자, 같은 거 또는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일단은. 아, 4.858, 48.58 서로 몇배 차이 나죠? 에이, 뭔가 10배, 그쵸? 10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루트 A라는 값은 48.58인데, 왼쪽에 있는 4.858에 몇 배다? 네, 10배다. 그죠?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얘는, 자, 녹색 부분 다시 써주면 루트 23.6이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좌변 다시 적어보면 요거 적는 게 아니고 루트 A를 쓰는 거예요. 그럼 A, 우리는 A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변을 보면 10은 근호가 없네. 다 근호를 씌워줘야 모양이 맞춰지겠죠? 10은 루트 얼마입니까? 예, 100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루트 써볼게요. 23.6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2 루트 100이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답을 내보면요. 여기는 루트 2360이 되니까 A가 얼마다? 2360이다. 답은 네, 4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요렇게 우리 뭔가 조각조각이네, 그쵸? 뭔가 부품이에요. 부품에 대한 이야기는 소인수 분해와 연결이 되고, 자, 우리가 보통 이걸 보면 아, 뭔가 좀 그죠? 막 근호 안에 제곱인수를 막 내보내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지만 지금은 소인수 분해처럼 해보자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36 곱하기 10이죠, 그쵸?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36은 4, 9, 36이죠.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입니다. 자, 이제 주어 담아주면 루트 360은, 자, 일단 위에 360은을 먼저 써볼게요. 360은 2가 3개 있고요. 그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 360은 똑같이 루트 씌워주면 돼요. 루트 2가 몇 개? 네, 3개 있고요. 루트 3은 2개 있고요. 루트 5는 하나 있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루트 2가 A죠? A가 몇 개예요? 네, 3개 있네요. 그리고 루트 3두번 곱하면 3이죠? 그럼 3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루트 5를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다? B라고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3A 세제곱 B. 답은 4번. 요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초반에 했던 게좀 어려웠죠? 그쵸?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또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복습해 보시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어느덧 5강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과서 내용학습 문제들 다 풀고 단원 확인평가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바로 넘어오시면 안 되죠. 단원 정리학습 스스로 살펴봤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우리 운동으로 따지자면 교과서 내용학습은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오늘 이제 단원 확인평가는 정말 경기에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꼭 개념 확인하는 거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북투 넘어갔을 때 핵심 복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이렇게 빈칸을 뿅뿅뿅 뚫어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단원 정리학습 스스로 잘했나 이렇게 숙제 검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눠요잖아요. 오늘도 역시 여러 작품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답 확인해봐야죠. 20초 낱말 퀴즈 정답 확인. 아버지께서는 추위를 삐리리 밖으로 나가셨다. 정답은 무릎쓰고였습니다. 아, 선생님이 조금 걱정했던 것이 여러분이 정답을 잘 적어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적을 때 무릎쓰고가 르의 비읍 받침이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이제 다리에 있는 무릎처럼 피읍 받침으로 쓰진 않았을까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무릎쓰다 할 때는 르에다 비읍 받침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쓰고 무릎쓰다의 의미는 뭐였어요? 참고 견디다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는 추위를 무릎쓰고 추위라는 것이 어떤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밖으로 나가셨다. 또 다른 예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둘은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또는 나는 창피함을 무릎쓰고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다. 뭔가 창피함, 반대, 고난 역경처럼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을 견뎌서 무언가를 했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지요. 자, 그럼 우리 단원 확인평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맞춤법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작품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느껴가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공부 출발할게요. 네, 우리 드디어 단원 확인 평가로 넘어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넘어오기 전에 단원 정리학습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 아, 선생님 깜빡했어요. 아, 그냥 풀래요. 하면 안 돼요. 잠깐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훑어본 후에 다시 우리 경기를 뛰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교재는 24쪽이에요. 작품을 살펴보니까 글의 종류가 뭐예요? 행도 있고 행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도 있네요. 아, 시구나. 자, 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에 남는 부분, 내 마음을 움직였던 부분 뭐라고 불렀죠? 인상적인 부분. 시에서 찾으려고 해요. 인상적인 부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나도 그 시의 상황과 비슷한 걸 겪어봤었는데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시에서 우리 뻥튀기 먹는 법이라는 시에서는 나도 먹어봤었는데 하는 경험도 떠올렸었죠. 같은 걸 겪으니까 무엇을 느껴요? 공감, 같은 감정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표현에 집중해 볼 수 있었죠. 생생한 표현. 아, 마치 정말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먹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 또는 이 표현 내 마음에 든다. 뭐 마음에 드는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뭐 주제, 그리고 분위기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목하면서 시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에도 색깔이 있지. 빨강말 들려주면 얼굴 빨개지고 노랑말 들려주면 누렇게 뜨고 파란 말 들려주면 새파래지지 해서 아, 말에 색깔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색의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얼굴도 표정이 또는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연, 말에도 빛깔이 있어. 색깔, 빛깔 비슷한 뜻이라고 했었죠?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검정 말 들려주면 검은 빛이 되고, 이 말, 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역시나 말에 빛깔이 있다.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달라지죠. 말은 예쁜 얼굴 도화지에 소리로 그리는 크레파스.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했었죠? 크레파스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었죠. 색깔이, 말에도 색깔이 있고, 크레파스에도 색깔이 있고, 그리고 크레파스는 도화지에 이렇게 그리는 거라면, 말은 얼굴을 이렇게 다르게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마음 이런 것을 달라지게 할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조심조심 색칠해야 해. 말로 하면 조심조심 말해야 해. 신중하게 말해야 해. 이런 것들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시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내가 겪은 적이 있었나? 그럼 빨강말이라는 건 어떤 말이지? 내가 얼굴이 빨개졌던 경험 같은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 화가 나게 하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다시 떠올려 보니까 부끄럽게 하는 말?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너 좋아해. 그러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도 빨강말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내 얼굴을 누렇게 뜨게 하는 말, 뭔가 불안하게 한다던가. 그럼 노랑말이 뭘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이제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다가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은혜야, 아니다 이러면 뭐 무슨 말인데 막 궁금하고 막 불안해지잖아요. 말하려다가 아니다 하면 막 그날 밤에 누워서 잠도 안 오고 얼굴이 누렇게 뜨겠죠 그러면. 그런 게 노랑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새파래지게 하는 말, 얼굴을 새파래지게 하는 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경험을 또 떠올려 봤습니다. 수영장에서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막 입술까지 새파래질 때 있잖아요. 그럼 추워서 덜덜 떠니까 파란 말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나를 덜덜 떨게 하는 말,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강 말, 노란 말, 파란 말의 의미 같은 것도 경험을 통해서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게 정답은 아니죠.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빨강 말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는 화나게 하는 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빛깔이 있어서 하얀 말을 들려줬을 때도 마찬가지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 뭐 무서운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얼굴을 검은 빛이 되게 하는 말은 검정 말이래요. 뭔가 어두운 거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말, 낙담하게 하는 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말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아, 이런 것도 표현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울긋불긋이라는 건요, 여러 색이 또는 여러 빛깔이 한 곳에서 섞여서, 여러 빛깔이 섞여서 있는 모양, 모습,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는 뭐 알록달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 저 말을 섞으면 우리 마치 도화지에 색칠을 할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섞으면 알록달록, 울긋불긋해지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도 섞으면 역시나 울긋불긋해진다는 거예요. 말에 색깔, 빛깔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주제나 분위기가 잘 드러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의 얼굴 빛깔을 보고 그 색의 말을 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조심히 색칠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그 주제를 느끼면서 나는 뭐 사면에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맞춤법 같은 것도 자세히 짚어본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알맞은 내용을 적었는데 맞춤법이 틀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했으면 좋겠는 것은 누렇게 뜨고 할 때, 러의 히읗 받침이죠. 빨갛게 할 때, 또는 노랗게. 여기서는 누렇게라고 하지만 노랗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히읗 받침을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하얗게도 마찬가지죠. 히읗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럼 1번 문제 만나볼게요. 듣는 사람의 얼굴을 빨개지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런 말을 들려주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쵸. 얼굴, 말에 빛이 있고 색깔이 있으니까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빨강 말이죠. 빨강 말. 이 시를 읽고요. 선생님도 스스로의 그런 언어 습관이나 나의 말에 대해서 한번 쭉 되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또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색깔, 어떤 빛깔의 말일까? 그러면 듣는 사람의 표정을 잘 보면 되겠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그 사람이 활짝 미소 짓는다 그러면 웃게 하는 말. 그런 좋은 말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검정말, 선생님 기준으로는 검정말이 좀안 좋은 말 같게 느껴지거든요. 검정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해야 돼보다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느낀 점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는 거예요. 자, 준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쁜 얼굴 도화지라는 표현이 재미있었어. 아, 표현. 그쵸? 얼굴과 도화지의 차이점을 비교했기 때문이야. 인상적인 부분은, 그래, 그 표현이 재미있었구나 하는데, 얼굴과 도화지의 차이점을 비교했대요. 자, 생각해봅시다. 얼굴 도화지. 다른 건가요? 다른 거예요? 아니죠. 얼굴 도화지, 얼굴 도화지에 빗대어서 표현했잖아요. 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크레파스가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것처럼 말도 얼굴에 색을 입힌다. 그럼 얼굴과 도화지는 그 색깔, 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비슷했어요. 그럼 차이점을 비교했다는 말은 알맞지가 않지요. 하나, 울긋불긋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생생했어. 울긋불긋이 소리를 나타내는 건가요? 들을 수 있나요? 이말 저말 섞으면 울긋불긋해지지 어떤 빛깔이 한데 섞여 있는 그런 모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귀로 들을 수가 없고요. 이말 저말이 소란스럽게 울리는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은 틀린 설명이죠. 연수. 하얀 말 들려주면 얼굴 하얗게 질리고 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여기까지는, 인상적인 부분이구나.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아,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줬던 것 기억나나요? 첫 번째에 있었죠.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기억에 남았어. 인상적인 부분. 저 기억에 남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놀라거나, 무서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적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알맞은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연수. 3번입니다. 사면에서 말을 무엇에 비유하여 표현했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시에 특히 많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국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한번 필기를 해주세요. 비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여러분도 선생님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빈 곳에 필기해 주세요. 이것이 비유의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크게 와닿지도 않고 너무 밋밋하니까, 그와 비슷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비유하여 표현하는 지 쓰세요. 무엇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지 쓰세요.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크레파스. 말이랑 크레파스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1강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시간이 빠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이 날아간다고 하고 싶어요. 그럼 날아가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했었죠. 날아가는 것들. 아, 그러면 그런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시간을 비행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보자. 시간은 비행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말이랑 크레파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말을 신중하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색깔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뭘로 시해서 설정했어요? 그렇죠. 크레파스요, 크레파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4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는 이 시를 읽고 풀 거예요. 시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똑똑이었습니다. 그쵸?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똑똑.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마음아, 괜찮니? 내 마음에 노크를 해본다. 똑똑.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었죠. 자, 1연에서의 똑똑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소리였어요? 눈물이 나는 것을 나타내는 똑똑이 눈물 똑똑. 딱딱한 책상에 엎드려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리는 똑똑에서는 샤프심을 부러뜨리는 소리였고요. 그냥 똑똑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보면 사연에 다시 나오죠? 자, 여기에서의 똑똑은 노크를 하는 소리. 똑똑똑똑 문에다가 노크를 하잖아요. 아, 이런 소리였구나 하는 표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다고 했었죠? 인상적인 부분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시를 읽으면 이것이 떠올라요 했던 거. 친구랑 싸워가지고 속상한 마음에 책상에서 울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샤프신만 똑똑 부러뜨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애꿎은 샤프신만 부러뜨린다 이런 표현이 기억에 남아라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선생님이 또 맞춤법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엎드려 할때 어에 피읍 받침입니다. 크게 쓸까요? 엎드려. 비읍 아니고 피읍. 엎드린다. 그 다음에 애꿎은 할 때는 꾸에 지읒 받침입니다. 우리 애꿎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낱말 퀴즈에도 나왔었는데 그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샤프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눈물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샤프심을 부러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요. 시를 읽을 때 선생님이 쭉 한번 읽었었잖아요. 소리내서 읽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그렇죠. 낭송한다고 얘기하죠. 낭송. 시를 어떻게 낭송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빠르기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어떻게 실을 것인가. 만약에 선생님이 시를 읽을 때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몰라주니까 눈물이 난다. 똑똑. 이렇게 읽었어요. 그럼 뭐야?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고 그 아무도 내말 몰라주니까 사연에서 어때요? 마음아 괜찮니? 심지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 마음에 노크를 하면서 살펴봐주고 들여다봐주는 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낭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도 만나볼까요?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표현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했어요. 기역의 똑똑은 뭐예요? 우리 눈물 흘리는 똑똑이었죠. 모두 글자는 같지만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가 달랐어요. 니은의 똑똑은 뭐였죠? 샤프심, 부러뜨리는 소리. 샤프심이라고만 일단 적어두겠습니다. 디귿, 똑똑은? 그렇죠, 문에다가 노크를 하는 소리였으니까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5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책상에 빗대어 표현했다. 선생님, 빗대어 표현 비유 아까 한참 열심히 설명했었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마음이랑 책상이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책상은 그냥 내가 엎드려서 운그 장소잖아요. 책상 위치. 근데 마음을 책상에 빗대어서 표현한 게 아니죠. 그럼 샤프심이라고 했으면 되죠. 왜냐면 사면의 내용이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 같다 했으니까. 근데 책상은 아닙니다. 똑똑 소리를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였다. 저 1연, 2연, 4연에 있는 똑똑 소리가 글자는 같지만 다 다른 의미였습니다. 눈물의 다양한 모양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생생하게 표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물이 이럴 때 나는 모양, 이럴 때 나는 모양 다 눈물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샤프심을 마치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만약에 그랬으면 샤프심이 아, 나좀 그만 괴롭혀. 너가 속상하다고 해서 나 자꾸 부러뜨리지 마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샤프심도 나랑 눈을 맞추면서 마치 우는 것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게 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우리 읽은 시 중에서 월요일 아침에는 이런 거 있었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월요일, 일요일이 뭐 잠들고 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거 있었지만 이 시에서는 샤프심은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는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아 고마웠을 것이다. 고마움이 드러나는 시는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준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노크를 했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애꿎은 샤프심만 부러뜨린다에 담긴 말하는 이의 마음입니다. 자, 애꿎은 샤프심. 뭐예요? 아, 그 일과는 관련이 없다.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샤프심의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번 보세요. 낡은 샤프심을 새로 사고 싶다? 새로운 샤프심, 낡은 샤프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요. 재미있다? 여기 시의 분위기 굉장히 슬픕니다. 샤프심이 쉽게 부러지는 것이 아쉽다. 내가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부러뜨린 건데. 샤프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럽고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러뜨린 것이죠. 속상한 마음에 괜히 샤프심을 부러뜨린다.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이 부러뜨린다 아니고 부러뜨린다라고 적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꿎은이라는 것을 넣어서 뭐 애꿎은 인형에다 화풀이를 한다. 애꿎은 베개만 졌다. 뭐 애꿎은 이불을 발로 찼다. 아니면은 뭐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화나고 막 그러니까 방문 쾅 닫고 들어올 때 있죠. 그럼 애꿎은 방문만 3개 닫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혼나고 들어올 때 방문을 너무 쾅 닫으면 또 2차로 혼날 수가 있습니다. 너 지금 방문 어떻게 닫은 거야 하면서요. 그럴 땐 어떻게 말한다? 아, 바람이 3개 불어서 닫힌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애꿎은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7번.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입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해서 끝내 분노하는 마음을 노크로 표현한 것인가요? 분노를 하는 게 화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똑이 아니라 뭐 쾅쾅이었겠죠. 분노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 우는 장면이 떠올라서 인상적이었어. 나도 속상할 때 책상에 엎드릴 때가 많기 때문이야. 경험을 통해서 인상적인 장면 잘 찾았죠. 마음까지 부러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말하는 이의 속상하고 다친

0: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얼마나 속상했으면 부러지는 것 같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답은 수호입니다. 8번. 이 시를 읽고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는 거예요. 마음아 괜찮니? 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야.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하는 이의 모습을 본받고 싶기 때문이야. 그럼 왜그 부분이 인상적이야? 표현,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이유와 함께 적으면 되는데, 표현을 중심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요. 똑똑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게 인상적이야. 그것에 대한 알맞은 까닭과 함께, 속상한 마음과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꼭이 표현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지만, 경험이 아니라 표현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9번부터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로 시작하는 시, 월요일 아침이었죠. 이것도 어떻게 낭송해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약간 다급함이 느껴지게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이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관문도 잠그고, 달력이랑 시계를 서랍 속에 숨겨놓고, 그다음에 살금살금 내 방으로 갔어요. 왜? 잠든 일요일이 깨지 않게 하려고. 방문을 닫고 돌아섰는데, 결국에 월요일 아침이 오고야 말았죠. 그래서 월요일과 일요일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그런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나머지 느낀 점은 문제에서 다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시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는 방법입니다. 표현을 생각할 수도 있고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자, 알맞게 연결한 겁니다. 월요일과 일요일을 사람처럼 표현한 부분이 재미있었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야. 나도 월요일을 앞두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야. 표현, 표현? 하지만 여기서는 그랬던 적이 있어 라는 경험이 드러나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표현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있고 경험을 떠올려서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2번이겠죠. 10번입니다. 말하는 이가 현관문을 잠근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왜 잠갔어요? 누가 들어오지 말라고? 월요일 들어오지 말라고. 월요일 오지 마! 해서 2번의 정답이 있죠. 달력이랑 시계를 숨기기 위해서 잠근 게 아니라 오는 것이 싫어서 달력이랑 시계 숨겼고 현관문을 잠갔고 그랬죠. 주말을 즐겁게 보낸 것이 좋아서 뭐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시간을 이렇게 해서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지만 월요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늘 시간은 흘러가죠. 아, 우리의 공부 시간도 야속하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열 문제 다 풀고 20초 낱말 퀴즈 할 시간이네요. 준비되셨죠? 도전! 자, 이 단어는요, 정말 너무 간절하게, 마음이 끓는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소식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렸어요. 마지막, 오늘도 하나 알려줄까요? 무슨,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아주 간절하게요! 네, 오늘의 낱말 퀴즈 여러분, 아, 이거요 하면서 화면 너머로 크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어떤 답인지 꼭 적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부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유진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day 30, hobby, 취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world mission 다들 도전해 주셨나요? 우리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은요, Seoul is its capital. 바로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되겠죠. 우리 수도라는 단어, capital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the 태극기. 태극기는요, 한국의 국기가 되죠. 우리 국기는 영어로 national flag라고 합니다. national flag. 태극기 is Korea's national flag. 자, 마지막으로 한복과 김치가 나오는데요. 한복 and 김치 are part of Korean culture. 바로 한국의 문화의 일부가 되죠. 우리 마지막으로 문화라는 단어는 culture였습니다. culture.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world mission은 바로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돼요. What is your hobby?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자, 이때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My hobby is blank. 나의 취미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예시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 취미가 독서다라고 하면 My hobby is Reading books. 책 읽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축구하기다. My hobby is playing soccer. 뭐 또는 게임하기가 취미예요. My hobby is playing games. 등등 여러분의 취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취미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바로 hobby죠. hobby. 자, 발음해 볼까요? hobby. hobby, 명사로 취미라는 의미가 돼요. 복수 형태는 hobbies라고 쓰죠. hobbies, hobby, hobbies. 예문 볼게요. J의 취미는 기타 치는 것이다. J's hobby. J's hobby is playing the guitar. J's hobby is playing the guitar.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은 fishing입니다. fishing. 자, 발음해 볼까요? fishing. 낚시예요, 낚시. 자, 아래 나와 있는 단어 먼저 같이 볼게요. fish. fish. 명사로 물고기 또는 동사로는 낚시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동명사로 만들어줘서 fishing, 낚시라는 명사가 된 거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낚시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Fishing is quiet and peaceful. Fishing is quiet and peaceful. Quiet, 조용한이란 뜻이고요. Peaceful, 평화로운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hobby, 취미. Fishing, 낚시고요.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은 hiking입니다. Hiking. 자, 발음해볼까요? Hiking. 자, 명사로 hiking 또는 도보 여행이 되죠. 자, 관련된 단어 먼저 볼게요. Hike. Hike. 동사로 하이킹 하다가 되고요. 또 hiker. Hiker. 명사로 도보 여행자입니다. Hike라는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하이킹이라는 명사가 된 것이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하이킹은 밤에는 위험할 수 있다. 자, 하이킹. 네, 하이킹이 되겠죠. Hiking can be dangerous at night. Dangerous. 위험한이죠. Hiking can be dangerous at night. 하이킹은 밤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캠핑이 나와요. 캠핑. 발음해 볼까요? 캠핑. 명사로 캠핑 또는 야영이고요. 캠프. 캠프. 명사로 야영지 또는 동사로 야영하다예요. 그래서 캠프 뒤에 ing가 붙어서 캠핑. 네, 명사로 캠핑, 야영이 된 것이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캠핑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도록 도와준다. 이때 캠핑 그대로 캠핑 이렇게 쓰면 되겠죠. 캠핑 helps people enjoy nature. 캠핑 helps people enjoy nature. 자, 마지막으로 캠프사이트

campsite라는 단어도 볼게요. campsite. 이때는 캠핑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iking, 도보 여행, camping, 캠핑, 야영이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sing이란 동사가 나옵니다. sing. 자, 발음해 볼까요? sing. 노래하다이고요. 자, 동사의 3단변화 나옵니다. sing, sang, sung. 자, 함께 외워 주셔야 돼요. sing, sang, sung. 자, 예문 볼게요. 아빠는 샤워할 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My dad likes to sing in the shower. My dad likes to sing in the shower. Sing in the shower. 샤워할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자, 예전에 우리가 봤던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sing 뒤에 er이 붙으면 명사로 가수가 돼요. Singer. Singer. 그쵸? 가수고요. 노래 부르기는 sing 뒤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죠. Singing, singing, 노래 부르기. 자, 마지막으로 노래는 song, song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읽다라는 동사죠. read. 자, 발음해볼까요? read, 읽다. 자, 동사의 3단 변화 볼게요. 바로 read, read, read가 되는데, 자, 스펠링은 다 같은 형태예요. 그런데 발음이 좀 다릅니다. 방금 쌤이 어떻게 발음했어요? read, red, red.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할때그 red로 발음이 됐죠. 자, 지금 아래 설명해 보면, read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은 현재형과 형태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발음만 어떻게 된다? 발음만 red라고 읽습니다. read, red, re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예문 보면 나는 자기 전에 이야기책을 읽는다라고 하네요. 자, 읽는다. I read. I read storybooks before I go to bed. I read storybooks before I go to bed. 자, 이때 read, 읽다란 뜻이고요. reader이라고 하면 reader, 명사로 독자입니다. 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d 뒤에 ing가 붙으면요. reading, reading, 독서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봅니다. 자, 다음은 game, 경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game. 자, 발음해볼까요? game. 게임. 자, 게임 또는 경기라는 명사입니다. 자,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낸 후 비디오 게임을 한다. I play video games. 네, 비디오 게임은 video games가 되겠죠. I play video games after finishing my homework. 자, 게임은요, 게임 경기고요. 게임 뒤에 R을 붙이면, 그렇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돼요. gamer. gamer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다 또는 지다라는 동사도 한번 볼게요. 자, 이기다는 win.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다, win a game, win a game. 자, 지다는 lose예요, lose. 게임에서 지다, lose a game, lose a game이 되겠습니다. 자, win 이기다, lose 지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cook. 자, 발음해 볼까요? cook. cook. 자, 일단 동사, 명사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동사로는 요리하다, 그리고 명사로는 요리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요리사는 cook뿐만 아니라 chef, chef라는 유의어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우리 아빠는 주말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My dad likes to cook on weekends. My dad likes to cook on weekends. 우리 아빠는 주말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cook 뒤에 ing를 붙이면요, 명사로 요리 또는 요리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cooking, cooking 요리라는 명사가 된다. 자, 우리 게임 경기였고요. cook 요리하다, 요리사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collect. 자, 발음해 볼까요?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What's your hobby? What's your hobby?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A가 나는 K-pop 스타들의 포토카드들을 수집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나는 수집한다. I collect. I collect 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죠. I collect K-pop stars photocards. I collect K-pop stars photocards. 아, 나는 포토카드들을 수집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collect, 모으다, 수집하다입니다. 자, 다음은 free.

자, 발음 해볼까요? free, free. 자, free는 일단 두 가지 의미의 형용사가 있어요. 자, 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별표. 자, 첫 번째는 자유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free, 자유로운. 그리고 두 번째는 무료의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동사 의미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무엇을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볼게요. 너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하길 좋아하니? 자, 우리 자유 시간은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free time? 자유 시간은 free time이죠. Free time.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free time? 자, 아래 관련된 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reedom. freedom, 명사로 자유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freely, freely, 부사로 자유롭게라는 의미가 되죠. 자, 우리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joy가 나와요. enjoy. 자, 발음 해볼까요? enjoy. 즐기다라는 동사예요. enjoy. 톰은 점심 후에 테니스 치는 걸 즐긴다. 자, Tom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와요. 그럼 동사 뒤에. 그렇지, S를 붙여줘야죠. Tom enjoys playing tennis. Tom enjoys playing tennis. 네, 이렇게 J를 다시 적어볼게요. Tom enjoys playing tennis after lunch. 점심 후에 테니스 치는 걸 즐긴다. 자, 다음 단어는 interesting입니다. Interesting. 자, 천천히 발음해볼까요? Interesting. Interesting. 자, 재미있는,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우리 유희어로는 뭐 fun, exciting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나는 어제 흥미로운 영화를 봤다. I watched an interesting movie. 자, 흥미로운 interesting이 되겠죠. I watched an interesting movie yesterday. 나는 어제 흥미로운 영화를 봤다. 자, 아래 보면 interest란 단어가 있어요. interest. 이거는 명사가 되고요. 흥미, 관심입니다. interest, 흥미, 관심. 자, 그리고 interested. interested. 그쵸? 이때는 interest 뒤에 ed가 붙어서 흥미로, 형용사로 흥미를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느끼는. 저 내가 흥미를 느낄 때 interested라는 형용사를 써주고요. 그래서 보통 문장 안에서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바로 무엇에 관심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 나는 테니스 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럴 때 I am interested in playing tennis. 뭐 또는 나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 I'm interested in movies.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movie가 나와요. movie. movie. 자, 발음 해볼까요? movie. 네, 명사로 영화라는 뜻이죠. 유에로는 film이 있어요. film. movie, film. 영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보면 그 영화는 나에게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고 있죠. 영화, the movie. The movie was too scary for me. The movie was too scary for me. Too scary. 너무 무서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우리 영화관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theater이라는 표현을 써서 movie theater. movie theater. 네,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를 보러 가다는 우리 go to를 써서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애니메이션. 자, 따라해 볼까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면 만화 영화 겨울왕국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The animation frozen. The animation frozen. 만화 영화 겨울왕국은 is popular with children. is popular with는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is popular with children.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깅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jog. 자, 발음 해볼까요? jog. jog. 조깅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동사의 3단 변화는 잠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jog, jogged, jogged. 이렇게 쓰죠. 자, 예문 볼게요.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깅을 한다. He jogs. 자,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예요. 그래서 S를 붙여줍니다.

He jogs to stay healthy. He jogs to stay healthy. 자, 아래에 보면 조깅, 조깅하는 것이 있죠. ing를 붙여주는데요. 잠을 한번더 쓰고 ing를 붙입니다. jogging, jogging. 바로 조깅, 조깅하는 것이 되죠. 자, 그리고 jogger, jogger. 조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leisure. 자, 따라해볼까요? leisure, leisure. 자, 발음이 조금 어렵죠?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leisure. 여가라는 뜻이에요. 여가. 유형으로는 뭐 free time, spare time,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 뭐 자유 시간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여가 시간을 그녀의 가족과 함께 보낸다. She spends her leisure time. She spends her leisure time with her family. 자, 이때 leisure time, 여가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은 소풍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소풍. picnic. 자, 발음 해볼까요? picnic. picnic. 소풍이 되죠. 우리 소풍 가자. Let's go for a picnic. Let's go for a picnic. 자, picnic 소풍이고요. 우리 소풍을 가다라고 할 때는 go for 또는 go on a picnic. 이렇게 말합니다. go for a picnic, go on a picnic. 소풍을 가다. 자, 다음 단어는 만화라는 명사가 나와요. cartoon. 자, 발음해 볼까요? cartoon. cartoon. 자, 지금 보면 오가 두 개야. 그래서 오 발음을 좀 길게 하는 거예요. cartoon. 이렇게요. cartoon. 만화. 자, 미키마우스는 만화 캐릭터이다. Mickey Mouse is a cartoon character. A cartoon character. 만화 캐릭터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skate입니다. skate. 자, 다 발음해 볼까요? skate. skate. 자, 동사로 skate 타다 또는 명사로 skate라는 의미가 있죠. 자, 예문 보면 아이들은 얼어있는 호수에서 skate를 타고 있다. Children are, 그리고 우리가 skate를 타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서, 네, 바로 ing를 붙여주면 됩니다. Children are skating. 아이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어디에서? On the frozen lake. 얼어있는 호수에서. 자, 다음은 카메라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camera. 자, 발음 해볼까요? camera. camera.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camera. 네, 이렇게 됩니다. camera. camera. 카메라가 되죠. 자,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세요. Please look at the camera and smile. Please look at the camera and smile. 자, 아래 보면 촬영 중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on을 써서요. On camera. On camera. 촬영 중인이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ski가 나와요. ski. 자, 발음해 볼까요? ski. ski. 자, 동사로는 스키를 타다. 명사로는 스키가 되죠. 우리 가족 모두 스키를 탈수 있다. All my family members can ski. Can ski. 스키를 탈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스키 타기는 뒤에 ing를 붙여서 skiing. Skiing. 이렇게 명사로 만들어주죠. Skiing. 스키 타기. 그리고 스키를 타는 사람은 er을 붙여서 skier. Skier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체스가 나옵니다. 체스는 chess. chess. 네, 말 그대로 체스가 되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체스를 두는 법을 배웠다. I learned to play chess from my father. I learned to play chess from my father. 자, chess. 체스고요. 체스판은 우리가 board를 써서 chessboard. chessboard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잡지란 단어가 나와요. 잡지. magazine. magazine. magazine, 잡지입니다. 내 여동생은 과학 잡지를 읽는다. My sister reads a science magazine. magazine, 잡지가 되죠. 잡지. 자, 다음은 스노클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이 스노클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잠수 중에 우리가 물 밖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숨을 쉬는 데 쓰는 관이에요, 관. 아마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수 있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물 밖으로 숨을 쉬어서 쓰는 관인데요. 이관 자체를 스노클, snorkel,

스노클이라고 합니다. 스노클. 명사로 스노클. 자, 발음해 볼까요? 스노클. 스노클. 스노클이고요. 아마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노클링. 스노클링. 그렇죠? 우리말로도 그냥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스노클에 ing를 붙여서 스노클링이 되고요. 스노클링을 이용한 잠수. 네, 그 잠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노클링 하러 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스노클 자체는요. 이 숨을 쉬는 데 쓰는 관이고요. 이 관을 이용해서 잠수를 하는 건 스노클링. 스노클링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물속에서 스노클과 고글을 착용한다. 이때는 스노클이란 명사를 써주면 되죠. We wear a snorkel. We wear a snorkel and goggles in the water. 우리는 물속에서 스노클과 고글을 착용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단어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puzzle. 자, 발음해 볼까요? puzzle. puzzle. 명사로 퍼즐이에요. 내 여동생은 혼자 힘으로 퍼즐을 완성했다. My sister finished the puzzle by herself. My sister finished the puzzle by herself. 자, puzzle, 퍼즐이고요. puzz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뒤를 붙이면 puzzled, puzzled. 형용사로 혼란스러운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I'm very puzzled. 이렇게 써주고는 합니다. 자, 우리 오늘 hobby, 취미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단어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오늘의 world activities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설명에 맞게 단어를 골라서 써보는 거죠. 자, 먼저 예시로 picnic, 소풍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설명을 보면 you play catch or ride a bike. play catch는 캐치볼을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던지고 잡으면서 노는 거죠. 당신은 play catch, 캐치볼을 하거나 ride a bike, 자전거를 탑니다. You bring food and eat lunch outside. 음식을 가져와서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picnic, 소풍이 된다. 자, 그럼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You draw characters. 당신은 캐릭터를 그리고요. Put their words in speech bubbles. 자, speech bubbles, 말풍선이에요. 그들의 말을 말풍선에 넣는다. You read it or watch it. 읽을 수도 있고요. 볼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죠. 바로 만화가 되겠죠. 우리 만화라는 단어, cartoon이 되겠네요. cartoon. 자, 1번의 답은 cartoon, 만화. 자, 2번 볼게요. You set up a tent. Set up. 세우다, 설치하다요. 당신은 텐트를 설치하고요. You make a bonfire. Bonfire, 모닥 불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렇죠. 캠핑이 되겠죠. 캠핑. 이번에 답은 캠핑. 캠핑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잘 적어 보셨죠? 우리 이어서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You play it on a square board. 자, 정사각형 보드에서 이것을 합니다. Each player starts with 16 pieces. 자, 16개의 말로 각각의 플레이어가 시작을 한대요. 이 게임은 바로, 그렇죠, 바로 체스입니다. 자, 체스. 여기 나와 있죠? 체스. 자, 4번이죠? 4번. You fry or bake food. 음식을 튀기거나 또는 굽습니다. You follow a recipe. 자, 레시피를 따른다. 이것은 바로 요리하기죠. 요리하기. 요리하기는 cooking. 네, cooking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네요. You take a boat. 당신은 배를 탑니다. You catch fish. 자, 물고기를 잡아요. 이것은 바로 낚시가 되죠. 우리 낚시는요. 바로 fishing입니다. fishing. 마지막 5번의 답은 fishing. 낚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낱말 퍼즐을 한번 완성해 봤고요. 뒤에 데일리 프랙티스로 이제 가서 A번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자, 1번에 hobby, 취미입니다. 그러면 취미들, 복수 형태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바로 hobbies가 돼요. hobbies. 자,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주죠. Hobby, hobbies. 자, 2번. 생 노래하다입니다. 노래했다는. 자, 지금 동사의 3단면화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싱의 과거형은 생이고요. 과거 분사는 그렇죠. 성이 되죠. 성.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생. 과거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일이고요. 일은 work. 이것의 반

0: 아니면은 여가. 자, 우리 여가라는 단어 L로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Leisure이 되죠. Leisure. 여가. 자, 4번에 free, 자유로운 형용사입니다. 자유라는 명사는요. freedom이요. freedom. 자, free 뒤에 점을 붙여서 freedom, 자유라는 명사가 된다. 자, 5번에 jog, 조깅하다라는 동사죠. 조깅했다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단문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로 자음을 하나 더 쓰고 이디를 붙인다라고 했죠. jogged.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잘하셨고요. 우리 이제 B번 한번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주말에 낚시하러 가다. 낚시는 fishing이죠. Go fishing on weekends. Go fishing on weekends. 자, 2번은요. 산에서 하이킹을 즐기다요. 하이킹은, 그렇죠. 하이킹이 되죠. Enjoy hiking in the mountains. Enjoy hiking in the mountains. 자, 3번. 캠핑 여행을 계획하다. 우리 캠핑은요. Camping. Plan a camping trip. Plan a camping trip. 자, 4번은 공원에서 소풍을 하다요. 우리 소풍이란 단어는 그렇죠. 픽닉이었습니다. Have a picnic in the park. Have a picnic in the park. 공원에서 소풍을 하다. 자, 마지막은 겨울에 스키를 배우다요. Learn to ski입니다. Ski. 자, ski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Learn to ski in winter. 겨울에 스키를 배우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하네요. 그녀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운 음식은 spicy food라고 해요. spicy food. 자, 이것을 즐기지 않는다. She doesn't 뒤에는 그렇죠. 즐기다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죠. 즐기다는 enjoy입니다. enjoy. She doesn't enjoy spicy food. 그녀는 매운 음식을 즐기지 않는다. 자, 2번은 보드 게임을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다라고 하네요. Playing board games is my favorite. 자, 취미는 그렇죠. hobby입니다. Playing board games is my favorite hobby.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자, 3번. 너는 특별한 것을 수집하니? 우리 수집하다라는 동사 collect. 그쵸? collect. Do you collect anything special? Do you collect anything special? 너는 특별한 것을 수집하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어서 우리 4번, 5번 마지막으로 채워볼게요. 자, 그의 농담들은 정말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농담은 joke라고 해요. 그래서 his jokes are really, 자,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란 형용사 interesting이 되죠. interesting. His jokes are really interesting. 그의 농담들은 정말 재미있다. 자, 5번은요. 그녀는 길 위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읽는다. 자, 우리 읽다라는 동사 read가 되죠. read. She carefully reads signs on the road. 그녀는 길 위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읽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의 월드 미션이죠. 바로 What is your hobby? 자, 여러분과 선생님이 서로를 더 가깝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My hobby is blank. 저의 취미는 이것입니다. 영어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꼭잘 복습해 주시고요. 복화 노트에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30 단어 주제는요, History,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한 시대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로 가고 싶나요? 비록 우리는 그 과거로 직접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사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읽어보는데요. 우리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Ancient. Ancient 하면 고대의, 아주 오래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라고 할 때는 Ancient Tim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Ancient Egypt, 그리고 뭐 고대 그리스, Ancient Greece 이렇게도 얘기하죠. Ancient Egypt, Ancient Greece 이런 말들은 하나의 시대 이름처럼 또 쓰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 이 단어는 ancient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modern. 우리 modern 하면 이제 현대의, 최신의라는 뜻이 됩니다. 현대의 기술, modern technolog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예문 보시면 modern life can be stressful. 현대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대요. because people have many responsibilities. 사람들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의 라고 할 땐 ancient, 그리고 현대의 라고 할 땐 modern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해 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발음 두 가지 가능한데요. era 또는 era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이 era는요, 역사, 정치상의 시대를 나타내요.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 일정 기간, 시대를 이제 era라고 한다. 유의어로 period, 그리고 time,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간 또는 시기로 쓰일 수가 있고요. 빅토리아 시대는 64년간 지속되었다. The Victorian era lasted for 64 years.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할 때 We are living in a digital er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우리는 AI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AI의 시대라고 할 때 The era of AI.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ynasty. 자, dynasty 하면 왕조, 왕가를 얘기합니다. 이 왕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혈통이, 하나의 가문이 쭉 왕위를 세습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또는 그러한 가문을 이제 dynasty라고 하죠. 조선 왕조는 마지막 한국 왕조였어요. The 조선 dynasty. was the last Korean dynasty. 해서 이렇게 조선 dynasty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요, 비교해서 정리해 두는데요. kingdom 그리고 empire 있습니다. 일단 kingdom이라는 단어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왕국 또는 왕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kingdom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영국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영국에는 왕이 있잖아요. 뭐 실질적인 정치는 또 총리가 총괄하기도 하지만, 자, 우리 영국은 the UK인데 이거 이제 the United Kingdom을 줄여 쓴 말입니다. 영국은 총 4개의 지역들이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 아일랜드 위에 Northern Island라고 해서 북아일랜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cotland, England, Wales까지 해서 이 네 개의 지역을 합쳐서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건데요. 이 영국을 United Kingdom이라고 한다. 한 명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Empire. Empire 하면 이건 제국을 가리킵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또는 거대 기업의 왕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추가 단어로 Emperor. Emperor 하면 이건 황제를 뜻하고요. 또 Empress. Empress 하면 여자 황제, 황후를 얘기합니다. 우리 아래 보카 플러스에 역사 단어 꿀팁이 하나 나와 있네요. Kingdom이랑 Empire 어떻게 비교하느냐. Kingdom은 왕국이죠. 보통 하나의 민족이나 지역,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편 empire는 황제가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제국이 있었죠? The Roman Empire. 로만 엠파이어 하면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 제국 하면 이제 지중해 지역에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제국을 말하고 또 대영 제국 있잖아요. The British Empire인데요. 우리 영국은 이제 역사상으로 가장 영토가 넓었던 나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이제 차지할 정도로 큰 제국이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 제국, 그리고 대영 제국, 이런 예시로 또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서든절의 강세를 두고요. Royal. 자, Royal 하면 왕실의, 왕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뭐랑 구분하냐면 우리 배웠던 loyal이란 단어 있습니다. L 발음. loyal 하면 이건 충성스러운 이란 뜻이었잖아요. 우리 진돗개 얘기할 때 진돗개는 충성스러운 강아지다. A loyal dog 였는데 그런데 이제 R 발음을 하게 되면 또 철자도 R로 쓰게 되면 이때는 royal 왕실의 이란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 royal family 하게 되면 이건 왕가, 왕족을 얘기합니다. 그녀는 왕가에서 태어났다. She was born into a royal fami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colony. colony 하면 식민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때 Korea was once 일본의 식민지였다. A colony of Japan.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colony라는 단어는 또 특이하게 새, 개미, 꿀벌 등의 군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생명체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미 군집이라고 할때 ant colony 이렇게 표현을 해주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긴 단어 나와 있는데요. 강세 지켜서 읽어볼게요. 2강세, 그리고 1강세 표시해서요. Independence. Independence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뭐가 숨어 있냐면, depend라는 단어. depend는 의존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해서 이걸 명사로 바꿔준 dependence 하게 되면 이건 의존이 되고 그런데 그 앞에다가 in을 붙이게 되면 그때는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것, independence 하면 독립, 자립을 나타낸다. 자, 예문 보면요. The United States declared 미국이 선언했어요.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대요. 우리 독립이라고 할때 independence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형용사 표현도 한번 보시면, 독립적인, 독립한이라고 할 때는요, independent,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독립한이라고 할 때, independent from 이라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써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언제 독립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Korea became independent from Japan. 그 다음에 1945년에 in 1945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첫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enemy. enemy 하면 적, 적국을 얘기해요. 이제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두 나라는 적국이 되기도 하죠. When did these two countries first became enemies? 이두 나라가 언제 처음 적이 되었나요? 라고 하는 문장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첫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weapon. 자, weapon 하면 무기라는 뜻인데요. 우리 arms도 이것도 무기라는 뜻으로 배웠잖아요. 유의어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secret weapon이라는 표현. 이건 비밀 병기라는 의미로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강력한 해결책,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쓴다고 해요. 아, 나만의 어떤 비밀 무기, 필살기라고 할 때, secret weap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attack. attack이라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공격하다 또는 공격, 습격이라는 뜻도 돼서요. 우리 예문 한번 보면 군인들은 직접적인 명령을 받을 때까지 공격하지 않았다 라고 할 때 The soldiers did not attack until they received direct orders 이렇게 채워줄 수 있네요. 이때는 attack이 또 동사로 쓰인 거죠. 한편 이제 방어하다, 방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동사랑 명사 형태가 다릅니다. 방어하다라고 할 때는요. defend이고요. 방어라는 명사는요. defense예요. 그래서 이 attack이라는 단어랑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음절의 강세를 두고 battle. battle이란 단어는 쉽죠. 전투, 투쟁이란 뜻이고 또 동사로 싸우다, fight라는 뜻도 된다. 이 단어는 쉬우니까 우리 추가 단어들 같이 알아두시면 battlefield 하면 이건 전투가 일어나는 field잖아요. 그래서 전쟁터를 얘기할 때 battlefield가 된다. 그리고 battleship 같은 경우엔 이제 전투에 쓰이는 배가 되겠죠. 그래서 전함이라고 할때 battleship입니다. 자, 우리 참고 보시면 war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전쟁이라는 의미로 여러 battle, 전투를 포함한 더큰 개념이다. war과 이제 큰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하는 여러 개의 전투가 바로 battle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디딤절의 강세를 두고 invade. invade 하면 침략하다, 침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하다, invade a country가 되겠고 또 권리 등을 침해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명사형은요, 이렇게 끝나요. 션으로 끝나서 invasion. invasion 하면 침략, 침입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우리 표현 한번 보시면 invade one's territory. territory 하면 영토니까 누군가의 영토를 침범하다가 되겠고요. 또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 쓸수 있어요. invade one's privac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죠. 자, 이번엔 2강세 그리고 1강세 지켜서 revolution. Revolution 하면 일단 혁명을 얘기하고요. 또는 행성에 어떤 공전을 나타내기도 해요. 지구가 태양 둘레를 크게 도는 공전 있잖아요. 지구의 공전, The Revolution of the Earth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보면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프랑스 혁명을 시작하게 만들었나요? What caused the people to start the French Revolution?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땐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French Revolution입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사진 가져왔어요. 어떤 왕과 귀족들만 특권을 누리던 신분 사회를 철폐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혁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참고 표현으로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에 따라서 물건을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해서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요,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폭탄을 제거하라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 중에 단어랑 뜻이 잘못 연결된 선을 찾아주세요. 자, 잘못 연결된 건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분홍선이죠. 콜로니 하면 왕조가 아니라 식민지였습니다. 나머지 에너미는 적, revolution 하면 혁명, independence 하면 독립. 나머지는 잘 연결되어 있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중에 잘못 연결된 것 하나 찾아주셔야 해요. 자, 모두 찾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초록선이죠. 우리 초록선 보면 attack은 방어하다가 아니라 공격하다였습니다. 나머지 empire, 제국, kingdom 하면 왕국, invade 하면 침략하다. 이것들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있습니다. tragedy.
tragedy 하면 비극 또는 재난을 얘기해요. 이 tragedy라는 것은 옛날에 어떤 슬픈 연극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비극할 때 tragedy이고요. 반면 희극, 코미디. 이것의 반대말은요, 코미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형용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비극적인이라고 할 때, tragic이란 단어 사용할 수 있어서, 그것은 비극적인 사고였다. It was a tragic accident.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첫 음절에 일강세를 두고요. 그래서 ceremony인데요. 우리 ceremony 하면 의식, 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자, 예문 보면 그 의식은 교회에서 열렸다. The ceremony took place in a church. 의식이 열리다라고 할때 이렇게 ceremony take place라는 동사를 쓸수 있고요. 또 결혼식이라고 할 때는요, wedding ceremony,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 얘기할 때 opening ceremony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H 발음이 나지 않아요. 묵음 처리되어서 honor, honor입니다. honor 하면 명예, 영예를 얘기해요. 우리 반대말은요, 불명예라고 할땐 앞에다가 this를 붙여서 dishonor이고요. 그리고 또 honor는 경의를 표합니다. 할 때에 그 경의, 또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표현이 쓰여요. In honor of 하면 무엇무엇을 기념하여라는 뜻이에요. 이 박물관은 어떠한 사건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in honor of라는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고요. 한편 영국에서는 honor를 이렇게 OUR로 끝나는 철자로 쓰기도 하니까 이런 철자도 같이 눈에 익혀주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Tribe. Tribe 하면 부족, 종족을 얘기합니다. 어떤 같은 혈통 또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죠. 자, 예문 보면 고대 부족들은 이라고 할때 Ancient Tribes. 고대 부족들은 생존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했다. Ancient tribes hunted animals and gathered plants for survival. 이렇게 완성해 줄수 있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lave. Slave 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가 존재한 그런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반대말로 주인, 소유주 하면 owner가 되겠고요. 노예들은 역사를 통틀어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Slaves built many buildings throughout history. 자, 그리고 우리 노예 제도라고 할때이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Slavery. Slavery 하면 노예 제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Witch. Witch 하면 마녀, 여자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면 사람들은 마녀들이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People believe that witches had magical power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거 유럽에서요, 중세 말부터 근대 초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대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떤 무고한 사람들한테 돌려서 마녀 사냥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마녀 사냥이라고 할때 witch hunt 이 단어는 또 어떤 무고한 사람을 좀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treasure. treasure 하면 보물을 얘기하죠. 우리 아래 보시면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대요.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자,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될수 있다는 의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가치를 두는 것이 다르다라는 속담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mummy. 자, mummy 하면 미라를 얘기합니다. 그 미라가 고대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The mummy was discovered in an ancient tomb. 자, 여기 보카 플러스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얼굴의 mummy라고 합니다. 일단, mummy는요, 엄마를 부를 때 애칭처럼 부르는 말이기도 해요. 따뜻한 사랑의 이름이죠. 영어권, 특히 영국이나 호주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으로, 이제 옹알이 하면서 내는 마마 소리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하고.
한편 이 붕대를 감은 고대 몸, 머미 같은 경우엔 이제 철자와 발음이 같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역사 속 유물로 등장합니다. 찐득찐득한 천연 탈을 뜻하는 아랍어 무미아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또 문맥으로 구분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Truth. Truth 하면 진실.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발음 주의해 주세요. 이때 s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descend, descend 이렇게 발음해 주는데요. 자,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려가다, 내려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go down과 유의어로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뜻이 나왔냐면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어떤 조상으로부터 쭉 내려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명사형으로 descendant, descendant 하게 되면 이건 자손이라는 뜻이 되고요. 또 표현 보시면 A는 B의 자손이다 라고 할때 A descends from B 이런 표현을 쓸수 있네요. 그는 왕가의 자손이다 라고 할때 He descends from a royal family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Trace. Trace 하면요, 일단 명사로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그 흔적을 쫓아가다 해서 추적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When you trace the history, 역사를 너가 추적하면 you may discover the truth. 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표현 한 가지 나와 있는데 흔적도 없이라고 할때 without a trace입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He disappeared without a trac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 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Origin. Origin 하면 어떤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기원, 근원이란 뜻이 됩니다. 유의어로 source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근원이 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의 출신, root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출신, 뿌리. 자, 예문 보면 이 전통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할 때, The origin of this tradition is unknow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original이 있어요. original 하면 일단 원래의란 뜻도 되고요. 또는 독창적인이란 뜻도 됩니다. 독창적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독창적인이라고 할때 origi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gradually. 자, gradually 하면 서서히, 차츰, 뭐 단계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우리 gradual이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점진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ly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예문 보면요.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은 서서히 자신의 권력을 잃었다 할 때, gradually lost its pow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다음 우리 마지막 표현 보면요. date back to. date back to 하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요. 이 성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his castle dates 그다음에 back to the 12th centur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성이 12세기에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존재해 오는 오래된 성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date back to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암호를 해독하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이 단어는요, 같은 혈통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정답은 바로 tribe. tribe 하면 부족, 종족이었죠.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처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정답은 바로 origin. origin 하면 기원, 출신이었어요.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무언가가 지나간 길에는 이것이 남아요. 정답은 바로 trace. trace 하면 흔적 또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A번 볼게요. 자, 우리 1번 보면요. invasion 하면 이건 침략이잖아요. 침략하다라는 동사는 뭐였어요? invade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다음 free 하면 자유로운이란 형용사로 쓸수 있습니다. 자유, 해방이라는 명사는요, freedom 해야 되겠죠? 다음 우리 3번 보면요, dishonor 하면 이건 불명예입니다. 반대말로 명예, 영예 할 때는 dis를 빼고 honor 써주시고요. 다음 4번에 lie 하면 거짓이죠. 진실, 사실을 얘기할 때는 truth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5번 보면요. fight 하면 싸움이잖아요. 이제 이것과 유의어로 전투, 투쟁이라고 할 때는 battle, battl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같습니다. 그럼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알맞은 단어 골라볼까요? 자, 1번에 어머머 has magical power. 자, 이 사람은 마법의 힘을 갖고 있대요. 누구요? 우리 마녀, witch 골라야 되겠죠? Queen은 왕비라는 뜻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어머머 is a very sad or unfortunate situation. 이것은 매우 슬프거나 불행한 상황입니다. 슬프거나 불행한 상황 하면 비극이 되겠죠? tragedy 골라주시고,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라는 단어죠. 자, 다음 3번 보면요. A king or queen rules the country. 이제 왕이나 왕비가요,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in a 뭐뭐, 어디에서? 자, 왕이나 왕비가 나라를 통치하는 건 이제 왕국에서죠. kingdom 골라주셔야 됩니다. colony는 식민지이고요. 다음 4번입니다. 어머머 is a body. 이것은 몸인데요. The ancient Egyptians wrapped in cloth. cloth 하면 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천에 감쌌던 몸을 뭐라고 하죠? 미라가 되겠죠. mummy. daddy는 전혀 답이 될수 없겠고요. 다음 5번 보시면 when something is 뭐뭐. 자, 무엇이 이러하다면 it has existed. 그것은 존재해 온 겁니다.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온 것. 뭐죠? 고대의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고대의라는 단어, ancient 골라주시고요. anxious 이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긴장한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우리 다음 C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1번에 그 제국은 50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할 때, 자, 우리 제국이란 뜻의 단어 empire였죠? The empire ruled for 500 years. 다음 2번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서서히 점진적으로라는 단어 있었죠? Gradually. They gradually fell in love with each other. 이렇게 완성해 주네요. 다음 3번입니다. We live in the mo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자, 우리는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혁신,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란 뜻의 단어 있었죠? era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The country developed new 뭐뭐. 그 나라는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했어요. For their safety.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 우리 무기라고 할때 W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죠? Weapon. 이렇게. The country developed new weapons for their safety.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 5번입니다. They found. 자, 그들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뭐 on the island after years of searching 해서 수년간의 탐색 끝에 섬에서 보물을 발견했다. 우리 보물이란 뜻의 단어 treasur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오늘 배운 단어와 관련해서 역사적 사건 찾아보기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에서 뭐 프랑스 혁명, 또 우리나라의 독립과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서 오늘 배운 단어의 의미들 다시 한번 복습 또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포텐수학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한다는 뜻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밖으로,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 근호를 넘나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우리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개념은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밖으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계산을 해서 곱셈을 하다 보면 근호 안쪽의 수가 정말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커다란 수를 밖으로 꺼내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지금 근호 안쪽에 루트 a제곱 b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곱되어져 있는 수가 보이네요. 그럼 어때? 제곱과 근호는 만나서 사라지면서 우리 a를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런데 저 a가 양수라면, 그렇지, 바깥으로 그냥 나오면서 a 루트 b 하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가 제곱되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 분모의 b제곱, 저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면서 b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b가 양수니까 제곱하면서 우리 b로 나타나고 b분의 루트 a라고 결과를 쓸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확실히 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예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루트 12라는 무리수, 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가 제곱되어 있으니까요. 제곱과 루트를 이쪽에서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 하고 써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모에 25는 어때요? 5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5의 제곱이 루트와 만나면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지고 5가 분모 밖으로, 루트 밖으로 나타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루트 25분의 3과 같은 값을 가져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우리 방금 전 예제를 통해서 루트 12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 근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2를 밖으로 꺼내는 걸 공부했었죠. 자, 그런데 근호 안에서 제곱된 수를 밖으로 꺼낼 때 모든 수를 최대한 다 꺼내준다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근호 안에 동시에 들어있다면 둘다 바깥으로 꺼내야지 둘 중에 하나만 꺼내면 완벽하게 변형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자, 이런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은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넣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살펴보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루트 B를 A가 근호 밖에 있는 수니까 근호 안으로 넣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 우리 공부할 때 어땠어요? 근호 안에서 제곱돼 있는 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제곱이 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a는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b 하고 쓸수 있겠죠. 그다음 b분의 루트 a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b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b가 제곱이 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 루트 2. 3이 근호 밖에 있으니까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겠죠? 3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 3의 제곱 곱하기 2하고 쓰여지면서 루트 18이 정답이 됩니다. 4분의 루트 2는요, 4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해서 들어갈 테니까 루트 16분의 2가 될 것이고 약분하면 루트 8분의 1이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괜찮니? 선생님,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데요? 도대체 뭐가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예제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보세요. 마이너스 3 루트 2, 이걸 마이너스 3을 근호 안으로 넣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이너스 3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들어갈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근호 안으로 들어간다, 오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될것 같은데요. 계산도 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요. 그럼 계산의 결과가 루트 18이 되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음수에서 출발했었던 값이 양수로 바뀌어 버리죠. 음수와 양수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옷 밖에 있는 수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음의 부호는 남겨놓고 양수만 제곱해서 들어가 주어야 돼요. 결국 마이너스 3루트2는 마이너스에 루트 안쪽에 3의 제곱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루트 18하고 쓰여져야 맞는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 내용 오늘의 싱크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 예제를 통해서 근호 밖에 있는 수를 근호 안으로 넣을 때의 주의사항 공부했었죠?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지. 음수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넣어서 양수로 바꿔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로 준비했습니다. 실수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루트 0.12가 A루트 3이다. 마이너스 10루트 3이 B루트 75다.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A부터 계산할까요? 루트 0.12 안에서 숫자를 끌어내보자. 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끌어내본다면, 루트 0.12가 루트 100분의 10이라고 쓰여질 수 있고, 자, 이 값은 약분해서 루트 25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분모에 있는 25가 5의 제곱이니까 루트 5의 제곱분의 3이 되면서 분모에서 5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죠. 결국 5분의 루트 3. 다른 표현을 하자면 5분의 1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A가 5분의 1이야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10 루트 3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10 루트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5 루트 3이다 쓸수 있나요? 그렇지. 그래서 5를 제곱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25와 3을 곱하면서 75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결국 이 식의 값은 마이너스 2의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3하고 쓰여지면서 마이너스 2 루트 75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B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A와 B에 대해서 A-B를 계산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자, 5분의 11 하고 정답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 괜찮아요?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포인트는 어디겠습니까? 이 안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5를 안으로 집어넣을 때 혹시나 마이너스 5 곱하기 2 루트 3이라고 썼던 친구들이 마이너스 5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실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B를 2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실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선생님 설명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자, 오늘 우리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내용들 오늘의 한 줄로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보는 그 첫 시간입니다. 새로운 단원. 여기 보니까 소수의 곱셈이라는 단원명이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은 소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요. 또 자연수의 곱셈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개념으로 나눠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소수 곱하기 자연수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 1, 2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그 차이점은요. 여기에 소수가 소수 한 자리수냐, 소수 두 자리수냐.

소수냐? 그러면 여기 자연수 곱하기 소수도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요. 역시 소수가 소수 한 자릿수냐, 소수 두 자릿수냐, 이렇게 나눠가면서 계산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1의 내용을 볼게요. 소수 곱하기 자연수 알아보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소수 한 자릿수에 자연수를 곱하여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해 둘 것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자연수끼리의 곱셈이에요. 2 곱하기 3 하면 누구나 우리는 6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2 곱하기 3은 사실 2를 한 번, 두 번, 세번 더한 것으로 6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 6과 같아요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 곱하기 3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수직선의 0부터 시작해서 2 곱하기 3이면 2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바로 이 값이 이렇게 6으로 표현되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2 곱하기 3의 값은 6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을 만나볼게요. 예를 들어 0.6 곱하기 3을 계산합니다. 우선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은 1을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0.1인데 0.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큼 색칠되면 0.6이에요. 그러면 0.6 곱하기 3이니까 0.6씩 한 번, 두 번, 세번 색칠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0.1이 6개, 6개, 6개 총 18개니까 0.1 10개만큼 색칠하고 거기에 8개만큼을 더 색칠하니까 1과 0.8만큼으로 바로 1.8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했더니 0.6 곱하기 3은 1.8이 됨을 알수 있네요. 그럼 이제 방법 1, 수직선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0에서 1, 그럼 이만큼은 1이죠. 똑같이 1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0.1. 0.1이 6개면 0.6. 0.6 곱하기 3이니까 수직선에서 0.6씩 한 번, 두 번, 세 번. 0.6이 3개, 그러니까 1.5보다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1.8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6 곱하기 3은 결국은 0.6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번 더한 것과 같아서 1.8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냈을 수 있다. 수직선으로 계산해 보았고요. 방법 2, 0.1의 개수로 계산해 볼게요. 그런데 이건 이미 앞서서 그림으로 계산할 때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0.6은 0.1이 6개, 그럼 0.6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0.1이 6개씩 하나, 둘, 셋, 세 묶음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0.6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0.1이 6개씩, 즉0.1 곱하기 6,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세 묶음이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세 수를 곱할 때 뒤에 두수 먼저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무슨 말이죠?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3에다 4를 곱하나, 3 곱하기 4하고 2를 곱하나, 그 계산의 결과는 서로 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1 곱하기 6 곱하기 3에서 18, 0.1 곱하기 18과 같구나. 즉 0.1이 모두 18개이기 때문에 0.6 곱하기 3을 1.8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내 준다. 이렇게 0.1의 개수로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방법 3,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낸 후에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0.6은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10분의 6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수 곱하기 자연수, 소수의 곱셈인데 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걸까? 이럴 때에는

계산의 결과에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도록 하여서 계산 결과를 소수로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분모 10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3을 분자 부분에 써서 10분의 18로 나타내주면 분모가 10이기 때문에 소수 한 자릿수 1.8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세 곱셈으로 계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둘 수 있겠죠. 문제를 통해 다져볼까요?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0.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0.8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랬더니 0.8씩 하나, 둘, 셋, 3이면 이 값은 2.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걸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0.8을 3번 더하여 2.4와 같습니다. 0.8을 3번 더하였다라는 건0.8 곱하기 3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값이 바로 2.4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세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자. 이거는요.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분세 곱셈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0.7 곱하기 5는 0.7이 소수 한 자릿수라 분모가 10인분 수 10분의 7로 나타내고 5를 곱합니다. 10분의 7 곱하기 5로 10분의 35가 되므로 이때의 3.5와 같다. 분모가 10이면 소수 한 자릿수로 바꿔주면 되죠. 3.8 곱하기 9예요. 3.8을 10분의 38로 나타내고 9를 곱해요. 그럼 이건 10분의 38 곱하기 9가 되므로 10분의 8, 9, 72, 3, 9, 27, 7과 더해서 34, 10분의 342이므로 분모가 10이니까 소수 한 자릿수로 34.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소수의 곱셈을 분세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해 볼수 있답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소수 두 자릿수와 자연수의 곱셈입니다. 예를 들어 0.25 곱하기 3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수직선으로 그럼 이렇게 0.25씩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이 값은 0.75 이렇게 표현되죠. 0.2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0.25를 한 번, 두 번, 세번 더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0.75와 같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또 방법 2를 볼게요. 여기서는 0.1과 0.01의 개수로 계산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였군요. 그러면 0.25라고 하는 수를 잘 살펴보세요. 이건 0.1이 하나, 둘, 0.1 두 개에다가 0.0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2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건 결국 0.1이 두 개씩 세 묶음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0.1이 두 개씩 세 묶음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0.1이 2 곱하기 3 하면 6개 이와 같이 표현되니까 0.1이 6개면 0.6 그림에서도 보세요. 0.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0.6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0.01이 다섯 개씩 세 묶음 이렇게 표현되니까 결국은 0.01이 5 곱하기 3 해서 15개. 5개, 15개가 되잖아요. 0.01이 15개면 0.15가 되는 거죠. 따라서 0.25 곱하기 3은 0.6과 0.15를 더한 것으로 0.75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0.1과 0.01의 개수로 계산하여 0.25 곱하기 3이 0.75가 되는 것을 확인해 두었어요. 방법 3. 분세 곱셈으로 계산해 봅시다. 0.25는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따라서 분모가 100인분수로
100분의 25 곱하기 3으로 나타내면 이것은 100분의 25 곱하기 3이니까 100분의 75라고 표현할 거예요. 분세, 곱셈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계산 결과의 분모가 이렇게 10이나 100이나 1000과 같은 수가 되도록 해서 소수로 쉽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그 값은 0.75가 됨을 알수 있네요. 분세, 곱셈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자, 이제 방법 네 번째 것도 볼게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 곱하기 3 하면 60이죠.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계산의 결과도 역시 10분의 1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원리 그대로 25 곱하기 3이 75라면 0.25 곱하기 3은 0.75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는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가 10분의 1배가 되고 또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이렇게 25에서 0.25로 10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된다. 이건 무엇을 확인해 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00 곱하기 3이 600인 것과 비교하면 되겠죠.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더니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바로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할 수 있다. 0.25는 25의 100분의 1배이므로 0.25와 3의 곱은 75의 얼마? 맞아요.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75의 100분의 1배니까 바로 이것이 0.75입니다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답니다. 자, 개념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91 곱하기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자. 0.91은 소수 두 자릿수라 분모가 100인 분수 100분의 91, 여기에 5를 곱해요. 분모 100은 그대로 두고 분자는 91과 5를 곱해서 455. 100분의 455는 분모가 100이라 소수 두 자릿수로 4.55와 같다라고 계산합니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합니다. 91 곱하기 5가 455와 같으므로 0.91 곱하기 5는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어서 4.55로 답해야 한다. 이렇게 분수의 곱셈이나 자연수의 곱셈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봐요. 267 곱하기 4는 74, 28, 64, 24, 248 해서 1068입니다. 2.67 곱하기 4는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0.68과 같다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해 봤습니다. 또, 432 곱하기 8은 28에 16, 38에 24, 48에 32, 3456이에요. 그럼 4.32 곱하기 8은 역시 곱하는 수가 같을 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된다. 34.56과 같다라고 답할 수 있다. 문제 해결되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셈을 해결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개념 세 번째, 자연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그 결과가 같죠? 그렇다면 2 곱하기 0.8이라는 건 결국 0.8 곱하기 2와도 그 계산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0.8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0.8은 2의 10분의 8배를 뜻하는 거예요. 2의 10분의 8배. 10분의 8이라는 게 0.8이니까 2의 0.8배가 2 곱하기 0.8이라 2의 0.8배는 2의 10분의 8배와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 2만큼이 있고요. 2의 0.8배라는 것은 2의 10분의 8배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은 10분의 16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죠. 10분의 16이 되어서 바로 1.6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0.8배는 2의 10분의 8배로 10분의 16, 즉 1.6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방법 2. 분세곱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0.8은 0.8이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나타내면 2 곱하기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분모 10은 그대로 두고 2 곱하기 8을 분자에 써서 10분의 16이니까 1.6 이렇게 표현해야죠. 자, 분세곱셈으로 나타내서 소세곱셈을 해결하는 이유는 계산 결과의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 되도록 해서 계산 결과를 소수로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걸 살펴두세요. 이번에는 방법 3,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해요. 2 곱하기 8은 16이에요. 2 곱하기 0.8의 값은 1.6이 됩니다. 곱해지는 수가 2로 같을 때 곱하는 수가 8에서 0.8로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어 1.6이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곱셈을 활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0.8은 8의 10분의 1배이기 때문에 2와 0.8의 곱은 2와 0.8의 곱은 2와 8의 곱인 16의 10분의 1배로 표현된다. 16의 10분의 1배가 바로 1.6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그럼 문제로 개념을 다져봐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까요? 우리는 2에 2라고 하는 거는 1이 하나 둘만큼 모여 있는 거죠. 2의 0.9배만큼의 이렇게 색칠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2의 0.9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2의 0.9배는 0.9가 10분의 9니까 2의 10분의 9만큼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10분의 18로 표현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분모가 10이면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1.8이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2의 0.9배는 1.8이 된다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나니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14 곱하기 1.6이에요. 그럼 이때 1.6은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 10분의 16으로 나타내서 14에다 곱해 주는 거예요. 분모는 10 그대로, 분자는 14와 16을 곱해서 46에 24, 16은 6, 41은 4, 11은 1 더해 주었더니 이것은 224가 되는군요. 분모가 10이면 소수 한 자릿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값은 22.4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 문제 해결했고요. 자, 또 하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게요. 딱 보니까 자연세곱셈을 활용해서 소세곱셈을 해결하는 거예요. 45 곱하기 3은 5, 3, 15, 4, 3, 12, 135예요. 45 곱하기 0.3은 곱해지는 수가 같은데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죠. 계산의 결과도 10분의 1배가 되어서 이것은 13.5와 같다라고 답할 수 있다. 해결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개념은 자연수 곱하기 소수 두 자릿수예요. 예를 들어 15 곱하기 0.37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1, 분세 곱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인분수로 나타내요. 따라서 15 곱하기 100분의 37. 그럼 분모는 100 그대로 두고요. 분자는 15와 37을 곱한 값이에요. 5, 7에 35, 1, 7은 7, 5, 3, 15, 1, 3은 3. 더해서 나타내 주었더니 555. 따라서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로 5.55와 같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여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15 곱하기 37은 555예요. 방금 계산해 두었죠? 15 곱하기 0.37은 5.55와 같아요. 이건 곱해지는 수가 같을 때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0.37은 37의 100분의 1배니까 15와 0.37의 곱은 555의 100분의 1배로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555의 100분의 1배니까 이것이 바로 5.55로 표현되는 것이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수 있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런 관계들만 잘 살펴주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불어 확인해 둘 것인데요. 자연수의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는 처음 자연수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28 곱하기 0.18은 23보다 작습니다. 실제로 23에 0.18을 곱한다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값이 4.14이거든요. 4.14는 23보다 작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23 곱하기 1 하면 23 이렇게 표현되는데, 23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한다라고 표현하면 이 값은 23보다는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고요. 자연수의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는 처음 자연수보다 커집니다. 28에다가 1.18을 곱하면 23보다는 커지게 돼요. 실제 계산한 값은 27.14로 23보다 커지죠. 그래서 23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계산의 결과는 23보다 커지는 것이다 라는 관계를 잘 살펴두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의 방법들을 확인하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살펴두어야 하는 내용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문제로 다져봅시다. 4 곱하기 0.56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봐요. 0.56은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로 100분의 5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00분의 56이니까 분모 100은 그대로 두고 4하고 56을 곱한 것을 분자 부분에 써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46에 24, 45, 20 이렇게 100분의 224가 되고 분모가 100이라 소수 두 자릿수로 2.24와 같습니다라고 답해 주는 거죠. 또는 여기 이건 뭘까요? 맞아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하는 거예요. 4 곱하기 56은 224입니다. 4 곱하기 0.56은 곱해지는 수가 4로 같은데 곱하는 수가 56에서 0.56으로 100분의 1배가 되었죠.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이므로 224의 100분의 1배니까 2.24와 같다. 이렇게 그 관계를 활용해 가면서 문제의 답을 구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럼 이건 어떤 과정이죠? 맞아요. 바로 소수의 곱셈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 약분된다고 막 약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100이 되도록 10이나 100이나 1000과 같은 수가 되도록 해서 소수로 그 값을 쉽게 고치기 위해서예요. 9 곱하기 1.42는 9 곱하기 100분의 142로 나타내서 100분의 9 곱하기 142는 100분의 9, 2, 18, 9, 4, 36, 9, 1은 9 해서 100분의 1278로 나타내 주는 거죠. 분모가 100이니까 소수 두 자릿수 12.78과 같다라고 계산해 볼수 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여 나타내 보았어요.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할 것은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기. 괄호 1, 괄호 2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둘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곱셈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316을 이용해서 8 곱하기 3.16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요. 8 곱하기 316은 86에 48, 81은 8, 83, 24 해서 2528이 되잖아요. 그럼 8 곱하기 3.16은 맞습니다. 25.28이 됩니다. 왜냐면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25.28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8 곱하기 100분의 316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분의 2528이니까 이처럼 25.2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할 때 이처럼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 되면 계산의 결과도 100분의 1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된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세로로 계산을 해봅시다. 6 곱하기 78입니다. 6, 8에 48, 6, 7에 42, 4를 더해서 46. 그러면 이건 468이다라고 할수 있죠. 6 곱하기 0.78을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그럼 곱해지는 수가 같을 때 곱하는 수가 78에서 0.78로 100분의 1배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 계산의 결과도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468의 100분의 1배니까 바로 4.68과 같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6 곱하기 78이나 78 곱하기 6이나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6 곱하기 0.78과 0.78 곱하기 6의 계산의 값은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소수 곱하기 자연수와 자연수 곱하기 소수라고 했는데 그 계산의 방법들 잘 이해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두도록 할게요. 25 곱하기 3이 75라면 0.25 곱하기 3은 0.75예요. 이렇게 곱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된답니다. 15 곱하기 37이 555일 때15 곱하기 0.37은 5.55와 같습니다. 곱하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곱도 100분의 1배가 되는 관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간 학습 끝났어요. 소수의 곱셈, 여러 가지 경우에 계산 방법들을 익혀두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CSM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로 3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북투 준비해 주시고요. 단원 평가로 3단원 공간과 입체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3단원에서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더 좀 채워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먼저 시간 체크하고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 쌤 만나주세요. 그리고 쌤이 항상 잔소리하는 게 있죠. 몇 점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왜 틀렸을까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셨죠? 스스로 분석하는 거 꼭 습관 가져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음이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1번, 어느 방향에서 찍은 사진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가, 나, 다 방향인데요. 자, 왼쪽 부분에는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가 바다 같은데요. 그리고 오른쪽도, 와,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어떤 무슨 오페라하우스 같습니다. 모양이 보이기에는. 그러면 지금 사진을 봤을 때는 건물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들만 보이려면은 어느 방향에서 찍어야 될까요? 그렇죠. 건물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는 가 방향에서 찍었어야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에서 찍은 사진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는 이쪽 방향이니까요. 바로 이 건물이 보이겠네요.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을 골라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3번으로 가죠.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라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단, 나는 케이크의 뒤쪽에서 본 모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의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지금 보세요. 초에 색깔이 달라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라에서 찍었습니다. 이쪽 방향인데, 라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이 어딘가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왼쪽이죠.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라색, 가운데 파란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색 초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라색이 보이는 거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 디귿인데요. 그런데 가운데에 파란색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빨간색이 보이니까 디귿 보세요. 가운데 파란색, 오른쪽에 빨간색이니까 디귿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에서 본 모양을 보고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에서 본 모양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쌓았을까 이렇게 쌓았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기준이 되는 쌓기나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쪽 방향이 만약에 앞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첫 줄 있죠? 첫 줄에 맨 왼쪽에 있는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쌤은 별 표시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맨 첫 줄에 오른쪽에 하트 표시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쌓기나무에서도요. 이쪽 방향을 앞이라고 했을 때 앞에 첫 줄에 맨 왼쪽 별, 오른쪽 하트. 여기 두 번째도요. 첫 줄에 왼쪽 별, 오른쪽 하트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앞줄에는요, 왼쪽과 오른쪽에 쌓기나무가 쌓여져 있고, 두 번째 줄은 세 개 모두 다, 세 자리 모두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요, 어머, 가운데만 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쌓기나무, 뭐지, 뭐지? 여기에 세 개나 쌓여져 있는데요? 3층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에 3층으로 쌓여졌는데, 얘는 어때요? 지금 안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락.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자, 앞줄부터 갈게요. 왼쪽 오른쪽에 쌓여져 있고 두 번째 줄은 세 개 모두 쌓여져 있고 세 번째 줄은 가운데 줄만 쌓여져 있으니까 아하, 위에서 본 모양하고 맞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모양에 동그라미 표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쌓기나무 몇 개? 16개로 쌓은 모양에서 파란색 쌓기나무 3개를 빼냈을 때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일단, 위에서 바라본 모양, 파란색 쌓기나무 빼기 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앞이라고 봤을 때는 먼저 맨 앞줄에는 여기 1층짜리 하나, 두 번째 줄은 세 자리 모두 쌓기나무가 쌓아져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도 세 자리 모두 쌓기나무가 쌓아져 있어요. 그죠? 근데 네 번째 줄잘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네 번째 줄은 지금 맨 오른쪽에는 쌓아진 게 확실한데, 그 다음 두 자리는 쌓아졌을까, 안 쌓아졌을까를 생각하려면, 일단 전체 16개라고 그랬으니까 개수를 비교해서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보이는 쌓기나무 개수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층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지금 보이고요. 2층에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3층에는요. 2개. 4층에는 1개가 보입니다. 그럼 이들을 모두 더하면 3, 8, 16. 아, 16개가 맞네요. 아,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는 쌓기나무가 숨겨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 파란색 부분이 있는 자리를 챙겨볼게요. 자, 얘는요 앞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줄의 왼쪽에서 두 번째 가운데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요 두 번째 줄의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왼쪽이니까 이렇게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파란색을 빼면 지금 4층에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모양, 이 자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그려줍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 볼게요. 얘를 빼보세요. 얘는 2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2층에서 하나를 빼더라도 1층의 윗부분이 보이니까 그대로 이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색 있죠? 두 번째 줄의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1층에 있는 파란색이에요. 그럼 얘를 빼면요, 이 자리가 어때요? 헝 비어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얘는 여기는 없어지겠어요. 이 자리는 비워가지고 이렇게 비워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 친구들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 파란색 부분은 우리 친구들 지워볼까요? 그냥? 여기 똑같이 지워볼게요. 예쁘게. 이렇게 빼내고 나서 남은 모양 그려보았습니다. 자, 5번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죠. 서술형 문제입니다. 은재는 쌓기나무를 16개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으면 남는 쌓기나무는 몇 개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위에서 본 모양 나와 있고요. 자, 16개를 갖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숨겨진 건 있는지 없는지 위에서 본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개수 세볼게요. 1층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 다음에 2층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 다음 3층에는 바로 한 개. 그러니까 똑같이 쌓으려면 필요한 쌓기나무는 몇 개? 10개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16개 갖고 있는데 10개로 똑같이 만들었다. 그럼 남는 건 6개가 되겠네. 자,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풀이 과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주어진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층에 5개, 2층에 4개, 3층에 1개, 이므로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으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 5 더하기 4 더하기 1. 10개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남는 쌓기나무는 원래 16개 있었고, 10개 썼고, 그러니 6개입니다. 이렇게 서술해 볼수 있겠네요. 정답은 6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시간 서술형 수행평가에서 또 연습을 했잖아요. 그 힘으로 이렇게 한 문제씩 서술형이 나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 꼭 그냥 답만 쓰지 말고 풀이 과정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면 쌓기나무 9개로 쌓은 모양이에요.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숨겨진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보이는 쌓기나무는

3층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각줄의 높은 층을 확인하자. 그 다음 8번은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썼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는 적어도 몇 개네요. 그럼 적어도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 최소한이라고 바꿔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 최소한이라면 숨겨진 쌓기 나무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쌓기 나무의 개수를 세보면요. 1층에는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니까 6. 2층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3층은 두 개가 쌓아졌어요. 그럼 몇 개인가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계산하면 12개니까, 아, 적어도 최소한 12개는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9번은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썼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본 모양에다가 수를 써서 이번엔 알아볼까요? 층별로 알아보지 말고요. 그러면 앞에서 바라본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해보세요.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있고 가장 앞에 첫 줄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럼 앞 방향에서 첫 줄에 왼쪽 꼭지점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한 개를 쌓았고요. 둘째 줄부터 갈게요. 왼쪽부터. 둘째 줄, 왼쪽부터 가면 1층, 1층, 2층 쌓았고 셋째 줄은 여기가 되는데 3층으로 쌓았습니다. 따라서 모두 더해보면 앞줄부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산하면 되겠다. 5에다가 3을 더하니까 8. 즉, 8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한 모서리 길이가 2cm인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인데요. 이 모양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몇 개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층에는 위에서 본 모양을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2층은 세 개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9개로 쌓았어요. 한 개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cm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9개의 부피는 그럼 어때요? 8 곱하기 9를 계산해서 72 세제곱 센티미터로 답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한 개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몇 개로 쌓았는지 구하고 개수와 한 개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써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방향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앞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앞줄의 가장 왼쪽 꼭지점에다가 별 표시를 하면 앞에서 첫째 줄, 자, 가장 왼쪽에 이렇게 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앞줄의 왼쪽부터 채워주면 1층, 1층, 1층이니까 그대로 111. 두 번째 줄은요. 가운데 3층, 오른쪽 1층, 31. 세 번째 줄은 여기 2층이 되는 거죠. 따라서 2, 3, 1, 1, 1,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2에서 13번은요,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썼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2층에 쌓은 쌓기 나무는 몇 개냐? 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자리별로 보면은 여기 2가 써 있다라는 거는 2층까지니까 맞고. 그 다음, 3이 써 있는 자리는 이 자리에는 3층까지 쌓았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층에 쌓기 나무가 있으니 그 위에 3층으로 올렸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2 이상의 수가 쓰여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모두 몇 자리? 3자리니까 2층에는 3개가 쌓아졌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 13번은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 자리마다 이렇게 수를 썼으니까 어때요? 이 수들을 다 더하면 이런 모양으로 쌓는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산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3 6 7 8 9 10 10개가 되겠다. 따라서 13번 답은 1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는데 얼룩이 묻어 보이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이 다음과 같을 때 쌓은 쌓기 나무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전체 몇 개로 쌓았다라는 힌트도 안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면 왼쪽 줄부터 높은 층이 2층, 3층, 2층이라는 뜻이니 그대로 앞 방향으로 가져와서 봤을 때 왼쪽 줄의 높은 층이 2층, 가운데 3층, 오른쪽이 2층이라는 얘기죠. 그럼 왼쪽 줄에는 두 자리인데 앞에 한 개를 쌓았으므로 뒤에는 두 개를 쌓아야 되는 거고 가운데 줄에는 두 개에 한 개니까 가운데에 세 개를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줄은 두 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쌓은 쌓기 나무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위에부터 한번 더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계산하면 3, 5, 8, 9, 11, 10, 11에다가 12,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층에 쌓은 모양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과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일단 그리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2층, 3층이니까 여기 그리기 전에 우리 1층에다가 한번 수를 써볼게요. 3층의 자리 찾아보면은 여기 두 자리입니다. 그대로 찾아보면. 그럼 이두 자리는 3층까지 쌓았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2층의 자리에 여기 자리가 3층까지 쌓았으니 나머지 자리는 2층까지 쌓았던 거니까 그대로 이두 자리는 2층까지 쌓았고. 그럼 나머지 자리는 모두 1층으로 쌓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1층에 쌓은 모양과 똑같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빗금으로 색칠하지 않을게요. 1, 1, 2, 2, 3, 3, 1, 1.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다음은 쌓기나무 몇 개, 9개로 쌓은 모양을 위와 앞에서 본 모양입니다.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세요라고 했네요.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 어때요? 1층에 쌓은 모양과 같아요. 그럼 앞에서 바라본 모양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힌트로 해가지고 일단 어느 자리에 몇 개를 쌓을 수 있는지 확실한 자리를 먼저 알아보죠.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부터 높은 층, 2층, 가운데 1층, 오른쪽 2층입니다. 그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자, 왼쪽부터 2층, 1층, 2층이니까 여기에는 두 개, 여기는 한 개를 쌓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세 자리 중에 세 자리 모두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만 두 개로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쌓기나무 몇 개로 쌓았다? 아홉 개로 쌓았다면서요. 그러니 아홉 개 중에 확실한 자리 두 개랑 한 개를 빼면 나머지가 몇 개냐면 여섯 개거든요. 여섯 개로 세 자리를 쌓는데 높은 층은 2층이어야 된다. 3층이나 4층으로 싸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느 경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군데라도 한 개를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두 자리가 다섯 개가 되는 거니까 2층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자리에 두 개씩 쌓는 경우가 여기에 높은 층이 2층이고 아홉 개로 쌓았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우리는 옆에서 쌓은 모양을 그려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왼쪽부터 높은 층 2층, 가운데 2층, 오른쪽 2층, 어머, 다 2층이네. 그럼 왼쪽부터 2층, 오른쪽도, 가운데도 2층, 오른쪽도 2층. 이렇게 채워서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까요? 17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 쌓기나무 몇 개, 7개를 사용하여 조건에 맞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쌓기나무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은 몇 층? 4층이래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각 자리에 쌓기나무의 개수는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모양을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생각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몇 자리로 쌓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4층이 높은 층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4층으로 쌓은 자리가 하나 이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자리 모두 4층으로 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쌓기 나무가 7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7개 중에 4층으로 쌓은 자리 한 자리를 제외하면, 자, 쌓기 나무 몇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그럼 이 3개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3개는 이렇게 볼수 있겠죠? 각각 한 개씩 세 자리 또는 두 개에 한 개, 두 자리 이렇게밖에 없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위에서 본 모양의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 한개 쌓고, 한개 쌓고, 한개 쌓고, 한개 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4층 조건은 만족하고요. 아, 여기는 이제 8개니까 이렇게 봐야 돼. 하나는 줄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조건 보세요. 위에서 본 모양의 직사각형이다라는 거 만족하죠? 근데 각 자리에 쌓기 나무의 개수가 모두 다르다라고 그랬는데 한개한개한 개로 같으니까 이 경우는 탈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개한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한 개, 얘는 될까요? 얘는 가능하죠? 전체 7개에다가 4층 있고요. 위에서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그리고 각 자리 쌓기 나무 개수 모두 다르고요. 아, 그러면은 세 자리가 있는데 이세 자리 중에 한 자리는 4층, 한 자리는 2층, 한 자리는 1층이다라는 건 알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예요라고 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 2, 1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느 경우가 됐을까? 4, 2, 1, 그 다음에 4, 1, 2. 그 다음. 어때요? 4가 앞에 있는 경우니까 중간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4, 1, 2. 그 다음 4, 여기 2, 1.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4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요, 우리 친구들 지금 보세요.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생각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1, 4, 2랑 2, 4, 1도 돌렸을 때한 가지니까 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답은 세 가지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3은 1 더하기 1 더하기 1과 2 더하기 1도 있지만 한 가지 더, 3 더하기 0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네 개를 쌓은 자리 하나랑 그다음에 세 자리가 아니라 딱 그냥 나머지 세 개를 한 자리에 쌓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순서 바꿔도 돌려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그러니까 모두 네 가지가 답이 되는데요. 그럼 풀이 과정은 어떻게 쓰면 되느냐?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4층에 4층으로 쌓았죠. 쌓았으므로 나머지 쌓기 나무는 몇 개? 세 개이고요. 자, 조건에 여기다가 할까요? 조건에 맞는 쌓기 나무를 위에서 본 모양은 일단 4개랑 3개. 그 다음, 4개랑 1개, 2개를 쌓는 경우, 4개랑 이번에 반대로 2개, 1개를 쌓는 경우랑, 그 다음, 4개를 쌓는 게 가운데 와서 1개, 2개, 또는 2개, 1개가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네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 친구들 보여줘도 이것도 훌륭한 풀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번은요, 오른쪽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 찾으래요. 일단, 모양의 특징을 보면은 1층에 이렇게 D자로 쌓아져 있고, 가운데 2층에 하나가 쌓아져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가는 D자 먼저 찾아주세요. 특징을 찾으면. D자 없죠? 나도 없죠? 다 여기 디귿자 있고 중간에 2층으로 쌓았으니까 아, 같은 모양.

모양은 다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19번은 오른쪽 모양에 쌓기 나무 하나를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주어진 모양은 니은이에요. 그럼 니은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하나를 붙인 건지 알아보면, 1번 여기 니은 있죠? 아, 여기 2층에 쌓은 거 맞고요. 여기 2번도 니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이 니은자 자체가 없는데요. 그럼 그 모양이 아닌 거예요. 4번. 1층에 니은자에다가 여기 2층으로 하나 붙였고, 5번도 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하고 5번.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특징을 잡아서, 아, 니은 모양이야. 니은을 먼저 찾자. 라는 거. 이게 바로 비법이 되겠고요. 자, 20번은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 수 없는 모양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데, 기역자로 1층에 쌓고 가운데 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은 주황색인데, 이렇게 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 지금 2층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파란색 부분을 찾아보면, 파란색만 먼저 좀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기 꺾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주황색 부분이니까, 아,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파란색을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꺾여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주황색 부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지금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볼까요? 그럼 나머지가 좀 이상합니다. 기역이 이렇게 있고, 얘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사용하여 만들 수 없는 걸 찾아보면 바로 디귿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역과 니은에다가 색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 플러스 프리한입 뚝딱! 다음과 같이 쌓아진 쌓기나무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각 방향에서 보이는 면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위에서는 9개, 앞에서는 왼쪽부터 3개, 2개, 1개니 6개, 옆에서는 1개, 2개, 3개니까 6개. 그래서 더한 다음 2배를 하면 42개의 면이 보이는데 한 면의 넓이는 4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겉넓이는 4 곱하기 42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8제곱센티미터.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도 공개할게요. 플러스 퀴즈 한입 뚝딱!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썼는데요. 2층 이상의 쌓은 쌓기나무는 몇 개일까요? 가 바로 오늘의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풀고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답 가지고 오세요. 자, 우리 이렇게 3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4단원에서 새롭게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이죠.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으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게 섞인 복잡한 계산까지 했었죠. 이제 그게 다 이제 중단원 마무리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 계산하는 단원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렵죠, 그쵸? 뭔가 숫자만 바뀌어도, 문제만 바뀌어도, 분명히 풀수 있었는데 실수하고, 그죠? 틀리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그죠? 꾸준히,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등장한 연산이고요. 3학년 1학기 내용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2차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계산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여기 있어요. 자, 개념이 총 6개죠.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안에서는 개념이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하는 거. 근호안이 복작복작하면은 네, 제곱 떼고 내보내주는 과정. 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념이가 굉장히 중요했고, 개념 3 같은 경우는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 문제 자체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워하지만 어떤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념 2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념 4, 분모의 유리화. 그쵸?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해 주는 게 중요한데 무작정하면 오히려 더, 네, 그렇죠. 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좀 마지막에 많이 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덧셈과 뺄셈, 그리고 복잡한 식의 계산까지. 그쵸?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4쪽입니다. 34쪽 레벨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슨 연산 기호인지 보세요. 알겠죠? 이게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곱하기네. 곱하기는 근호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그렇죠? 루트 6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10루트 6 맞습니다. 그렇죠? 요렇게.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자, 2번도 보면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죠, 그쵸?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곱하면 6, 7에 42가 되겠죠? 2번도 맞는 이야기. 자, 3번부터는 이제 부호가 등장하죠, 그쵸?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네. 일단 곱하기인데 마이너스군 이건 확인해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할 때는 원칙상은 원래는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21은 근호 안에서 곱해도 괜찮아. 이게 원칙입니다. 그쵸? 원칙. 근데 이렇게 쓰면 이미, 그렇죠. 너무 많은 걸 쓰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는 그냥 우리가 인지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보세요. 3, 7에 21. 그쵸?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루트 7 이렇게 써주고요. 2는 4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그쵸? 네, 14가 아니라 루트 14죠.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 루트 14.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4번 나눗셈, 그냥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나누자. 얘도 그렇죠? 루트 8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루트 8을 2루트 2로 나타내는 것까지 배웠지만 루트 8이나 2루트 2랑 같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아닌 거죠. 자, 그럼 나눗셈을 이런 경우는 바로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곱셈으로 바꾼다. 루트 3 곱하기, 그럼 뒤에 있는 건 역수가 되니까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루트 6이니까 맞네요. 그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루트 250을 간단히 나타낸 것, 그리고 루트 300을 간단히 나타낸 것. 그쵸? 근호안이 복작복작하니까 제곱인수는 제곱되고 나가라. 요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좌변에서 우변으로 안 보고 푸는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250을 10 곱하기 얼만지 힌트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얼마예요? 아, 25. 그쵸? 25. 그러면 루트 250은 루트 25 곱하기 루트 10이 되니까 a는 루트 25. 얼마죠? 네, a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더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아, 5 루트 10이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담을 굳이 줄 필요 없으니까 주어진 표현을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루트 300이 비 루트 3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호 안에 루트 300은 자, 3 곱하기 얼마인 거냐 이거죠. 100이죠, 100. 그래서 루트 10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얼마다? 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네, 답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좀 익숙해지고 있어. 요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자, 얘가 이제 제곱근 표를 이용한, 그죠? 이좀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를 통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주어진 값은 두개 있어요. 루트 2.23과 루트 22.3이 있어요. 이 값을 이용해서 루트 223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6.23과 루트 22.3이 날 골라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선택하느냐? 둘다 223을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첫 번째, 223은 2.23 입장에서는 얼마를 곱한 거예요? 100을 곱한 거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23을 22.3 입장에서 표현하면 얼마 곱한 거예요? 10을 곱한 거죠. 그리고 근호를 씌워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223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답이 보이세요? 자, 그럼 루트 223은 루트 22.3 곱하기 루트 10이에요. 자, 둘 중에 누구를 고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위에 걸 골라야겠죠? 그 이유는 루트 100이 얼마이기 때문에, 네, 10이기 때문에 루트 2.23의 몇 배다? 네, 10배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래쪽은 루트 22.3을 알고 있지만 루트 10도 또 복잡한 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너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렇게 버리고요.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2.23은 1.493이에요. 그거의 10배. 14.9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3번이고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루트 223의 뜻은 제곱해서 223 되는 양수잖아요. 제곱했을 때223 근처로 가는 수는 3번밖에 없네요. 1번, 2번은 어림도 없죠? 1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4번은 너무 크고, 5번은 더 너무 크고, 15를 곱하면 225거든요. 제곱하면. 그래서, 아, 답은 3번이네. 바로 고를 수 있긴 합니다. 그죠? 아, 이런 팁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4번. 다음 중, 루트 18분의 루트 7의 분모를 유리한 것으로, 자, 바로 분자 분모에 루트 18을 곱하지 않는다. 루트 18은 몇 루트이니까? 3루트이니까. 자, 그래서 3루트 2분의 루트 7로 먼저 간단히 나타내고 분자 분모에 루트 1을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분의 루트 14. 그쵸? 그럼 답은 어디 있습니까? 4번이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에 유리화해서 한 가지 포인트 요거였죠? 바로 분모에 유리화하지 말고 간단히 나타내자. 그죠? 최대한 무게를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5번 볼게요. 5번. 두 식을 빼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A와 B를 빼라. 근데 A는 요렇게 있고요. B는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쭉쭉 식을 써도 되는데 아니면 요렇게 봐도 돼요. A 입장에서 5루트 2. 그럼 여기서 뺄수 있는 거. A 빼기 B니까 여기서 빼지는 게 누구예요? 루트 2가 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5루트 2 빼기 루트 2는 얼마입니까? 네. 4루트 2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뺀다 이거죠. 끼리끼리.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루트 3이 있어요. 마이너스 7루트 3이 있는데 4루트 3을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7 빼기 4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11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답은 요겁니다. 그죠? 식을 쓰지 않아도 빼준다는 이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해준 거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6번입니다. 자, 6번. 이거는 얼마나 빨리 하나요? 여러분 좀 성장했나요? 성장했어요? 예,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요 6번 같은 건좀 최대한 빨리 할수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 80이라는 수는 16 곱하기 5입니다. 16 곱하기 5. 그죠? 그래서 루트 80은 루트 16 곱하기 루트 5니까 몇 루트 5다? 네, 4루트 5다. 이거죠? 바로 나오면 좋다. 이렇게. 그리고 루트 20은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5니까 2루트 5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루트 45, 5, 9, 45. 그쵸? 그래서 9, 5 이렇게 써볼게요. 루트 9 곱하기 루트 5니까 3루트 5다. 이거죠. 그쵸? 이게 바로 바뀔 수 있으면 좋다. 그럼 이제 문제를 써볼게요. 4루트 5. 순서대로 써볼게요. 4루트 5 빼기. 자, 3 곱하기 루트 20이죠? 3 곱하기 2루트 5예요. 그럼 6루트 5. 그리고 더하기 루트 45니까 3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개에 3개 더하면 7개인데 6개를 뺀 거니까 하나 남았죠?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7번. 7번도 밑줄을 먼저 치겠습니다. 아, 먼저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고 둘을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배를 해볼게요, 분배. 자, 그냥 분배하는 거 하나 먼저. 그냥 분배한다면, 루트 2 곱하기 18, 루트 36. 그렇죠?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더하기, 자, 루트 3을 분배해 줄 거예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은 2, 3. 그죠? 6 되겠습니다. 6. 그다음 빼기 루트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다 일단 곱하고 생각하기입니다. 뭐 정확한 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예요. 좀 힘들면. 그럼 요것은 아, 루트 36은 얼마야? 6. 그죠?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6. 그다음 루트 18은 3 루트 2가 되죠. 그죠? 빼기 3 루트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 더하기 6은 12, 그리고 루트 2 빼기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은 그 결과가 a 더하기 b 루트 1이래요. 자, 일단 루트가 있고 없고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a, b는 유리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a는 무조건 유리수, b 루트 2는 무조건 무리수죠. 루트 2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그럼 a는 12, 그죠? a는 12, 그리고 b는요, b는 2 아니죠, 그죠? 플러스 b 루트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은 사실은 12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b입니다. b는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10이다, 그죠? a 더하기 b는 10.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보세요. 여기서 루트 3과 루트 6을 곱하는 부분 볼게요.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 루트 3이 있는데 여기도 루트 3이 있죠?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3 루트 2로 바로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여기도 루트 18을 3 루트 2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아, 얘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두개 곱하면 36 되니까 바로 6으로 바뀌겠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황마다 유연한 거다. 모든 걸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떤 거, 하트가 있네. 하트, 그죠? 요거랑 요거 이렇게 하트. 자, 그러면 먼저 간단히 나타내 볼게요. 따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 거 2루트 5분의 루트 75, 그쵸? 이렇게 더하기 2루트 5분의 10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 분모의 유리화를 해보자 이건데, 첫 번째 거는 분자 분모의 루트 5를 곱하지 않아도 약분이 되죠, 그쵸? 이렇게 약분 루트 105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겠다.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곱하면, 자, 여기도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잖아요. 그죠? 5. 분모가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네, 10. 그래서 10 약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2분의 루트 15 더하기, 여기 남아있는 건 루트 5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분모의 유리화를 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그 표현이 a 루트 5 더하기 b 루트 15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a, b는 유리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짝을 맞추면 되겠죠? 루트 5 앞에 1이 있으니까 a는 얼마다? 네, 1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b는 루트 15 앞에 얼마예요? 앞에 1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1 이러면 안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둘을 더하면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답은 3번입니다. 3번. 8번의 답은 3번. 괜찮을까요? 넘어갑니다. 9번. 9번. 자, 얘는 곱셈이죠? 연달아 곱셈해라. 이겁니다. 그럼 곱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부호입니다. 부호.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둘을 곱하면, 아, 셋을 곱하면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일단 부호부터 확인해서 1번, 2번은 제거하고 부호가 플러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약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 볼게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호 안에 있는 수들, 루트 5, 루트 2분의 7, 루트 2. 얘네들끼리 곱셈을 한다. 이거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 확인해 보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네들끼리 원래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근호 안에 그 약분. 먼저 2 사라지죠? 남아있는 5, 7, 그럼 루트 3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호 밖은 아까 부호는 플러스로 정했고, 그리고 곱해질 게 3이랑 4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 5번이 되는 거죠, 5번. 괜찮을까요? 네, 부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자, 이제 나눗셈입니다. 이거 나눗셈인데 보자마자, 약분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역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루트 56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20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자, 좀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해보면, 우리 근호 안에 복작복작 하면 제곱인수 내보내주기로 했죠? 여기서도 내보내도 되는데, 내보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뭐할 거예요? 두 글자. 뭐할 거예요, 이거? 분수에서. 그래서 약분을 할 거죠, 약분. 약분을 하는 과정에서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근호안이 복작복작하긴 한데, 약분하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약분을 그 근호안에 있는 수를 내보내는 것을 조금 미뤄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5, 4, 2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7, 8에 56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루트 8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루트 8 곱하기 루트 4로 바뀌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작정 또 복작복작한 걸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긴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계산 결과를 근호 안에 다 집어넣으래요. 그죠? 원래라면 루트 8은 2루트 2, 그리고 루트 4는 2니까 원래라면 4루트 2할 거를 지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그냥 근호 안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애초에 루트 8 곱하기 루트 4였기 때문에 루트 32죠, 그쵸? 그럼 a는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32. 그럼 답은 2번이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운 내용을 차곡차곡 적용하는 어떤 새로운 내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자, 11번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것은? 이 김민우 학파라면 요거, 그쵸?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많이 하던 거네, 이거죠. 루트 12는 몇 루트 3? 네, 2루트 3. 바로 나오면 좋고, 바로 나오지 않으면, 루트 12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니까.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자, 여기도 루트 18은 9, 2, 18이기 때문에 3루트 2. 루트 48? 그러면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 자, 그 다음 80은 16 곱하기 5예요. 자, 이거는 네모의 위치가 반대죠? 근호 아닙니다. 그럼 16 곱하기 5라서 여기 4루트 5가 되고요. 네모는 5. 마지막 99. 99는 9 곱하기 11. 루트 9는 3이니까요. 요렇게. 그죠? 계산해주면 되겠죠? 가장 큰 것은 4번이죠, 4번. 11번 문제였습니다. 그죠? 중요라고 나와 있죠?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죠. 자, 12번. 당황할 수 있겠어요? 이 유형 자체를. 근데 한번 보죠. 루트 5x 더하기 18이 있고요. 7루트 2가 있어요. 둘은 같대요. 그러면 5x 더하기 18은 2랑 같아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같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그죠? 그거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냥 좌변에 있는 것과 우변에 있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근호 안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밖에 1이 있기 때문에 둘은 온전히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양 자체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풀이법이 되겠습니까? 네, 우변에 있는 7루트 2를 근호 안으로 다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7루트 2. 우리가 항상 내보내는 거 위주로 하지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7루트 2라는 수는 사실 7은 루트 49니까, 그렇죠? 루트 49니까 요것과 같죠. 그렇죠? 그럼 사실 루트
98이었어. 이렇게 되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요런 원리지만 그냥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49 곱하기 2. 그러면 5x 더하기 18이 98과 같겠죠. 그럼 쭉 풀어보겠습니다. OX는 80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는 16 이렇게 되겠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4번이 되는 거죠, 4번. 괜찮을까요? 네, 1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근호 밖으로 내보내는 게 11번, 그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게이 11번 내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요거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유는 소수라서. 우리 분수 소수 좀 무섭지 않아요? 이제 좀안 무서워요? 좋습니다. 좀 무서운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조금씩 겁을 없애야 돼요. 자, 지금 상황 보겠습니다. 루트 0.8이 a 루트 5와 같대요. 그러면 일단 루트 0.8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10분의 8입니다. 그럼 5분의 4. 요렇게까지 나타내 볼게요. 5분의 4. 요게 a 곱하기 루트 5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A는 잘 모르겠는데, A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 좌변에 있는 걸 루트 5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두 번째 풀이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아, 얘가 루트 5가 있단 얘기니까, 지금 5분의 4를, 보세요. 5분의 4를 뭐 곱하기 5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5분의 4는. 5를 곱했기 때문에 5를 나눠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 자체는. 이렇게 바꾸면 루트 5가 생겼죠. 상황 이해되세요? 지금 우변에 루트 5가 있는데 루트 5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A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5분의 4가 되겠죠. 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볼게요. A는 루트 25분의 4이므로, 분자분모가 다 제곱이죠? 5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3번. 자, 요렇게 푸는 건 이제 이해를 해보고자 이렇게 푼 거고요. 조금 더 우리 1차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일단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쓸게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4가 a 루트 5인데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돼요? a를 구해야 되죠? 우린 a가 궁금해. 즉, 1a가 궁금해요. 그럼 양변에 얼마를 나눌까요? 양변에 루트 5를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누는 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 루트 5분의 1을 곱하자. 여기도 곱하기 루트 5분의 1을 곱하면 근호 안에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근호 안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a는 얼마다? a는 루트 25분의 4다. 어떻게 보면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이용해서 해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됐을까요? 13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14번. 자,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푼적 있거든요. 루트 2를 a, 루트 5를 b로 나타내네. 근데 루트 180을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럼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소인수분의 단원에 냄새가 난다 이거죠. 소인수분의. 그래서 보통이라면 루트 180만 보면 6루트 5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한번 180을 소인수분해 해보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응용해 보면 180은 36 곱하기 5잖아요. 그렇죠? 36은 4936이죠. 4936.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소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루트 180 같은 경우는 자, 줄줄 써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루트 2를 뭐라고 했고 a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a. 그렇죠? a 제곱 그리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얘는 그냥 3이죠? 따로 나타낼 문자가 없으니까. 곱하기 3. 그 루트 5는 b.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3a 제곱 b.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4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루트 180을 보면은 180은 36 곱하기 5니까 얘는 6루트.

0: 그렇죠? 먼저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루트 5가 B인 건 맞는데 이 6이라는 수를 A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걸좀 어려워해요. A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걸. 그래서 소인수분의 느낌이 나올 때는 진짜로 다 분해를 해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 좀 명료하게 보여요. 불이 자체가.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자, 15번. 루트 7.2와 루트 A가 있네요. 그쵸? 요거 문제를 통해서 좀 충분히 연습했고 헷갈리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루트 7.2라는 게 있는데 2.683이네요. 근데 루트 A라는 값은 26.83이네요. 자, 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눈썰미. 그렇죠. 10배, 10배. 보세요. 2.68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을 곱하면 26.83이네요. 그죠? 이게 이 문제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26.83이라는 값은 2.683에다가 10을 곱한 것이다. 맞죠? 그러면 26.83이라는 것은 루트 A인데, 그쵸? 루트 A는 2.683은 루트로 표현하면 7점이죠, 그쵸? 이것이었고, 곱하기 1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 제곱을 해줘도 좋지만, 10은 루트 얼마니까? 네, 루트 100이니까요. 루트 7.2 곱하기 루트 100이 되고요. 그러면, 루트, 자, 안에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720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다? 네, 7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흔히 풀던 것과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라서 당황할 수 있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적용해 보면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15문제 풀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지만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누구나 다 처음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국어 의논하며 토의해요 단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점이 무엇이고 토의가 무엇인지 또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 가지 글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에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관점을 파악하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 문제부터 37번 문제까지 열심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관련되는 글을 읽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나 자전거 탈 수 있다. 탈 수 있을 것 같다 말고 탈 수 있다, 지금 현재 탈 수 있다 손. 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손든 친구들 중에서 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이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나요? 자, 선생님은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다가, 자전거를 잘 타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무리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그때 자전거를 못 탔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이 타고 그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천천히지만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만 보고 있다가, 아이, 저기, 개똥아, 이제 그만 놔도 돼. 라고 딱 뒤를 돌아봤는데, 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까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은요, 잡고 있는 줄 알고 안심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잘 타게 됐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전거를 더잘 타게 됐죠. 또그 경험을 통해서, 어려워 보이는 것도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하면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됐고 말이죠. 자,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 꼭 어른과 함께,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를 처음 배우기를 바라고, 또탈수 있는 친구들도 안전모를 쓰고 꼭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요, 왜이 질문을 던졌냐면, 오늘 읽어볼 글이 바로 이 자전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전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공공 자전거와 관련된 글 자료를 만나볼 겁니다. 자, 공공이란 말이 붙으면은 뭐 공공시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자전거라고 하면 나만 타는 자전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자전거라는 의미가 바로 공공 자전거이죠. 아마 이미 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어볼 글이 바로 이 공공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배웠죠. 맨 처음에 제목을 보세요. 아, 똑똑한 교통수단. 뭔가 긍정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네요. 뭔가 공공 자전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글을 읽으면서 중요한 낱말에 한번 동그라미도 쳐보고 생각도 하면서 글쓴이의 생각도 파악해 보고요. 또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 보자. 관점을 파악해 보자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글, 가글을 읽으면서 이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이 글쓴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함께 글을 읽어보자고요. 자, 사람들은 날마다 학교나 회사, 마트 같은 여러 장소를 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편함, 어떤 불편함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길이 막히고 이 대중교통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대요. 공공자전거란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입니다. 공공자전거가 왜 도입이 됐는지 또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예를 들어,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광주의 아따 다랑깨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역의 특색을 따서 공공자전거를

자산과의 이름을 땄다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겠네요. 자,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 돌려줄 수가 있대요. 쉽게 빌리고 쉽게 대여할 수가 있네요. 이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긍정적인 지금 낱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무료는 아닌가 봐요. 돈을 내지만 비싸지가 않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만나보죠.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다섯 글자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제목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공공자전거이죠. 그림도 보세요. 공공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가는 사람들도 함께 볼 수가 있죠. 다섯 글자로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모두가 함께 타는 자전거. 공공자전거. 이렇게 다섯 글자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기억에 대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어요. 공공자전거를 왜 도입하게 됐을까요? 그 앞을 보면 되죠. 이런 불편함, 어떤 불편함? 움직이는 시간에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기는 불편함. 선택지 중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 5번.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불편함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정답이겠죠? 21번 문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쉽게. 2번,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저렴한 가격으로라고 했습니다. 3번,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다. 그래요.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4번, 접이식 자전거. 또 5번, 자전거를 타는데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과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으로 말이죠. 자, 다음 문제는 그림을 보고 알맞게 말한 친구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아까 봤던 그림, 사람들이 공공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자, 1번, 성재.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자, 2번 미선이 공공자전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누가 알맞게 말했죠? 이 성재가 알맞게 말했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글쓴이는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이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림 필요하지 않겠죠.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첫 번째 성재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 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네요. 또 자전거를 타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계속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아, 건강에도 좋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이처럼 종합하고 있네요.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이긴 한데 어떤 수단?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다라고 글쓴이의 관점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네요. 자, 문제 볼까요? 공공자전거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1번. 수질 오염은 물과 관련된 것인데, 수질 오염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알맞지 않습니다.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있는데요. 자, 뭐와 뭐를 아껴줄까요? 이 아낀다라는 표현 찾아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여기 있죠.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을 보면 시간과 돈을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하, 여기 앞에 시간과 돈을 이겠구나. 시간과 돈을 아껴주고 어떠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그 뒤를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여기에 건강하고 건강이라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주면 차례대로 시간, 돈 또는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제목을 보세요. 그리고 핵심 낱말, 표현들을 보세요. 또 그림, 사진도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자,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은 어때요? 공공자전거에 대해 좋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환경에 좋아요. 똑똑한 교통수단 유익하고 똑똑해요. 3번 유익한 교통수단 4번 매연이나 이산화 탄소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 조금 성격이 다른가요? 1번부터 2번, 3번은 친환경이에요. 똑똑해요. 유연해요. 유익해요. 모두 긍정적인 표현과 관련이 있지만 이 4번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이 자전거를 타면 매연도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지. 이 매연, 이산화탄소 그 자체는 환경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낱말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이 4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문제인데요. 글쓴이의 관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제이네요. 이제 우리가 파악한 이 글쓴이의 관점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공 자전거는 자, 글쓴이의 관점. 일단 환경에 좋아요. 친환경적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또 이용하기 편리해요. 편리하며 시간과 돈도 아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이 내용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글쓴이의 관점, 그냥 공공자전거는 좋다. 이렇게만 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포인트, 핵심을 짚어줘야 되겠지요. 글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공자전거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이고 또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쓰는 27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네요. 계속해서 보죠. 자, 다음은 나글로 한번 가볼 텐데요. 방금 봤던 가글과 달리 나글의 제목은 어때요? 자, 신문인가 봐요. 제목은 공공자전거 지속 가능할까? 에요. 지속 가능하다가 아니라 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봤을 때이 글쓴이는 공공자전거 과연 이렇게 지속이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뭔가 공공자전거에 좀 문제점 또는 뭐 약간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글을 읽으면서 또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죠. 첫째 문단부터 말이죠.
도심에서는 손쉬운 이동수단인 공공자전거를 이용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둥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불편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시나 좀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공공자전거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 되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질문을 던지며 둘째 문단 볼게요. 자,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행과 같은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때 소중히 다루고 제자리에 반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가장 먼저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문단.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길 한복판에 공공자전거가 딱 놓여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28번 문제 보죠. 공공자전거의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글에서 공공자전거의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바로 셋째 문단의 이 부분이죠. 공공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 쉽다라고 했고요. 또 고치거나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찾아보죠. 선택지 1번, 도난의 위험이 있다. 맞고요. 2번, 매연이 발생해서 환경오염,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릎보호대 착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글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5번, 고장난 자전거는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남.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것두 개는 바로 1번과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문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글에서 찾아 세 글자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먼저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했기 때문에 세 글자. 책임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공공자전거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안전모를 쓰고 탄다. 낱말 위주로 찾아보자고요. 맞고요. 2번. 공공자전거를 소중히 다룬다. 다룬다. 맞습니다. 3번. 방치된 공공자전거는 버린다. 폐기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4번. 빌린 공공자전거는 제자리에 반납한다. 라는 것도 있었죠. 5번.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세요.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또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 복잡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는요, 공공자전거 무조건 나빠가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네요. 자, 문제는 가와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 묻고 있는데요. 사람의 손길이에요. 자, 그 뒤를 보니까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나왔습니다. 사람의 손길, 사람 인자를 써서 바로 인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이글을 읽고 알맞게 말하는 친구 묻고 있는데, 소라, 글쓴이는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늘리자고 말하고 있나요? 민정,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나요? 해준, 제목을 보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지속 가능할까? 아니야. 책임감이 있어야 돼. 이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해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그림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짐작한 내용, 알맞게 짐작한 건 뭐야? 라는 문제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보니까 인도인데 공공자전거가 막 쓰러져 있어요. 어이구야, 왜 그런가요?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바르게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진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1번, 공공자전거는 편리하다. 2번, 고장나면 즉시 버리자. 3번, 버스나 지하철을 타자. 대신 4번, 공공자전거를 재활용해 예술작품으로 만들자. 5번, 공공자전거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자.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알맞게 고른 것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관점과 비슷한 생각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장점이 많아. 2번, 문제점이 많아. 아예 없애버리자가 아니죠. 바로 3번이죠.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해결될 거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다 자료를 볼 겁니다. 자, 다는요. 글이 아니라 그림 자료입니다. 제목이 공공자전거 안전하게 타요예요. 1번부터 볼까요? 캠페인도 버리고요. 2번,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요. 막 그냥 도로로 가다가 자동차가 빵빵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3번은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을 제대로 해주세요. 아이고, 걸려 넘어질 뻔했어. 이런 그림이고요. 4번은 안전모를 꼭 써요.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안전모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위험해 보이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타는 건 좋은데, 이런 점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타자. 이런 내용이죠. 35번 문제. 안전하게 타는 사람은 차도에서 타는 사람, 빠른 속도 타는 사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겠죠. 구경하며 타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면 위험합니다. 정답은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6번 문제인데요. 글쓴이의 관점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인공지능 공공자전거를 개발해야 된다. 좋긴 하지만 이걸 보고는 알수 없죠. 공공자전거에 이름을 쓰고 다녀야 한다.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자. 산책을 할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 쪽으로 가지 말자. 이상한데요. 5번.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안전하게 타요니까,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하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37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건데요. 그림에서 문제점을 한 가지 골라 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짝이는 의견을 쓰시오입니다. 자,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림에서 한 가지 골라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4번에 안전모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점은 자전거를 탈 때는 머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꼭 써야 하거든요. 문제점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타요. 타는 것.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뭐 차도로 가는 것, 뭐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하는 것. 이렇게 문제점을 써 주고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선생님은요, 이런 의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하여, 왜 우리 교실에 뭐 칭찬 스티커처럼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모를, 안전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뭐 포인트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 점수를 차곡차곡 모아서 뭐 일정 점수가 모이면 공공 자전거 한번 공짜로 쓰세요. 이런 거 말이죠. 자, 자전거 안전 이용 점수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모를 잘 쓰는 사람에게 점수를 준다. 이런 의견 선생님은 내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만의 반짝이는 생각, 의견을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해결하기 위한 의견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37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전에 또 오늘의 질문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자, 오늘의 질문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각을, 낙을 다 자료까지 봤는데요. 모두 주제가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선생님은 궁금해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공공자전거에 대한 나의 관점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나의 관점, 저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의 관점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 올라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또좀 헷갈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열심히 국어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단원평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내용입니다. 3단원 소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있죠? 오늘 단원평가 2회 문제 만나보고요. 수행평가 내용까지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3단원 단원평가 2회 만나볼게요. 3단원 단원평가 2회입니다. 1번 리본 6.33m를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공부할 때에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떠올려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적용한 것이 바로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우리가 1m는 100cm잖아요. 또는 1cm는요. 바로 0.01m다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1m는 100cm이므로 6.33m는 633cm가 되죠. 633 나누기 3을 생각해보면 그 몫이 21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이 가지게 되는 리본의 길이는 211cm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위만 바꿔주면 됩니다. 바로 2.1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6.33 나누기 3은요, 결국 2.1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연수의 나눗셈을 소수의 나눗셈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70.7 나누기 7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나왔죠.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자, 70.7은 소수 한 자리수잖아요. 그럼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0분의

7이다. 자, 그러면 10분의 707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707이 7의 배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707 나누기 7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라고 쓰는 겁니다. 707 나누기 7을 계산을 해보면 7일은 7이죠. 그 다음 7을 하나 또 내려요. 그러면 7일은 7이니까 아, 몫은 101이네. 분자는 101이 되고 분모는 그대로 10이죠. 그럼 10분의 101이잖아요. 그럼 10.1이 되는구나. 이렇게 70.7 나누기 7의 몫을 분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46.8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9, 5, 45를 해주고 46에서 45 빼니까 1, 여기에 8을 내려요. 18이죠. 그럼 9, 2, 1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건 몫의 소수점의 위치 맞춰서 찍어주는 거죠. 5.2예요. 다음 2번. 37.1 나누기 7입니다. 그러면 7, 5, 35이니까 37에서 35 뺐을 때 2, 1을 내리죠. 7, 3, 21. 그 다음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3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소수점의 위치라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정답이에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도착한 빈칸에 알맞은 나눗셈의 몫을 써넣으시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세 개의 계산식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것이 편하겠죠. 먼저 3.25 나누기 5를 계산해 볼게요. 3.25 나누기 5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아요. 그럼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 5, 6에 30이죠. 빼면 2, 5를 내려요. 5, 5, 25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0.65입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이에요. 4.92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4, 여기 4.92가 6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먼저 쓰고 68에 48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6이 12예요. 그래서 0.8이죠. 마지막 10.23 나누기 11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11 곱하기 9는 99죠. 102에서 99 빼면 3, 3을 내려요. 11 곱하기 3은 33이기 때문에 몫은 바로 0.93이 됩니다. 자,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볼게요. 3.25 나누기 5는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65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 4.92 나누기 6의 몫은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여기에 0.81을 쓰면 되겠네요. 마지막 10.23 나누기 11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 0.931 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5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1.8 나누기 5의 계산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지 세로식으로 한번 볼게요. 1.8 나누기 5예요. 1.8이 5보다 작으니까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자, 5, 3, 15예요. 18에서 15 빼면 3이죠? 그럼 더 나누기 위해서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는 겁니다. 5, 6에 30이에요. 그래서 몫은 0.3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보이지 않는 0이 오른쪽 끝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0을 써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넓이가 7.4제곱미터인 직사각형 모양의 카펫이 있습니다. 이 카펫의 가로가 4미터라면 세로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가로는 4미터래요. 그러면 세로는 모르니까 우리가 네모미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원래는 우리가 카펫의 넓이를 4 곱하기 네모를 통해서 구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7.4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네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7.4를 4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7.4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1은 4, 빼면 3, 4를 내려요. 4, 8에 32, 빼면 2.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4, 5, 20이죠. 빼면 0. 자,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85가 됩니다. 그래서 1.85m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접시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쿠키 4개

담배를 담아 무게를 재어 보았더니 263.8g이었습니다. 빈 접시의 무게가 50.2g일 때 쿠키 한 개의 무게는 몇 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빈 접시의 무게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쿠키가 담겨있는 이 접시 무게 전체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263.8g에서 빈 접시의 무게 50.2g을 빼주는 게 먼저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213.6g이 된 거예요. 이건 바로 쿠키 4개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쿠키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213.6을 4로 나누어 줘야 돼요. 4, 5, 20 빼면 1, 3을 내려요. 4, 3, 1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이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53.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쓸까요? 그대로. 쿠키 4개의 무게는 전체 무게에서 빈 접시의 무게를 빼줍니다. 그게 바로 213.6g이에요. 쿠키 1개의 무게는요, 213.6g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53.4가 되고요. 쿠키 1개의 무게 53.4g 이렇게 써주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세로 셈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6.3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1은 6. 그 다음 3을 내렸는데 3이 6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나서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립니다. 6, 5, 30이죠. 자, 그러면 몫에 소수점까지 올려 찍어주면 1.05가 되겠네요. 다음 8.1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4,2, 8이고요. 1을 내렸는데 1이 4보다 더 작죠.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음 자리 하나를 더 내려요. 4, 3, 12 빼면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2.03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9번이에요. 곱셈식에서 지워진 부분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우리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네모다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15가 90.15래요. 그럼 네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90.15를 15로 나누어주자. 자, 90에는 15가 6번이 들어갑니다. 15 곱하기 6은 90이에요. 자, 15를 그대로 내려요. 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먼저 썼죠. 15 곱하기 1은 15예요. 그래서 6.01이 됩니다. 정답 6.01.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수는 여러분 네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입니다. 길이가 13.72m인 끈을 세 군데 잘랐더니 잘린 끈의 길이가 모두 같아졌습니다. 잘린 끈 하나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본 친구들 13.72를 혹시 3으로 나누지 않았나요? 자, 3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렇게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 군데를 잘랐대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몇 조각이 되었죠? 맞아요. 네 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잘랐다? 그럼 네 조각이 되겠구나. 13.72를 4로 나누어야지 잘린 끈 하나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구나. 그럼 4, 3, 12 빼면 1, 7을 내려요. 그 다음 4, 4, 16이죠.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3.43이 됩니다. 단위 미터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자, 잘린 끈이 총 몇 조각이 되는지를 꼭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음 11번 나눗셈의 몫이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한 다음에 큰 순서대로 써볼게요. 먼저 기역입니다. 67.8 나누기 6이에요. 6,1은 6. 6,1은 6. 뺐더니 1, 8을 내려요. 6, 3, 18이죠? 자, 몫은 바로 11.3이고요. 니음 23.9 나누기 2입니다. 2,1은 2. 그 다음 2,1은 2. 빼면 1, 9를 내려요. 2, 9, 18이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2, 5, 10. 그래서 11.95가 되고요. 마지막 디귿 56.6 나누기 5예요. 5, 1은 5, 그 다음 5, 1은 5, 빼면 1, 6을 내려요. 5, 3, 15죠. 빼면 1,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5이 10이고요. 그래서 몫은 얼마? 11.3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눗셈이 몫이 큰 순서대로 쓸 거예요. 가장 큰 것은 11.95죠. 그럼 니은 가장 먼저. 그 다음 11.32가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디귿.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3을 써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라고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2번부터 13번입니다. 서윤이가 3일 동안 기록한 운동일지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 서윤이가 줄넘기, 방송 댄스, 배드민턴을 했다라고 하네요. 12번,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 소모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줄넘기를 우리 15분 동안 했는데 45.15킬로칼로리를 소비했대요. 자, 그럼 1분 동안 소비한 칼로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모한 열량을 운동 시간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45.15를 15로 나눠줘야 돼요. 15 곱하기 3은 45이고요. 자, 1을 내렸어요. 작죠? 그러면 몫에 일단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다른 수 하나 더 내려 써줍니다. 15 곱하기 1은 15예요. 자, 그러면 몫은 3.01이 되죠. 그래서 줄넘기를 1분 동안 했을 때에는 3.01kcal를 소비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13번이에요. 1분 동안 소모한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줄넘기는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만큼 소비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3.01kcal만큼 소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댄스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송댄스 78.39 나누기 13이죠. 13 곱하기 6을 했더니 63, 18, 16은 6, 그래서 78이에요. 자, 3은 13보다 작으니까 0 쓰고 다음 자리 하나 더 내려요. 13 곱하기 3은 39죠. 그래서 6.0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드민턴은 1분 동안 하면 얼마나 소비할까요? 118.2 나누기 20을 해볼게요. 20 곱하기 5를 했을 때 바로 100이 되죠. 빼면 18, 2를 내려요. 20 곱하기 9는 180, 빼면 2, 0을 하나 더 내리면 20 곱하기 1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5.9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게요. 1분 동안 소모한 열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방송댄스죠. 방송댄스 먼저 쓰고, 자, 그 다음 5.91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럼 배드민턴 마지막으로 3.01 소비한 줄넘기를 써주면 되겠죠. 줄넘기 이렇게 써주면 열량이 많은 운동부터 순서대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순서만 나열해보세요. 14번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일 때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분홍색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몇 배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2.19 곱하기 6,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96에 54, 16은 6, 그 다음 26, 12, 그러면 바로 13.14가 되는데요. 13.14가 3의 몇 배인지 알기 위해서는 13.14를 3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3, 4, 12고요. 빼면 1, 1을 내려요. 3, 3은 9죠. 빼면 2, 4를 내려요. 3, 8에 24. 아, 그래서 4.38배구나. 4.38배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한다면 나중에 나눗셈은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15번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 자, 큰 수, 작은 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7 나누기 2예요. 자, 7이 더 크기 때문에 7 나누기 2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7 나누기 2는 2분의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했을 때 10분의 35이니까 아, 3.5네. 3.5.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15 나누기 6이죠. 왜냐면 15가 더 크니까요. 그러면 6분의 15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3으로 약분을 하면 2분의 5죠. 그러면 10분의 25다. 그러면 2.5라고 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네. 2.5라고 써주면 정답이죠.
다음 16번이에요.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자, 선생님께서 7 나누기 2는 2분의 7이다라고 먼저 분수 형태로 몫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꾼 다음 소수로 나중에 바꾸셨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9 나누기 2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2분의 9라고 나타내죠. 자, 이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 볼 거예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0분의 45. 자, 이제 소수 한 자릿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바로 4.5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 말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이 과정이 똑같아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7번. 달걀 4개의 무게가 209g입니다. 달걀 1개의 무게는 몇 g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4개의 무게가 209g이다. 그럼 4로 나누어주면 1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잖아요. 209 나누기 4를 계산합니다. 4, 5, 20이죠? 빼면 9예요. 다음 자릿수 내리면. 그러면 4, 2, 8. 빼면 1이에요. 더 나누고 싶죠?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럼 10이죠? 4, 2, 8이에요. 빼면 2. 또 0을 하나 더 내려서 써볼게요. 20이니까 4, 5, 20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올려서 찍었을 때 52.25가 된다. 단위는 그램.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4를 곱하였더니 27.36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계산을 최소한 두 번은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곱하기 4를 했더니 27.36이 되었대요. 그럼 27.36을 4로 나누어서 어떤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27.36 나누기 3이다. 4, 6에 24. 빼면 3, 3을 내려요. 4, 8에 32. 빼면 1, 6을 내려요. 4, 4, 16. 아, 그랬더니 6.84네요. 그러면 어떤 수는 6.84다. 그러면 바르게 계산을 해야겠네요. 바르게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르게 계산. 6.84를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요. 4, 1은 4. 4, 7에 28. 그 다음 4를 내리고 4, 1은 4. 그랬더니 바로 1.7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 곱하기 4는 27.36입니다. 네모는 27.36 나누기 4이므로 6.84다. 바르게 계산하면 6.84 나누기 4이니까 1.71입니다. 그래서 1.7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9번, 어림하여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림하는 거예요. 자, 5.96 나누기 5입니다. 그럼 5.96을 우리 약 6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 나누기 5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잖아요. 아, 그러면 몫이 1보다 더 크겠구나. 자, 그 다음 7.28 나누기 8입니다. 그러면 7이라고 우리가 한번 어림을 해보죠. 7 나누기 8. 그럼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 몫이 1보다 작겠구나. 3.32 나누기 4예요. 그러면 3 나누기 4다라고 어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까 1보다 작을 것이다. 9.09 나누기 9예요. 자, 이것은 약9 나누기 9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1이 되는데요. 자, 9.09가 9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 결과는 1보다 커질 거예요. 자, 그러면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모두 찾아라. 그렇죠. 기역 찾았고요. 그 다음 리을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역, 리을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어림셈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2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림셈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에 맞게 소수점을 찍으시오. 12.2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2를 자연수로 어림해 보는 거예요. 그럼 12.2가 아니라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12 나누기 3은? 아, 3이지? 그러면 몫은 약 3일 거야. 3, 0, 5가 있다면 소수점은 3 뒤에 이렇게 찍어서 3.05다.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단원평가 2회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넓이가 40.8 제곱센티미터.

있는 정오각형을 5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전체 넓이가 40.8제곱센티미터래요. 5칸으로 똑같이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이 한 칸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40.8 나누기 5를 통해서요. 5, 8에 40이고 8을 내리고 5일은 5 뺐더니 3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5, 6에 30이구나. 아, 그러면 한 칸은 8.1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색칠 한 칸이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 8.16 곱하기 2를 했을 때 16.32가 되는구나.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정오각형을 똑같이 다섯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의 넓이는 바로 40.8 나누기 5, 즉 8.1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색칠된 두 칸의 넓이는 8.16 곱하기 2이므로 16.32제곱센티미터입니다. 16.3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모루철사 10.36미터로 토끼 인형 7개를 만들었고 모루철사 6.42미터로 곰인형 6개를 만들었습니다. 토끼 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든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토끼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 그 다음 곰인형 하나를 만드는 데 든 모루철사의 길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토끼를 만들 때는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10.36 나누기 7이죠. 7일은 7, 그 다음 74, 28 빼면 5, 6이 내리죠. 7, 8에 56. 자, 그래서 우리 1.48m가 필요했을 거고요. 곰인형 하나를 만들 때에는 6.42m로 6개를 만들었대요. 6, 1은 6, 4 내리고 0 쓰고 하나 더 내려주세요. 6, 7에 42. 자, 그랬더니 1.07m만큼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2.55가 되는 거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토끼 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10.36 나누기 7, 그래서 1.48m이고 그 다음 곰인형 한 개를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는 6.42 나누기 6이니까 1.07m이다. 그래서 토끼 인형과 곰인형을 각각 한 개씩 만드는 데 사용한 모루철사의 길이의 합은 1.48 더하기 1.07이니까 바로 2.55가 되는구나. 2.55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각자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말로 풀어서 쓰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수카드 4장 중 3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소수를 남은 수카드의 수로 나누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주어진 카드는 2, 4, 7, 9예요. 자, 세 장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래요. 그럼 가장 큰 수는 뭘까요? 가장 큰 수는 9.74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요? 바로 9.72가 됩니다. 자, 그럼 남는 수 카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9.72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4로 나눠주는 거죠. 9.72 나누기 4입니다. 4, 2, 8, 빼면 1, 7을 내려요. 4, 4, 16 빼면 1, 2를 내려요. 4, 3, 12 뺐더니 0. 그래서 2.43이 되는 거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만들 수 있는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소수는 9.74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소수는 뭐라고요? 그렇죠. 9.72입니다. 따라서 몫은 9.72 나누기 4. 그래서 2.43이 됩니다. 정답은 2.4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수가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둘레가 34cm인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4개 찍었습니다. 점 사이의 간격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둘레가 34cm래요. 자, 점을 4개를 찍었어요. 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싶으면 둘레를 바로 간격의 수 4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34

0: 나누기 4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에 32 뺐더니 2죠? 자, 소수점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0입니다. 그러면 20이죠? 4, 5, 20이니까 8.5가 바로 정답이 된다. 자, 풀이를 쓸 때에는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 4개를 찍으면 4개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주면 좋아요. 간격이 4개다. 따라서 점 사이의 간격은 34 나누기 4. 그래서 8.5cm입니다. 8.5cm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말로 풀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인형 8개의 무게가 12.4kg입니다. 인형 1개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3단원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수학 4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말차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말하는 데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소개하는 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할 내용 정리를 해봤죠?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짜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볼 거예요. 그리고 국어 활동 학습하기도 만나볼 텐데요. 국어 활동 학습하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개념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쓰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보이는 이 친구,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썼었죠. 어떤 글이었어요?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친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 글을 읽고 나면 서준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이랑 좋아하는 것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던가, 또는 모습. 모습은 여러분의 생김새 또는 입고 있는 옷차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모습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까지 소개를 해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 이것 말고도 어떤 내용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뭐 나의 장래 희망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좀더 구체적인 걸, 자세한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 이런 것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이 내용을 채우면서 한번 도와줘 보는 거예요. 이름은 김서준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김서준 써볼게요. 김서준. 그러면 서준이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서준이의 모습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서준이 얼굴 한번 볼까요? 서준이 얼굴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짧아요. 짧은 머리카락. 그 다음, 우리 서준이가 입고 있는 옷도 한번 볼까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아, 그래.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네.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서준이는 달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 서준이가 좋아하는 것은 달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준이는 사과를 가장 좋아한대요. 좋아하는 과일 중에 사과가 있다. 그 다음, 잘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서 써볼까요? 서준이가 뭘 잘할까? 그래, 줄넘기를 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줄넘기.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다음과 같이 소개할 내용을 정리했다면, 서준이가 이런 글을 쓸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짧고 오늘 파란색 별이 그려진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줄넘기입니다. 1학년 때 우리 학교 줄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쓴다면 서준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이것이 바로 잘쓴 글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할수 있나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우리 관련 있는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17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었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 뭐, 이름도 있고요. 뭐, 모습. 그리고 잘하는 것 또는 좋아하는 것, 뭐, 장래 희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정리할 내용이죠?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이름이에요. 자, 이름은 소개하는 글을 쓸때꼭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보통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앞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조은아입니다. 저는 김서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죠. 두 번째, 2번 모습이에요, 모습. 자, 모습은 생김새 또는 옷차림이라고 했죠. 내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좋죠. 저는 키가 큽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깁니다.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 좋죠. 3번. 잘하는 것? 네. 잘하는 것 설명하면 좋죠. 내가 잘하는 운동이라던가 또는 내가 잘하는 과목. 이런 것들 설명하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좋아하는 것도 볼까요? 좋아하는 것 어때요? 그래요. 좋아하는 것도 설명하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 또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가수, 이런 것들 설명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전화번호와 주소 어때요? 선생님,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맞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이 주소는 굉장히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소개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화번호와 주소는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정리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도 볼게요. 18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 안을 한번 보니까, 모습, 쉽게, 자세하게 라는 낱말 3개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을 보고 위에 있는 낱말이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번. 소개하는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쓸때 소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모습 씁니다. 쉽게 씁니다. 자세하게 씁니다. 자, 일단 모습은 어색하죠. 모습 씁니다. 라는 말은 없으니까. 쉽게 써야 할까요? 자세하게 써야 할까요? 그렇죠. 자세하게 써야겠죠. 자세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소개하는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만 쓰면 우리 서준이 같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2번. 자신의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합니다. 자, 무엇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모습일까요? 또는 쉽게일까요? 네, 모습이죠. 자신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을 해야겠죠. 자,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건요. 나의 생김새도 포함되고요. 또는 나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3번. 읽을 사람이 알아보기 어떻게 맞춤법에 맞겠을까요? 그렇죠. 바로 쉽게 맞춤법에 맞게 써야겠죠. 쉽게라고 써줍니다. 쉽게. 읽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면 그것은 잘쓴 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봤을 때도 편안해야 좋은 글이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19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빈칸이 있죠. 선생님, 저 이렇게 빈칸 채우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재 뒤에 있는 정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답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100명이라면 100가지 답안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하나 써볼 텐데요. 선생님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소개하려면 선생님 이름, 그래요. 기억하죠? 선생님 이름 조은아예요. 조은아. 그리고 선생님의 모습을 좀 설명해 볼까요? 선생님 모습을 한번 선생님이 거울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눈썹이 진하더라고요. 선생님 눈썹이 진하니까, 진한 눈썹이라고 모습에 써볼게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어요. 긴 머리카락이라고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시간이 남으면 자주 하는 것은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것, 운동.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라고만 쓰면 좀 자세하지 않죠. 읽는 사람이, 선생님 어떤 운동 좋아하시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죠. 운동 중에서도 등산,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운동이라고 쓰지 말고 자세하게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쓰는 것이 더 좋아요. 그다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2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19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쓰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20번 문제는 19번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19번에서 정리했던 내용을 이것을 통해서 소개하는 글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써놓았던 이 낱말들 있죠? 이 낱말 하나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조나입니다. 자, 어때요? 제 이름은 조나입니다. 연결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어때요? 이두 개의 두 개의 낱말 가지고 문장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다음 낱말. 운동 있어요. 등산, 달리기죠? 저는 등산과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자, 문장 또 됐어요.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요리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것은 요리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벌써 몇 문장 됐어요? 그렇죠. 벌써 네 문장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어서 써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문장 이렇게 써볼 거예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죠. 저는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선생님이 무엇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설명했었죠? 저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등산과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잘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했죠? 제가 잘하는 것은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의 좋은 기억. 가족들이 제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어때요? 읽는 사람이 잘 읽는다면 선생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아주 잘쓴 소개하는 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서 써보시고요. 다음 21번도 볼게요.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합니다.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 말고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한번 볼게요. 1번, 친구의 성격 어때요? 여러분, 친구를 소개할 때, 아, 이 친구는 성격이 명랑합니다. 이 친구는 아주 용감합니다. 어때요? 친구의 성격 설명해주면 좋겠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이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게 되니까 친구의 설명을 설명하는 것은,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친구의 이름 어때요? 네, 친구의 이름은 진짜 중요하죠. 친구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 이 글을 읽는 친구들은, 어,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 어, 이거 누구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름 설명해야겠죠. 그 다음 친구의 생김새 어때요? 생김새도 말해주어야겠죠. 생김새, 얼굴형은 어떤지, 키는 어떤지, 또는 머리카락 길이는 어떤지, 그 다음 안경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친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친구가 못하는 것 어때요? 친구가 못하는 것? 아, 친구가 못하는 것을 소개하는 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저거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내용은 소개하지 않기로 해요. 다음 5번. 친구의 나쁜 버릇 어때요? 오, 친구의 나쁜 버릇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친구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그렇죠. 바로 4번과 5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정답을 잘 찾았죠?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여러분들이 만약 쓴다면 이두 가지는 쓰지 않는 것으로 선생님이랑 꼭 약속해야 합니다. 다음 22번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 선생님이랑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요. 1번 볼게요. 소개할 내용을 자세히 씁니다. 소개할 내용 대충 쓰지 않고, 간단하게 쓰지 않고, 자세히 써야겠죠. 알맞은 것입니다. 2번.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그럴까요? 그럼요. 우리는 꼭 소개하는 글이 아니더라도 항상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해요. 맞춤법 잘 맞게. 그 다음,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알맞지 않고요. 4번,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야 할까요? 네, 아닙니다. 읽을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또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알맞지 않아요.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표를 해라. 그러면 1번과 2번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잘 풀었나요? 좋아요. 이번에는요, 우리 국어 활동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어 활동 책 있죠? 이 책에 있는 내용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어줘도 좋고요. 선생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국어 활동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습니다. 국어 활동 학습하기. 우리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말차례를 지키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두 친구가 나와요. 누구냐면, 지현이랑 호준이에요. 지현이랑 호준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주는 거예요. 지연이가 먼저 말을 시작해요. 지연이가 말할 때 호준이는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정답은? 그렇죠.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우리가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듣는 순서죠. 들을 때에는 귀 기울여서,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죠. 말을 할때 다른 친구와 말을 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하는 친구는, 어, 뭐야? 이 친구 내 이야기 안 듣고 있네? 혹시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날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고 있는 친구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친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죠.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시작해야겠죠. 친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을 한다면 전혀 이 친구는 배려받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호준이가 말을 해야겠죠? 이제는 호준이가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호준이는 말을 하는 사람, 지현이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현이는 떠오르는 노래를 흥얼거려야 할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이제 지현이는 듣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들어야겠죠. 호준이의 말을 듣다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긴 지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손짓을 하며 말할 기회를 얻어야 할까요? 큰 소리로 외쳐야 할까요? 어, 내가 말하고 싶어. 그럼 막 소리치지 말고? 그래요. 손짓을 하며 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들어도 좋고요. 또는 톡톡, 친구야,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연이는 호준이의 말에 이어서 어떻게 말해요? 또박또박 말해요. 말끝을 흐리면서 말해요. 그렇죠. 또박또박 말해야겠죠. 호준이는 이제 지연이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지연이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호준이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환장이 생기면 바로 끼어들어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그렇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봐야죠. 바로 끼어들면 친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자. 자,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말 차례를 지키며 말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 보기를 보면 말차례, 귀담아, 말놀이가 있어요. 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말차례를 들을까요? 귀담아 들을까요? 말놀이 들을까요? 그렇죠.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요, 바로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2번,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이거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차례를 기다릴까요? 말놀이를 기다릴까요? 그렇죠. 자신의 말차례를 기다려야겠죠. 말차례는요,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질서를 말하니까요. 이번에는 다른 내용도 만나볼게요.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예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래요.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글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내용만 찾아서 동그라미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름을 쓴다. 어때요? 내 이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꼭 필요하겠죠. 이름 동그라미. 그 다음, 친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쓴다. 어때요? 나를 소개하는 글인데 친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 내용은 알맞지 않아요. 나를 소개하는 내용을 써야지 부탁하는 내용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게 쓴다. 자, 나의 특징, 나의 생김새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라던가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성격 이런 것들 드러나게 써야겠죠. 읽을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쓴다. 그렇죠. 우리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목적은요, 이 읽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내용을 쓰는 것 알맞죠? 그 다음, 친구가 잘하는 것을 쓴다? 아니, 내가 잘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친구가 잘하는 것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죠. 이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친구를 소개하는 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미니가 쓴 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문장을 붙여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어 활동책을 보면 미니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 쓴 거 여러분 볼 수 있었죠? 네, 지금 선생님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국어 활동책을 보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니가 글을 아주 잘 썼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부족했나? 그래요. 우리 미니가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동생에 대한 내용까지 썼어요. 나를 소개하는 내용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죠. 미니가 쓴 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만 골라서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니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 이름은 김민희입니다. 저는 2학년입니다. 저는 눈이 큽니다. 그 다음, 저는 종이접기를 잘합니다. 달리기도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음식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잘했죠? 이번에는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세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나의 모습 어때요?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때요?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상대방이 궁금해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고요. 3번,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 오, 나를 소개하는데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는? 들어가는 것 알맞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활동 내용까지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에 할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0: 혹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소개하는 글 써보았고요. 그리고 국어 활동 내용까지 만나보았어요. 어때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쓱 지나가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는요, 미리 문제를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통 아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5단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면서 5단원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럼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두 학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 떠올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태우와 지연이의 대화 들어볼게요. 태우, 휴대전화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지연, 그래. 휴대전화는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쉽게 중독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친구들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태우,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글로 써보자. 자,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험성을 글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1번, 휴대전화 중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아니고요. 2번,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 살펴보기 아니죠? 3번, 주장하는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아니고요. 4번,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글쓰기. 이게 정답이죠. 5번,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성에 빠진 친구들 알아보기도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자, 우리는 주장하는 글을 쓸때각 과정마다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진아, 내 글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자, 친구들, 점검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각 단계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윤호,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은하,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좋은 점 알맞게 말한 친구는 윤호와 누구예요? 은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부터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자, 뭐예요? 오늘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이거 뭐예요? 기억, 주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가는 서론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나 부분인데요. 셋째예요. 아, 벌써 셋째 이유가 나온 것이죠. 자, 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하나요? 이유는 뭐가 되겠어요? 이유죠. 왜 줄여야 하냐면,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대요. 사회적 불평등. 자,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정확한 정보 얻지 못하고 이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일자리, 복지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귿은 뭐예요? 동그라미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 이거 뭐예요? 근거죠. 자, 근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의 인터뷰를 근거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이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지금 디귿은 근거입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글 가와 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글 가는요, 서론 부분이었고요. 글 나는 본론 부분이었습니다. 제시한 주장의 이유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되어 있는 문단은 나였죠. 본론.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히고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건 서론 부분 글 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 주장, 이유, 근거에 해당하는 것에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역, 니은, 디귿 찾았죠? 기역이 뭐라고 했어요? 주장이라고 했고, 니은은 이유라고 했고, 디귿은 근거라고 선생님이 글 읽으면서 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과 이유가 명확한지 확인해야죠. 주장 이유 근거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죠.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주장하는 글. 자, 글쓴이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주로 결론에 있는지 확인한다? 자, 주장에 대한 이유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본론에 있죠. 결론에서는요, 정리하고 주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서로 다른 말이 들어간대요. 자,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없는 말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라. 자, 그럼 우리 글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줄게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거래요. 이거 뭐예요? 인용이죠. 기역은 인용이네요. 자,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 등을 가져다 쓸 때에는 기역은 인용이니까 인용의 무엇을 밝혀야 돼요? 그렇죠. 인용의 출처를 밝혀. 자, 무엇의 권리를 뭐 해야 돼요? 출처를 밝히는 것은 그렇죠. 그 자료를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를 밝히는 거죠. 자, 따라서 들어갈 수 없는 말은 2번 매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표를 보고 인용의 출처를 확인해 쓰시오. 자, 지금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출처를 밝혔어요. 자, 우리 출처를 통해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은 어디인지,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 자료 이름이 뭔지, 어디에 실렸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교육부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에는 교육부. 자, 자료를 만든 시기, 괄호 열고 2025년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용한 자료명, 자료 이름, 초등학생 희망 직업입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자료가 실린 곳이에요.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초등학생 희망 직업이라는 자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출처 읽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8번에서 10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글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하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째 나왔어요. 자, 어떤 첫째냐? 본론 부분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요.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아, 이 부분이네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자, 무엇에 따르면 인용했죠? 출처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져요. 자,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요,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쳐요. 자,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사용한다면 분리배출 어떻게 해라? 올바르게 하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실천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실천 방법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대요. 자, 이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2015년에 마이크로비드 금지법 시행된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재료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자.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이 글에 어울리는 인용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방금 우리가 읽은 글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와 이 자료 중에 이 글에 어떤 게 어울려요? 자, 우리 이 자료는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우리나라 요즘에 오늘날에 플라스틱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지요? 자, 이 자료가 우리가 읽은 글에 더 어울린다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이렇게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플라스틱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래가 플라스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림인데, 물론 이 글과 관련이 없는 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글에 더 어울리는 인용 자료는 바로 1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인용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뭐뭐에 따르면 하면서 인용할 때 출처를 글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이때에는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적어주고, 괄호 열고, 이제 그 자료를 만든 때, 시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요, 이렇게 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일까요? 한국방송공사 조사 보고서일까요? 자, 이 자료를 만든 기관명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1번이 되겠죠? 한국방송공사 조사 보고서는 아마 자료의 이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이제 적으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문장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는 중심 문장을 골라야 돼요. 이 글의 중심 문장은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가 중심 문장이에요. 첫 번째 실천 방법 뭐였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리배출하자.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 관련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 개발하자죠. 그게 중심 문장입니다. 자, 그럼 1번.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자, 이곳을 중심 문장으로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중심 문장은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 실천 방법은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단 줄이는 게 먼저예요.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심 문장이라기보다는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을 시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한다? 자, 이것도 이제 법을 만들자라는 이 중심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는지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에요. 5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두 가지가 중심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어서 11번에서 1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지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대요. 주장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자, 글쓴이의 주장 알수 있고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과 관련 있는 그림 실었고 출처도 밝혔습니다. 2023년에 국립생태원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실린 곳은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에 실렸네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주장이 있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 지금 미세 플라스틱 줄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지금 줄이자고 하고 있어요. 아니죠?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마지막 문장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가 실린 곳을 쓰시오. 자, 지금 자료를 만든 기관, 그리고 시기, 그리고 자료 이름, 그리고 자료가 실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국립생태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국립생태원. 누리 소통망. 자, 우리 출처 읽는 방법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출처를 쓸수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자,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발표 계획을 세울 때 발표를 들을 대상, 발표 목적, 발표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말하기 할때 발표 계획 세우죠? 자, 그때 이세 가지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읽어보고 알맞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말하기를 해야지. 그럼 인터넷 중독은 뭐예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내가 발표해야지. 뭐예요? 발표를 들을 대상이 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발표하는 목적은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어. 이게 발표 목적이야. 그럼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즉, 계획 세울 때 우리 발표를 들을 대상, 발표 목적, 주제,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인용의 출처를 밝히며 발표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을 글의 짜임에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쓸 때, 그리고 주장하는 말하기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내용 정리한 거 있거든요?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연결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생활에서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요즘 이런 말 나오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 문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해야 돼요? 서론 부분에서 해야죠. 자, 2번. 이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거 뭐예요? 주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인터넷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럼 주장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첫째. 자, 지금 이렇게 첫째 쓰니까 주장에 대한 이유죠.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다. 자, 동그라미 방송 뉴스에 따르면 근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2024년에 비해 8%나 증가했다고 한다. 자, 이유와 근거는 이제 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해보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쓰시오. 자, 지금 주장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주장에 대한 이유가 있죠. 주장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나요?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이유가 타당한가요? 자, 첫 번째,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나요?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나요? 어때요? 지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구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이제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매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매우 그렇다. 자,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중요한 문제예요. 따라서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있고 이유가 주장을 잘 설명한다 라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 표현해 주세요.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근거는요. 이유를 설명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죠. 자, 책이나 자료에서 사실 확인하는 거 좋고요. 신문, 뉴스에서 실험이나 조사 결과 괜찮죠.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전문가의 의견 좋습니다. 통계나 도표 등 수치 자료를 찾아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객관적이니까. 친한 친구들의 생각을 알아본 뒤 정리해서 나타낸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의 생각은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거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거는 객관적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읽어볼게요. 글쓰기 과정에서 떠올린 내용들을 제시하는 순서를 정하는 과정이 이제 내용 조직하기인데, 자, 이때에는요, 그래, 이것을 고려해야 된대요. 그래, 티읕, 이응, 시옷입니다. 뭘까요? 그래? 내용을 조직할 때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이죠. 자, 통일성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글에 적힌 내용과 모든 문장들이 어떤 주제를 향해 똘똘 뭉쳐 있는가? 그것이 통일성입니다. 자, 따라서 내용 조직할 때는요, 글의 통일성이 있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돼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처음 글을 쓰는 과정이래요. 글을 쓰는 거래요. 그럼 뭐예요? 표현하기죠. 따라서 정답은 2번 표현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다음의 활동을 글쓰기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글쓰기 과정입니다.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순서 생각해 볼게요. 글의 주제 생각하기. 자, 주제 생각은 계획하기에서 하는 거죠. 자, 니은 떠올린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디귿, 쓴 글에서 이미 글을 썼네요. 수정할 부분을 찾아서 고치기. 리을,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한 것을 바탕으로 글쓰기. 미음, 글을 쓰기 전에 글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떠올리기. 그럼 이거 내용 생성하기잖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리고 글로 쓰기, 쓰고 나서 고치기가 되겠죠. 자, 순서대로 기호를 적어준다면,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니은, 그리고 리을,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을 쓰시오. 자,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질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주장, 이유, 근거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런 점검 질문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내용을 떠올릴 때,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즉,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이게 생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떠올린 내용이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내가 떠올린 내용이 주제와 알맞은 내용인가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고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도 풀어 볼게요. 서술형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맞게 다음 글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쓰시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이죠.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부터 보자면 가문단, 나문단 있고요. 다문단, 라문단이 있어요. 자, 이 문단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의 중심 문장. 본론의 중심 문장, 각 문단별로, 그리고 결론의 중심 문장을 정리해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글을 읽을 때에 중심 문장을 표시하면서 글을 읽을게요. 자, 가 부분은요, 서론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이유를 얘기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서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론에서는 주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수

아시겠죠? 자, 서론에는 이 문장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 본론 부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중심 문장 뭐예요? 첫째, 디지털 소외 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이거 적어주면 돼요.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문단에서의 중심 문장 뭡니까? 본론에서 두 번째 중심 문장, 둘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때문에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 있는 문장들은요,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라, 결론 부분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를 마주하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즉,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 이 주장을 강조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 부분에 아까 표시했던 중심 문장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서 적어주면 돼요. 서론에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를 줄이자 주장 들어가면 되고요. 본론에는 이유 두 가지 넣어주면 되겠죠? 자, 결론에서는요, 주장을 강조한 문장,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어서 생활 속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돕자, 주장을 강조한 중심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3번 문제 함께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자,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실천 방법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네요. 그리고 인용한 자료 출처도 밝혔고요. 자,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실천 방법 첫 번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자, 그럼 다음 문단 뭐겠어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이겠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실천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요, 이제 뒷받침 문장이죠. 법을 만들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이크로비드 금지법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친환경 재료 뒷받침하는 문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췄네요. 자, 그럼 물음에 답할게요. 2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 두 가지 쓰시오. 자, 지금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적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실천 방법 뭐였죠?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철저히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관련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실천 방법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제시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쓰시오. 자, 우리 가에서 제시한 인용자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현 주소예요. 자, 지금 자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실려 있는지 출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땡땡. 자, 가장 먼저 뭐 적으라고 했죠?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적으라고 했어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괄호 열고 자료를 만든 시기를 적어주는 겁니다. 2021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 2021년에 만들어진 자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의 이름, 인용한 자료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현 주소. 아, 이 자료의 이름이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현 주소구나. 자, 그럼 인용한 자료명,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현 주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용한 자료명 다음에 이 자료가 어디에 실려 있는 것인지 자료가 실린 곳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현 주소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누리집이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자료가 실린 곳은 아, 기후 에너지 환경부 누리집에 자료가 실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죠. 즉 출처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알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정부 부처인데 2025년에 이제 만들어진 부처예요. 그 전에는 환경부였는데 환경부가 새롭게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에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2021년에 만들었고 이제 표기를 할때 오늘날 부처 명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국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내용 공부했는데요. 우리 5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꼭 기억하고요. 다음 국어 시간에는 6단원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 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그쵸. 구한다든가 아니면 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향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1: 오늘 그러면 진짜 생활 밀착형에다가
0: of course.
1: 여행 가서도 반려견과 함께 했을 때의 그런 어떤 주의사항도 꿀팁도 좀 알아갈 수 있겠는데요.
0: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
0: Right.
1: 보통은 반려견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꼭 여쭤봐야죠.
0: 맞습니다. 왜냐면
1: 네.
0: 모든 곳에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었거든요.
1: 아,
0: 됐거든요. 이 정도로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제 요거 좀 영어로 익히면요.
0: Right.
1: 아주 당당하게
0: 당당하죠.
1: 반려견과 여행 가는 거 가능할 것
0: Oh, yes,
1: 같습니다.
0: of course you
1: 네.
0: can.
1: 그 가능을 향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기다려, 기다려. Wait, wait. 아, 사랑스러워라, 내가 가지.
2: Hello, miss.
1: 혹시 이 식당에 그 반려견 출입되나요?
2: You have a dog?
1: Yes, so
2: Yes.
1: pretty,
2: Yes,
1: my dog.
2: beautiful.
1: Yes.
2: So,
1: 출입.
2: Tree is that his name?
1: No,
2: Hello?
1: Happy.
2: Happy?
1: Yeah, her name is Happy.
2: Hello, Happy.
1: Happy, go. It's okay. Happy,
2: Oh, in the
1: come.
2: restaurant?
1: Yes.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1: Ah, dog area?
0: Yeah, you
1: Oh.
0: can sit on the porch.
1: Porch.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아, 포르치 현관에?
0: That area over there. Yes,
1: 오,
0: yes.
1: 예, 좋네요. 아,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happy?
1: It's great.
0: Oh, good.
1: Dog area, great.
0: Yep.
1: Yes, I am worried about that. Yes, dog,
0: Ah, don't
1: yeah, need.
0: worry. You sit on the
1: Oh,
0: porch. Yep.
1: good restaurant. 착한 가게, good.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4: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출발할 텐데요. 먼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1: 네.
2: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 되나요?
1: 오.
2: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Are dogs allowed in this? 잠깐만.
2: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1: 자, 이 강아지들. 강아지들이 allow가 저는 허락하다.
2: 오.
1: 로 외웠어요.
2: 오케이, 오케이.
1: 강아지들이 허락이 되나요?
2: 어허.
1: 이 안에.
2: 어디 안이요?
1: 식당 안에.
2: 아.
1: 예. 그럼 식당이니까.
2: 네.
1: restaurant 되겠네요.
2: 오케이.
1: 네.
2: 자,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자, 이게 스펠링이 진짜 어렵거든요.
2: Alright.
1: restaurant.
2: 오!
1: 트!
2: 와. 자, 여러분들 하셨나요?
1: 네.
2: restaurant.
1: 아.
2: restaurant. 만나지 보겠습니다.
1: 요 가운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2: 오케이. Okay. 거기가 원래 가장 애매해요.
1: 그죠?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다 맞았네.
2: 이게 스펠링이 굉장히
1: 네.
2: 헷갈리고요. 원어민들 자체도 여기서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예전에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데서도
1: 네.
2: 본인한테 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기회다. 근데
1: 예.
2: 이 스펠링을 맞춰야 된다 하면 맞출 수 있겠느냐 했는데 다들 여기서 몸짓하는 거예요.
1: 아,
2: 그
1: 그래요?
2: 정도로 헷갈리는 스펠링입니다.
1: 원어민임에도요.
2: Right, right. 그리고 발음할 때 있잖아요.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A-N-T 부분을 살짝 run 있죠, run.
1: 예.
2: 그냥 비슷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맛이 살아요.
1: 그래요?
2: So, 레스토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restaurant, restaurant, runt. 이런 느낌.
1: 오.
2: Okay, 자, 한번 해보실래요? Give it a try. Okay.
1: Yes. restaurant.
2: Okay.
1: restaurant.
2: 오케이. 오, 너무 좋아요.
1: 예, 괜찮았어요?
2: 이렇게까지.
1: 예.
2: 자, 그리고 지금 이 단어 보이죠? 그렇죠?
1: 네.
2: 원래 allow 한다는 거 W까지만 쓰면 동사로 허용하다, 허락하다라는
1: 아,
2: 동사예요. 원래.
1: 네네.
2: 거기서 출발한 단어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래서 허용되는 이라고 해서 이 D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1: 아,
2: right? So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겠죠?
1: 네.
2: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많은 분들이 allow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경우 많아요.
1: 네.
2: 근데 얘는 allowed가 되겠습니다. 알아도 연음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allowed.
1: 네.
2: 자, 그런데 우리가 뭐에 어디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되다라고 얘기를 쓰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지금 전치사 뭐 보이죠?
1: in,
2: right? So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데
1: 예?
2: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여기에 허용이 되다. 이거는 좀 직역한 버전이고요. 진짜 출입이 되다. 왜냐면 그 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오케이 허락받은 거예요.
1: 네?
2: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1: 오,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예,
2: 그렇죠?
1: 예, 예.
2: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소 앞에 한정된 장소 앞에서는 at을 많이 붙이지만 일반적으로 출입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얘는 거의
1: in
2: 그냥 고정입니다.
1: 네?
2: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The cafe.
2: In the cafe.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면?
1: In this area.
2: Al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1: 네.
2: 반려동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Dogs.
2: 아, 그건 개만 되죠?
1: 아, 그래요?
2: 어허.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요?
2: 으흠. P로 시작하는 거?
1: 퍼피.
2: 그럼 강아지고요?
1: 예.
2: 펫입니다. 펫.
1: 아, 펫.
2: Right. 자, 그러면 반려동물들은?
1: 네.
2: 허용이 되나요? 그 카페 안에서?
1: 아,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2: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가도 되냐?
1: 네.
2: 라는 말입니다.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So how about this? This area가 이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구역.
1: 네. 오케이. 네.
2: 아이들은 허락이 허용이 되나요? 이 지역 안에 한마디로 아이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도 되나요? 어떨까요?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2: Exactly.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맞아요.
2: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1: 요즘에 워낙 노키즈 구역도
2: 뭐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있어서. 때문에 이거는 미리 물어보면 뭐 손해 볼 거 없잖아요.
1: 그렇죠.
2: Right. So 여기까지 이렇게 의미절로 나눠지겠죠.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되나요? 어디예요? In 어디.
1: 네.
2: 저 이렇게 하게 되면 in을 자동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1: 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정말.
2: That's right. 네. Okay, 읽어볼게요.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1: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2: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2: Alright.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에
1: 네.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1: 네.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번엔 카페로 바꿔볼게요. 개들은 허용이 됩니다. 이 카페 안에 대답으로.
1: Dogs are allowed in the cafe.
2: In this cafe, right?
1: In this cafe.
2: 왜냐면 물어보면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1: 그렇죠?
2: Oh, dogs are allowed in this cafe.
1: Yeah.
2: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어랑 비동사만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1: 네.
2: Okay? 자,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네, 그랬더니 오, 여기는 좀 오픈돼 있어요.
1: 오?
2: 그래서
1: 감사해 또 그러면.
2: 아, 그럼요.
1: 네.
2: 반려견 주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1: 이게
2: 왜냐하면 너무 섞이면 물론 반려견 뭐 반려동물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쵸?
1: 맞아요, 맞아요. Sure, we have a area for dog owners. 오, 우리는 갖고 있어요.
2: 뭐를요?
1: 공간. 공간을
2: mm-hmm.
1: 어떤 공간? For dog owner.
2: Yeah.
1: 강아지 주인을 위한 공간.
2: Yes.
1: 그러면은 이게 따로 있다.
2: Mm-hmm.
1: 따로 있다. 그거죠. 다른 지역에 있다.
2: 다른 지역에 있다.
1: 네.
2: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따로 공간이 따로. 공간이
2: 여러분들이
1: 따로.
2: 생각나는 것을 교재에 한번
1: have
2: 써보세요.
1: Have a
2: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1: Have a other area.
2: 아.
1: 예. 다른 구역.
2: 그렇죠. 영어로 하는 줄 알았어요. 구역.
1: 오케이. 구역.
2: 만들어 보겠습니다. Sure, we have a other area for dog owners.
1: 어, 아들이면 on이 돼야 되네? 아.
2: 자, 보겠습니다.
1: 틀렸네.
2: 정답.
1: 아, separate
2: area가 되겠습니다. 뭐 other, another 이런 것들은 다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왠지 또 우리 안 받아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우리는 있겠죠.
1: 우리는 출입이 안 되는구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놨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베란다처럼 해놓거나 뭐 porch area나
1: 그쵸.
2: 이런 데 있을 때 있거든요.
1: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게.
2: Right. 자 이게 바로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면 갈라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갈라놓다.
1: 네.
2: 예를 들어서 나는 A와 B를 갈라놨어라는 동사로 쓸 때는 separate로 그냥 쓰시면 돼요.
1: 네.
2: 우리가 가장 편하죠. Separate. Separate them. 이런
1: separate.
2: 식으로. Right?
1: 네.
2: 하지만 이렇게 분리된 개별의 뭐 따로의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때는요.
1: 네.
2: Separate처럼 쓰셔야 돼요.
1: 아.
2: So, rate이 아니라 rut.
1: Rut.
2: Rut.
1: 지금 쓴 게요?
2: 아하. Uh-huh.
1: 원래 이 스펠링 아니에요?
2: 맞는데 발음이 달라요.
1: 아 발음을 다르게 하시고.
2: 왜냐하면 얘는 개별의 area.
1: 그렇죠.
2: 형용사죠, 형용사.
1: 여기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니까.
2: 아닙니다. So, separate area라고 separate. 하면 틀리고요. Separate area.
1: 아.
2: Separate area라고 하셔야 돼요.
1: Yes.
2: Okay? 자,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형용사로.
1: 네.
2: Separate. Separate.
1: Separate. Separate.
2: 훨씬 좋아.
1: No.
2: Okay. 자 그리고 그런 area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전에 하면 무조건 지역, 구역해서 너무 딱딱한 단어 같지만 그냥 공간, space라고 생각하시면
1: yes.
2: 돼요. Area. 대신에 발음할 때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area 이렇게 해서 r 사운드 내는 경우 많다.
1: 맞아요.
2: Right. 그래서 area 하고 완전 끊어내세요. r 하지 마세요. 자 두 번
1: 예.
2: 해보겠습니다. Area. Area.
1: Area.

0: dog owners, right? For,
1: 네.
0: what does it mean?
1: For 뭐뭐를 위해.
0: 그렇죠. 뭐뭐를 위한, 뭐뭐를 위해라고 해서 여기는 특별하게 dog owners를 위한이라는 느낌으로 쓰게 된
1: 네.
0: 겁니다.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한이라고 하면 어때요?
1: For kids.
0: For kids.
1: Mm-hmm.
0: 너를 위한.
1: For you.
0: 우. 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바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저희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1: We have bikes for kids.
0: 그렇죠. 완전 아이용 자전거 있다.
1: 네.
0: 자, 그 장미들은 널 위한 거야.
1: The roses are for you.
0: There you go. The roses are for you.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bikes for kids.
1: We have bikes for kids.
0: The roses are for you.
1: The roses are for you.
0: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eparate, what입니다?
1: 네,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Very nice. Okay,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현관아 포치에 앉으시면 돼요.
1: 아, 이게 포치라는 말이 아직 저는 익숙하지 않은데.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현관 앞에 그 약간 있는 공간을.
0: 이거를 다르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요.
1: 그쵸?
0: 그래서 그냥 포치를 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네, you can on the porch. You can 앉다가 나오면 되네요. 앉다. You can sit.
0: 선물입니다, 오늘.
1: Yeah.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You can sit on the porch. 정답 맞습니다.
1: Yes.
0: 자, 지금 porch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1: 네.
0: 이게 글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관 앞쪽에 공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을 보통 집 얘기하는 겁니다.
1: 그쵸?
0: 그래서 제가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 네. 이게 집이라고 쓸게요.
1: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기와집을 그리셨나요?
0: 아니, 집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든
1: 예,
0: 있어요.
1: 예,
0: 이렇게
1: 예.
0: 있는데 여기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 이렇게 들어갈 때
1: 아~
0: 여기 이렇게 계단이 쭉쭉쭉 올라가서요.
1: 네네.
0: 여기 또 뭔가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나온
1: 그쵸?
0: 데가 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1: 예.
0: 여기 보통 할아버지 분이 흔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1: 오, 운치 있다.
0: 아, 뭔지 알죠?
1: 네.
0: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을 막 보고, 사람들을 보고.
1: 예, 예, 예.
0: 이, 여기서 이렇게 쉬는 공간 앞쪽 부분을 우리가 porch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같은 데.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입구 쪽에 그렇게 막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의자도, 벤치형 의자나 이런 것도 배치해요.
0: 다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데를 이제 porch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있는 backyard랑은 다르죠, 그쵸?
1: 네.
0: 오케이. So, 거기에 라고 할 때는 그 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서 on the porch라고
1: porch.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갔는데 밖에 뭔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1: 광합성 해야죠.
0: 광합성 하자. 그 포치에 앉자. 앉자. 어떻게 해요?
1: Let's sit the porch.
0: 자, 전치사 하나 빠졌죠?
1: Let's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Let's sit on the porch.
1: Yes.
0: It's a beautiful day 하면서 두 번째. 가가지고 저기 자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앉아도 될까요? 저 포치에 그러면은
1: Can I sit on the porch?
0: 오케이. 우리면은
1: Can we sit on the porch?
0: 그렇죠. 남편분도 같이 갔는데 혼자는 좀 그렇잖아요.
1: 서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Let's sit on the porch.
1: Let's sit on the porch.
0: Can we sit on the porch?
1: Can we sit on the porch?
0: Alright.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1: 네.
0: You can sit on the porch.
1: You can sit on the porch.
0: Alright, very nice.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Mm-hmm.
0: 아우,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1: 아하.
0: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1: 네.
0: 이제 두려워요. 갔다가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는 거 많고 보통 어떤 쇼핑몰, 요즘에는 쇼핑몰에 강아지도 갈 수 있게 많이 해놓긴 했지만
1: 맞아요.
0: 데려가도 먹을 데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그게 문제예요.
1: 식당은 좀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0: Right. 그래서 아예 야외 공간 쪽에 있으면 좀 다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 올 수 있거든요.
1: Great! To be honest, I was worried.
0: Worried 전에도 한 번.
1: 네, 그러네요. 좋네.

0: to be honest,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걱정됐어요. 조금. I was a little worried 할까요? 조금이니까.
1: 사실 종류는 많습니다. 이게
0: 네.
1: 방법은 많은데요. 다른 단어들도 많은데. 자, so,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정답? Perfect.
0: 오.
1: 약간 좀이라고 할 때, a little,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솔직히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교과서에서 거의 뭐, 학교 교재나 이런 데서
0: 맞아요.
1: 암기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도 많이 씁니다. So, to be honest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묶여있는 표현이에요.
0: 근데 저는 이거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frankly speaking 이걸로 엄청 많이 외웠어요.
1: 좀 수준 있는 걸로 배우셨군요.
0: 그거는 근데 잘안 쓰죠?
1: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좀
0: 네.
1: 격식이긴 해요. 네, 그래서
0: 아.
1: 저도 개인적으로 frankly speaking 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글
0: 그죠.
1: 같은 데는 굉장히 어울리고요.
0: 아, 그래서 배웠었나 보네요. 고등학교 때.
1: 아니면 그냥 frankly
0: frankly.
1: 까지는 좀 많이 씁니다. 더 짧으니까요. Okay? So, well, to be honest, 얘는 길어 보이지만 사용 빈도가 높아요.
0: 네,
1: Trust me.
0: 많이
1: Okay?
0: 들어봤어요.
1: 네, 덩어리로. 그래서 문장 안에 사실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앞에 솔직히 이러면서 출발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아, 솔직히 그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분이 옷을 딱 해서 아, 이거 멋있잖아. 딱 했는데 아, 솔직히 나는 그 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제 생각에 남편분이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하면서
0: 그러니까 당장 벗어요. 아니면
1: 자, 두 번째는요.
0: 예.
1: 솔직히 그너내 타입이 아니야. 아, 소개팅 나갔는데 아, 이게 애매한 거예요.
0: To be honest, you are not my type.
1: Oh, it
0: Oh,
1: hurts,
0: yeah. 이런 말
1: right?
0: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 해보고 싶은 거죠?
0: 영어로 하니까 좀잘
1: 아, 잘
0: 나오네요.
1: 나오네요.
0: 예.
1: Okay, so 길어 보이지만 얘는 그냥 덩어리 표현이다. 이렇게
0: 네.
1: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네,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다라고 할 때는 style 아니라 type 쓰세요.
0: 예.
1: Alright. 자, 그리고 to be honest가 전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게 있죠. 그냥
0: 네.
1: 부사 하나로 가는 거. 솔직히 진짜 말 그대로. 어떨까요? 이걸로.
0: Honesty, honesty.
1: 그거는 명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아니고 honestly.
0: 아,
1: Honest에다
0: honestly.
1: ly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거예요.
0: 아.
1: 솔직하게, honestly. 대신에 읽을 때 t 사운드가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honestly,
0: honestly,
1: honestly 이런 느낌이고요.
0: honestly.
1: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0: 네.
1: Honestly, honestly.
0: honestly, honestly.
1: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0: 네.
1: to be honest를 쓰다가 조금만 더 추가하면 너에게 솔직해지자면, 그러니까 to be honest. 거의 이렇게 짧게 써요.
0: 예.
1: 근데 내가 너에게 솔직히 말하자면,
0: Yeah. 그럼 for you 아닐까요? To be honest, for
1: 오케이.
0: you.
1: 자, 많은 분들이 for you 아니면 너에게니까 to you를
0: 예.
1: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많은 실수입니다.
0: 어?
1: 그게 아니라 with you예요.
0: 왜?
1: To be honest with you. 왜냐면 너와 나 혼자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터놓고 서로 얘기한다는 느낌.
0: With
1: 네,
0: you.
1: 그래서 to be
0: Honest
1: honest with
0: with you.
1: you. 이거는 거의 입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0: 아.
1: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해버려요. Be honest with you.
0: Honest
1: Be honest with you. 진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0: with
1: 알아둬야 됩니다.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자,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0: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1: 자, 두 번째는요. 좋네요.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You can sit on the porch.
3: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입영작은 be allowed in 어떤 장소 같은 것을 쓰면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갑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0: 네.
1: 아, 이 식당에 반려견 출입되나요?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개들이 허용이 되나요, 일단?
0: Are pets allowed?
1: 어, 개들.
0: Are dogs allowed?
1: 그렇죠. 이 식당 안에.
0: In this restaurant?
1: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두 번째. 카페에 반려동물 허용이 되나요? 자, 반려동물들이 허용이 되나요? 이번에는 이제
0: Are pets allowed?
1: 자, 그 카페 안에
0: In the cafe.
1: 그렇죠?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뭐 구역 area를 써볼게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0: yes.
1: 이 구역에 허용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구역에 아이들 출입이 되나요?
0: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1: Oh, perfect.
0: Yes.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Are pets allowed in the cafe? Are kids allowed in this area? 다음은요?
0: 네.
1: To be honest.
0: To be honest.
1: 네, 이것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기해 주세요.
0: 음?
1: 솔직히 좀 걱정됐거든요. 과거형으로. 아, 솔직히.
0: To be honest.
1: 난 약간 걱정됐어.
0: I was a little worried.
1: 그렇죠. 자, 솔직히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아.
0: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1: 오케이.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넌 내 이상형은 아니야.
0: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1: 사실은 타입 아니, 맞는 거 아니에요?
0: 예.
1: Yeah. 오케이. 자,
0: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To be honest, I don't like the color. To be honest, you're not my type. 오, 잘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5: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You can sit on the porch.
4: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1: 미션 해결할게요.
0: 세계롭게 미션
1: 해결!
0: Wait, wait, wait. Oh, yeah. My dog.
1: Oh.
0: Yes. Are dogs allowed in this restaurant?
2: Sure. We have a separate area for dog owners. Ooh. You can sit on the porch.
0: Great. To be honest, I was a little worried.
2: Oh, no problem. Don't be worried.
0: Yeah.
1: Come in. Come on.
0: Come here. Come here. Yeah. 앉아.
1: Oh. Great job, you guys.
0: 이렇게 멋진 한 주의 마무리라니.
1: 아름답습니다.
0: 네.
1: Right.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했어. 라는 문장이었죠.
1: Mm-hmm.
0: We studied English all day.
1: 네,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allowed 인 명사
0: 네.
1: 사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0: 그
1: 극장에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0: 오.
1: 음료가 허용이 되나요? 그 극장에서
0: 네.
1: 정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0: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분. 번 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하지만요.
0: 네.
1: 사실 많이 많이 뭐 복습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0: 아직 약간 살짝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을
1: 네.
0: 때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 그 정도만
1: 맞아요.
0: 해주셔도 많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 집에서 몇번 이렇게 떠들기만 해도, 볶기만 해도
0: Of course.
1: 아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좀 쉬워지더라고요.
0: 당연합니다. Alright.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암석과 광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물을 구별하는 색, 좋은 색, 굳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얼리티 체크 먼저 해볼까요? 자석에 붙는 광물은 모두 같은 종류의 광물일까?
1: 자석에 붙는 광물은 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종류의 광물이라고 볼 수 있다.
0: 정말 그럴까? 자석에 붙는지 여부는 광물의 어떤 특성일까? 자석에 붙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반응부터 먼저 볼게요. 염산 반응이라는 반응입니다. 광물을 구별하기 위해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서 그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광물들은 염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석영과 방해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거품이 보글보글하게 발생이 됩니다. 방해석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탄산칼슘이 있거든요. 그래서 HCl, 묽은 염산을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그 이산화탄소가 거품이 되어서 보글보글하게 거품 발생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하얗고 조금은 투명한 그런 광물인데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 아, 이게 확실히 방해석이구나를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염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염산을 방해석과 석영에 떨어뜨려 볼 건데요. 일단은 석영에 떨어뜨려 볼게요. 염산을 조금만 석영에 떨어뜨려 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보이죠? 그냥 돌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방해석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방해석에서는 아주 떨어뜨리자마자 하얀 거품이 막 발생되고 있는 거 보이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산을 떨어뜨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방해석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자성입니다. 물체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특성을 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광물들은 이 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철을 만드는 광물인 자철석입니다. 자철석은 자성을 가져요. 실제로 이 돌같이 생긴 광물에 자석에 이렇게 붙는지 이거 선생님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자철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자철석을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자석을 가까이 대볼게요. 끌려오는 거 보이죠?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자철석에 지금 이렇게 붙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성을 이용하면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광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자철석도 적철석도 둘 다 어두운 색이거든요. 그런데 자철석은 자석에 붙어요. 그런데 적철석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광물을 자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좋은 색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좋은 판에 긁었을 때 이 가루가 나오잖아요. 이 광물 가루의 색이 자철석은 검은색이거든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보여줬어요.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적철석은 이름에도 적이 들어가 있듯이 붉은색 가루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판지에다 긁어보거나 자석을 갖다 대보거나 하면 그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광물을 구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예를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 화강암은요. 건물, 그리고 석탑, 조각상 등에 쓰이는 그런 암석이에요. 이런 조각상, 우리 여행 가거나 수학여행 이런 거 가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만드는 암석이 화강암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어디에 많죠? 그렇죠. 제주도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현무암에서 조각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건축 자재나 아니면 제주도 가면 돌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돌담을 쌓아 올려서 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게 바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로는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요. 이게 바로 시멘트를 바른 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색깔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런 석회암을 갈아서, 뭐 구워서,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어붙여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암을 막 발굴을 하고 캐가지고 우리가 뭘 짓거나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대리암이에요. 우리 대리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그 암석입니다. 이 대리암은 조각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멋스럽게 이렇게 깔려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건축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대리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끈하게 잘라서 이런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석영이라는 광물입니다. 이번에는 이 광물을 이용하는 걸볼 건데, 석영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좀 투명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석영이 굳을 때 결정을 생성하면서 석영이 되기 전에 그 결정이 좀 불규칙해지기 해질 때, 불규칙할 때딱 굳히면 투명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로 유리를 만들거나 뭐 이런 렌즈, 유리 렌즈를 만들거나 시계 유리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방금 보여줬었죠. 염산 떨어뜨려 봤잖아요. 탄산칼슘이 주 원료고요. 시멘트 만들 때도 쓰고 분필 만들 때도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다음은 자철석입니다. 자석에 끌려왔던 그 자철석은 철을 생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물을 캐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물품들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광물들은요, 그리고 암석들은요, 유한한 그런 재료예요.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관리하면서 보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재료 아니면 원료 등은 당연히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런 낭비도 좀 줄여야 되고요. 사용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버리는 거 없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암석과 광물이 재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뭐 이런 건축물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런 암석을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석과 광물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자원을 찾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암석과 광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요거는 광산이거든요. 근데 광산에서 돌을 캐고 보석이 아닌 돌을 캐는 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서 이런 채석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내기도 합니다. 계단식으로 채석장 만들어서 광물, 암석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암석과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광물 중 일부는 자성을 가지고 있어 자석에 붙는다. 예를 들어 자철석은 자석에 붙는 대표적인 광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물은 자성이 없으므로 자석에 붙지 않는다. 따라서 자성의 유무를 이용해

0: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1: 제가 광물을 모두 금속 덩어리처럼 착각했네요. 겉모습이 비슷한 검은색 돌멩이라도 자석을 대보는 것만으로 정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0: 이렇게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포텐 정리 보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5강인데요. 오늘은 현재 완료의 의미와 해석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해석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쌤이랑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들 읽어보면서 지금 바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foreigner 나와 있습니다. foreigner 하면 외국인이에요. foreigner, 외국인. 자, 읽고 계시죠? foreigner 하면 외국인이에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는 diary, diary인데요. 여러분, 다이어리 아시죠? 이 diary가 일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도 바로 외워볼까요? Each other. Each other. 서로라는 뜻이에요. We love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We hate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미워한다. 이런 뜻인 거죠. 여기서 each other 하면 서로라는 의미예요. 자, 계속 볼게요. Stage 나와 있는데요. 가수들이 퍼포먼스 하는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Stage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pack. pack는 짐을 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먼길 떠나기 전에 짐을 싸거나 가방을 쌀때이 동사를 씁니다. pack. 네, 이어서 우리 추가 어휘들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already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던 단어라서 여러분이 잘 복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쌤이 빈칸으로 남겨놨어요. already 무슨 뜻인지 말해볼까요? 이미가 되겠습니다. already 이미. 이어서 turn off 나와 있는데요. turn off는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the light 하면 불을 끄다. Turn off the TV 하면 TV를 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play인데요. play는 사실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죠. 그런데 우리 오늘은 play가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등장할 예정이니 알아두세요. play, 연주하다. 이어서 clean인데요. clean, 보통 깨끗한 상태를 나타낼 때가 많지만, 동사로 쓰이면 청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clean your room. 너의 방을 청소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어서 leave입니다. leave는 어떤 장소를 떠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leave의 불규칙 3단 변화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leave는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left라고 쓰죠. 과거 분사형도 left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우리 외울 때는 leave left left, leave left left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자, ride는 타다, 교통수단을 타다라는 의미로 ride a bike 이렇게 정말 많이 쓰죠. 자전거를 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ride도 불규칙 3단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한번 짚어볼게요. 자, ride는 현재형. 과거형은 뭘까요? 가운데 I만 O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road. 그럼 과거 분사형은 뭘까요? 바로 ridden. ridden이 되겠습니다. ride, road, ridden. ride, road, ridden.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다양한 어휘들의 의미부터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Chapter 4 현재 완료 중에서도 현재 완료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현재 완료는 크게 네 가지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경험, 계속, 그리고 완료,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 정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정말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집중하면서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현재 완료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현재 완료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의 본질이 뭐예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을 때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이어질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했죠. 자, 그런 시점에서 우리 현재 완료 시제가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He has watched the show 하면 그는 그 쇼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완료는 경험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We have waited for 3 hours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뜻의 계속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교재 내용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는 경험의 용법을 갖습니다. 이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경험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현재 완료는 계속의 용법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해석할 때는 계속 뭐뭐 하고 있다, 계속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 읽어볼게요. 과거에 어느 때 일어난 일이 현재 경험이 될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완료가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할 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for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완료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이 for이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쓴다라는 거예요. 이때 for은 시간 앞에 쓰여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3시간 동안 지금까지 기다려왔어. 나는 이곳에 3년 동안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완료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 계속의 의미로 쓰이면,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for과 자주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위의 예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We have waited for 3 hours 라고 했죠? 우리는 3시간 동안, 즉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우리 현재 완료의 나머지 의미 알아보러 갈게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 완료된 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는 뜻으로 결과를 나타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완료 한번 볼게요. 완료. 자, 현재 완료가 완료의 의미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과거 시작된 일이 지금 막 끝났다. 아니면 과거 시작한 일을 이미 끝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한번 볼게요. He has already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이미 끝냈다라고 해석이 되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 막 혹은 지금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준 거고요. 이렇게 완료했다라는 의미가 되면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결과 용법도 있어요.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I have cleaned my house. 나는 내 집을 청소했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쵸? 청소한 건 과거의 일인데 지금까지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때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고 얘를 결과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현재 완료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현재 완료는 완료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때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주로 막 뭐뭐했다, 이미 뭐뭐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거의 맞아요. 또한 현재 완료는 결과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쭉 이어져서 그 결과가 쭉 이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뭐뭐를 했더니 지금도 뭐뭐한 상태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내용 읽어볼게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에 시작한 일의 완료를 말하는 현재 완료 시제는 already, just 이러한 부사와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그는 이미 끝냈다. 그는 이미 완료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와 같이 완료 용법에서는 임이나 막과 같은 부사들을 자주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보시면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줄 때는 무슨 시제를 써주면 좋다?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의 결과 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갑자기 네 가지 해석을 배우니까 뭔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신가요? 자, 우리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가지 용법 딱 바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는 말을 골라보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A를 보시면 나는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있다라고 했고요. 주어진 문장 보시면 I meet a foreigner
I have met a foreigner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have met,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본 적이 있다, 이게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이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눈이 3일 동안 내리고 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 has snowed를 골라주어야 돼요. 여기서 snowed는 그냥 과거에 눈이 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와의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 B 문장이 어떠한 의미로 쓰인 걸까요? 과거 3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 거니까 계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문장 옆에 쓰면서 구분해보는 연습해보세요. 이어서 C인데 그녀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She already eats. She has already eaten lunch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 골라주어야겠고요. 이 현재 완료 시제는 막 뭐뭐 했다 혹은 이미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완료의 용법을 갖기도 합니다. 이 완료의 용법으로 현재 완료가 쓰이게 되면 이미와 같은 부사와 정말 잘 쓰인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어서 D인데요. 그는 자신의 차를 청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언뜻 보면 그냥 과거형을 골라주면 될 것 같지만 과거에 청소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도 청소한 상태이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는 것이 적절하겠죠. He has cleaned his car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행동의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얘는 현재 완료의 결과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를 보면 그들이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니? 라고 했네요. 먹어본 적이 있니? 얘는 현재 완료의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쵸?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인 have they eaten 골라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 따라서 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A부터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골라볼까요? A를 보면 He has the phone for 2 years 혹은 He has had the phone for 2 years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는 거고 하나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그는 과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휴대전화를 혹은 전화기를 가져왔던 것이므로 현재 완료 시제가 적합하겠고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He has had. 그는 가지고 있다. 전화기를. The phone. 그런데 얼마 동안? For 2 years. For 2 years. 2년 동안.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어서 B 보시면 They just leave the house. They have just left the house. 그들은 막 집을 떠났다라는 의미죠. 현재 이 행동이 막 끝났다라는 의미이므로 현재 완료 시제를 골라주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They, 그들은 have just left. 막 떠났다. The house, 그 집을. 네, 이렇게 해석 되겠죠? 이어서 C 볼게요. She kept a diary for years. She has kept a diary for years. 자, 여기서 우리 현재 완료 시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몇년 동안 일기를 써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써볼까요? She has kept a diary for years.
해석해보면 그녀는 수년 동안 다이어리를 써왔다. 일기를 써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keep a diary 하면 일기를 쓰다라는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어서 우리 D 가볼까요? I have just turned off the light. 자, 뭐가 맞을까요? 네, 여기서도 현재 완료 시제가 맞습니다. 내가 방금 막그 불을 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용법이 되는 거예요. 써볼까요? I have just turned off the light. 나는 그 불을 막 껐다. 방금 껐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보시면 We are friends for a long time. We ha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었던 것이죠. 였던 것이죠. 과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친구 관계를 이어온 것이므로 현재 완료 시제가 적절하겠고요. 써볼게요. We have been friends.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자, 이와 같이 현재 완료 시제의 계속의 의미에서는 이 for, 뭐뭐 동안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우리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하였네요.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 잘 떠올리면서 A부터 풀어볼게요. 나는 파인애플 피자를 먹어본 적이 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낼 수 있겠죠? Have eaten이 되겠습니다. Have 뒤에는 it의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준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어서 B 보시면 그들은 그곳을 이미 한번 방문했었다라고 합니다. They have visited the place once already 해주시면 되겠네요. Have 뒤에 visit의 과거 분사인 visited를 써주었어요. 이어서 C를 보시면 엄마가 막 저녁을 요리하셨다라고 했고요. My mom 뒤에는 have를 쓸까요? has를 쓸까요? 주어가요. 3인칭 단수에 해당하므로 has를 써주시고 크게 과거 분사 형태인 cook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D를 보면 우리는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 용법이 되겠고요. We have met each other before. 이렇게 써주세요. 이때 have 뒤에는 미세 과거 분사 형태인 met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E. 그는 시험을 이미 끝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he 뒤에는 has를 써주시고 finish의 과거 분사 형태인 finished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 현재 완료 시제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의문문이 되겠죠? 따라서 Have you seen? 이렇게 물어봐 주면 돼요. 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니? 가 되겠습니다. B를 보면 그는 동물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했어요. 얘는 부정문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정문이니까 he has 뒤에 not을 붙여서 has not을 쓰거나 줄임말로 hasn't를 써줘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안 되고, visit의 과거 분사 형태 뒤에 반드시 나와 주어야겠죠? He hasn't visited a zoo. C를 보면, 너는 한 시간 동안 축구를 해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have you로 물어봐주면 되겠죠? Have you played soccer for an hour? 이 되겠습니다. 너는 축구를 해왔니? 한 시간 동안. 우리 너는 뭐뭐 해왔니? 라고 물어볼 때는 have you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뒤를 보시면 나는 결코 네 친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부정문을 써주면 되는데 나는 뭐뭐 한 적이 없는 거니까 I have 뒤에 not을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not 대신에 한 번도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뜻으로 never도 자주 쓰인다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ever met your friend. 나는 결코 너의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 이어서 이 보시면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지 못했다. 역시 부정문이 나와 줄 거예요. They have not 써주고 no의 과거 분사 형태인 known 써줄게요. 그러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No의 과거 분사는 known이니까 같이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고쳐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써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문제에서 현재 완료 시제로 쓰라고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have 과거 분사를 떠올리면서 문장을 써보세요. A 보시면 우리는 무대 위에서 두번 춤춰본 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로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써야 하므로 We have danced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정답 확인. We have danced on stage twice. 우리는 두번 무대 위에서 춤춰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B를 보시면 그는 그의 배낭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였는데 얘는 현재 시제에 해당하고요.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꿔주려면 has 그리고 lose의 과거 분사 형태인 lost를 써줘야겠죠? 따라서 he has lost his backpack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줬을 때 어떤 의미가 돼요? 잃어버린 건 과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못 찾았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C 갈게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고요. 우리 경험을 물어볼 때 현재 완료에 의문문을 써주기 때문에 do you가 아니라 have you로 물어봐 줍니다. 얘만 고치시면 조금 애매하고요. 우리 ride 역시 과거 분사 형태로 고쳐요. ride의 과거 분사는 ridden. 그래서 have you ridden a bicycl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D입니다. 나는 이미 가방을 썼다라고 하였고요.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써주어야 하므로 그냥 팩이 아니라 have pack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already라고 하는 부사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I have already packed my bag.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알아두세요. 이어서 이를 보면 그녀는 영어를 5년 동안 가르쳐왔다. teaches는 일반 현재 시제고 얘를 현재 완료 시제인 has taugh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taught는 teach의 과거 분사 형태 같이 기억해요. 이어서 6번 갈게요. 알맞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되도록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A 보겠습니다. He worked here for 2 months. 얘는 과거 시제인 거고요. 얘를 현재 완료로 바꾸면 He has worked here for 2 months가 되겠네요. B입니다. We tried Indian curry. 얘도 역시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면 We have tried Indian curry가 되겠죠. C에서도 He broke his right arm. 이 부분을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면 He has broken his right arm. 이렇게 바뀌어요. 그는 그의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D를 보면 She already washed the dishes라고 하였는데 이미 설거지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게 된다면 she has already washed the dishes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어서 이

0: 보시면 they played in the band for a year. 그들은 밴드에서 연주해 왔다 1년 동안 뭐뭐 해온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면 they have played in the band for a year 이렇게 써 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현재 완료의 다양한 의미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온다고 강조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복습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대공황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대공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공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 첫째는 과잉 생산인데요. 물건은 많이 만들었지만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블록 경제를 시행한 나라도 있었고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간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세계 대공황의 발생입니다. 먼저, 대공황은 무엇일까요? 대공황의 한자를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요. 이 대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과 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렵고 당황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경제적 대공황,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왜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과잉 생산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부자가 되나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구매력은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1929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 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사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연도 외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9년은 정말 정말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29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미국은 경제가 대폭락하자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은행과 기업의 도산, 또 실업자가 급증합니다. 이 사진을 함께 볼까요? 이 사진은 당시 미국의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0: 프랑스의 모습을 볼게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비교적 경제 기반이 탄탄했고요, 또 식민지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블록 경제를 형성해요.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묶었을까요? 제가 구조화해보면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고 이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입 같은 거는 제한한 게 된 것이죠. 이를 보호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식민지도 별로 없고 경제 기반도 비교적 탄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이 나라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바로 전쟁입니다. 침략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나라와 전쟁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전쟁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때 내세웠던 사상, 바로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선택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럼 대공황의 영향을 볼게요. 이후 경제 체제가 변화합니다. 기존의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고 이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정치적인 변화도 발생합니다. 민주주의가 취약했던 국가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훗날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대공황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물건은 많이 만들었지만 구매력은 감소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블록 경제를 시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블록 경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나라는 경제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고 식민지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본국과 식민지를 블록으로 묶는, 즉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지도 별로 없고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침략 전쟁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 체제가 강화되었고 이는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미국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과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뉴딜 정책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과로는? 네, 블록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대공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15강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부터 국민국가 건설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좀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이 산업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가면 현대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근접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산업 전반적인 혁명이 발생했다.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을 볼 때는 배경,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는데, 확실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제국주의는 바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특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국주의 열강들, 보통은 유럽과 아메리카,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 대표적인 국가인데, 아시아에서는 나중에 일본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유럽과 이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 제국주의 활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아, 산업혁명 선배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등장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할때 언제나 산업혁명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게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경제 체제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있죠. 그 사회주의가 등장한 배경도 이 자본주의가 너무 비인간적이야. 너무 돈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이제 반대로 나오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나타난 큰 변화를 우리는 산업혁명, 교과서에 따라서는 산업 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발전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떠올리면 영국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먼저 번영을 이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하필 영국에서 시작됐을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 여기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딱 시험 문제 내기 좋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와 사회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정치적인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대륙을 보면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쟁도 많고, 이제 안에서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하면서 내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이후에 의회 정치가 발달하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자유주의 확대라든지 선거법 개정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위는 많았지만 그게 유럽 대륙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귀여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공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철과 석탄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게 풍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인클로저 운동의 영향으로 인클로저 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클로저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중세 때는요, 여러분들,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니고 여기는 이 영지에 사는 많은 백성들, 농로들이 그냥 가서 농사 짓거나 나무 캐거나 할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주들이 내 영지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서 너 농사 짓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로들, 농민들이 공유지에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나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아무거라도 일을 해야 지금 밥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공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노동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과거부터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도 있었고요, 뭐 인도도 있었고요.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지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개했는지 볼 건데, 일단 가장 먼저 공업 기술이 들어왔던 그 품목이 뭐였냐면, 바로 면직물입니다. 면직물은 면에서 면직 그 면화에서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옷감을 만드는 건데 원래 이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도의 면직물이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면직물의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면직물을 파는 사람들이 인도 면직물과 비교했을 때좀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밀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공업을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도산 면직물을 이제 좀 제끼고 영국의 면직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하는 기계를 발명시키게 됩니다. 방적기는요, 실을 뽑아내는 기계고요. 방직기는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와 뼈바늘 기억나시나요? 방적기는 일종의 가락바퀴 역할을 한 거고, 방직기는 뼈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을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이전에는 물건을 만들 때집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수공업,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물건만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활용한 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에서 소규모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고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도 있는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차를 제작하면서 각지에 철도가 부설되게 됐고요.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선을 운항하는 데 성공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유선 전신, 선이 있는 전신과 전화가 발명되고 상품 시장 확대 및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원래 산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동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확산되면서 많은 산업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서 발전한 국가들은 성공한 국가들은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 배경과 전개 모두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혁명 이후 사회 변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워졌겠죠. 그래서 생활 방식 변화 보면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습니다. 이전에는 뭐 걸어가거나 말 타고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를 증기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증기 기관차를 통해서 좀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가 증대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사회가 산업 사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팀들도 이런 시기에 성장한 도시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기계를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계를 운영하려면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이제 들어가서 노동력, 몸을 가지고 노동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귀족과 평민 이런 계급 구조가 있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공장과 뭐 생산 수단에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의 계급, 약간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생산과 소비가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본이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돈이 좀 으뜸인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가들은 이 경제 체제에서 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 연결지어서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변화 끝에, 변화 이제 뒷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는데 자본가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을 벌고요, 노동자는 내가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월급만 받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고 좀 자본가들, 일부 좀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 혜택이 돌아갔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산업혁명의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 문제도 발생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잘수 있는 주택도 부족하고요. 화장실도 부족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행병도 이때 유행을 많이 했다. 아, 전염병도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동 문제 측면에서는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다 해주는 것도 자본가 입장에선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좀 고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런 위험한 노동 환경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낮은 임금, 장시간의 노동, 아동도 이제 노동 이제 현장에 투입되면서 여러 가지 아동 노동 문제도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되고 공장의 폐수를 그냥 강에다가 버리게 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동 문제를 한번 좀볼 건데요. 노동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교과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이 나와 있냐면 아이들이 막 6살, 7살, 8살인데 막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굴뚝에 들어가서 막 석탄 막 이런 거 치우고 하는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요. 되게 어린 아이들이 막 광산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자각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화 포인트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보면,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산업혁명 시기 아동 노동의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몇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6살 때부터요. 뭐,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관점에서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공부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 일을 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혁대, 약간 벨트 같은 거예요. 벨트 혁대로 때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보면은요, 이제 런던, 영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에게 누가 오냐면, 디프테리아, 결핵,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옵니다. 이 전염병이 온 이유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강에 여러 가지 폐수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그 옆에서 그냥 빨래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중세라든지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은 뭐 돌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라도 못 버틸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위생 관념 자체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거든요. 물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이제 규명이 되지만 이러한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기계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냐면 기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에서 로봇을 가지고 좀 자동화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막그 기사 제목이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착취를 당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본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게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영국의 공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노동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등장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본주의 체제가 너무 모순적이에요. 자본가만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자.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뭐 기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이 공장과 기계는 자본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혜택을 자본가가 다 가져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 소유로 돌리자.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 하려면 단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거를 막 격렬하게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동하자. 자본가도 어느 정도 노동자의 노동 문제 신경 쓰면서 해결해주고 노동자들도 자본가에게 좀 협조하면서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잘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본가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협동을 하는 자본가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등장했던 게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대로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본가가 모든 경제적인 독식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 우리 힘을 모아서 계급투쟁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면은 혁명을 의미해요.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이 공장과 기계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러면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고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자본주의가 등장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겠죠. 어떤 투자를 하냐면 내 공장에서 원료를 가지고 올수 있는 식민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은 국가에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식민지 가서 원료 가지고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요구에 발맞춰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력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사력에 재투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하고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등장 배경은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사용할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국내 잉여 자본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료를 일반 시장에서 사오면 비싸다 보니까 식민지에 가서 좀 값싸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국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제국주의에서 이제 등장 배경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자본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딱잘 짚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들은 내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는 되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진화론을 먼저 보자면 일단 진화론의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 등의 논리가 인간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뭐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많은 동물들은 진화한다라고 하는 학설이거든요. 굉장히 당시에 파급력이 강했어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켰던 거죠. 그 많은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도태되는 동물과 이제 발전하는 동물이 존재하듯 사회도 마찬가지로 도태되는 사회와 발전된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이제 발전된 사회가 약소국을 정복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논리가 사회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내용까지 가미하게 되냐면 인종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주장,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거죠. 아무래도 신앙로 개척 이후에 삼각무역이 전개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에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흑인을 되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종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발전된 사회는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두 가지의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인들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맞는 건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정당한 논리가 되게 강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내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어떤 게 나오냐면,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백인의 짐을 떠맡아라. 여기서 말하는 백인의 짐이 뭐냐면, 정복한 이들의 피로를 채우게 하라. 정복한 이 피로를 채우게 하라.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고, 혼란스럽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발전된 우리가 돌봐야 된다. 새로 정복한 민족들, 반은 악마 같고, 반은 아이 같은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백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너네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좀 지배를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데 19세기 탐험가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내륙이 이제 탐험되게 됩니다. 이제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소비 시장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많은 유럽 열강들이 거기 가서 원료를 좀 값싼 가격에 가지고 오고 물건을 좀 비싸게 팔아볼까라는 욕구가 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베를린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분할 원칙을 합의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원칙이 합의된 이후부터 많은 유럽의 열강들이 깃발을 들고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종단 정책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 남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세로로 이제 가로지르려고 했던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횡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알제리, 모로코에서 동쪽의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다음 벨기에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못 살게 굴어요. 아무튼 이게 아까 말했던 베를린 회의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벨기에도 있고요. 독일 등도 참여하면서 많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깃발을 꽂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후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파쇼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쇼다 사건은 지금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부딪힌 사건을 우리가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아프리카 분할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을 의미하고요. 모로코 사건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을 좀 넘보다가 대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다 이후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파쇼다에서 충돌했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벨기에령 콩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시아도 침략을 했는데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를 몰아내면서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게 됐고요. 넘어서 말레이 반도와 미얀마 등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의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이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가면 프랑스의 그런 흔적들을 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대를 장악했고요. 여기에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했습니다. 동인도가 인도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미국은요, 하와이를 이때 병합하게 되고요. 에스파냐와의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과 감 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이제 필리핀, 미국이 점령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인도 미얀마 이쪽 지역과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그 다음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열강이 식민지에서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의 원료를 생산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고무를 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거를 원료를 이제 수급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플랜테이션이 뭐냐면 서양 열강이 자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하는 농업 방식이다. 열강은 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원주민을 착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착취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교재 바로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권,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죠. 그런데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어느 나라 국적도 인정 못 받는 무국적자, 이런 분들은 이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함에도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런 분들 곁을 지켜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익법센터를 만들어서 난민, 이주노동자,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네,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인데요. 인권은 자국민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인권 변호사 김종철 변호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공익법센터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거 만드신 게 언제죠?
1: 2011년입니다.
0: 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1: 네.
0: 근데 이 공익법센터는 특별히 난민,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 네, 취약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는 난민과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 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가 포함됩니다.
0: 네. 자, 우선 전 세계적인 걸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얼마나 됩니까?
1: 난민은 통계를 보면은 한 4천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약간 적은 숫자의 난민이 전 세계에 있는 거죠.
0: 네. 뭐 이주민들은 뭐 훨씬 많겠죠?
1: 이주민은 한 3억 명 정도가 3억. 된다고 합니다. 네. 난민은 이주민 중에서도 국적국에 돌아갔을 때
0: 박해
1: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이주민의 범주 안에서 또 하부 범주로 이제 난민이 있는 것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그 3억 명에 달하는 이주민 가운데 잘 사는 나라 출신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1: 그렇죠.
0: 그죠.
1: 네. 그 이주도 사실은 이제 크게 이걸 자발적인 이주하고 예, 강제적인 이주로 그죠, 나누는데요. 그죠. 물론 이주민들은 자기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이주된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고 또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이주민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는 난민 뭐 보호협정 관련된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한 지가 꽤 됐죠?
1: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 난민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아직도 그렇지만 난민에 대한 보호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법과 제도는 다 있는데
1: 네.
0: 유독 우리나라가 이 난민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한 2% 내외인데요.
0: 2%?
1: 네,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한 3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넘게 2% 내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내가 난민이라고 요청하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2%?
1: 그렇습니다. 100명 중에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0: 근데 OECD 다른 나라는 100명 중에 30명인데.
1: 그렇죠. 네.
0: 아니,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는 선진국 아닙니까?
1: 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난민 협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당사국을 가지고 있는 협약 중에 하나거든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실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난민의 정의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요. 또 난민 인정 절차에서도 신속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우선 난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

0: 참고로 난민의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이
1: 그렇죠.
0: 난민입니다.
1: 예.
0: 네.
1: 그런데요. 그건 똑같은데.
0: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박해의 사유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사유인가, 여기에 관한 해석이 이제 다른 거죠.
1: 정의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다.
0: 그렇죠. 되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난민 신청을 했으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돌아가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거나 너의 박해 사유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사유가 아니라 기타 사유다라고 하면서 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1: 그 정의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0: 해석과 적용이 다른
1: 근데
0: 것입니다.
1: 그 해석의 주체는 1차적으로는 정부죠.
0: 그렇죠.
1: 그 다음엔 법원이고.
0: 맞습니다.
1: 근데 그 다른 OECD 국가 정부 법원과 우리 정부 법원이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0: 근데 결국은 이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사실은 공무원의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중의 시각이 결국은 공무원과 어떤 법 집행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적인, 순전히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1: 문화적인
0: 있습니다.
1: 2018년인가? 예멘에서 한꺼번에 한 500명 온적 있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잠재적인 범죄자다.
0: 그렇죠. 네.
1: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죠.
0: 맞습니다. 네. 그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다, 아니면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는 태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난민이라는 말 자체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난민은 사실은 뭐 서양에서 뭐 이제 발달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refugee라든지 asylum seeker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난처를 찾는
1: 그렇죠.
0: 사람들이라는 어느 정도 인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다 난민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난민은 결국 어려울 난자에 백성 민자로 이렇게
1: 그렇죠.
0: 돼가지고요. 여기 인도주의적인 함의가 다 증발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난민을 이제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난민 인정.
0: 일본도 비슷합니다.
1: 우리랑?
0: 우리랑 비슷합니다. 일본도 이게 아까 이제 난민 인정, 난민 법을 해석하고 난민 협약을 이제 적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우리만큼이나 좀 폐쇄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1: 맞아요.
0: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OECD 국가 중에 난민을 인정하기를 되게 꺼리는 그런 국가가 한국하고
1: 일본.
0: 일본입니다.
1: 역사 문화적인 요소가 가장 크군요.
0: 그렇죠.
1: 어찌 보면.
0: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순혈 아니면 단일 이런 거를 강조하는 약간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그런 신화 때문에 그런
1: 네.
0: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1: 조금 아까 이제 정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 또
0: 네.
1: 하나는 절차가 매우 장기화되고 복잡하다.
0: 네.
1: 서양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절차가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4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민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문성도 이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통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난민법을 원래 제정할 당시에는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그런 권리가 거기

0: 안에 초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1: 그럼 국선 변호도 없어요?
0: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호사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사건도 해보고 난민 사건도 해보면 난민 사건만큼 어려운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난민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뿌리가 뽑혀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그런 자본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이 그런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1: 받기 어렵죠.
0: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1: 예.
0: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이 난민인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협약의 어떤 난민정의에 관한 기준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을
1: 그렇죠.
0: 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
1: 예.
0: 당국자들을 설득하고 또 난민 인정 절차에 유리하게 자기를 주장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 방금 뿌리가 뽑혀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 네.
1: 그런데 어쨌든 정부를 향해서건 법정을 향해서건 나는 본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걸 챙겨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난민들은 결국은 급하게 사실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자료를 이제 가져오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이제 기준이라든지 판례의 흐름은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 사람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고 그다음에 그럴듯하고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하고 일치하면은 난민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야
1: 그렇죠.
0: 된다라는 그런 이제 태도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1: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0: 네,
1: 된다.
0: 자료가 있고 입증 책임을 온전하게 다 난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난민의 취약성 때문에 난민들은 자기가 난민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본국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면은 못 오는데 어떻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뭐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예멘 분들이 2018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정부가 판정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0: 그게 보통 이제 난민 인정 절차, 법무부에서 하는 절차,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1: 정부 판단에만?
0: 네.
1: 그게 그만큼 심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통역도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난민 인정 절차가 굉장히 길게 이제 되는 거죠.
1: 그럼 그 2년 동안 그분들은 어디서 지내요?
0: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난민 지원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수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1: 어디
0: 되는데요.
1: 취업은 할수 있어요?
0: 그게 더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류 자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데
1: 예.
0: 난민 신청자들은 이 체류 자격 자체를 얻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와가지고 90일 내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체류 자격 이후에 90일 이후에 내가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재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류 이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자로서의 어떤 체류 자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장기간의 난민 인정 절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1: 체류
0: 거죠.
1: 자격이 없으면 취업도 안 되는 거죠.
0: 없죠. 할수 없죠. 취업을 할 수가 없죠.
1: 그 예멘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90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0: 네, 그런 사람 그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90일 이내에 난민 신청을 했기
1: 신청을 해서.
0: 때문에 예.
1: 그래서 2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그나마 취업을 해서
0: 네.
1: 어디선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정부가 당신 난민 아니야.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0: 그다음에는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1: 소송.
0: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또 장기간 걸리고
1: 그
0: 또
1: 소,
0: 난민
1: 또 어떤 소송을 하면 또 취업을 할수 있어요?
0: 네, 만약에 자기가 난민 신청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1: 가지고 있다면.
0: 있다면은 그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또 먹고 살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다퉜어요. 그런데 패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 결국은 이제 체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있던 체류 자격도 없어지고.
1: 그럼 강제 추방당합니까?
0: 네, 강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난민의 경우에는 돌아가면 박해를 받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민 인정을 너무 박하게 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난민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기도 하고
1: 법원에 패소해도 또
0: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 난민 인정률이 2%밖에 안 되고
1: 예, 예.
0: 난민 인정 절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년 걸려서 정부에서 안 돼. 또 2년 걸려서 법원에서 안 돼. 벌써 4년 넘었는데 재신청 한들 되겠습니까?
0: 그런데
1: 자료를 가져오기가 더 어렵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는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너무 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1: 그러니까.
0: 상황입니다.
1: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0: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강제 퇴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네.
0: 근데 그렇게 재신청을 한 사람 중에 한 90명 정도는 여태까지 난민으로 인정을 또 받았어요.
1: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네. 재신청을 통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되고
1: 예.
0: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를 체류 지위를 받은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재신청이라는 게 그 자체로 남용적인 게 아니고 얼마나 난민 인정 절차가 부실하게 지금
1: 네.
0: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1: 방금 표현을 난민 인정 말고 인도적 체류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뭐예요?
0: 인도적 체류지는 난민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위험한 사람들.
1: 아하.
0: 그런 사람들은 난민 지위는 받지 못하지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보호라고 해가지고.
1: 예, 예. 네. 그 차이가 뭡니까? 인도적 체류 인정과 난민 인정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난민은 사실은 사회 보장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제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수준의 어떤 보호를 받습니다.
1: 그런데요, 인도적 체류
0: 인도적 체류지휘자는 그런 걸 받지 못합니다. 인도적 체류지휘자는 체류 기간을 이제 뭐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뭐 6개월 단위로 난민 비자를 이제 연장을 해야 되지만
1: 예, 예.
0: 난민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이제 신청을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되지만 난민 인정자처럼 자국민과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동일한 그런 수준의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1: 네. 그래서 누적해서 대한민국에 나는 난민이여라고 신청한 사람이 총 몇 명이고 인정된 사람은 그중에 2%일 거 아닙니까?
0: 네.
1: 총 몇 명 정도 와서?
0: 최근에는 한 15,0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합니다.
1: 1년에?
0: 1년에.
1: 오. 네.
0: 그런데 그중에 2%가 하하. 이제 난민 인정이 되는 거고요.
1: 네.
0: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숫자는 모르지만
1: 그런데 아무튼 최근에
0: 네.
1: 1년에 15,000이라 그러면 상당한 숫자네요.
0: 그렇죠. 근데 상당한 숫자지만 결국은 전 세계의 난민의 숫자 4천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때가 1992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데.
1: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까다롭기로.
0: 네, 그렇죠.
1: 최고로군요.
0: 네. 그래서 여태까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숫자가 누적적으로 1,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네.
0: 1,600명이라고 하면은.
1: 5천만 명에서 1,600명.
0: 1,600명이 결국 굉장히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3명 정도의 난민이 있는 것입니다.
1: 인구 10만 명당.
0: 10만 명당.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한 3천 명의 난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
1: 1,000배
0: 정도 되는 것입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까다로운다는 거를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0: 근데 난민이 이제 자기가 이제 피난을 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불이 나면은 내가 어느 문으로 나갈지 정하고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살 만한 곳으로 제일 열려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처럼
1: 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난민들은 그 당시에 열려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에 오는 거죠.
1: 네. 한국에 와서 아이고 어쩌다 보니 왔는데 되게 까다로우다. 나 제3국으로 갈래요. 이건 돼요?
0: 그게 또 어렵습니다. 만약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갈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가더라도 또 거기서도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제3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서도 난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 않느냐. 거기서 난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난민 인정을 하는데 더 까다롭다는 거죠.
1: 독일로 가도?
0: 그렇죠. 네.
1: 그래도 독일도 알 거 아니에요. 한국은 되게 까다롭다는 걸.
0: 아, 그런데.
1: 그러나 안전한 나라다.
0: 그러죠.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이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뭐 유럽이나 이제 카나다나 이렇게 가면은 바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한국에서 보호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호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정확히 딱 들어가진 않지만 한국에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1: 알겠습니다.
0: 간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제3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난민 인정받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0: 변호사님 벌써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 그나마 그 한 1, 20년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1: 전혀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난민 관련돼서 일을 했을 때는 난민이라고 하면은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 아예 인식 자체가 없었다?
1: 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것, 그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제 밝히는 그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밝히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인지 효과는 늘어났는데.
1: 네.
0: 아직 정부의 태도나 법원의 태도는 변화한 게 별로 없다.
1: 그렇죠.
0: 하하.
1: 네. 그러니까 난민 인정과 관련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난민 인정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변화가 없고.
0: 네.
1: 난민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네. 우리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법이나 제도에서 앞으로 바꿔야 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좀 바꿔야 됩니까? 그냥 법이나 제도는 괜찮은데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까? 아니면 법제도를 손봐야 됩니까?
1: 인식도 사실은.
0: 물론 인식이 제일 크고.
1: 바뀌어야 되는데. 예.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난민 인정 절차가 조금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신속하고 또 심사 인력도 전문적인 심사 인력도 충원하고
0: 확충하고.
1: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0: 사례를 봤는데
1: 예.
0: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난민 정착과 관련된 예산이 3천억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0원인데. 근데 난민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주할 사람들이잖아요. 본국의
1: 예.
0: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박해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주할 사람이고, 정주를 하려면은 여기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하도록
1: 해야죠.
0: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살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귀화를 하려면은 그 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요건을 요구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주민들한테. 그게 한 1년에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난민 중에서는 이거를 이제
1: 충족시킬
0: 충족시킬
1: 사람이
0: 사람이
1: 없죠.
0: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거의 100%가 다 영주권을 1년 내에 받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주민들한테는 재정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지만 난민들한테는 요구를 하지가 않아요. 난민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영주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뽑혀왔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근데 난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인 요건을 영주권을 취득할 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 30년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난민 중에 20명 정도만 영주권을 취득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를 할수 있는데 영주권조차 취득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귀화는 사실은 더먼 거죠.
1: 지금 언급해주신 그런 뭐 영주권 제도라든지 등등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오랫동안 내오셨잖아요.
0: 네,
1: 혹시
0: 맞습니다.
1: 국회에서 뭐 입법 추진이 된다거나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0: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 거꾸로요?
0: 네, 이게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아니라 최근에는 쉽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입법이 이제 추진이 되고
1: 아니,
0: 있습니다.
1: 이렇게 세계적으로 까다로운데 더 까다롭게?
0: 네, 그러니까
1: 그걸
0: 이게
1: 왜 그래요?
0: 난민 신청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세상에.
0: 전 세계에서 난민이 4천만 명이 되고, 그 중에 사실은 일부만 오는 건데, 1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자로 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난민 인정 절차는 공정하지 못하고, 난민 인정률은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더
0: 더
1: 까다롭게 하자.
0: 까다롭게 해서 난민 신청 자체를 이제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1: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은 없습니까?
0: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거에
1: 예.
0: 대한 계속해서 비판은 있고요.
1: 있는데 그냥 오히려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 국회에서는?
0: 네, 그렇죠.
1: 잘 납득이 안 되네요.
0: 네.
1: 난민뿐 아니라 이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데,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나 뭐 이런 데들은 많잖아요.
0: 네.
1: 그분들의 노동권이나 뭐또 다친 분들, 상해 이런 분들 치료해 주시는 데도 많고. 근데 특별히 변호사님은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 쪽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0: 그게 인신매매가 결국은 성착취 인신매매, 노동착취
1: 네.
0: 인신매매 이렇게 되는데요. 성착취 인신매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그러니까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나 마사지숍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강제노동은 뭐 많이 알다시피
1: 영전.
0: 염전이라든지 또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어떤 농축산업, 그다음에 어업 이 분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1: 이분들이 강제로 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한국으로 오면서 일단 빚을 지고 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에
1: 예.
0: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송출 비용을 내고 옵니다.
1: 본국에서,
0: 본국에서 선원들이, 이주 선원들이 2천만 원의 어떤 고액의 송출 비용을 내고 오는데요.
1: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이죠, 그게.
0: 그 빚을 내고 올 수밖에
1: 그렇죠.
0: 없습니다. 근데 빚을 2천만 원을 내려면은 선의자까지 고려하면은요,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심

0: 삶의 강제 노동의 기재가 되냐면 한국에 와서 여기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차별을 당해도 사업장을 바꾸거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 그렇죠.
0: 빚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게 뭐 채무 예속이라고
1: 맞아요.
0: 해가지고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 뭐 돌려받을 수도 없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조금 주니까 난딴 데로 갈래요라도 되면 되는데 그게
0: 그렇죠.
1: 안 되니까.
0: 그렇죠. 네. 여기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묶여 있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게 아까 말한 송출 비용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아까 이제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의 정부를 향한 난민 신청을 법적으로 도와준다든지 법원에 소송하면은 그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신매매 강제노동 분들이 찾아오면 어떤 도움을 줍니까?
0: 이분들도 계속 이제 소송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형사 고소를 뭐 지원을 하기도
1: 업주를
0: 하고요.
1: 상대로.
0: 업주를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제도 정책 개선, 법 개선 운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몇 가지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0: 이제 원양어선의 경우에 사실은 조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활동으로 2024년에 NGO와 또 산업, 선사들의 연합과 정부가 합의를 해서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들의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일종의 뭐 개선 방안 같은 걸 합의한 게 있어요.
1: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0: 네. 이제 그런 게뭐 예를 들어서 원양어선에서는 이제 외부하고 접촉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1: 그렇죠.
0: 더 취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준다든지 또 물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물이 이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항상 이제 탈염수된 그런 물을 계속 장기적으로 먹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생수를 일정 최소한의 어떤 생수를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이제 좀 놀라운 얘기인데 노동 시간이 제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 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해도
1: 호호.
0: 이제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시간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한번 항해하면 1년 넘게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다른 항구에 안
1: 맞아요.
0: 들어가고 이제 계속 공해상에서 이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은 이제 조업을
1: 안
0: 하지
1: 된다.
0: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1: 그야말로
0: 있습니다.
1: 최소한이네요.
0: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좀 제도화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이제
1: 가이드라인 정도로.
0: 가이드라인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어떤 이행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니까 안 지킨다고 제재할 방법은 없겠네요.
0: 제재하는 그런 수단도 좀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항해 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에 어떤 쿼터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1: 억행량
0: 방식으로
1: 쿼터. 알겠어요. 그 이런 활동들 때문에 2018년에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인신매매 보고서 영웅상을 받으셨어요.
0: 네. 부끄럽지만 네.
1: 이건 어떤 상입니까?
0: 그게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일을 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미국이 해마다 인신매매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한 10명 정도의 활동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김 변호사님 뭐 어떻게 이 난민, 이주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0: 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피난처라는 그 난민 지원 단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난민이 그때는 전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그냥 우연하게 그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연수생이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이제 뭐 법률

0: 문서를 검토하고 또 서면을 작성하고 이제 이런
1: 그렇죠.
0: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된
1: 예.
0: 거예요. 근데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난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1: 그랬겠죠.
0: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
1: 하하.
0: 이야기에. 근데 저는 그때까지 너무 평범하고 좀 재미없고 범생이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1: 예.
0: 난민들은 너무 그 삶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어떤 용기 있는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이게 정말 멋진 이야기인데,
1: 예를 들면
0: 네.
1: 그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붙잡힐 뻔해서 도망쳐 온 사람 뭐 이런 걸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제가 그 처음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 그러니까
1: 직원,
0: 정보 이제
1: 정보기구 직원.
0: 정보기구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콩고 동쪽에 그 광물과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비리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1: 야,
0: 이제 한국에 온 사람이거든요.
1: 공직자인데 내부 고발자 이런 거네요.
0: 그렇죠.
1: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죠.
0: 그렇죠. 네.
1: 거기에 매료되셨다.
0: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체로 사실은 멋진 이야기인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면은 더
1: 그렇죠,
0: 좋겠다라는 그런
1: 그렇죠.
0: 생각으로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매료되고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난민이 또 열악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강제노동 당하고 있는 분이 수임료를 낼 리도 없고,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이 일만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0: 네.
1: 그럼 생계가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1: 후원으로?
0: 처음부터 그렇게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사법연수원 마치시고 바로 시작하신 건 아닌 거죠?
0: 네.
1: 사법연수원 마치고서는 일반 변호사 활동과 요 일을 병행하셨던 거죠?
0: 네. 처음에는 그 병행을 하고 프로보노로 난민과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1: 예.
0: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은 더 재미있고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1: 예.
0: 이제 공익법센터를 이제
1: 만들겠다.
0: 세우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고는 싶었지만.
1: 당연하죠.
0: 네네. 그래서 두려움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후원으로 과연 먹고 살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건가? 그리고 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이 공익 섹터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동료 중에 한두 명이 제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씩 시드머니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다. 아직 그 돈을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두 이제 동료 변호사가 네가 여태까지 난민들 또 이주민들 지원하냐고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익법센터를 세우는데 써도 좋고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없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 해도 나는 걱정 없겠구나. 그런 이제
1: 알겠습니다.
0: 용기가 생겼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전업적으로 계속 이 일만 하고 계신 거고,
0: 네.
1: 함께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또 계실 거고,
0: 네, 지금,
1: 그죠?
0: 풀타임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이 6명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이너 2명, 또 행정팀장 1명 있습니다.
1: 후원으로 전부 그분들의 이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뭐, 액수가 얼마 안 되겠죠?
0: 네.
1: 그죠?
0: 네.
1: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변호사로 치면 승소율도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근데 저희들 뭐 재미있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와 재미를 두 가지 모토로 삼아가지고
1: 아이고.
0: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에 관해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환대의 사회로 갈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근데

0: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좀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멀지 않은 과거에 일제
1: 맞아요.
0: 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난민이고
1: 그럼요.
0: 또 전쟁 때문에 실향민이 되기도
1: 맞아요.
0: 했었고 또 권위주의 시대 때또 독재를 피해서 외국에서 난민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또 우리 가난하던 시절
0: 네.
1: 먹고 살기 위해 나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람도 많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광부로, 간호사로,
1: 그래요.
0: 뭐 건설 노동자로 많이
1: 예.
0: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볼 때. 단순히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잠재적인 그런 어떤
1: 범죄자,
0: 범죄자로 이렇게
1: 뭐.
0: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주민, 난민은 경계를 넘어온 선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폐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그렇죠.
0: 결국 다른 문화를 가진 존재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일깨워줘야 되는 건데,
1: 예.
0: 그거를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저는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해석학적 파트너인 동시에 경계를 넘어서 온 우리의
1: 선생님이다.
0: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뭐 거창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출 못하게 하고 수입 못하게 하고 유통 못하게 하는
1: 그렇죠.
0: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1: 예.
0: 이제 이런 제도가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EU에서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효가 되거든요.
1: 우리도 이제 입법해야 되겠네요.
0: 우리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수출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대신 수출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강제노동에 어떤 기여하는 게
1: 그렇죠.
0: 되잖아요.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법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 오랫동안 진짜 중요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 해오셨는데 참 죄송하지만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계속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열린 사회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언제나 좀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3학년 1학기 유런 강의에 오셨고요. 실전편에 저는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목표를 확인하면서 그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오늘, 다항식의 곱셈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소단어 실전 테스트를 우리가 조금 마무리 덜한 부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중단어 테스트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어요. 계산이 좀 많다. 그러니까 연필과 연습장을 들고 딱 준비해서 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 더하기 5고요. 높이가 3x-5인 원기둥의 옆넓이가. 옆넓이는 얘들아. 원기둥을 이렇게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그때 옆넓이를 떠올려 보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 느껴지시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본 거고요. 그때 A, B, C를 이렇게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원기둥을 전개도를 그려놨을 때 이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는데 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텐데 세로는 바로 눈에 보여요. 3x-5로. 근데 문제는 이 가로거든요.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전개도를 그리면 이 위로 이렇게 원, 밑으로 원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원의 둘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면인 원의 둘레인 2파이 r, r이 지금 x 더하기 5이기 때문에 2파이에 x 더하기 5, 이게 바로 이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때 이 넓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옆넓이는 2파이에 x 더하기 5를 하시고 곱하기 이 뒤에 있는 높이에 해당되는 3x-5, 즉 세로의 길이를 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요걸 계산해서 정리한 식을 우리는 비교해 보셔야 하니까 우선은 요 뒤에 있는 다항식 계산해 볼게요. 3x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3 모양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5x와 이렇게 계산한 건 마이너스 5x이기 때문에 가운데 x항의 계수는요. 10, 그러니까 10x가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는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파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고요. 잠깐 저 옆넓이를 확인해 보니 파이만 빼고 다 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6x제곱 더하기 20x 빼기 50, 그리고 나서 뒤에 파이가 붙어있는 모양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라지 A가 6이고요. 라지 B가 20이 되고요. 라지 C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빼기 B 빼기 C라고 한다면 A 빼기 B 빼기 C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치를 가져와서 6, 그리고 B는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0,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 하니까 50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되고요. 50과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30이고요. 6까지 계산해주면 36 해서 정답은 36하고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이 좀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분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그 안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아

풀어주는 과정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전개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무턱대고 하나하나를 다 전개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이 벌써 3개와 3개를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개씩 다 넣어서 전개하게 되면 벌써 9번을 전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공통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보니 2a는 똑같지만 뒤에 b 더하기 3이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네요. 그렇다면 저라면 전략을 이렇게 짜보려고 합니다. b 더하기 3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뒷부분에서는 2a는 그대로 두시고 이 뒷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b 더하기 3을 역시 하나로 이렇게 괄호로 살짝 묶어주면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라 어차피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뒷부분을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2a로 보시고 뒤에 거 b 더하기 3으로 보신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합차 공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 번에 생각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면 b 더하기 3 자체를 large x 이런 식으로 하나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가주시면 조금 더 생각이 매끄럽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제가 치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마도 단기 특강에서, 20강짜리 단기 특강에서 치환의 아이디어도 저랑 한번 하긴 했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요거를 전개해 보시면 요걸 우리는 x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전체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게 되는 거고요. x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b 더하기 3을 넣고 다시 한번 전개를 시작하셔야 돼요. 4a 제곱은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x의 제곱이니까 b 더하기 3을 제곱한다는 아이디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를 가만히 훑어봤더니 모두 다 전개된 모양이 선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뒤에 있는 b 더하기 3의 제곱도 전개해서 비교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4a 제곱은 그냥 두시고요. 마이너스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뒤에 괄호를 꼭 하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제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b제곱에 더하기 6b에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 두 배죠. 그리고 3의 제곱인 9 이렇게 하시고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4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6b에 마이너스 9. 아, 뿌듯해요. 마이너스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요. 4의 제곱 찾아주시고, 마이너스,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6b에 마이너스 9. 따라서 정답은 1번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이제 1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곱셈 공식을 숫자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수치를 계산할 때는 어떤 공식을 쓰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 우리는 사실은 계산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수치에 가깝게 붙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0, 100, 1000 이렇게 0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10의 거듭제곱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좀 편리하다는 걸 느낄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요. 100 더하기 2와 100 빼기 5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이라는 걸뭐 X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X 더하기 2, X 빼기 5 약간 요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는 느낌은 바로 요런 느낌입니다. X 더하기 A, X 더하기 B 해서 요거 3 모양으로 계산하는, 즉, 3 모양으로 계산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야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계산을 해보신다면 100의 제곱에서 3 모양으로 더하기 2에 마이너스 5에 100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야.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끝까지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활용해서 계산해 줄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제 분모를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한 뒤에 두개 덧셈을 해봐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시면 당연히 시작부터 유리화를 하고 유리화를 하고 그리고 더하기를 진행하셔도

맞는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만히 뜯어보시면 분모가 서로 루트 6,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이쪽 분모와 이쪽 분모가 서로 유리화를 이행시켜 줄수 있는 관계예요. 짝꿍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의 분모를 유리화하려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이 필요해요. 짝꿍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각각을 유리화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짝꿍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할때 필요한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분과 동시에 분모의 유리화가 진행되는 아주 예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제에서 출제자가 많이 제시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서로 짝꿍 관계에 있다면 통분과 동시에 유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화를 굳이 각자 해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유리화 대신에 통분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두 개의 분모의 곱을 진행하면 이게 여기 곱해지고 요게 여기 곱해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3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이 되고 더하기 3의 루트 6 빼기 루트 3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하면서 루트 6의 제곱에서 루트 3의 제곱을 빼서 결과적으로는 분모는 3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리화가 예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자는요, 3루트 6, 3루트 6 어차피 전개를 하시면 뒷부분에서 3루트 6, 3루트 6은 살아남지만 3루트 3, 3루트 3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3루트 6, 3루트 6, 6루트 6이 되고요. 분모는 3이 되고, 따라서 요거를 약분해서 2루트 6이야 라고 정리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더하는 과정에서 각자를 유리화하기보다는 그렇죠. 통분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하시면 통분과 동시에 유리화가 되더라. 이해됐죠? 요런 느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곱한 것과 더한 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죠?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두 개를 통분하시면서 아마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생길 겁니다. 한번 볼게요. x분의 y에 y분의 x를 통분해 주시면요, xy분의 y제곱에 x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곱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곱제곱만 구하고 오시면 되겠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요, x 더하기 y 전체를 제곱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만들어주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 뒷부분은요, 제곱제곱의 2xy의 2xy를 제거, 마이너스 2xy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니까 36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 이걸 곱하게 되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어요. 따라서 정리하시면 32가 되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 주시면 되겠죠. 위는 32가 되고요. 분자는 분모는요. xy의 곱이니까 2가 되어서 아하, 16이 되는구나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통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자.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시계값을 구하기 위한 그 식을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곱제곱분의 1을 더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길이 없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래 주어진 식에서 우리는 x와 x분의 1을 더한 걸 끌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곱제곱이기 때문에 이 구하고자 하는 식을요, 살짝 쿵, 곱셈 공식의 변형을 가지고 요 제곱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x제곱분의 1은 더한 거의 제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양변을, 등식의 양변을 비교해 보시면 제곱제곱을 하고, 그렇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삭제. 맞죠? 따라서 2를 빼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x 더하기 x분의 1만 끌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누자.

x분의 1을 하자는 뜻이죠. 그렇다면 좌변은요, x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x분의 1이 되면서 0이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9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원하는 요 값을 얻어냈고요. 99, 81 빼기 2가 되어서 79야라고 정리하시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되시겠나요? 좋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소단원 실전 테스트까지 끝냈고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으면 중단원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페이지 넘기시고요. 1번부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계식에서 AD 곱한 것의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하나하나 다 전개한다? 아니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개한다? 맞아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전개한다. 당연히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다 전개할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개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전개하는 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번만 해보시면 그건 더 이상 안 하셔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것만 구하자. AD의 계수 볼까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나오겠네요. 그리고 A, B, C, D 각각의 문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 계수는요, 유일하게 요쪽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앞뒤에서만. 따라서 마이너스 4 AD가 되고요. AD의 계수는 바로 마이너스 4야. 요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의외로 또 조금 어려워하세요.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랑 조금 볼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그렇다면요, 이 친구는 사실상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개한 결과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 전개한 게 같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쵸? 자, 잠깐 볼까요? 마이너스 a에 더하기 b를 전개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마이너스를 살짝 묶어주면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걸 전개했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안의 부분은? 맞아요? 그러면 이 제곱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b의 제곱과 이 친구 전개한 거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서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같다는 게 너무 잘 보여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안 해보시면 이거 좀 헷갈리고요. 일일이 전개를 해보고 전개를 해본 다음에 비교하시는 건 진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아는지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 맞아요. 2번도 볼게요. 2번은요, 일단 요 마이너스가 제곱에서부터 free,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사실 우리 이제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공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공평하게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 하실 수 있겠죠? 아, 이 친구도 맞습니다. 이렇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요걸 전개한 게이 친구랑 같냐고 물어봤어요. 자, 이러면 이거 오른쪽 걸 보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마이너스를 묶어내시고 2a 더하기 b, 요렇게 이 안의 부분을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전체 제곱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됐어요? 이 안의 부분을 이렇게 바꿔준 거죠. 그런데 이 제곱의 영향으로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개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2a 더하기 b의 제곱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갖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따라서 요거 전개한 거랑 이거 전개한 건 지금 같단 얘기. 제가 지금 이끌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 문제 더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a 마이너스 b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전개한 건 어때요? 1번에서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이건 누구랑 같은 거예요? 오히려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같은 거라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다 빼줘버리면 제곱의 영향으로 없어지지만 다 공평하게 플러스가 되면서 요 친구랑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줄과 이 아래 줄은 요 둘은 각각이 같고 이 둘은 또 다른 거죠. 이제 연결 좀 되시죠?

4번 볼게요. 아, 그래서 이거 같아요. 맞아요.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요거 이제, 요건 다른데? 저도 속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2a잖아요. 근데 이게 a잖아요. 개수가 완전히 다르잖아.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고 전개해놓으면 이건 4a제곱인데 이건 그냥 a제곱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2고 여기 2가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b에 2가 붙었죠. 이건 부호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개수의 차이입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가만 보시면 a 더하기 b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이너스를 그냥 묶어내세요. 정직하게. 그럼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서 대표 부호로 나간다 치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 상태에서 a 더하기 b, a 더하기 b에서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처럼 이 제곱에서 얘는 프리한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제곱하시고 마이너스를 공평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 얘기죠?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한끗 차이로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가 또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요 제곱하면 이렇게 된대. a, b를 곱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건 정직하게 제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한 거의 제곱이니까요. 완전 제곱식 떠올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에 x제곱이 되고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6ax가 되겠죠? 맨 뒤에, 뒤에 거에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예쁘게 정리가 이미 구는 되어 있고요. 16이 a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 a제곱은 16이야. 요팀 하나 끌어내시고요. 두 번째, b가 6a네요. 두 번째, b는 6a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요. a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은 문제에서 a는 양수야, a는 음수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 문제는 너무 얄밉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돼요? 둘다 따져주셔야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케이스를 구분해서 그 경우를 다 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케이스를 구분하고 그들에 대한 답을 다 도출해서 비교하는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문제의 조건에서 그런 걸 많이 막아주지만 이 문제는 안 막아줬어요. A가 양수란 말 없잖아요. 다 따져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연습을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A가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A가 4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4라면, 그때 B의 값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 놓으시면 되죠. A가 4가 되면 4, 6에 24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4라면, B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B를 곱한 값은요, 이 4와 24를 곱하게 되어서 96이 되고요.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이때 AB를 곱한 것은요.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역시 플러스 96이 되어서 정답은 공교롭게도 똑같은 5번이 나오지만 케이스는 두 개로 구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다면 각각의 정답의 그 구하는 과정에 배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케이스를 구분하는 연습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개하라는 문제고요. 앞에는 정직하게 완전 제곱식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합차 공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 볼게요. 자, 앞에 부분 보시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24의 xy 됩니다. 그리고 9y의 제곱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이쪽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근데 또 조심할 거 있다 얘들아. 여기 보세요. 요 마이너스.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그리고 4x제곱에서 마이너스 81의 y의 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예쁘게 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16x제곱, 4x제곱 하면 12x제곱이죠. 그리고 24xy는 1차항은 x의 1차, y의 1차 이렇게 곱해진 항은 여기 유일하고요. 9y제곱, 81y제곱이니까 이들을 계산해주시면 90y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답이 있는지를 선지 중에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x 제곱 플러스 24xy 여기 있네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전개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합차 공식이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차의 모양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즉, 앞에가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1 더하기 2분의 1과 함께 합체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자, 여기 문제 잠깐 보실까요? 요 앞에 1 더하기 2분의 1 있죠? 이 앞에 잠깐 조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냐면요. 앞부분에 1-2분의 1을 곱했다. 곱한 게 앞에 있다라고 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 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이유 없이 곱해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여기 그냥 2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2와 2분의 1을 하면 사실은 1이라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치만 지금 우리는요, 식을 조작해서 요 2를 살려놓고 요 뒷부분끼리 계산을 먼저 진행할 거예요. 그럼 2는요, 마지막에. 이해됐어요? 요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렇게 제가 색깔 있는 펜으로 쓴 거니 사실 값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일부러 살려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요 2는 그대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랑 계산을 해요. 요거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두 개. 요렇게.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또 여기 뒤에 거 똑같죠? 2의 제곱의 제곱. 4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또 이번엔 이렇게. 지금 다 곱하기 관계예요. 그렇다면 1의 제곱 빼기 2의 4제곱분의 1의 또 제곱이니까 8제곱분의 1이다. 여기까지 돼요. 좋습니다. 마지막 요렇게. 결과적으로 뭐죠? 1의 제곱 빼기 2의 16제곱분의 1이다. 맞아요. 요렇게 정리가 되고 앞에 있던 이 2가 와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게 바로 요 오른쪽 정리한 식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거 전개해 볼게요. 2 빼기 2 분자로 가게 되면 2의 16제곱분의 2인데요. 사실은 그럼 15제곱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분모에는 15제곱만 남깁니다. 그렇게 한게요 결과라고 했고, A는 1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깔렸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2니까 1보다 크고요. 따라서 A는 2고요. 그리고 그때 B는 15다.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이때 자연수 AB의 합은요, 17이야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조 2와 1-2분의 1조 부분을 조작해내는 능력. 요거는 사실 한 번에 보면 잊어버리진 않거든요. 근데 쉬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아이디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더 맞닥뜨리면 요걸 여러분 스스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시도할 수 있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모품 문제들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다음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연습장, 연필 딱 꺼내서 준비하고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이 단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기템은 발표였어요. 세상에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럼 오늘 공기템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프레드 친구, 기억하시죠? 우리 알프레드는요, 진짜 긴장과 걱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

친구가 발표를 해야 한답니다. 세상에. 앞머리를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잘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준비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알프레드가 발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 한 것은 대왕고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이에요? 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는 앞으로 인터넷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자, 게다가 노랫소리. 대왕고래가 노래를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노랫소리를 매일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준비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준비야말로 발표를 잘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알프레드처럼 걱정 많다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알프레드처럼 발표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보는 친구가 돼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알프레드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아볼까요? 자, 교과서 내용 학습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알프레드 이야기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등장인물에 공감하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프레드가 되는 겁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긴장을 아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프레드가 됩니다. Let's 알프레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 영원히 이 침대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였어요. 그쵸? 그 금요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친구였는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던 이 알프레드는 곧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자자자자.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우리가 발표를 잘하려면 떨리죠. 무섭죠. 하지만 준비를 하면 그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우리의 주인공 알프레드는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걱정은 당연히 되지.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준비입니다. 누구처럼 하면 된다? 알프레드처럼 하면 된다. 이 알프레드 보세요. 생각만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어떤 걸 적었어요? 그렇지. 바다에 산다. 푸른색이다. 이것만 정리가 됐었었죠? 그런데 이제 더 늘어났어요. 대왕고래는 푸른색이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산다. 아빠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몸이 아주 크다더라. 엄마 말씀에 따르면 대왕고래는 서로에게 노래를 불러준다더라. 자, 이걸 적었어요. 어때요? 처음엔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엔 몇 개로 늘어났어요? 네 가지로 늘어났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라. 자,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게내 눈에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려면 어떻게 해라? 적어라. 즉, 정리해라. 이걸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정리한다. 이거 이 표현 알아두세요. 자, 적는다. 알프레드는 적어놓은 것들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차.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될것 같았어요. 짜자자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을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두 가지쯤 있잖아요. 나 혼자만의 생각. 그죠? 명언이라고 봅니다.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보세요. 처음엔 이것만 적었단 말이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들은 걸 여기도 적었어요. 네 가지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허허.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만 가지고선 내가 발표를 제대로 할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거. 내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이죠. 여기서 벌써 이 알프레드는 성공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더 필요해. 더 많은 정보를 나는 원해.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 그래서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어요. 대왕고래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고도 하고, 어류가 아니었어? 바다에서 사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도 했어요. 오, 그럼 포유류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그러면 아마 대왕고래는 어류가 아닙니다. 대왕고래는 포유류이며 어쩌고저쩌고 막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친구 꼭 있다. 어떤 친구?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유류가 뭡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공기템이 준비예요. 준비할 때 이렇게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어려운 낱말. 이거 어렵잖아요. 어려운 낱말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쉬운 말로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준비예요. 포유류가 뭘까요? 포유류. 포는 먹는다 또는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만 가. 와, 나 많이 먹었어. 이런 게 포. 많이 먹는다,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유는 뭘까요? 젖이에요. 젖. 엄마 젖. 이런 거. 소젖은 우유라고 하잖아요. 젖. 젖이죠. 자, 그럼 보세요. 포유류는 뭐냐면 한마디로 젖을 먹여 키우는 종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래는요, 포유류예요. 그래서 일반 그 어류, 물고기들 말이죠. 이 물고기들은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이, 알에서 이게 치어들, 새끼 그 물고기들이 나오잖아요. 고래는 새끼를 곧바로 낳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송아지하고 똑같고, 호랑이하고 또 똑같고. 왜? 같은 포유류니까. 자,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요. 물고기들 숨 쉬려고 뽀금뽀금 숨 쉬러 올라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왜? 아가미로 다, 뭐, 저기, 다 걸르고 뭐, 이렇게 하고, 불에도 있고, 그쵸? 둥 떠오르기 위해서 또 불에가 있는 그런 종류들도 있고. 그런데 고래는 포유류라서, 숨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사람도 숨 쉬기 위해서 바다에서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도 숨 쉬려고 한 번쯤 와야 되잖아. 물 밖으로. 그쵸? 고래도 그래요. 자,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자, 이런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걸 이제 알아냈다는 거야. 이런 정보를.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이거 보세요. 혀가 무거워요. 혀가 무겁다는 것도, 대왕고래의 심장은 크다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여기 잘 보세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무거운데 얼마만큼이나 무겁대요? 코끼리만큼 무겁고요. 대왕고래의 심장이 큰데 얼만큼 크대요?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표현법 한번 알고 넘어가 볼까요? 혀가 무거운데 코끼리만큼 무겁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빗대어 표현한다.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해요. 너 혀가 무겁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그죠? 야, 너혀 무겁다.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야, 너 코, 네혀 코끼리 같다. 이 말은 그만큼 이렇게 뺑 둘러서 야, 너 코끼리 같다. 혀가 코끼리 같아. 코끼리처럼 무거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무거워. 혀가 무거워. 이게 아니라 코끼리처럼 코끼리 한번 퉁 튕겼다가 가는 거야. 코끼리 한번 퉁 튕기고 딱 가는 거죠. 이게 뺑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심장이 커요. 와, 네 심장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옆에 작은 자동차 한 대를 딱 데려다 놔. 자동차 한대 먼저 들러서 가는 거야. 야, 너 자동차 작은 저게 뭐야? 자동차 한 대만큼

자동차 한 대만큼 크네. 이렇게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 더 학년이 올라가면 비유법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비유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예.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어딘가에 한번 들렀다가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 이게 빗대어 표현한다. 가끔 대안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해요. 와, 이거 굉장히 용감한 일이다. 혼자서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가는 거예요. 알프레드는 대안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안고래 용감하네. 야, 여기서 이제 딱 꽂힌 거지. 나도 얘처럼 용감해 보고 싶어. 이런 거. 문득 대왕거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지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 이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죠. 알프레드 자신. 야, 이렇게 멀리 헤엄쳐 간다는데 그럼 얘도 이때 나처럼 긴장되고 무서워질까? 아, 궁금하다. 얜 용감한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할수 있죠. 글 7에서 알프레드가 방으로 돌아와 정리한 대왕고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대왕고래는 푸른색이다. 바다에서 산다. 몸이 아주 크다. 노래를 불러준다. 물속에서 입을 벌릴 수 없다. 이거죠. 벌릴 수 없으면 어떻게 먹이를 먹니? 자,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생각을 한 까닭이 무엇인지 있을까요? 무언가 더 적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여기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글 8에서 대왕고래 특징을 다른 대상에, 여기 나오죠?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거. 요걸 아까 얘기했죠? 빗대어 설명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야, 너 무겁다. 야, 너 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한 바퀴 뺑 돌아서 표현하는 거. 야, 대왕고래 혀. 너 굉장히 무겁네. 뭐처럼? 코끼리처럼 무겁네.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뺑 돌려서. 대왕고래 심장. 너 자동차 한 대만큼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요렇게. 예. 요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였고요. 니은과 같은 대왕고래의 특징에 대해 알프레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끔 대왕고래는 아주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뭐라고 지금 표현해서 합니까?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이게 바로 성장이죠. 알프레드는 지금 컸어요. 마음이 컸어요. 성장했어요. 발전했어요. 이게 바로 독서나 조사학습의 큰 이점이죠. 장점이죠. 아, 대왕고래가 이렇게 용감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알프레드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조금씩 찾아봤어요. 날마다. 대왕고래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던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대왕고래가 물속에서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긴장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 친구는 어디에 전념한 거예요? 준비에 전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어때요? 발표 잘할 것 같죠? 마침내 금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알프레드는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긴장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침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알프레드는 학교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긴장해서. 선생님은 칠판에 발표할 학생의 이름을 차례차례 적어놨어요. 알프레드의 순서는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차례가 오려면 한참이나 기다려야 됐죠. 알프레드는 점점 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발표를 참 잘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거북, 사자, 앵무새, 여우 등에 대해서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했어요. 알프레드는 자기가 제일 발표를 못할 거란 생각에 괜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새에 알프레드의 차례가 됐어요. 알프레드는 칠판 앞에 섰어요. 알프레드는 종이에 적어두었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교실 안은 쥐죽음 듯이 조용했어요. 이거예요. 방금 이런 게 쥐죽음도 조용한 거예요? 알프레드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쳐다본 뒤 앞머리를 내려 눈을 가렸어요. 아이, 봐주자. 이거라도 해야지. 자,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알프레드는 긴장된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날마다 이 대왕고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거 잘될 징조야. 이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알프레드는 금요일 아침이 되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생각에 설렜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했어요. 알프레드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들었어. 요거죠? 그래서 체린.

그의 10에서 알프레드가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 앞머리로 눈을 가린 까닭은 뭘까요? 네, 발표하는 게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앞머리로 네, 딱 가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봐줘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긴장감이 없어질 수 있다면 발표를 앞둔 알프레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떠올려 써볼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프레드, 힘내! 이런 말 해주고 싶죠? 그거 써도 돼요. 네, 뭐좀더 살을 붙이고 싶다면 야, 너 준비 열심히 했잖아. 응,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잘될 거야. 힘내! 뭐 이렇게. 그래서 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내! 아자! 뭐 이렇게. 예, 여러분의 말이 다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발표를 하다가 정신을 잃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진짜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 적 있어요? 나 너무 떨어서 발표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 어떡하죠? 알프레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뭐 이런 거. 눈을 감은 알프레드는 대왕고래를 상상해 봤어요. 자, 앞에 나왔어요. 대왕고래를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대왕고래, 내가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죠? 대왕고래는 가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아까 기억나나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 아주 멀리 가기도 한대요. 여행을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예, 그걸 알아내고, 우리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서, 대왕고래 얘도 나처럼 걱정하고 긴장이 되는 때도 있을까? 이 생각까지 했다고 했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득 혼자 바닷속을 오래오래 헤엄치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대왕고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왕고래도 혼자 멀리멀리 헤엄쳐 간다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친구들 앞에 이게 서 있는 것보다 아마 더 무섭고 긴장되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대왕고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왕고래. 훨씬 더 재미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랑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아니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우물쭈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이래야 되겠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래야 되겠네. 그죠? 알프레드는 눈을 뜨고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알프레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지금 이러고, 우물쭈물 말을 조금 하고, 지금 여기 사이로 눈이 조금 이렇게 가리면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우리 불쌍한 알프레드. 눈을 좀더 가려줘야 되나? 앞머리로? 이렇게.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러고. 친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친구들 잘하고 있어. 알프레드는 조금씩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와우.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 한마디 더 해보자. 뭐예요? 자신감을 이제 서서히 갖는 거죠. 대왕고래의 몸은 34m나 됩니다. 알프레드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알프레드는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했어요? 휘우, 대왕고래만 생각한 거예요. 대왕고래, 대왕고래, 나의 대왕고래. 휘우, 뭐 이렇게 웃고 있는 대왕고래. 휘우, 이런 거. 조금 날씬하게 더, 이렇게. 와우. 대왕고래만 생각하는 거야.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대왕고래는 가끔 어떻다? 혼자서 바닷속을 헤엄칠 수 없다? 아니죠. 아주 아주 먼 길을 혼자 헤엄쳐 갈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도 대왕고래처럼 한번 해보자. 역시 알프레드 멋있어. 글 10일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았으시오. 행동 따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명망설이며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 우물쭈물이죠? 네.
우물쭈물, 우물쭈물. 네. 이렇게 우물쭈물. 알프레드가 니은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그렇다면 한마디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뭐예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와우, 됐어, 됐어. 다음은 글 11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세 글자로 찾아 쓰시오. 긴장한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한 알프레드는 말을 하면 할수록 무엇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글자, 자신감. 네, 난할수 있어. 자신감. 네, 다시 쓸게요. 자신감. 네,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고 말했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작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는 말도 했고요. 대왕고래는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살수 있고 가끔 아주 먼 거리를 혼자 헤엄쳐 가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다 정리한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알프레드는 눈을 가리고 있던 앞머리를 옆으로 쓱 넘기고 와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이거고요,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펑! 음악이 쫙 깔려야 돼, 그죠?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를 흉내냈어요. 그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붙은 거지. 계획에도 없던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어우, 박수. 알프레드가 발표를 마치자 선생님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친구들도 크게 박수를 쳐줬고요. 알프레드는 해냈어요. 알프레드는 기뻐서 얼짱주를 발랐어요.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간추린 거예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까요? 자, 동물을 주제로 글짓기를 한 뒤에 발표할 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알프레드는 걱정이 되었어요. 일단 끝부터 찾아볼게요.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요게 맞이요? 자,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고 알프레드는 발표할 생각이 긴장이 되었어요. 알프레드는 날마다 인터넷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았고요. 자신의 발표 주제인 대왕고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고요. 동물을 주제로, 여기까지 됐네요. 라마는 됐죠? 자, 그러면 걱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 게 나와야겠네요. 자, 다. 그리고 정보를 찾아봤죠? 여러 가지.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 마침내 금요일이 되어서 열심히 발표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 예, 다 나가! 어디로 나가? 어딘가에 나가겠지. 알프레드가 기억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까닭, 계획에도 없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축하해요, 알프레드. 두려움을 이겨내서 계획에도 없던 노래도 불렀어요. 알프레드처럼 자신이 이겨내고 싶은 일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생각해서 이건 여러분이 쓰는 게 전부 다 정답입니다. 예, 이거 답으로 써!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 있나요? 난 이게 어려운데요. 이런 노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공기템 준비를 넣어도 되겠죠? 나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근데 나도 이제 좀 먼저 다가가려고요. 어색하더라도 먼저 한번 인사를 건네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친구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를 잘하고 있네. 그러고 이제 짜자자자, 이제 반했어. 저 정말 잘하는구나. 네, 이렇게.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자, 얘도 그냥 아주 그냥 얘만 딱 쳐다보고 있네. 야, 너 아주 내 멋진 내 친구야. 이러면서. 말이 빠르지 않아서 듣기 편안한데? 뭐, 이렇게. 정말이죠? 말이 빠르면 오히려 더안 좋아요. 예. 말이 너무 빠르면 귀에 잘안 들어오니까. 또박또박. 차라리 천천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림 1에서 친구가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한 까닭은 뭘까요?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그림 2에서 친구는 무엇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죠? 대왕고래는요? 이랬으니까 대왕고래 써주면 되겠고요. 그림 2에서 친구가 큰 목소리로 발표한 까닭은 뭘까요? 네, 잘 들으려고, 그쵸? 들으라고. 예, 반 친구들 모두 잘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라고 합니다. 알맞은 빠르기로 맞죠? 항상 큰 목소리, 아유 시끄러. 듣는 사람 등지고, 아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하기. 그래서 가 그리고 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가라. 자,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발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계획을 해야겠죠? 주제에 대해서. 나 대왕고래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그럼 알고 싶은 점을 정리를 해 나가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지? 그리고 끝맺을 땐 이런 말로 끝맺어야지? 미리 다 계획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듣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할수 있나? 요거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안 내용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상 깊은 내용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친구들이 잘한 점 있다면 친구들이 또 발표하잖아요. 함께 칭찬해 주고요. 내 발표를 되돌아보고 잘한 점, 노력한 점, 노력할 점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발표할 수 있을까? 다짐도 한번 해 보고요.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이나 점이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어울리는 발표 주제 뭘까요? 먹이, 서식지, 생김새, 멸종위기 처한 까닭. 요거는 당연히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겠죠. 발표할 내용을 시작하는 말, 설명하는 말, 끝맺는 말로 나눠 정리할 때 각각의 알맞은 내용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이런 거다 미리미리 정해 놔야 된다고 했죠. 수리부엉이는 꿩 토끼 쥐따위를 먹습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나는 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맺는 말, 나머지 설명하는 말 해주면 되겠고요. 자신의 발표를 점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점검은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점검, 쿵쿵따, 검사, 쿵쿵따, 이렇게 끝말잇기 되는 거죠. 자, 내 발표를 내가 검사하는 거야. 나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잘한 점이 무엇인지 써보고, 더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 써보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발표했는지 떠올려보고, 가장 크고 빠른 목소리로 발표했는지 떠올려보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요거죠? 4번. 가장 크고 빠른 목소리로 발표하면 안 돼요. 공기문입니다. 내가 자신있게 발표하며 소개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발표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요, 수박을 길러본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수박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자신 있는 주제가 있을 겁니다. 발표 주제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한 드라마의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입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스스로의 본래 모습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냥 서울 자가 플러스 대기업 플러스 부장. 이게 본인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이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짧은 문장이 저를 포함한 많은 50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 중엔 그 대사를 들고서

서울에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그때쯤이면 그만둬도 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캐릭터에서 다 대기업의 부장은 아니지만 그 캐릭터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갖출 건 대충 갖췄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명함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들한테 직장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입 말고도요, 심리적으로 직장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선물해 주죠. 첫 번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무슨 무슨 회사 부장이야. 나 뭐뭐뭐 만드는 사람이야. 나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관계를 선물해 줍니다. 집안 식구 말고도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나랑 형동생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사실은 동료죠. 세 번째는 구조화된 시간을 나한테 줍니다. 직장인은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해서 저녁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이 하루의 틀에 내 인생을 구조화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내 인생의 목적의식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사는 식충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나한테 주죠. 난 이 일 꽤 잘하고 있어. 이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나한테 맡겨주면 난 잘해낼 수 있어. 이 자신감. 이 다섯 가지를 직장이 그동안 나한테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 젊은 시절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요,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왜 검사 성격 다르고, 기자 성격 다르고, 뭐 작가 성격 다르고, 교수들 성격 다르고, 의사들도요, 외과 의사 성격 다르고, 내과 의사 성격 다르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단 얘기입니다. 근데 50대에 접어들면은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해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슬슬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아파가지고 며칠 출근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걸 내가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제까지 이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느끼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 자리를 그냥 차지하고만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옆 사람도 몰라요. 나만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에 대한 존재감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있다. 내 주변의 일들은 계속 변하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합니다. 사회 속, 가족 속에서의 내 위치도 계속 변하죠. 그 변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 내 존재감, 내 의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에 빠집니다. 많은 연구를 했더니요, 번아웃, 그러면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다가 다 타버린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피곤해서 생기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피곤해서, 일의 의미가 없어져서 생기는 게 번아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번아웃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고갈로 나타나요. 아무것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죠.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걸 잃었어도 성취감이 없어요. 좋을 게 없어. 심지어는 그거 누구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막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재미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웃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맨날 보던 거야. 비인격화되는 거죠. 내 주변에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처리하는 처리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처리 대상 중에 나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성취감이 감소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병원에서 큰 병원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냅시다. 근데 그거를 듣던 많은 의료진들이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좋으시면 당신이 하세요. 번아웃 되어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번아웃이에요. 이걸 그냥 놔두면 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만성적으로 내 몸을 망가뜨리죠. 면역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돼요. 지금 50대, 60대가 어떻게 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어요. 노력하면 못 이룰 게 뭐 있어요. 3당 4락.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파도 엄마 아파. 오늘 학교 못 가겠어. 학교 가.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 쉬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쉬는 건 게으른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었죠. 지금도 사실은 50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50대는요, 쉬는 게 죄였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됐어요.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취지향형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뭐를 해냈냐.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아빠는 나를 그냥 이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성적 좋으면은 이뻐하는 거잖아. 사실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그렇게 커서 그래요. 성취지향형, 내가 이룬 걸로 측정하는 경향이 남들한테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살다 보니까 내 성취가 줄어드는 순간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걸로 느끼는 거죠. 월든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문명의 도움 없이 혼자서 2년을 살면서 썼던 기록이에요. 그가 그 숲에 들어갔던 이유가 내 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거였던 거죠. 50대에도 그래요. 이제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소위 자연인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30년을 끊어내고 정리하는 연습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퇴근할 때쯤 마감의식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책상을 정리하고요. 혼자 입만 달싹하세요. 오늘 수고했다. 그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뇌에 일이 종료됩니다. 작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일 모두 종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퇴근 후에 한 30분 정도는요. 알림을 좀 끄세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퇴근 후 한 시간쯤 지난 다음에는 연락이 되는데 퇴근하자마자부터는 한 시간 정도는 연락이 안 돼. 그렇다고 휴대폰을 끈 건 아닌데 안 받아요. 알람을 끄는 시간에 뭘 하냐 하면 산책하고 혼자 그냥 음악 듣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잠시 멍 때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일이 끝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어도 주말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정해보세요. 저 사실은 의사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 일이 이것저것 있어서 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근데 주말에 하루 정도는 비생산적인 날로 정해놨어요. 편안한 옷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나 하고 싶은 거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그런 날로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있거든요.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어차피 계속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50대는요. 새로운 정체성 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겁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 사회 속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수렵 채집 시대에는 50대, 60대가 추장들이죠. 그리고 그 무리의 지도자들 또는 지도자들보다 더 선배였지만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무리의 리더, 사냥꾼의 대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50-60대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냐하면 이들은 지식을 보유한 지식 보유자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었어요. 젊은이들은 사냥을 하고 맘모스를 잡고 큰 동물을 잡는 동안 50대, 60대는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족에서는요, 나이 들어서 힘없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큼 대우를 해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 이건 사실 어디 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암묵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지식은요, 인공지능으로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반복과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지식이라서 매뉴얼이나 엑셀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딱 인계장만 남기면 되는 그런 지식은 형식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그런 암묵지적인 지식은 전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쉬운 말로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오늘 저녁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직함과 회사를 빼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두 번째, 이걸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아주 익숙하고 쉽게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기본 타고난 능력은 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하고 운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운동 죽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러는 건 잘해요. 저는 그쪽을 좀 타고났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내가 기쁜 일은 뭐지? 내가 하면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돌보고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돈 벌고 자기 돈이 막 쌓이는 걸 봐야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걸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을 찾는 질문인 거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에다가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왔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시켜서 노래를 한번 하고서 박수 받았던 일, 목소리 좋았다고 박수 받았던 일, 또는 친척들 앞에서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일, 이걸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30개가 될 수도 있고 40개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거기다 번호를 적어보세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1번에서 5번 사이에 대충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나는 비교적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해 보시고요. 내가 쉽게 잘하는 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진정 기쁜 일은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불안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종류는 논픽션 책입니다. 비문학 책이라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읽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구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 안 떨어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0: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1: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0: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1: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2: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름의 정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ter 3, Condensation. 자, Condensation이라는 것은 응결입니다. 응결, 우리말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리말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우연히 생각이 난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딱 찾으면 응결이라는 우리말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Condensation, 응결, 응결의 의미를 모르면서 이 응결이라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응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있던 것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이게 바로 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condense 혹은 condensation이 응결, 응결시키다 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물, 증기, vapor이라고 하면 증기죠. 그래서 수증기는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Around these particles. 주변에, 이 입자들 주변에,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입자들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었죠? 흙이라든가 재라든가 연기라든가 바다소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물질들과 결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되는 거죠. 그 입자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 이 수증기가 붙어서 물방울로 서서히 맺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mall drops form. 그래서 작은 drop. drop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 바로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they, 이것들이 small drops가 되겠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small drops를 대신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물방울들은 freeze, freeze라는 것은 얼다라는 의미입니다. 꽁꽁 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꽁꽁 얼는 것이죠. 그들은 얼 수도 있습니다. 엽니다. If the air is cold enough.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물방울들 그 주변이 만약에 충분히 춥다면, 즉 얼기에 충분히 춥다면 아마 이 작은 drops, small drops들이 언다, freeze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그래서 많은 물방울들, 물의 물방울들이나 얼음 조각이나 얼음들이 join together, 함께 합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A cloud forms. 그렇게 해서 작은 물방울들이나 이런 작은 얼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a cloud forms. 이제 구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Clouds can be very heavy.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들과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louds, 이런 구름은 can be very heavy.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무거울 수도 있겠죠. But they do not fall. 그런데 이 구름이 they do not fall,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Some clouds weigh is as much as 100 elephants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구름들은 weigh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 weigh는 W-A-Y이고요. 이 weigh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게가 얼마얼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름들은 무게가 얼마얼마만큼이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As much as 100 elephants, 코끼리 100마리만큼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있는데 저게 어떤 구름은 코끼리 100마리 무게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지? 곧 있으면 그 이유가 공개가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공개되기 전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as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as를 활용해서 응용된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 볼까요?

누구만큼이나 크다. 누구보다 두배 크다. 아, 이렇게요.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문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장 she is tall이 있는데 거기에 as와 비교 대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as와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튀어나온다가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she is tall이 있는데 이제 as를 집어넣어 봅시다. tall 주변에 as를 집어넣고 비교 대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키가 크다. 얼마나 큰데? as her brother,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she와 her brother이 유사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she is tall인데 거기에서 as를 넣어서 비교 대상을 좀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이 중간에 tall 쓰는 거 맞나? as 사이에요. 그러면 as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as와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은 she's tall이 되겠죠. 원래 문장 맞네. she's tall. 이게 원래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as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뒤에 거, 두 번째 as 다음 거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녀는 뒤에 거만큼,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 tall 한, 키가 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nished the test as quickly as he could.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끝냈다. As quickly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것이죠. 원래 문장은 아래 문장입니다. 그러면 as와 he could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시험을 빠르게 끝냈다인데, 그럼 어떻게 끝냈냐?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s he could를 넣어준 것이죠.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아, 요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장 이제 보이십니까? He has many books가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he가 가진 책의 권수랑 내, 나, I가 가진 권수랑 책의 권수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중간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이런 형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큼이나 그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as 앞에 조금 다른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This test, 이 시험은 is nearly, 거의 as difficult as the last one. 어려웠다. 거의 어려웠다. 뭐만큼이나 어려웠냐 하면 as the last one.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렇죠. 거의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nearly가 없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거의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nearly를 집어넣은 것이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부정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 부정어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재밌다. 그런데 반대로 This book is not interesting인데 거기에 as를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저 책, that one. 저것만큼이나 이 책은 재미가 없다. 가 되겠죠. 그래서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만약에 not이 없다면 이 책은 저 책만큼이나 재밌다. 저 책도 재밌는데 이 책도 그만큼이나 재밌다. 그런데 not이 되면 저 책만큼이나 재미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as 앞에다가 어떤 배수를 넣어주면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 몇배더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he has twice as many books as I do.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 do, 내가 가진 책보다 두배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as many books 앞에, as many books as 앞에다가 twice, 두 배의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as를 활용해서 앞에 뭔가를 좀 넣음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문장은 three times, 세 배를 넣어두었습니다. He has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냐면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내가 가진 연필도

0: 3배나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s에 대해서 기본 의미나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응용되고, 원래는 형용사 부사가 오는데 거기에 as many books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0: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구름의 weight, weight라는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구름의 무게는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쫙 퍼져 있냐면 많은 물방울들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자체의 무게는 엄청 무거울지라도 이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자, 여기에 나오네요.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the drops. 이 물방울들이 are not heavy enough. 충분히 무겁지 않답니다. 뭐 하기에? 떨어지기에는 충분히 무겁지 않다, 않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작은 한 곳에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하늘에 보면 쫙 퍼져 있잖아요. 엄청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막 확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무겁지 않아서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그리고 바람이 pushes up against them. 그들을 반대하여, 그 만약에 물 입자들이나 그런 얼음이나 물 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바람이 밀어 올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그래서 구름은 mostly, mostly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대개 공기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새로운 단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into droplets. Freeze. Freeze.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Weigh. Weigh.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Wait. Wait.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Mostly. Mostly.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해력이 길러지고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CON,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이 들어간 단어를 두 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책에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단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condense라는 거 있고요. condense 조금 어려웠죠. 두 번째는 constru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N부터 보도록 할까요? CON, 함께입니다. 그리고 dense라는 의미가 빽빽한, 밀집한, 뭔가가 옹기종기 붙어있는 그런 게 바로 dense를 의미하거든요.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계속해서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증기들이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응결되다, 농축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con과 dense, dense는 은근히 좀 많이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은 접해봤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con이 붙은 거네. con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게 함께 빽빽해지고 밀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함께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겠네. 응결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struct. con은 함께라는 의미고 struct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고 아 이게 세우다가 안 되니까 너도 좀 도와줘. 함께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외우다 보면 아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는 노력, 대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대단원 마무리 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중요한 핵심 개념들 빠르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누구와 함께? 그렇죠. 상윤쌤과 함께 말이죠. 아쉽게도 윤희윤희는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윤희윤희 다음에 나오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아, 윤희가 이런 내용을 강조했구나.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구나. 한번더 되짚어보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문제 푸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부터?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빠르게 짚어 봐야 되겠죠?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의 해결. 지역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을 알리는 노력. 지역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을 소개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지역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지역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지역 문제라고 하죠. 이렇게 지역 문제라고.

써 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어이구, 여기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문제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보는데 찝찝할 것 같아서 이런 거 디테일한 부분도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지역 문제. 두 번째, 지역 문제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교통 혼잡 문제. 띠띠 빵빵. 아이고,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차가 막히는데. 아유, 엄마 지각해요. 교통 혼잡 문제. 주차 문제. 맛집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네. 아이고, 뺑글뺑글 돌다가 시간만 보내고. 쓰레기 문제.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어이구, 냄새. 보기에도 좋지 않죠? 국가유산 훼손 문제.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뭐 태풍이 오거나 홍수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나쁜 어른들, 나쁜 사람들이 고의로 낙서를 하거나 부서뜨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유산 훼손 문제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지역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의 종류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요, 이 지역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관찰, 면담, 뉴스나 신문, 혹은 뭐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단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역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면은 윤희가 뭐라고 했죠? 그 지역 문제를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 원인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무엇을? 해결 방안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주로. 그렇죠. 바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보게 되겠죠. 이런 해결 방안은 뭐 이런 점에선 좋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 혹은 이걸 보완해야 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갑니다.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충분한 무엇을 방금 말했던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조정해야 되겠죠. 선생님, 키가 커서 점점 내려가야 됩니다. 대화와 무엇? 타협. 부족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타협. 우리가 2학기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대화와 타협, 참여, 이런 내용들은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해결 방안 결정하기 단계에서는 장단점 살펴보고 보완할 점 살펴보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와 타협으로 의견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해야 되겠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역 문제의 해결 과정, 절차, 순서, 흐름을 이해해 보았고요. 그리고 문제 풀때 계속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역을 알리는 노력입니다.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랑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부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고유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자랑거리를 살펴보면 그 지역을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희가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할 때 이런 한려해상 국립공원, 통영 3도 수군통제영, 통영 동파랑 벽화마을, 통영 멸치 요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멸치 선생님도 그때 보고 놀랐는데 그때 윤희가 말했잖아요. 멸치의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 냉동실에 있는 그 조그만한 멸치가 아니다. 그거는 건조한 말린 멸치다. 실제로 낚으면은 손끝에서 손목까지는 된다. 과장 조금

못해서 그렇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선생님도 신기해서 보고 있었는데 기억나죠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역의 자랑거리를 보면 그 지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 누리집이나 SNS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상징물, 마스코트 캐릭터, 상징 마크 같은 것들이 있었죠. 다음으로 다양한 관광 상품, 그리고 생산물로 기념품,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굿즈가 상품이라는 뜻의 영어예요. 그래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라는 것.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열어 지역을 알린다. 보령, 머드, 축제, 이런 것들, 지역 축제들, 우리 함께 유니와 공부했었잖아요. 이 내용들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지역을 알리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일이 왜 중요할까? 지역을 알림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경제 등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선생님, 경제 발전 말고 성장은 안 되나요? 성장도 되겠죠? 발전이나 성장 써주시면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술형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쓸수 있는 것은 이 경제 발전, 경제 발전, 경제 성장 부분 잘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지역 소개하기입니다. 뭐 어떻게 소개할까? 당연히 대표하는 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소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개할 내용에 따라 적절한 소개 무엇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죠. 소개 방법이라고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법 써 주었고요. 그리고 지역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 나왔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해 보자. 한번 이해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김포시가 있다. 그런데 뭐, 경기도 김포시를 알리고 싶은데, 지역을 소개하고 싶은데, 무엇을 주제로? 경기도 김포시 중에서도 우리, 그래, 경기도 김포시의 국가유산으로 하자. 정했죠? 그리고 방법. 아무래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나는 그래. 안내도 만들기를 통해서 소개를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알맞은 자료 만들기. 안내도. 김포시의 백지도. 지도를 두고 각각의 장소를 표시해주고 간단히 설명을 써주는 과정. 자료 만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소개, 발표까지 해야 완벽하게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요 과정 흐름, 각 단계의 이름을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하자. 어떻게 이해하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의 예를 두고 선생님은 경기도 김포시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은 써보는 거예요. 뭐 우리 지역에 무엇? 뭐 나는 그래 안내도 만들기 그리고 만들어야겠네. 발표 소개까지 해야 되겠구나.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혼자 힘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이 과정 쉽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있을 거랍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중요 개념들 다뤄보았고요. 개념만 다루고 끝이라고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또 상윤쌤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1번부터 오늘은 14번까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지역 문제가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 지역 문제를 줄줄줄 문장으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윤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뭐, 지역 문제, 그래, 핵심 키워드, 불편, 갈등,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때 훨씬 더 쉽게 풀수 있고요. 사실, 지역 문제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 혹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 사전에 나와 있는 뜻 그대로 똑같이 써라고는 문제로 낼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줄줄줄 암기해서 내는 문제는
요즘 출제 경향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지역 문제를 가리키는 제시문이구나.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문제풀이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풀이 강의는 뭐 사실 뭐 개념 강의만 듣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단순히 1번, 4번, 상근쌤 4번 정답 동그라미 다음 스킵 10초, 10초 넘기기 이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익히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 문제 푸는 습관을 잘 들여놓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요. 다음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관련 있는 지역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이 그림 무엇입니까?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소음이죠. 다다다 지금 귀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역 문제? 소음 문제와 관련이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택 문제, 주차 문제, 시설 부족 문제, 인구 감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그림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중에서도 뭐 주택 문제 정도는 잠깐 뭐 설명해 주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낡은 주택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낡은 주택에서 사는 게 위험하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주택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살 만한 주택의 수가 부족하다. 이것도 주택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집과 관련된 문제를 주택 문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많이 헷갈려해서 방금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소음 문제. 다음 3번입니다. 대화를 읽고 알수 있는 유찬이가 지역 문제를 확인한 방법. 지역 문제를 확인한 방법인데 누구? 유찬입니다. 하율. 조사를 해보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 유찬,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한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직접 현장에 방문했습니까? 답사했나요? 아니죠. 지역 주민을 만나 직접 질문했습니까? 아니죠. 시청 누리집. 우리 지역과 관련된 신문기사? 신문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한다. 시청 누리집. 정답 4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5번. SNS를 방문한다. SNS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빠르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별표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특히 뭐 학교의 단원 평가나 쪽지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은 잘안 나오고요. 주로 좀 전국 단위의 큰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 엄청 이게 뭐 4학년 문제지만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들도 문제를 낼때 서로 여러 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계속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이 여러분들 나중에 6학년, 뭐 5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풀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고요. 단순한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런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풀이 방법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쳤고요. 우리 친구들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통계자료 문제가 나와 있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하나씩 비교해 가며 풀어보는 거죠. 평소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미리 정리해 보자면 이런 자료 분석을 하는 문제. 통계자료가 나왔다. 일단 제목부터 보자. 그리고 나서 선택지와 번갈아 가면서 하나하나씩 보자.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과연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윤쌤을 잘 보자고요. 오늘 진짜 이 문제만 잘풀수 있어도
아주 성공적인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자동차 수와 주차 공간의 수 통계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 뭐요 모양 다이아몬드 동, 세모 동, 별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 개인 주차 공간의 수, 공용 주차 공간의 수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아하니 각 동마다 뭐 쉬운 예로 들어서 뭐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동마다 자동차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모 세모동이 자동차가 가장 많네요. 그런데 개인 주차장 공간이랑 공용 주차장, 이거는 개인이 쓰는 거고 이건 아무래도 함께 쓰는 주차장이겠죠. 300개, 700개 합치면은 뭐한 1000개 정도 되겠고, 합치면은 없음이니까 600개, 합치면은 몇 개죠? 1300개. 이거 계산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이거 몇 개죠? 600개. 600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무엇이다? 각 동마다 지금 1200대나 있는데 주차 공간은 1000대? 좀 부족할 수 있겠네. 주차할 곳이 없을 수 있겠어. 900대인데 600? 여기도 그러네. 1500대나 있는데 공간은 1300대. 800대인데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600대. 모든 동이 지금 주차 공간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 보면서 알맞은 것 보도록 할게요. 1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 1000대를 세울 수 있지만 자동차 수가 1200대입니다. 충분합니까? 아니죠. 부족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말. 2번, 불법 주차가 주차 문제의 원인이다. 불법 주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주차 문제의 원인은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의 수가 부족하다. 그렇죠. 지금 자동차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전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세모 세모 동은 시간대별로, 에?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5번. 주차 문제로 인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은 별표 별표 동이래요. 이거 알수 있습니까? 아니죠. 알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굳이 더 깊이 탐구를 해보자면 별표 별표 동 어떻습니까? 800대인데 600대의 공간? 그럼 200대가 지금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볼게요. 다이아몬드 동 900대라는 차가 있는데 600대만 주차할 수 있대요. 300대가 지금 주차를 못해서 고생하겠죠. 그러면은 단순히 이 자료만 봐도 별표 별표 동보다는 다이아몬드 동이 조금 더 주차가 힘들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3번이다.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통계 자료가 나왔을 때는 먼저 무엇부터 보자? 제목부터 보자. 제목을 보아하니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 풀때 어떻게? 그냥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 보고, 비교해보고, 이거 보고 비교해보고, 비교, 비교, 비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혹시 이해가 안된 친구들은 EBS 누리집에서 한번더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고요. 혹은 내가 누리집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되감기에서 한번더 풀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우리 교재에서 가장 훌륭한 문제다. 이렇게 선생님은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문제 무엇인지 묻고 있고요. 지금 보아하니 캠페인 활동, 다회용기 쓰고, 재활용품 내용 나왔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나왔네. 그러면은,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실천하면, 그렇죠.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관련된 키워드들을 통해서 쉽게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에 나타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지금, 띡!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 자동차가 너무 빠르게 운전하고 있지 않는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해달라고, 어디에? 그렇죠. 공공기관 누리집, 뭐, 시청이나 구청 누리집에 민원을 올리면 되겠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해주세요.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7번. 지역의 공원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공원 규칙 안내문을 붙인다. 그렇죠. 안내문을 붙이면 사람들이 읽고 공원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2번.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우리 지역 사람들만 쓸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3번, 쾌적한 공간 만들자. 캠페인, 좋은 방법이 됩니다. 4번,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하기.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깨끗하게 쓸수 있겠죠? 5번, 정해진 장소에서만. 그렇죠. 여기저기서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을 먹고 그 음식에 관련된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면은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들어갈 말.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대화 타협,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 타협. 정답 2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와 타협. 2학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역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인지 묻고 있고요. 지금 학생 대표, 공사장 대표, 시청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들이 각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해결 방안,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는 뭐 시간 조정, 공사장 대표는 사전에 안내 드릴게요. 시청 공무원, 밤늦게까지 공사하는지 단속하겠다.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고려해서 방음벽 설치하자. 서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답 무엇이다? 해결 방안 탐색,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확인 단계라고 하기엔 너무 단계가 지나왔고요. 문제 확인 이미 끝났잖아요. 공사 소음, 원인 파악, 원인 파악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무엇을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있고요. 결정, 지금 결정되었나요? 서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결 방안 실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10번 문제.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어느 단계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정 문제 나왔으니 우리는 이해한 대로 적용해 보면 되겠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어떻게 장단점을 비교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합니다. 장단점 분석하고 보완할 점을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방안 정하기.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해결 방안 결정하기, 니은이 되겠죠. 정답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정한다, 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했던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연결해 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의 명칭을 암기했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했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했으면 풀수 없습니다. 이해를 했다면, 아, 우리는 장단점 비교해서 정하는구나. 해결 방안을 결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니은으로 정답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 요 방법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11번입니다. 지역 문제 해결. 옳지 않은 태도. 1번. 다양한 입장과 의견 존중해야 되겠죠? 해결할 때까지.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대화, 타협, 참여 계속 나오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해야 되겠죠. 누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 찾아서 비교해 봐야 되고요. 장단점 비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 그렇죠. 실천도 중요합니다. 주민 모두가 지역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그렇죠. 방안, 해결 방안이 정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정답 2번으로 정할 수 있었고요. 12번입니다. 기사에 나타난 지역 문제 해결할 방안 한 가지. 기사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아무 곳에나 세워져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문제의 예가 되겠군요. 길을 걷다 보면 방치된 킥보드 피해야 되고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서 어떻게 빠르게 킥보드를 타면서 부딪힐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단속한다. 이런 내용 써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법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0: 차량에 타는 사람들을 단속한다면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뭐 캠페인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도 정답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13번입니다. 지역을 알릴 만한 우리 지역의 특징으로 볼수 없는 것을 묻고 있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지역의 특징, 지역의 역사, 그렇죠.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징, 지역의 문화, 그렇죠. 우리 지역만의 문화가 있으면 알릴 만한 가치가 있겠죠. 지역의 생산물, 그렇죠. 지역을 알릴 만한 우리 지역의 특징 볼수 있고요. 뭐 보성, 녹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청송, 사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역의 자연환경, 그렇죠.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뭐 예를 들면 바닷가가 있으면은 뭐이 바닷가를 어떻게 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유명한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초등학교 수는, 그렇죠. 관련이 없겠죠.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선택해 보았고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진과 관련이 있는 지역의 고유한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보령의 머드 축제군요. 보령 머드 축제 윤희가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진과 관련 있는 지역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령, 서해, 황해에 있는 도시로서 머드, 갯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 정답 5번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무엇? 도착 만점왕입니다. 방금 봤던 내용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그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 문화, 생산물 등을 함께 즐기는 이런 행사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문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주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풀어봐 주시길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떻게?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맛있는 라면을 드시고 있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라면 있어요. 여러분, 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라면을 좀 먹으면서 시작해볼까? 네, 아빠의 희망 마라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것, 이야기의 구조 파악하기. 이제 정말 많이 봤죠? 정말 친근하죠?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아빠의, 예, 아버지래. 아빠의 희망 마라톤 앞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자, 발단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아빠가 어디에 출전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네, 피식 웃어주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랬죠. 자,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참가 신청서를 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이야기 끝나기 전에 바로 2단계에서 멈췄었어요. 네. 뭘까요? 필립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죠.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엄마는 뭐라고 해요?

마이클 아저씨랑 뭐 자동차 타고 갔는데 뭐 아직 안 왔네.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전개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딱 예, 끝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피식 웃거나 무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 단계 왔을 때는 아빠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빠가 보이지 않아.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렇지. 예, 필립이 그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 텔레비전을 켰죠. 왜? 혹시 아빠가 마라톤을 하러 가셨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혹시 중계방송에 아빠가 보일까? 이런 생각으로. 왜? 아빠가 안 보이니까. 필립은 리모컨을 눌러 만화 영화 채널로 돌렸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아빠가 어떻게 마라톤에 그 참가를 해? 이 말이죠. 그날 밤이 늦도록 아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어요. 누가? 예, 엄마가. 역시 엄마야. 물론 아빠가 마라톤에 출전할 거라고 하니까 피식 웃긴 하셨지만. 자, 걱정이 된 엄마는 마이클 아저씨네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마이클 아저씨도 집에 없는지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두 남자가 어디 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네.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하고 추측하는 거죠.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왜 그랬을까? 2년 전에도 아빠는 말 없이,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마이클 아저씨와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이번에도 2년 전처럼 말 없이 나갔다가 며칠 있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아빠는 여행을 다녀와서 엄마와 필립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여행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대사, 인물의 이 말, 보시면 좀 찡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그 앞부분에는요, 아빠가, 야! 뉴욕 마라톤이 별거냐? 그냥 출발했다가 결승전에 딱 골로는 끝이야! 막 이랬잖아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도전 정신 있고 막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만 보였잖아요. 그런데 봐요. 아무 말 없이 예, 친구하고 3일간 여행을 다녀온 뒤에 하는 말 보세요. 우울증 치료에는 여행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이 우울증 누가 앓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아빠가 예, 이렇게 우울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거죠. 찡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읽는 순간. 하지만 아빠가 집을 비운 지 이번에는 3일째가 아니야. 잘 봐요. 여기 3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3일까지는 어떻게 좀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전력이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다다다다. 4일째가 된 거야. 못 참아.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4일째가 되자 엄마는 눈에 띄게 초조해졌어요. 불안한 거죠. 이 초조하다는 얘기는 불안한 그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자, 이거 말 보세요. 이 초조함을 그대로 이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마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그 인물의 마음 또는 뭐 성격 이런 것들은 그 인물이 내뱉는 말이나 행동으로 알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초조한지 이 말로 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실종 신고하려고 수화기 앞으로 다가갔어요. 자, 초조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말과 무엇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왜 우리 수학에 2 곱하기 2는 4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국어의 곱셈이야. 구구단이야. 구구단. 곱셈이 아니고 구구단. 그냥 그 인물의 마음, 뭐 성격 이런 것들은요. 이 말이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치 공식처럼. 네. 자, 아마 아니야. 이런 적은 없었어. 이런 적은 없었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 실종 신고를 해야지 하고 수화기 앞으로 갔어요. 예, 전화기 앞으로 갔다는 거야. 이렇게 딱 들어서 귀에 대는 부분이 수화기잖아요. 마침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와, 드라마 같아.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디? 띠리링! 이러면서 딱딱 바뀌었죠. 네. 엄마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다. 짜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딱 끊었을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전화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분명히 아빠와 관련된 전화일 텐데? 뭐 이러면서. 자, 여기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아우. 이 작가 아주 머리가 좋아. 왜? 여기에서 딱 전개를 여기서 끝마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절정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긴장감이 높고 또 가장 갈등이 두드러진 곳 어디라고요? 절정이라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계속 얘기했으면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그렇지? 그리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절정. 예, 긴장감. 긴장감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갈등이 두드러진다. 그런 곳이다. 바로 절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절정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 산꼭대기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이제 산꼭대기 올라갔으니까 뭐만 남았어? 내려올일만 남았어. 절정! 결말. 이렇게. 예,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부분은 어디다? 절정 부분이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될까? 어떡해! 뭐 이런 부분. 이게 바로 절정 부분이다. 결말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 절정 부분은 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엄마는 전화기 앞으로 갔지만, 이제 수화기를 들려고, 수화기 앞으로 이제 딱 갔지만, 전화가 걸려왔어. 그리고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어! 그리고, 네? 뭐라고요? 정말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어떻게 돼요? 뭔데? 빨리 말해봐. 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봐봐. 아주 영리해. 작가가. 답을 안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어버려. 아, 영리해.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절정이에요. 예, 네, 산꼭대기 절정. 네, 곧 가죠.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자 필립이 물었어요. 필립도 궁금한 거야, 우리처럼. 뭔데, 엄마? 무슨 전화요? 그랬더니, 야, 진짜 영리해. 엄마가 여기 아들이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해. 야, 이런 장치가요, 예, 작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장치가. 그냥, 아빠가 말이야? 하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입을 딱 다무는 거야. 엄마가. 엄마는 대답도 하지 않고 필립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야, 무조건 와. 이 말이죠. 이 단계는 필립아, 지금 절정 단계야. 우리가 더 끌어야 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의 낡은 자동차 뒷좌석에 필립을 밀어 넣었어요. 정말 절정이지 않습니까? 절정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필리바, 어서 앉아라. 이게 아니야. 뒷좌석에 빨리 타. 무조건 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절정의 그 특유의 긴장감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필립이 기억과 같이 반응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요. 그럼 그렇지. 이게 뭐예요? 아이, 필립, 너 아빠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에이, 됐어. 아빠 마라톤 안 나가셨어. 그러고 이제 만화 영화로 채널을 돌린 거죠. 자, 기억과 같이 반응한 까닭은 뭐예요? 아빠가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 무시했다 그랬잖아. 예, 그렇죠?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뭐. 하고 이제 다른 곳을 보는 겁니다. 아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우울증을 치료해줬다. 마이클 아저씨와는 아는 사이다. 그치? 아는 사이니까 같이 여행도 갔겠죠? 집을 비운 지 3일째까지 연락이 없었었어요. 그쵸? 2년 전에 말없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뭐 우울증 치료에는 여행이 최고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뉴욕 마라톤이 열린 날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건 뭐예요? 1번이죠. 엄마의 우울증을 치료해줬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빠가 집을 비운 지 4일째가 되었을

만들 때 엄마가 한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래요.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다. 필립을 시켜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고 뉴욕 센트럴 파크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로 향했다는 말은 없는데, 예, 사실은 요 뒤에 있어요. 예, 뒤에 있는데 여러분 교재 보이죠? 교재 한번 뒤에 이렇게 딱 보세요. 있네. 예, 그러면 돼요. 자, 물론 뭐 앞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는 없지만, 예, 뒤에 교재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도 한번 보세요. 자. 엄마가 하는 행동으로 알맞은 거, 실종신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때 맞춰서 전화가 왔죠. 뉴욕 센트럴 파크로 향했습니다. 아, 이거 절정 단계라서 안 알려준 건데, 문제에서 가르쳐 주네? 그죠? 예, 그냥 뒷좌석에 밀어 넣었는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여기로 갔군요. 뉴욕 센트럴 파크로 갔습니다. 아빠를 향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러나는 엄마의 말과 행동을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마음, 초조한 마음이지. 왜 초조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바깥으로 내 보여줬어요. 자, 무엇?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야. 아무래도 이상해. 예. 이말 그대로 베껴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잘, 뭐, 좀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요? 아예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예, 엄마의 말 그대로 써 넣으시면 돼요. 또 어떤 행동을 했어요? 실종 신고하려고 수화기 앞으로 다가가는 행동도 했습니다. 뭐, 발을 동동 굴렀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 내용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는 뭐 성격을 읽을 수 있다. 예. 마치 구구단처럼, 뭐 이렇게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급히 달려간 곳은 4일 전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던 뉴욕 센트럴 파크였다. 엄마는 운전을 하면서 말했어요. 자, 아까는 얘기 안 하더니 막 운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필립, 아빠가 정말로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대. 필립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말요? 그런데 뉴욕 마라톤 대회는 이미 끝났잖아요. 4일 전에 마라톤에 참가한 아빠가 감동. 오늘까지 뛰고 있단다. 여러분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아빠와 엄마의 약속 무엇이었어요? 참가하면서 더하기. 완주까지 하겠다고. 야, 꼭꼭 약속해. 이 장면이 있었죠. 완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뛰고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마라톤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대. 아직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말이야. 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 선수가 누굴까요? 바로 필립의 아빠가 되는 것이죠. 아빠가 완주를 하기 위해 오늘까지 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빠예요? 그럼 누구겠니? 엄마는 센트럴 파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급히 뛰었다. 필립도 뒤처질 새라 허겁지겁 뛰어 엄마 뒤를 따라갔다. 조직위원회 사람들이 마라톤 골인 지점에 결승 테이프를 다시 설치해 놓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누가 뛰나 보다? 아니죠. 이 완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는 이 결승전 테이프는 누구만 끊을 수 있어요? 우승자만 끊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4일 동안 계속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결승 그 테이프를 다시 설치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필립도 엄마 뒤를 따라서 이렇게 허겁지겁 가고 있어요. 이 긴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긴박감이야. 허겁지겁 막 가. 결승 테이프가 막 설치가 돼. 긴장감이 막 오는 거죠. 과연 우리 아빠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 궁금하죠? 이게 긴장감인 거예요. 이게 절정이야. 절정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느라고 가슴이 터지는 거야. 그만큼 재밌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절정의 특징이에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꽤 많이 모여 있었다. 잠시 후저 멀리서 누군가 나타났다. 두구두구두구. 반원형으로 휘어진 도로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정말 아빠였다. 아빠는 양 주먹에 가죽 보호대를

눈물을 터뜨렸다. 필립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뜬채 아빠를 쳐다보았다. 양팔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상상해보세요. 양팔로 바닥을 디딜 때마다 아빠의 팔 근육이 불끈거렸다. 네, 상상해 가세요. 네. 이렇게. 이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불끈 하고 있겠죠. 막 이렇게. 응? 이렇게. 이 근육이 이게 붉어지면서 온그 힘을 여기다 다 쓰는 거야. 그쵸? 응. 아빠의 머리와 얼굴은 이미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랬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빠는 마침내 결승 테이프를 끊고 골인했어요. 자, 어떤 약속을 지켰어요? 완주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누구와 약속했어요? 엄마와 약속했어요. 엄마는 그걸 안 거죠. 내 남편이 완주하겠다고 나와 약속을 했어.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이런. 오 마이 갓. 얼굴을 감싼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터뜨려요. 그리고 아빠는 결승 테이프를 끊고 골이네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직도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대요. 누구예요? 아빠죠. 그레네오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아빠는 자전거 타고 달렸다. 아빠는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했다. 아빠는 하루 만에 마라톤을 완주했다. 아빠는 출발한 지 4일 만에 마라톤을 드디어 완주했다.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허둥거리는 모양. 필립의 모습이죠? 필립.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허겁지겁. 이렇게. 허겁지겁. 조급한 마음으로 몹시 허둥거리는 모양. 그래서 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마구 허겁지겁 주워 먹었다. 막 이렇게 또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결승점을 향해 다가오는 아빠를 보며 엄마가 느꼈을 감정. 오, 이런. 이거잖아요. 자, 어떤 감정이 맞을까요? 화가 났어. 4일 동안 안 들었단 말이야! 막 이런 이걸까요? 안도감. 감동적인. 무관심함. 자, 감동적인. 요거는 금세 이해가 돼. 내 남편이 나와 했던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구나. 내 남편 대단하다. 근데 안도감은 뭘까요? 예. 여러분 봐요. 엄마가 그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초조함이었단 말이야. 아빠가 왜안 들어오시는지 걱정한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아빠가 위험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느라고 그동안 계속 달리고 있었던 거야. 이걸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무사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도감이죠. 자, 그래서 나. 그리고 다. 네, 요거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헉헉거리며 마이클 아저씨가 가져다 놓은 의자에 몸을 기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빠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아빠는 손을 저어 기자들의 질문을 막아내더니 조직위원회의 담당자를 불렀다. 오, 보세요. 이게 지금 아빠는 내가 아빠라고 생각해봐. 너희들 어? 감정을 이입해봐. 자, 열심히 완주를 했어. 사람들이 나에게 막 다가와. 그럼 무슨 말할 것 같아? 뭐 질문을 하면 네, 저는 그동안 뭘 했고요. 막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이 아빠는요,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도요, 손을 저어서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를 불렀대요? 조직위원회 담당자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야. 웃으면서 기쁜 거죠. 웃으면서 물어봐요. 뭐야? 제 기록이 뭡니까? 그렇지. 아빠는 남의 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는 거야.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기록으로 완주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나에게는.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재빨리 기록을 받아 적었어요. 담당자가 말하니까, 오, 4일 동안? 12시간 막 이러면서. 완주한 기분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이한 말씀.
요거 요런 말 있습니다. 띄어쓰지 않아요. 그냥 붙였어요. 한 말씀.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네.

한 말씀하고 됐습니다. 한 말씀이면 됐어요.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좀 말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비로소 아빠가 엄마와 필립을 발견했어요. 가족을 발견한 거죠. 아빠는 필립과 눈이 마주치자 필립을 향해 또 찡긋 윙크를 보냈어요. 아, 싱긋 웃더니 찡긋 윙크를 또 보내요. 어우, 멋진 아빠죠. 기분은 최고로 좋습니다. 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기분은 최고로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마디만 더 해달래요. 한 말씀 한마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짧게 좀 간단하게 더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말이죠. 약속을 지켜서 기분 좋아요. 한 말씀 더 해보세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명언이 나오는 거지.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자, 이 말이 기자들 말에 이제 기자들 마음에 이제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환호성 지르며 박수를 또 해주는 거죠. 자, 아빠의 말에 기자들은 물론 둘러선 사람들이 와! 환호성 지르고 박수도 쳐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마쳤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출발은 내 마음대로 안될수 있어요. 그렇죠? 딱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야. 딱 태어났더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즉,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거나 또는 내가 결심한 대로 내 꿈을 이뤄 나가느냐는 자기에게 달린 거죠. 그게 끝이에요. 그쵸? 자, 어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엄마와 필립이 아빠에게 달려가자. 아빠가 양팔을 벌려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아빠 몸이, 엄마와 필립은, 아빠라고 혹시 내가 읽었나요? 잊어주세요. 네. 엄마와 필립은 아빠 몸이 으스러지도록 꼭 껴안았다. 예, 아, 참, 보기 좋네요. 그날 엄마와 필립이 끌어안은 건 그냥 아빠가 아니었다. 그럼 어떤 아빠일까요? 꿈을 이룬 아빠. 도전을 한 아빠, 그다음에 약속을 지킨 아빠, 뭐 이런 아빠가 되겠죠. 필립의 아빠가 뉴욕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을 찾았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4일 12시간 17분 18초. 선생님, 혹시 이 18초 안 쓰면 틀리나요? 에이, 틀려요. 예. 국어는 은근히 정확한 과목이야. 수학만 정확하지 않아. 예. 국어는 은근히 이런데 까다로워. 예, 그러니까 걸린 시간 그대로 게다가 뭐라고 했어요? 찾았으라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랬어요. 국어는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어. 이런 면에서 찾았으라고 했으면 그냥 찾아 쓰세요. 중간에 이거 안 쓰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네. 자, 이야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가치. 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가치죠. 네. 자, 이야기에서 전하려고 하는 가치를 찾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시오. 어디서 끝마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아빠의 말로 보아, 아빠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 자, 아빠가 완주했을 때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저는 어떤 노력을 했고요. 뭐 이랬나요? 제일 처음 무엇을 알고 싶어 했어요? 내 기록. 아빠의 기록을 알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보다는 내가 스스로 목표한 목표? 내가 마라톤에 출전한 이유? 네. 거기에만 집중한 거야. 내가 이 마라톤을 왜 출전했어요? 완주하려고. 완주했어. 그러면 기록이 중요하겠지. 온전히 나에게만 관심을 둔 거죠. 평가 안 중요해. 남을 이기려는 태도 안 중요해. 예. 포기하지 않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장면 이후 예상되는 필립의 마음 변화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 변화. 자, 이거 우리 상급생이 필립을 놀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는 아빠가 나 마라톤 나갈 거야, 대회 나갈래 그랬을 때 무시했어요. 그리고 상급생이 놀렸을 때는 막 아빠가 창피하고 속상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변화됐어요. 자,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원망할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아빠의 기록을 창피할 것이다, 자랑스러워할 것이다죠? 네. 원망하고요, 무시했고요, 아빠를 부끄러워했어요, 아빠를 창피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고 나서요, 인상적인 장면, 즉 머릿속에 딱 남는 장면, 이런 뜻이에요. 예, 머릿속에 딱 남는 그 장면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쓰시오. 이거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아빠의 모습이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라면 문제입니다. 아빠의 희망 마라톤 이야기 구조에 맞게 내용을 간추려서 빈칸에서 볼래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아빠가 뉴욕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말을 들은 가족은 피식 웃었죠. 그런데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자 엄마는 경찰 신고하려고 했고요. 띠리리리. 아빠가 마라톤을 완주했고 가족과 꼭 껴안았답니다. 줄거리 끝. 네.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방에 남겨두겠습니다. 내가 잘 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나도 마라톤을 한번 해볼까? 완주면 되지, 뭐. 완주, 완주, 완주.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90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자,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꼭 이제 어휘력을 보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즐겁게 강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안전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건강과 안전 관련된 어휘들이 꽤 많죠. 중등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그래서 세 시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자, 공부할 순서는 어휘 소개하고 마무리 퀴즈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문장과 핵심 단어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듣고 따라해 보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이제 watch out가 되겠습니다. watch out 이렇게 되죠. 자, watch out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다의 뜻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명령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길을 여러분들이 신호등을 갖다가 빨간불에 건들려고 하면 부모님이 혹은 어떤 어른이 watch out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고요. 자, 무슨 뜻일까요? used,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나요? warn. 아유, 우리가 앞쪽에서 조심하자라고 해서 다루어 드렸던 자, 그런 단어인데 여기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warn은 수여의 개념이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경고해 주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warn은 사물 목적어 앞에 of를 꼭 붙여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warn,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붙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수요의 개념이 있으나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동사로 warn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언어는 뭐다? 반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셨던 내용들을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0: 이렇게 반복해주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경고해주다로 번역하지만 이 5분 어때요 여러분들? 해석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될 동사 warn의 전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위험이나 혹은 사고 따위를 경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고나 위험이 어떤 거예요? seems like, seems likely. likely는 뭐라 그랬어요? likely는 형용사로 주로 쓰여서 뭐뭐 할 확률이 높다. 요런 의미인데요. 얘가 부사 자리에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인가요? probably,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발생될 것 같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사고나 위험을 누군가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해서 주로 명령문에서 많이 쓰고요. 조심하다, 주의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tch out 이라고 하면 자 조심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Watch out for children running into the str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길 안쪽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for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wait, look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떠올리세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어떻게 쓰죠? 나를 기다려. 그럼 어떻게 되죠? Wait me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Wait for me 이렇게 쓰죠? 나를 좀 봐. 어때요? Look me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Look at 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지 않은 언어예요. 근접 언어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가까운 근접 언어는 문법적 체계나 시스템 자체도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먼 나라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wait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써요? wait for me 라고 해서 일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봐. 타동사예요. 근데 look me 라고 안 써요. look at me. 마찬가지로 watch out도 뭐뭐뭐를 조심하다 라고 하면 watch out childre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watch out for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굳이 따지면 문법적으로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인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조심하다 이렇게 하는 모순이 생기는 그런 일부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wait for, look at 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어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watch out for A. 그러면 A를 조심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그 방 안에다가 넣어두시면 실수하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번의 watch out은 자,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까지 자, 주의하셔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breath. 자, breath. 이렇게 발음하죠. bre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breath. 뭔가요? the air. 공기입니다. 뭐죠? you take. 당신이 take는 여기 취하는 거죠. 어디로? into your lungs. lungs는 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굳이 따지면 뭐 건강과 관련된 그런 단어일 수 있는 거죠. lung은 폐입니다. 그다음에 send out. 내보냅니다. 어디로부터? 당신의 폐로부터. 뭐 할 때? when you breathe. 아우 잘 걸렸어요. 이게 명사라고 하면 이게 동사입니다. 숨쉬다. 자, 보통 동사를 만들 때 쓰는 어미들이 뭐 FY도 있고 그 다음에 IZE, ZE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건 특이하게도 뒤에다가 E를 하나 붙여서 동사가 됩니다. 당신이 숨쉴 때 자, 폐로부터 내보내거나 폐 안으로 빨아들이는 공기를 말해요. 그래서 breath라고 하는 단어는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쉬는 숨을 말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breath라고 하는 거예요. breath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take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take a breath라고 하면 숨을 쉬다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take 동사를 쓰니까 아예 take a breath 전체를 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여긴 deep이 나와 있으니까 긴 숨을 쉬다. 요런 요 정도를 말하는 걸 거예요. 자, make sure는 수거입니다. 뭐뭐를 확실하게 하다. 수거예요, 수거. 자, make 다음에 형용사 sure가 왔는데 하나의 타동사 취급하죠. 자, 무엇을요?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라. 당신이 긴 숨을 갖다가 자, 쉬는 것을 확실하게 해라. 뭐 하기 전에? before going under water. 됐어요? 물 밑으로 가기 전에. 자, 긴 호흡을 하고 들어가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disease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어휘 시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illness나 disease 같은 단어는 여러 번 등장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 단어고 자, 두 개가 거의 유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disease.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에요? affect는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형용사절이고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사람, 동물, 혹은 식물. 그러니까 생물이네요. 모든 생물체에 영향을 끼치는 질환을 우리가 자, disease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여러분들 뭐 병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뭐 질병이라는 단어도 있고 질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영어로도 그 정도 뉘앙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isease라고 하는 단어도 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단어는 그런데 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스펠이 아주 유사한 단어가 하나 있죠. 이거는 자, S가 C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disease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disease라고 하는 단어는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명사예요. 자, 다행인 것은 요거는 중등용 단어지만 요건 고1용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단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그, 우리가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두면 쓸모 있다니까요. 연관 어휘로 스펠이 저렇게 비슷한 단어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정리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실게요. The disease is spread. 자, spread는 뭘 주목해야 되죠? 자, 3단 변화가 spread, spread, spread. put, put, put, cut, cut, cut처럼 a, a, a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pp로 쓰인 것이겠죠.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수동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퍼집니다. 확산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mosquito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mosquitoes라고 하는 이 mosquito라고 하는 단어는 중등용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더니 이것도 중등용 단어가 아니대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중등용 단어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mosquito라고 하면 모기죠. 그래서 그 질병이 모기에 의해서 확산이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자, 저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단어로 가볼게요. 야, 이 단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wound라고 하는데요. 자, 무슨 뜻입니까? injury는 부상이잖아요. 사실, injury 같은 단어도 요 다섯 개의 소개 단어 중에 넣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런데, 마침 또 등장을 하니까 잘 됐습니다.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예요. 부상이니까. 그런데 그 부상이 유발이 됩니다. 자, 언제요? 바로 when. 칼이나 혹은 bullets. bullets는 여러분 총알이에요. 총알. etc.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cuts the skin 되겠습니다. 바로 피부를 갖다가 cuts, 자르는 거죠. 찢는 거죠. 이럴 때 유발되는 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상 상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로도 쓸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동사의 뭐 사전적 정의는 또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타동사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상당하게 하다, 누구누구를 상처 입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 발음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운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운드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저 운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윈드가 되겠습니다. 바람이에요. 윈드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구불구불하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윈드라고 읽지 않고 와인드라고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불구불하다에 WIND는 wind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 wind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wind가 과거형이 되면 winded 이렇게 규칙 동사처럼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때요?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처, 부상의 운드와 발음이 달라요. 자, wind, 구불구불하다의 과거 동사와 분사로 자, WOUND가 쓰일 때는 wound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읽는 방식이 사실은 관습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읽을 뿐이지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graph라고 할때맨 마지막에 F 발음 나잖아요. graph. 이것도 fish가 될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혹은 이게 발음이 안 나고 그냥 P로 발음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발음을 우리가 따라서 쓰고 있지만 거기에 법칙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로나 강 등이 구불구불할 때는 wind, wound, wound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전반적으로 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여기 어때요? 이건 어떻죠? 자, 상처 입히다, 부상당하게 하다는 wound, wounded, wounded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발음과 정체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셔야겠다.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Doctor checked the w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자, 체크했습니다. 자, 뭘 찾기 위해서? 바로 sign, 징후를 찾기 위해서. 무엇의 징후입니까? Infection은 이미 했죠, 우리? 자, 우리 시간에 한번 다뤘던 단어입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감염의 징후를 찾기 위해서 상처를 점검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로 갈게요. tragedy. 자, 어떤 뜻일까요? bad event. 나쁜 사건이래요. 뭘 유발하는? 커다란 슬픔을 유발하는. 그리고 어때요? 종종 누군가의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나쁜 이벤트랍니다. 뭘까요? tragedy. 비극 되겠습니다. 혹은 비극적인 일을 말하죠. 자, 이 단어도 건강 안전 관련된 단어로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상담이 주어지고 있는데 those는 people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 그 비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어떻게 받았어요?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의 뜻이죠. 그래서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those는 people의 의미로 쓰였을 때 반드시 수식어구를 동반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넘어가서, 자, wound부터 한번 해볼까요? 상처입니다. tragedy, 비극, watch out, 조심하다, breath, 숨이고요. disease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로 가죠. 비극적 사건 뭘까요? The tragedy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상처가 뭘까요? wound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배우신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for children running into the street. breath, breath.

0: Make sure that you take a deep breath before going underwater. Disease. Disease. The disease is spread by mosquitoes. Wound. Wound. The doctor checked the wound for signs of infection. Tragedy. Tragedy. Counseling is being given to those most immediately affected by the tragedy.
1: 자, 여러분들 오늘 어휘 다섯 개 건강 관련, 안전 관련된 것들 살펴봤어요. 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0: 따라간다며?
1: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연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법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1: 만약에 안 자르면 세타.
0: 세타 죽습니다.
2: 에? 돌지 않는다고요?
0: 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1: 유라 씨.
3: 네.
1: 무슨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요?
3: 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궁금하시죠? 무슨 책인지.
1: 무슨 책인데요?
2: 혜리님이 쓴 책입니다. 여전히 헤엄치는 중이지만.
1: 아, 진짜 유라 씨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 정말 뭔가 위로가 아, 필요하고 뭔가 충전이 필요할 때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감동받았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네.
1: 열심히 썼습니다.
4: 진짜 이제는 작가님이시죠, 혜림 씨가.
2: 네. 혜림 작가님.
4: 그러니까.
1: 부끄럽습니다.
4: 아니, 근데 멋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쓸 생각을 하셨어요?
1: 제가 원래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언젠가는 좀 써보고 싶다라는 좀 막연한 꿈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2: 네.
1: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3: 와, 혜림 작가님 축하합니다.
4: 대단해요.
1: 감사합니다.
3: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진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인도네시아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뭔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1: 그러게요. 뭔가 시작한다는 게 참 설렌 일이지만 또 그만큼 두려움이 큰 일인 것 같아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겠죠.
3: 그렇죠.
4: 맞아요.
1: 창민 씨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아니 특히 또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전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취업하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1: 네.
4: 막상 사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 시작점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3: 그러니까 막막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4: 예. 궁금하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법학자 지용님이라고 합니다.

0: 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먼저 떠오르시나요?
1: 정의로움.
0: 정의로움. 또
2: 엄중한 뭐 그런 뭐 잣대라고 해야 될까?
0: 엄중한 잣대. 네. 네. 법이 우리랑 멀리 있을까요?
1: 아니요.
0: 어떤 때 여러분들 곁에 있을까요?
1: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그 운전할 때 네. 그런 뭐 신호 지키는 것 네. 그것도 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법은 사실은 우리들하고 매우 밀접해서 여러분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태어났음을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결혼하는 것도 민법의 규정이 있고요. 네. 사망하시면 그것도 다 등록, 민법상의 상속이나 유류분 증여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아까 심판, 엄정함 이런 얘기들 하기 쉽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긴 뜻이 법이고요. 예, 법을 하는 저희들끼리는 이게 약자로 쓰면 상수변에 갈 것자라서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수면이 평평해지죠? 네, 네. 그것처럼 모든 분쟁을 평평하게 균형 잘 잡히도록 해결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균형이 잘 잡힐까요?
3: 아, 현실은 있습니다.
0: 네. 네. 편치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 얘기 한 가지만 드리고 지나갈게요. 네. 버티컬 리밋이라고 이 영화에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 자신의 자녀 둘 피터와 애니를 데리고 산악대원들하고 같이 암벽 등반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다른 대원의 실수로 이 친구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순서가 다 역전이 돼버리고 아버지가 맨 밑에 있게 됐는데 자일이 흔들려요.
3: 안돼.
0: 네.
3: 잘라야 되는 건가요? 누가 희생해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저희가 법과의 현실 사이의 불균형의 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까지 다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자일이 흔들리는 걸로 봐선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 동생 살려야 되잖아. 칼 꺼내서 이 줄을 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칼을 써서 자르면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셋 다 죽을까?
1: 만약에 안 자르면
0: 셋 다 죽습니다.
3: 근데 그 줄을 자르면 살인 아닌가요?
1: 근데 그쵸? 평생 그게 죄책감을
0: 그렇죠. 사실은 버티컬 리밋은 평생 죄책감으로 인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법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칼을 써서 줄을 잘랐을 때 그에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살인죄로 해야 하나? 또는 존속살인죄로 해야 되나? 아니면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자살 방조로 해야 되나? 라고 묻습니다. 이건 앞서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하셨어요. 이 정의라는 걸 살필 때 과연 무엇들을 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늘 엄격한 잣대로 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법이 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수밖에 없다 보니 법에 다 담기지 못한 것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가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각각은 개념마다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호받지 못하던 권리가 이제서 보호받는다거나 그죠? 성평등이나 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있죠.
3: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건 되게 애써서 만든 그림인데요. 네. 저 그릇에 담기지 못한 것들, 저 옆에 떨어져 있는 저 좁쌀알 같은 것들도 실은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될 권리들입니다. 그래서

0: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까지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야 될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론이고요. 잠깐 그림 한 장 보고 지나가실게요. 인지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착시효과인데요. 자, 하트가 돌아갑니다. 네. 어느 쪽으로 돌까요? 오른쪽, 왼쪽?
1: 저는 시계방향으로.
0: 시계방향, 네, 오른쪽.
2: 저도 네. 오른쪽으로.
0: 오른쪽.
2: 왼쪽인 것 같은데요?
0: 왼쪽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잠깐만, 눈 잠깐만 감아보실래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쉬고 눈 떠보세요.
2: 오른쪽으로 잘.
0: 오른쪽으로.
1: 네.
0: 네.
2: 오, 아까 왼쪽이었는데 오른쪽으로
0: 오른쪽으로
2: 보냈어요.
0: 돌아요? 네, 그럼 다시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왼쪽으로 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떴어요. 네.
1: 지금은 왼쪽으로 도네.
2: 그렇죠. 그러네요.
0: 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눈 감아 주실래요? 양쪽으로 돈다라고 생각해 볼래요? 하나, 둘, 셋 떠보세요.
2: 매지가이가 될 것 같아요.
1: 되게 혼란스러워요.
0: 네.
2: 정답은 뭐죠?
0: 얘는 돌지 않습니다.
2: 에? 돌지 않는다고요?
0: 네, 돌지 않고 그 자리에서 쟤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1: 그냥 저 혼자 떠버린 네? 거네.
0: 네.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믿기보다는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겸허하게 세상의 진실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새롭게 한번 열어가 보자라는 뜻으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파이어 운동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 파이어 운동이요? 예.
0: 들어보신 듯도 파이어 하면 무슨 뜻일까요?
2: 불이요.
0: 불, 네, 그거 말고 또 뭐도 있어요.
2: 뭐 열정적이다.
0: 아, 네, 그
1: 잘리다.
0: 잘리다.
2: 잘리다.
0: 네. 아, 은퇴시켰다.
2: You're 네. fired.
0: You fired.
2: 오, 네. 그 fire예요?
0: 네, 맞습니다. 이 파이어 운동은 선진국의 젊은 층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빨리 은퇴시킨다라는 뜻으로 파이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네. 조기 은퇴하고 나중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겠다라는 운동으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오히려 빠르게 나 스스로를 주체가 되도록 해보자. 이런 운동으로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 동향의 발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청년 창업 기업이 그 25.8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포브스 아시아가 뽑은 30세 이하 그 리더 기업의 국내 청년 스타트업이 15개 이상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 걸로 보자면 앞서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의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시작을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 테슬라의 사주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마치 유리 조각을 씹으며 그 구덩이로 빠져드는 걸 지켜보는 심정으로 매일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어려운 스타트업을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법률적인 상식으로 풀어가는 얘기들을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많은 분들이 요즘은 스타트업에 진출을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1: 관심이 많아요.
0: 그쵸? 공적기관이나 또는 예술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상황이신 거고요. 그렇지 않은 IT 기업, 그러니까 IT를 공부하고, 어딘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스타트업에 들어가거나 또는 스스로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스타트업은 뭘까요? 스타트업이 뭘까요?
2: 저는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생각이 나고요.
0: 네.
2: 뭔가 말, 단어 그대로 스타트, 뭔가 새로운 거를
0: 그쵸.
2: 시작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3: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차고도 또

0: 부르기도
1: 아,
0: 하고
1: 맞아요. 그 유명한.
2: 그렇죠.
0: 요즘 네. 뭐 제일 엄청 큰 회사긴 하지만 또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뭐 그런 사람 말도 네, 얼굴 생각나고.
2: 얼굴책. 네. 네. 얼굴책. 예, 맞습니다.
0: 네. 네.
1: 스타트업 하면 도전.
2: 그렇죠.
1: 아, 도전,
2: 도전
1: 정신.
2: 열정. 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죠?
1: 네.
2: 자, 보통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 창업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 메타버스 얘기 잠깐 드렸는데 요즘 10대들, 미국의 10대들의 80%가 일상생활을 메타버스에서 지낸다라고도 하고 와. 우리나라 오늘 포탈에는 메타버스 사이트를 열었더니 전 세계 2억 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일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기술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죠. 그리고 이것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신생의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누리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뭐 익숙해졌습니다만 최대 검색 서비스 업체가 구글인데 여기도 스타트업들을 계속 인수하면서 성장해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 스타트업의 일생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 브랜스컴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아이디어 개발 과정. 네, 그렇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려면 어렵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 동안 겨우 개발을 해놓으면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 또 투자도 받아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악마의 계곡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악마의 계곡.
2: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경쟁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악어와 상어떼가 해파리떼가 몰려들어서 나를 파먹는 다윈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거쳐야지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 끝에 가면 다시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도 각오를 하셔야지만 스타트업을 생존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1: 스타트업이 얼마나 어려우면 악마의 계곡이라고 그쵸.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네. 표현이 생겨났을까요?
2: 네.
1: 제가 맞습니다. 듣기로는 보통은 두 번 정도 실패를 해야 네. 성공한다는 그건,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2: 그건 굉장히 좋게 얘기한 거고요.
1: 아, 잘 되는 게요?
2: 네. 네. 브랜스컴에 의하자면 100개의 기업 중에 1개의 기업 정도가 이렇게 사업화와 그 글로벌화를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악마의 계곡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이런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벤처 기업이란 소리랑 같이 써요.
1: 아, 네. 같은 뜻인가요?
2: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혁신성을, 사회적인 혁신성에 대해서 높이 사지만 지속 가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무적인 수익이 매우 높은 걸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 기업이란 소리도 들어봤고 소셜벤처라는 네. 소리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자세히는 몰라요.
2: 아, 네. 사회적 기업은 어떨 것 같은가요?
1: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기업.
2: 네. 옳습니다. 네.
1: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2: 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하는 것 대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재무적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업태들을 지켜본 정책자들이 아 그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걸로 가야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소셜벤처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1: 소셜벤처.
2: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수익도 내는 재무적 수익과 혁신성을 같이 가져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있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지원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1: 뭔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아, 그럴까요? 네. 네. 이쯤 되면 대체로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아 저희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 한명 합조회사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1: 맞아요.
2: 그런데 그것과는 구분을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는 보통은 출자와 소유 방식으로 나눈 구조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렇게 소셜벤처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0: 그러면은 스타트업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뭐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1: 유니콘 기업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0: 네네.
1: 보통 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네. 네. 그 다수의 유니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들을 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서 모바일 차량 예약 시스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끄러움을 아, 네. 많이 겪었던 회사도 있죠. 그다음에 외국 여행 가실 때 호텔 안 가고
2: 아,
1: 그죠?
2: 맞아요.
1: 그죠? 아. 숙박 공유 서비스도 유니콘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들었고요. 아까 일론 머스크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우주 발사체 그죠?
0: 그죠.
1: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전부 다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꼽히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배달 열심히 하는 어느 곳.
0: 맞아요.
1: 그죠? 그 보통 푸드테크 분야라고 얘기하고요. 네.
0: 그런 민족이죠.
2: 어제도 사용했습니다.
1: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빠르게 가져다 줍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고요. 핀테크 분야에서도 토, 뭐 이렇게 네. 해서 알고들 계실 것 같고
2: 맞아요.
1: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그 이런 종류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네.
2: 되게 많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3: 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1: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젊은 층들이 고용 동향에 있어서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들을 보자면 한참 점증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었어요. 굉장히 상승폭을 보이다가
0: 네.
1: 이들도 한계에 다다라서 지적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체감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체감 기술력의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로 봐서는 앞으로 스타트업이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성공한 기업들만 보면 사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나도 좀 하면은 저 기업들처럼 이렇게 뭔가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0: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스타트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네. 네. 장애들이 제법 많고요. 이 장애를 정부 차원에서도 없애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제일 커다란 장애로 드는 게 제도적인 규제 억제 그 규제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 과한 표현으로 신제품을 새롭게 만들고 이것에 대해 그래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하는 시스템과 동일한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지만 인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샌드박스라고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편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규제들을 네. 최대한 없애주고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위험만 제거해주는 이런 제도들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0: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는 소셜 벤처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같은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1: 네. 그 소셜 벤처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소셜 벤처 인증에 대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 기업한테나 그럼요.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요.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지원 정부 정책 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끼리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 메뚜기 기업이라고 지원금만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개발은 적게 하는 이런 종류의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창업을 하신다

0: 스타트업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원금의 경우에 정부 정책이 그 무분별하게 지원이 된다면 그게 사실은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1: 그러네요.
0: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은 상당히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도 하려면 본인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생태계 조성서부터 뭘 해야 될지 업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기업 100개 있으면 하나 정도 성공한다고 하셨는데, 실패 확률을 줄이고 좀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0: 저희가 보통 그래서 린 스타트업 전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지금이 아닌 미래를 살아본다. 우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실
1: 미래.
0: 때, 그 세상에 뭐가 빠져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걸 글로 적는다. 그리고, 글로 적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100명에게 보여본다. 100명에게 보이는 걸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저는 권장하지 않지만 폴그레엄은 공동 창업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권장을 안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를 등록하고요. 투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이거 출시했습니다.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자들이 계속 그걸 쓰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고요. 계속 쓴다면 참으로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나면 스타트업으로 안착이 가능해지고요. 매주 5%씩 성장하도록 목표치를 갱신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0명 이상이 쓰질 않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1: 처음부터 다
0: 계속 반복해.
1: 쉽지 않다, 정말.
0: 어렵습니다.
2: 어렵지만 그거를 열심히 해야 실패 확률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한 번에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0: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1: 지금 성공한 기업들도 초반에는
0: 전부 다
1: 그런
0: 겪어온
1: 실패,
0: 일들입니다.
1: 그렇죠, 있었을 것 같아요.
3: 다 성공자들이시네요.
0: 공유경제의 숙박업으로 유명한 곳도 궤적을 3번 이상 돌았다라고 합니다.
3: 3번 이상이요.
1: 그럼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하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진 않아도
0: 물론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발전시켜 가고 또 다른 것들이 뭐 없을지 여기서 요만큼만 달라지면 혁신적인 기업이 되거든요. 꾸준한 노력이 필요로 하죠.

0: 대체로 여기까지를 오늘 우리 스타트업 만드는 처음 입문처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1: 뭔가 처음에는 그냥 열정적으로 스타트업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지금 취업 준비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 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적인 법이나 아니면 제도나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2: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스타트업이 실패 확률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도전하기가 망설여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해보지 않는 것보다
1: 맞아요.
2: 솔직히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네.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기 전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좀 추천을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예. 지금 성공한 기업들도 사실은 그런 과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취준생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사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뭐 제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걸 들으면서 뭐 실패도 분명히 직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용기를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3: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좋게 얘기를 해줬고요. 잘 준비해서 법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잘 살피면서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도전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제 강의는 충분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UFO가 괴롭히고 있다고
1: 좀 이상하다.
3: 하다 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1: 하지만 후회하시진 않으시죠?
3: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그야말로 정의로운 직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직장을 만들어 가시는데 초석이 되셨으면 합니다.

0: 법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1: 만약에 안 자르면 세타.
0: 세타 죽습니다.
2: 어? 에? 돌지 않는다고요?
0: 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3: 어? 오늘도 뭐야?
4: 왼 보기에 있는데요?
3: 그런가 막 공연할 때 막 이렇게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2: 오늘 무슨 공연 준비인가요?
5: 그러게요.
4: 와. 오. 뭔가 음악인의 그런 바이브가 느껴졌어요.
3: 근데 이게 왜 있지 여기?
5: 그러게요. 웬 북 북은 처음.
6: 김미 김미 나오.
0: 우와 무슨 소리?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들 북 되게 재밌게 치시던데요?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치셨어요?
3: 그 국악 공연 같은 거 할 때 네. 쓰는 그런 북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2: 뭔가 학교 종이 땡땡땡 느낌으로 이제 강연 시작하기 전에 알림 소리.
3: 네.
4: 알림 소리. 연관되어 있는 북인 것 같아요.
0: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림 소리인 것 맞고요. 오.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했었을 때 쓰던 것이고 오늘의 주제랑 연관이 있어서 얘가 여기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잠깐 스트레스 푸셨긴 했는데 보통 직장 생활 뭐 또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4: 맛있는 거 먹어.
0: 먹으면서
3: 중요하지.
4: 그것도 좋죠.
2: 좀 자연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끄고 좀 뭔가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곳에서 좀 쉬고 그러는 거죠.
0: 여행 가기.
3: 요즘에는 사실 그게 많이 기회가 없긴 하지만 해외여행
0: 갔을 때
3: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2: 가고 싶다.
0: 그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고 있는데요. 그 혹시

0: 많이 만나셨을 텐데,
1: 맞아요.
0: 거기에 웬 여인의 조각상 같은 것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2: 자유의 여인상?
0: 그건
2: 자유의
0: 미국에
2: 여인상. 아,
0: 가시면
2: 미국에.
0: 아는데,
2: 죄송합니다.
1: 글쎄요, 뭐, 조각상 굉장히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떤 여성 조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0: 그 천칭 같은 거 또는 칼을 들고 있는, 네. 이렇게
1: 아.
0: 형상화 시켜드리면,
1: 이렇게 가리고 있고,
0: 네, 눈을
1: 이렇게.
0: 가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했지만, 나라마다도 형상이 틀려서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많이 본것 같긴 한데.
0: 그 조각상의 이름이 뭘까요?
1: 그거 아닌가요? 그,
0: 네.
1: 유스티티아.
0: 맞습니다. 유스티치아. 네,
2: 오,
0: 정의의
2: 그렇지요?
0: 여신입니다. 네.
2: 정의의 여신.
0: 정의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뭘까요? 왜 정의의 여신은 들고 있는 천칭과 칼을 들고 있을까요? 그것이 각각 뭘 상징할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2: 공정함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0: 오,
2: 그러게요. 뭔가
0: 엄정함.
2: 판결
0: 네,
2: 찍었습니다.
0: 정확해요. 네, 맞습니다.
2: 판결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0: 그치.
2: 해달라고
0: 네,
2: 그런
0: 맞습니다.
2: 뜻이죠.
0: 그 말씀을 쭉 이어가자면 사실은 유스티치아는 정의의 여신인데 판결을 할 때, 그리고 사안들을 살펴볼 때 어떤 종류의 편견도 없이 공정함과 형평성을 가지고 정의롭게 엄정한 판단을 한다라는 취지로 천칭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이 천칭과 칼 대신에 법전과 천칭을 들고서 법에 근거해서
1: 네.
0: 정의로운 판단을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정의의 여신이 유럽의 광장들에 서 있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 제법 보죠? 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어떤 건가,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만든다든가 CEO가 되셨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가 볼까 싶습니다.
1: 네.
0: 우리 사회, 특별히 직장 내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법상식 접근해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1: 네.
2: 네.
3: 다스칼레, τι είναι δικαιοσύνη?
4: Αφού το ίσο είναι μέσο, φαίνεται ότι και το δίκαιο είναι κάποιο μέσο.
5: Όσοι έχουν διαφορετική αξία να τους μεταχειρίσει διαφορετικά. Αυτό εννοείς, δάσκαλε.
4: Ναι, σωστά. Ο καθένας παίρνει το μερίδιο που αναλογεί στην αξία του. Έτσι γίνεται η μοιρασιά. Αυτό είναι δικαιοσύνη.

0: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사회 혹은 조직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및 집단 간에 일어나는 불일치 또는 불가양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등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것이 표면화돼서 대립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싸우는 상황을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옴부즈만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 옴부즈만.
2: 저는 처음 들어요.
1: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1809년도 스웨덴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었습니다. 의회의 대리인이었다가 시민의 대리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옴부즈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09년도 시작된 이 옴부즈만 제도가 2009년도에 200주년을 맞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옴부즈만 기구들이 200여 개 이상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럼 옴부즈만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0: 여러분들 혹시 행정심판 소송 이런 얘기는 익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옴부즈만 제도는 종전에 있었던 사법체계들 속에서 권익구제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이 딸려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하기가 대단히 힘든데 이걸 모두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신속하고 간편하고 비용도 안 드는

0: 있는 것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라는 것에서 찾아내기 시작한 게 바로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은 민이나 관 어디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서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정 권고를 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시정이란 뜻이 제가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은 강제 집행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법에서의 결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중에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할 거고요.
1: 맞아요.
0: 억울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시정 시정 권고라는 소리, 권고라는 소리는 강제력이 있지 않고 이거 너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거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이거 이렇게 바꿔보지 않을래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해서 스스로 곰곰이 살펴보니 되짚어보니 잘못된 것이 맞네. 고쳐야 되겠네라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그래서 매우 민주적인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 때문인지 전 세계적으로 헌법 기관화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요. 직무상 매우 높은 독립성과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일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2: 교수님께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권익 규제를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옴부즈만의 제도의 산 증인이신 교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또 있죠. 맞죠?
0: 뭔가요?
3: 즉석볶이 청소입니다.
0: 저를
2: 되게
0: 긴장시키시는데요?
2: 컬러풀하게.
3: 저희가 옴부즈만 그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기서 모아가지고요.
0: 좋습니다.
3: 이 질문으로 저희가 청문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0: 네, 하시죠.
2: 하나씩 뽑으면 되죠.
0: 오늘부터 저한테 질문을.
4: 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직장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0: 법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완벽하지 못한 것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메울 수 있는, 혁신을 할수 있는 제도가 옴부즈만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2: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과 가장 황당했던 또는 힘들게 처리했던 민원은 무엇인가요?
3: 진짜 궁금해요.
0: 네. 어느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접 조사권이 있으니 당연히 요구하시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UFO가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3: UFO?
0: 밤 12시 넘어서 혼자서만 당신의 집으로 직접 조사를 나와 달라고 요청하시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2: 이상하다.
0: 이상하죠. 네. 집 나간 아내를 찾아달라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네. 그리고,
2: 황당하네요, 정말.
0: 네.
4: 정말.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4: 방금 또 말씀해주신 그런 답변 중에도 있긴 한데, 옴부즈만 일의 매력과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0: 네.
4: 라고.
0: 힘든 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4: 네.
0: 이건, 양쪽 당사자로부터 전부 욕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3: 중간 역할.
0: 그렇죠?
2: 되게
0: 네.
2: 어려운 거.
0: 관과 민, 그리고 민원인이 상대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 이 제도 때문에 억울해요 하는 분과 이 제도는 이렇게 유지해야 해요 하는 분들 사이에서 둘을 다 만족시키고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해야지 일이 맞춰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돌멩이를 맞을 수 있다. 네. 이게 가장 커다란 고충이고요. 보람은 권익구제의 천병이죠. 그리고 균형을 잡는데 옴부즈만 같은 일을 할수 있는 어떤 직역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옴부즈만은 사법과 행정의 불신에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 불신을 신뢰로 돌릴 수 있는 일이니 그거 이상의 보람이 없습니다. 네.
3: 살아계신 그 정의의 여신이세요.
0: 저말 이렇게 하고 일 잘못하면 돌멩이 맞아야죠. 네.
3: 옴부즈만 일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이유는?

0: 는 대체 무엇인가요?
1: 뜯어 말렸음을 어떻게 아세요?
0: 왠지 이야기만 들어도
2: 맞아요.
0: 예, 저도 가족이라면 뜯어 말렸을 것 같아요.
1: 네. 단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물정도 몰랐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제가 눈물 닦아줄 수 있을 거고 하면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2: 하지만 후회하시진 않으시죠?
1: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인 건 맞고요.
0: 그래도 교수님 같으신 분이 딱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제 저희처럼 알게 되고 또 다른 이제 같은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 실은 제 평생의 꿈이 옴부즈만으로서 한 획을 긋는 것, 권익구제 부분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것,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바람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옴부즈만들이 무척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보람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어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무척 짧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보완 개선해 갈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것처럼 저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일로서 옴부즈만 교육을 할수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0: 와,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화이팅.
1: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예리한 질문들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를 통해서 사실은 미미한 존재이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갈증이 표출됐을 때 이걸 어떻게든 봉합하고자 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직역이 존재한다. 이 직역이 바로 옴부즈만이고 많은 분들이 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서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하는데요. 한 대는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고요.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놓고 주차를 해놓습니다.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0: 둘다 도둑 맞지 않을까요?
1: 가져갈까요, 차를?
0: 네, 보닛을 열어놨으니까 뭔가 가져가지 않을까요, 둘 다?
3: 저는 얼핏 들은 적은 있는 것 같긴
1: 아,
3: 했는데,
1: 네네, 예.
3: 그 창문을 깬 차는
1: 네.
3: 금방 이제 사람들이
1: 네,
3: 아, 이제 깨도
1: 맞습니다.
3: 되나 하고 했다고
1: 맞습니다.
3: 들었습니다.
1: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보닛만 열어놓은 차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까지 깨놓은 차의 경우에는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배터리도 가져가고 라디에이터 털리고 이러면서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들이 다 털려버렸다라고 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 깨진 유리창을 보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1: 그렇죠. 아주 사소한 방치. 사소한 무질서가 커다란 범죄 행위까지 연결되는 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죄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닛만 열어놨을 때는 누가 고치려고 하나 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깨졌다라는 것 때문에 아, 저거는 누군가가 버려둔 것이야.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실생활에 도입한 도시가 바로 뉴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TI 그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를 CPI라고 하고요. 그걸 매년 발표를 합니다. 2020년도 발표는 180개 조사국 중에 3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부패 인식 지수 부분에선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94년도에 성수대교
2: 태어났어요.
0: 태어났습니다. 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성수대교 붕괴 사진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 예, 띄워드릴 텐데요. 이 대형사고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영화죠. 영화로 되게 유명한 건데 타이타닉.
4: 네.
1: 정말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이 사고들에 대해 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공통점은 아무래도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는 거.
1: 네.
3: 사실 또 이거에 관한 그 프로를 전 또 본 적이 있는데.
1: 아하. 네. 네.
3: 그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전조 증상이 일어났었는데
1: 네?
3: 이제
1: 네?
3: 그 이사들 수뇌부들이 그런 걸 이제 감추고 이제 은폐하려 하고 이제 알지 네. 않으려 했기 때문에
1: 네.
3: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힌트를 네. 무시했기 때문에 힌트를 네. 지나쳤기 때문에
1: 그렇죠.
2: 놓쳤기 때문에 그런 네.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1: 네, 그걸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리 법칙은 실은 한 보험회사 직원이 그 누계를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예요. 산업재해들의 경우에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개의 그 작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전에 300개 정도의 징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300개의 징후가 보일 때 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면 대형사고 한 가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 이거 사소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같이 공유하고 빠르게 그걸 개선해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엇인가 불량이 생기면 내부에서 바로 얘기를 하고 책임 소재를 구명을 해서 개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0: 맞아요. 무서워요.
1: 어느 녀석이 한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두려워서 사실을 숨기고 밖으로 제품을 내보내버리면 기업의 문 밖을 나서면 10배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그게 만약에 고객의 손에 들어가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되게 되면 10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라고 그래서 1대 10대 100이라는 소리도 하고요. 페덱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아는 게 힘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아셔서 이 말에 맨 처음 하신 분은?
2: 프랜시스 베이컨.
1: 네, 맞습니다. 네, 네. 지혜로운 분들. 자. 근데 과학혁명에 중요한 기여를 한 프란시스 베이컨이 남긴 명언 중에 정말 손꼽히는 명언인데요. 그분한테도 아픈 흑역사가 좀 있어요. 네 가지의 마음의 우상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함정을 설파하고 영국 고전 경험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이고요. 이분은 대법관의 지위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을 받고 모든 공직을 잃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여러 종류의 법칙을 봤으니까
3: 네.
1: 355 법칙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모 대법관님의 이름을 딴 그 별칭이 있는 청탁금지법.
3: 네.
1: 네. 이곳에서 큰 틀의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부정청탁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실은 금품수수로 자리를 잃어야 했었던 것처럼 금품수수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정청탁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청탁은 인사청탁, 채용청탁 또는 나와 계약청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못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금품수수의 금지의 한 예로 355의 법칙이 있는데 355가 뭘 뜻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355?
0: 세 번 만나서 다섯 번의 밥을 먹고 다섯 번의 디저트까지 허용한다.
1: 네.
2: 좋다.
1: 그게
0: 땅땅땅.
3: 땅땅땅.
1: 세 번만 만나실 거예요. 누구랑?
2: 소개팅, 소개팅.
0: 협업하시는 분과요.
1: 네, 3, 5, 5는. 네.

0: 실은 식사를 하는 거는 3만 원 이내.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일을 같이 하는 분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직무상의 이해관계자들하고는 식사하시면 안 돼요. 네.
1: 진짜요?
0: 네. 그리고 식사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났었을 때 3만 원을 넘지 않게, 이건 공직자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들이 일반 국민들일 수도 있고, 민간 기업일 수도 있으니, 모두가 다 같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식사는 3만 원 이내다라고 생각하시고, 선물은 5만 원 이내다. 네. 대신, 농수산품 등의 경우에는 농가를 어떻게든, 제품들을 조금 더 판로를 확보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농수산품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경조사의 경우에 역시 5만원을 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조화 같은 걸 보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화훼 산업 역시도 사실 위기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화훼를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355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게 혹시 부가세 포함인가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2: 그렇지, 중요하지.
1: 15,000원짜리 정식이 있거든요.
2: 그렇지.
0: 부가세 포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비 처리하시려고 그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영수증에 표시되는 가액으로 보셔야 되니까 부가세 표시대에서 같이 나오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사람이 청렴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렴의 덕목, 우리 쭉 살펴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청렴해지기 위해서 뭐 책임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0: 네,
3: 같아요.
0: 그렇죠. 약속, 책임감, 또,
2: 그리고 또 정직해야 하고, 이거는
0: 네, 맞습니다.
2: 정직해야 하는 만큼 이제 저희가 몸 담고 있는 그런 곳들도 또 공정하다고
0: 해야,
2: 느껴야 되고,
0: 그쵸. 네. 또?
1: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0: 네.
1: 소통하면서
0: 네.
1: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0: 네. 쭉 맥락을 풀어서 보면 약속, 그리고 공정, 책임, 그쵸? 그리고 절제, 배려, 이렇게 얘기들을 들수 있는데요. 각종의 갑질 문화들. 오너일가의 어떠어떠한 잘못된 행동 또는 누군가의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태움 문화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이거 안 가져가면 또는 이거랑 같이 니네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한테는 물건 공급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든지 앞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름이 좋은 곳에 너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다면 최저 시급 받지 말아야지 하며 열정 회의를
1: 맞아요.
0: 요구한다든가 또는 텃세를 부리는 케이스들도 대단히 많죠. 너 여기 처음 왔지? 여기는 우리들이라는 곳인데? 라고 하며 이거저거 제약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그야말로 정의로운 직장,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무리 말씀처럼 부패와 불공정이 없는 청렴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싶은 정의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사소한 하나라도 방치하면 큰 범죄가 될수 있다. 자그마한 것도 큰 잘못으로 번질 수 있다. 100에서 하나를 빼내면 99가 될것 같지만 그 하나를 빼놓으니 모든 게 털리는 0이 되더라라는 걸 기업을 만드실 미래 CEO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정한 그리고 청렴한 정의로운 직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타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화가 직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안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직장에 나아가고 싶은 직장,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미래의 CEO가 되실 여러분들께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직장을 만들어 가시는데 초석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알고 갔습니다. 오! 좀 어렵긴 했어요.
1: 오!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지는 않아요.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바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0: 법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1: 만약에 안 자르면 세타.
0: 세타 죽습니다.
2: 어? 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0: 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3: 네.
0: 지루하지 않으세요?
1: 아니요. 내 강의 새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0: 그래요.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직장 가기 싫은 때, 뭐 이런 때 있을까요?
2: 그냥 매일 아침이 그 때이지 않을까요? 알람 듣고 일어날 때.
3: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막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아, 이 사람은 좀 어렵다 혹은 불편하다 네. 라고 제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
0: 그런 때는요.
1: 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갈등이 네. 있을 때는 정말 네. 가기 싫고
0: 네.
1: 그리고 오늘 하러 가는 일이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네. 좀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네요. 네. 오늘 강연 시작할까요?
1: 네. 네.
0: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혹은 여러분이 만들어갈 직장이 괴롭힘 문제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90년대 후반 이후에 벤처 정신을 무기로 해서 짧은 시일 내에 급성장한 주요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과 중심주의 그리고 경쟁 지상주의로 인해서 근로자분들의 고통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벤처기업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하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려는 미래 CEO들이 꼭 한 번은 짚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눈 뜨면 출근길이 즐거워지는 행복한 직장 문화를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이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또그 괴롭힘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뭐가 있나요?
1: 맞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도의 통계치로 보자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폭언, 3,571건에 달하고요. 그래서 45%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사상의 부당한 조치, 1,675건에 달하고요. 그 외에 따돌림, 험담 많이들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업무 배제도 있어요.
2: 배제요?
1: 네. 업무를 제대로 주지 않고, 비번을 숨긴다든가, 컴퓨터를 없애버린다든가, 화장실 앞에 가서 근무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들을 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강요가 160건, 차별이 327건, 폭행이 232건, 그리고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요. 시끄러웠던 사연 중에 하나가 왜 군에서 발생한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들도 역시 민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기타 143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걸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정책 과제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근절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려지는 얘기가 근로기준법을 변경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1: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들 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막 찾으세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그건 금지 조항이고요. 근로기준법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로기준법 76조의 2를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만들고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내용입니다. 헌법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도 인정을 하고 있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자아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장의 행태일 텐데요. 이걸 제대로 발현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만들어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 네,
3: 계시는데,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에 대한 그 기준이 뭔지 좀
1: 그렇죠.
3: 궁금해요.
1: 괴롭힘의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 이런
0: 그렇죠.
1: 것들은
0: 맞아요.
1: 굉장히 궁금할 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1: 퀴즈
3: 재밌겠다.
1: 맞춰보시는 걸로?
0: 퀴즈 재밌겠다.
1: 네. 한번 해볼까요?
0: 네.
1: 우리 내일을 여는 인문학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내일은? 라고 답해 주십시오. 네. 예. OX 들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해도 되죠?
2: 네.
1: 네. 일하는 회사 사장의 사모님은 직원들 사이에서 부장으로 불립니다. 회사 직원도 아닌데 회사에 자주 와서 매일같이 폭언과 심하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3: 이건 알것 같아요.
2: 내일은
1: 오, 네.
0: 생각을 합니다.
1: 이미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폭언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3호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직장 내 상급자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텐데 이런 우려 때문에 어떻게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사장 또는 근로자의 사장의 친인척이 무엇인가를 잘못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0: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맞으셨고요.
1: 네. 그럼 예전에는 안 됐었던 거예요?
0: 종전에는 배우자들의 경우까지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여부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논란을 명확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사장 등의 친인척까지도 이제는 다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1: 다행이네요.
2: 그러게요. 네.
0: 자, 다음 문제 해볼까요?
3: 네.
0: 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업무 지시를 하면 무시하고 반발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잠깐 생각하시고.
1: 우와, 어렵다.
0: 네.
1: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0: 후배입니다.
1: 후배.
0: 네. 제가 승승장구하는 후배라고 했습니다. 네.
3: 어렵다. 네.
1: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내일은 해드릴까요?
1: 네.
0: 네. 네. 내일은?
1: 오!
0: 오!
2: 네.
3: X.
0: 네.
1: 좀 어렵긴 했어요.
0: 왜 X라고 생각하셨을까요?
2: 제가 생각하기엔 그 선배 입장에서는 네. 괴롭힘을 당하는 것 정도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봤을 때 이 후배는 뭔가 괴롭힘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3: 버르장머리가
1: 그냥 성격 자체가
2: 그냥 생각해서 괴롭힘 이걸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서 OX가 네. 달라질 것 같긴 해요.
0: 네.
4: 저는 업무 실적, 업무 성과를 갖고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을 준다. 여기에다 기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뭔가 직위나 이런 것도 사실 있긴 하지만 사실 결국은 남들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그 기준점이 좀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네.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니까 그것도 뭔가
0: 네.
4: 개정이 돼서 되지 않았을까.
0: 여기서 한 가지 관계의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사냐 밑에 사람이냐는 지위의 우위를 얘기하고요. 관계의 우위는 승승장구하는 후배라는 소리에서 이 사람은 내부에 굉장히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3: 관계에서 그럼 우위를 네. 선정한
0: 관계의 우위를 점한 사람이 무엇인가 반발하고 괴롭히고 듣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죠. 여기 어디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3: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1: 와. 오, 예.
2: 어렵다.
0: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수적인 우위를 가진 것도 실은 관계의 우위를 갖고 있다. 단순히 지위만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건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3: 네.
0: 이제 마지막 문제 할까요?
1: 멋있다.
4: 네. 되게 명탐정 놀이 같아요.
3: 재밌어요.
0: 강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으시죠?
1: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0: 직장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제출했는데 보안이 필요한 부분 등 명확한 지시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다시 해오라고 지시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2: 이런 경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3: 많을 것 같아요.
0: 많죠. 네. 자, 이제 생각이 끝나셨으면?
1: 네.
0: 네. 내일은?
1: 내일은?
0: 네. X! 근데 유라님은 굉장히 독자적인 행보를 하시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1: 제 생각은
0: 네.
4: 그 사람이 일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0: 네.
4: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없었다고는 하셨지만
3: 그렇죠.
4: 그 사람 입장에선 그렇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 친구가 이걸 못 알아들을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제출하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한 번쯤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완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안 알려주시면 나는 뭘 고쳐야 될지 모르는데 괴롭죠, 마음이.
0: 실제 사례는 얘랑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괴롭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1: 있네요.
0: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그 명확하지 못하지만 그 상사로서도 실은 본인의 업무의 역량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도 있을 수 있어서 본인은 명확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배 입장에서는 자기의 기준으로는 명확한 지시가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안을 계속 해오게 시킨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것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네. 어렵다,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이 부분은
2: 시선이 정말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3: 네. 케바케네요, 케바케.
0: 잘 살펴보셔야지만 그때 그 상황이 단순히 반복적인 지시고 나에게 괴롭힘을 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의 안결성을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 아, 직장에서 우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0: 네, 아까 우리 퀴즈로 잠깐 풀어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적으로 다수냐, 소수냐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연고주의. 아, 나랑 같은 동양이야. 또 나랑 동갑내기야. 나랑 갑장이야. 뭐 이런 연령에 또는 내가 선배인데 이게 민증까봐. 뭐 이런 소리들 많이들 하시죠. 이래서 어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러는 부분들이 생긴다든가 또 학벌 그리고 성별 그런 유교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이유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해당 근무하는 부서가 약간 우위를 갖고 있는 것들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있어요.
2: 아하,
0: 그러면
2: 그러네요.
0: 상대적으로 제가 괜히 날 귀찮게 할지도 몰라 아니면 제가 나의 인사상에 무슨 불이익을 제기할지도 몰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업무 역량에 따라서는 근속연수가 되게 오래된 분. 그죠?
2: 선배님. 네.
0: 넌 이것도 모르냐? 뭐 이러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든요. 또 전문 지식의 정도, 전문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는 노조라든가 이런 데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협의에 들어가 있느냐 않느냐 이런 것이 전부 우위의 판단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야지 관계의 우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랑 피해자 둘 다 해당이?
0: 물론입니다. 행위자는 뭐 사업자라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뭐 이 부분은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근로관계의 형태도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아르바이트인지 뭐 파견 근로자인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일단 행위자와 피해자로 얘기를 할 때는 그와 업무를 같이 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0: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그 사이트가
1: 네.
0: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1: 아, 네.
0: 동료들에 대해서
1: 네.
0: 그런 뭔가 불만 같은
1: 어허,
0: 거를 적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한번
1: 네.
0: 들어봐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2: 뭔가 슬플 것 같다.
0: 네. 직장인 A씨의 사연입니다. 무슨 휴가를 저렇게 자주 감? 완전 민폐 아닌가? 몇 달 전 회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익명 소통 앱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하루 뒤 땡땡땡 회사가 해고 안 하고 모함 이란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을 보고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격한 대상이 바로 저였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저는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 휴가를 몇 차례 썼는데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대부분 불가피한 사정임을 이해해 주었고 회사도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의 익명으로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입에 담기 곤란한 욕설과 가족 관련 신상 정보를 언급하기도 하고 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버려 같은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 싶어서 회사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찾아오면 그때부터 심사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판단대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정말 속상한 사안이죠. 네,
3: 정말로.
1: 안타깝고요. 네. 여기서 우선은 앞서 제가 매뉴얼 한 가지 얘기 쭉 사례 얘기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상에는 보장을 못 받아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바로
0: 딱그
1: 그쵸?
0: 케이스네요.
1: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정부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매뉴얼에 의하자면 익명성이 보장되면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부서의 동료 직원들을 볼 때마다 하루하루가 되게 지옥 같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3: 네.
1: 맞습니다.
0: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했을 것 같고 또저 사람이
1: 누구야?
0: 얘기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막 그런 마음이 들거 아니에요.
1: 이 얘기를 하나로 유럽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서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수동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적극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동 공격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아주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했죠. 그런데 수동 공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괴롭힘을 받는 당사자라고 하면 제가 쓱 들어갔더니 갑자기 말을 멈춰. 오, 그쵸? 그리고 무언가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 얘기는 아닌데 반복적이고 암묵적이고 나중에 책상에 앉아서 또는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얘기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전혀 나라고 특정을 하기 어려운 어떤 종류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해. 또는 내가 일을 하는데 막 성과를 낼만해. 그랬더니 너그일 그만큼 하면 됐어? 다른 데 가. 이렇게 배치를 바꿔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수동 공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3: 그렇죠.
1: 근데 이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보호 조치는,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렇게 사업주가 의지적으로 너 절로 가 또는 옆에 부서로 움직여 또는 아니면 그 잠깐 휴가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먼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교수님,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네. 회사에 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딱 나왔을 때 네. 저희들이 이제 회사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피해자를 위해서.
1: 피해자를 위해서는 일단은 조사 중이면 실은 이 부분이 가해자가 확정이 되고 가해자를 특정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죠? 이 조사 기간 동안 일단은 다른 종류의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근무부서 변경입니다.
2: 아. 네. 피신.
1: 네.
0: 그러니까 좋다.
1: 마주치지 않아야지만 왜 사람이 기분이 상해지면 또는 아까 그
2: 싫어.
1: 말씀 주신 싫어. 내용처럼 누군가가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라고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안 해도 그런 것 같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한다? 마주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근무부서를 변경시키고 근무부서 변경이 아니라면 유급휴가라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 휴가 갈 때 그 급여를 계속 그 받으면서 휴가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가 증명서를 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일단 직장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 장소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으면 심리적

0: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되찾을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1: 정말 속상하네요.
0: 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발생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거엔 한계가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라님처럼 이게 발생을 했으면 사업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요 하는 사업주는 되게 좋은 사업주인 거예요.
2: 진짜.
0: 그리고 진짜. 문제는 사업주가 알게까지 되기 되게 힘들어요.
3: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다 쉬쉬하고 조용히 해서 그냥 뭐.
1: 맨 마지막에 이제 네. 듣는 사람인 네. 거잖아요.
0: 아니, 여러분들, 네. 사실은 이런 종류의 사이버 불링을 넘어서서, 댓글을 넘어서서 근거 없는 비방, 그리고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차마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문제를 외국에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국가적인 이미지를 실추한다든가 또 어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기기 특히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한다라든가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라는 일체의 행위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금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1: 강의를 들으면서 네. 이게 정말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그쵸. 들거든요. 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좀 조치를 미리 취할 네. 수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쵸. 방법 좀 알려주세요.
0: 네,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이 저 겪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면 참 다행인데 네.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준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직장 내 괴롭힘은 한 번에 끝이지 않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 한 녹취를 한다든가 또 요즘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거가 될 걸 많이 수집한다. 서로 알고 있고 얘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한다가 무척 중요하고요. 간헐적으로 그걸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이렇게 녹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당사자가 되시면 그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녹취나 녹화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모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직장에 고충상담관을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법에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저 친구가 알면 사실 이 내부에 다 퍼질지도 몰라. 이건 워낙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1522-9000번으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전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게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음 수순에 뭘 해야 될지 또는 정서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안정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것들까지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인간은 옳은 행위를 하면서 옳은 사람이 되고 절제 있게 행동하면서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용감한 행위를 하면서 용감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일로 좋아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제비 한 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바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그리고 괴롭힘이 없는 좋은 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습관화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어 가실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CEO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사회, 밝은 사회를 기대하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 읽어들 보시죠. 모두 동이 물러버리고 휙 지나가시죠. 어떤 종류의 문화활동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 로그인 기록, 그리고 뭘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인데요.

0: 법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1: 만약에 안 자르면 세타.
0: 세타 죽습니다.
2: 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0: 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봅니다. 아,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인가요?
2: 아, 교수님.
0: 그 사이에 우리 미래 CEO가 되실 분들의 여러 가지들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이것까지 짚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걸 조금 재미있게 풀기 위해서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구출될 수 있을까요?
2: 혹시 핸드폰을 갖고 있나요?
0: 아니요.
2: 무인도군요. 죄송합니다.
1: 아무것도 없어요.
0: 네.
2: SNS에 올리려고 했는데.
1: 처음에는 좀 소리를 질러보겠지만 그것도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네.
2: 나뭇가지로 헬프를 만듭니다.
3: SOS.
0: 오, 유사해요.
2: 네.
0: 네.
3: 불을 피운다거나.
0: 자, 스타트업, 그리고 미래 CEO. 뭘 제일 신경 써야 할까라고 유추를 해보시죠. 제가 오늘 이어갈 얘기는 네. 지식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랑 연결시켜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네. 제일 빨리 구출될 수 있는 방법은?
2: 지식재산.
0: 네. 더 괴롭히지 않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2: 네. 네.
0: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 미키마우스를 해변가에 크게 그려놓으라고 합니다.
1: 진짜요?
0: 네. 네. 미키마우스.
2: 왜요?
0: 네.
3: 왜?
0: 이 미키마우스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그룹이 있죠.
3: 그렇죠.
0: 오모모사.
3: 네네. 네.
0: 이곳에서 빠르게 나를 구제해서는 특허소송을 저한테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2: 네?
0: 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응사에서는 미키마우스가 있는 그림을 보자 바로 달려가서 어떻게든 구제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나의 특허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0: 그 온라인으로 일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가 온라인상에 존재를 하는데요. 이 개인정보는 정보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힘이죠.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때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나 사기나 이런 것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개인정보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1: 개인정보, 뭐
0: 어허,
1: 주민번호라든지
0: 네, 맞습니다. 네.
1: 그게 더좀더 나아가면은 뭐 본인 그 통장
0: 아, 네, 계좌번호.
1: 계좌번호라든지 혹은
0: 네.
1: 뭐그 잔고의 그 숫자라든지
0: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분이라서.
2: 훔쳐갈 게 많군요. 개인정보, 뭐, 막 서류 작성할 때도 개인정보에 그,
0: 그쵸?
3: 맞아요.
2: 뭐, 아, 그, 뭐, 이렇게 로그, 그, 사인업 할 때,
0: 네.
2: 홈페이지
0: 네.
2: 가입할 때도
0: 그렇죠.
2: 개인정보 동의
0: 네.
2: 다 해야 되고.
0: 자,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2: 네.
0: 유라님은 더 예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3: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3: 그 구독자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유튜브 계정 비밀번호.
0: 맞습니다.
4: 아주 위험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진짜네.
0: 개인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통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명도 그럴 수 있고요. 주민번호도 그럴 수 있고요. 또그 여권번호도 해당 사항이 있겠죠. 자동차 등록번호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집주소. 그래서, 보통 주민등록번호도 뒤는 이렇게 지우고 하시는 것들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그게 그 자체로서는 금방 식별은 안 되지만 다른 정보들과 결합을 시켜서 쉽게 식별이 되는 것들을 대체로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우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안 읽어들 보시죠? 사인하실 때
1: 맞아요.
0: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3: 아,
0: 뭐
3: 네.
0: 이렇게 묻는데 우리 그냥 모두 동의 눌러버리고 휙 지나가시죠?
3: 네.
0: 그 쬐끄만 글씨들 안 읽어보시잖아요.
3: 네, 너무
0: 너무 길죠?
1: 모두 동의를 안 하면은 안
0: 안
1: 넘어갈 것
0: 넘어가죠.
1: 같아요. 네.
0: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무엇인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마이데이터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때인지라서 내걸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오늘 시간에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종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개념들로만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개인정보 하면 내 거를 피해를 안 입으면 돼 이랬는데 이제는 나의 정보를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통제 관리할 거야라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보다 훨씬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코로나 위기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동선들도 다 추적당하고 있는 거
1: 아, 맞아요.
0: 아시죠?
1: 네.
0: 네.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정보입니다. 네.
2: 만약에 제가 친구한테 저의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줬는데
0: 네.
2: 그 이야기를 저의 얘기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경우
0: 네.
2: 이런 것도 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0: 네네. 개인정보 침해는 기호나 성향, 또 내면적인 정보, 정신적인 정보도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2: 이게 친구한테 얘기했을 때도요?
0: 친구 얘기는 조금 나누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회사 직장 동료라면, 그리고 그 부분이 실은 다른 쪽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연예인이란 신분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죠? 네.
3: 맞아요.
0: 그래서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사회경제적인 지위 상태, 그리고 교육이나 건강이나 의료 상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고요. 어떤 종류의 문화 활동을 영위하는지,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 로그인 기록, 그리고 뭘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인데요. 이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에게 전달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러나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단순한 친구 사이의 얘기들이다. 이랬을 때는 또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창민님은 저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통장 내역, 뭐 소득 정보.
1: 너무 많이가 앞서갔네요, 제가.
0: 아닙니다. 개인정보 맞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아까 뭐군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3: 네.
0: 그 군대

0: 정보라든가 네. 교육 정보 등 이거 전부 다 개인 정보 맞습니다. 아~ 네.
1: 근데 네. 개인 정보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서 나의 자산 정보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좀 뭔가 자존감을 얻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위법이라고 네. 볼 수 있나요?
0: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는 자기 결정권까지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처럼 나 이거 좀 가지하고 싶어.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퍼지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나누고 있는 건지는 모를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네. 정보 침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 그거는 아닙니다. 보호받을 정보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2: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요즘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또 사회적 이슈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네. 게 개인정보인 것 같아요. 개인정보 네, 보호라는 게. 네. 근데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범위가 점점 예전보다 확대가 되고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그 정보의 수집 능력도 그러니까 빅데이터들 수집도 굉장히 많아지고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알아가는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더 발전을 해서 과거적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졌지만 영업활동의 일환으로도 또는 신제품을 그 만들어내려 하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가 과거적의 고정불변의 개인 특정화된 정보라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옛날에는 프라이버시 보호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해 통제의 권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는 노출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것인지를 정하겠어. 너희가 쓸 때는 나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AI 등이 분석하기 시작을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에서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세 번을 물품을 제가 희망하지 않아도 세 번 정도를 물품을 보내고 나면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쪽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자, 이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나의 정보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고 그래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종전보다도 훨씬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3: 전 그 2021년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아시잖아요.
0: 네, 저도 봤습니다.
3: 아, 다 보셨죠?
0: 네.
3: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속에서 전화번호가 공개가 됐었나봐요. 번호가 노출되면서 이제 문자나 전화 폭탄 엄청 많이 온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될까요?
0: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을 좀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실은 그 노출된 번호가 등장한 게 창작물 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그 현실의 개인인 건지 여부를 잘 모르고 특정화시키기 좀 곤란한 상황에서 창작물 속에 나온 건데 이게 과연 개인정보 보호냐? 그렇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 유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 메타버스 세상에 살 때 네. 자기의 이미테이션서부터 모든 것들을 그 거울 세계라고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왜 그게 그 개인정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반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정보보호위의 결정은 유출은 아니에요라고는 했으나 반응은 아주 뜨겁습니다.
2: 기업이나 또 국가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0: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제약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 훼손들로 이어지고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케이스인데 네. 해킹된 사례들을 몇 군데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이 한번 사이버

0: 해킹을 당한 적이 있죠.
1: 네. 네.
0: 여러분들 전기 안 쓰는 집 있나요?
2: 없으시잖아요.
0: 그렇죠? 이렇게 해킹을 당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여질지 불안하시죠.
1: 그럼요.
0: 국가 차원의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요.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모 은행이라든가 또는 모 카드사에서 고객 정보가 전부 유출돼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심지어 사이트까지 열어서 나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개인정보고요. 여러분들 요즘 흔히 하는 얼굴
1: 네, 얼굴체. 네. 거기서도 네. 발생했잖아요.
0: 네, 맞아, 거기서도 맞아.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죠.
1: 맞아요.
0: 네, 그거로 기업의 CEO가 나와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 또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만나는 데이팅 앱?
1: 네.
0: 네. 이건 지극히 사적인 부분인데 네. 유출되고 나의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상상도 싫은 분야가 네.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모를 정도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정부 그리고 각각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 고민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보호 장치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직장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중요한 문제인데요. 직장에 다니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미래 CEO들이 개인정보 못지않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제인데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취득활동과 보호활동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식재산권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3: 연예인분들도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아셨나요?
4: 연예인도요? 어떻게요?
3: 네, 예를 들어서 가수 김태원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얻은 별명으로 국민할매라는 네. 이제 별명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그걸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수 임창정 씨도 소주 한 잔에 대한 상표 네. 등록을 하셨고
1: 맞아요.
3: 또 아나운서 박지훈 씨, 또 욕망 아줌마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품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여러분들이 실은 정확하게도 또는 어렴풋하게도 다소 다양하게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조금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는 걸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받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업, 과학, 기술, 예술,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상표권, 또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걸 보통 지식재산권 중에 가장 일반적인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화예술 분야의 인간의 창조 행위로 부여된 창작물에 부여되는 걸 저작권이라고 부르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고 또 예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저작권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특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차의 변속기.
1: 네.
0: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성능과 관계된 것들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은 특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 발명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의자 시트라든가 컵 놓는 위치의 변화라든가 차마다 좀 특색이 있죠.
1: 네. 네.
0: 이런 것들은 구조나 형상을 조금 바꿔서 본질적인 기능하고 합치돼 조금은 사소한 기술적인 발견, 발명들이 되죠. 이런 것들은 실용 실현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차체의 디자인은 차들마다 틀리죠.
1: 그렇죠.
0: 네, 이건 디자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0: 차마다 이름이 틀려요.
1: 네.
0: 네. 그래서 얘는 상표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려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권, 저작인적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작인적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인격권은 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저작권은 창작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재산적인 가치, 재산적인 이익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권리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저작인적권은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옆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거나 조금의 기술적인 걸 담아내서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그래도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해주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게 맞다 해서 인정되는 게 저작인적권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네 번까지 강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롭게 생기는 아이디어 기술들이 많아지겠죠.
1: 맞아요.
0: 종전의 걸로 뭐라고 규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납니다. 얘네들을 붙여서 바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식물 중에 새로운 품종을 발견해. 이런 것들도 바로 신지식인데 재산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면 조금은 구체화됐을까요?
1: 그럼 이 지식 재산권을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0: 아, 네. 자,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무엇인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식 재산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재산권이 인정이 되니까 거래가 가능하겠죠. 일단 가치가 부여되잖아요.
1: 저작권료인가요?
0: 네, 뭐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 그 특허권이 될 수도 있고 특허권이 생기면 남들이 내 거를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의 재산권이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것들 권한으로 인정이 됐다, 권리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선 신뢰를 하겠죠.
2: 교수님, 그럼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그게 영구적으로만 꼭 이렇게 그 기간이 정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0: 네, 맞습니다.
2: 기간이 또 있나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뭐 작사를 한다라든지 또 작곡을 한 경우 또그 곡이 히트를 쳤을 경우에는 몇년 정도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0: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식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다 보니 일정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설적 등록을 해서 특허로 출원한 날로부터 몇 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특허권의 경우에는 20년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설정 등록하고 나서 20년 동안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상표권의 경우에는 1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10년인데 상표권은 제가 만약에 상표권을 갖고 있어요. 아까 차로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A라는 브랜드의 차가 10년만 써야 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 그럼요.
0: 갱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작권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베른 조약에 의해서 50년 동안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가 조약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종전에 베른 조약에 의해서 50년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던 돌아온 명작들이 저희 곁에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든가, 네, 데미안이라든가, 헤르만 헤세가 사망하신 지.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이제 자유로운 출판들이 가능하게 됐죠.
2: 와.

0: 지금 기업들은 특허 분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허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1: 아, 네. 특허는 사실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페이턴트잖아요. 특허권을 부여한다라는 뜻으로 특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권은 최초로 특허법이 1474년 르네상스 이후에 북부 이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현되기

0: 시작을 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양수 관계용 기계에 대한 특허라든가, 또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로 삼는 게 영국의 전매 제도. 네, 전매 조례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자동차의 경우의 예와 버금가도록, 종종과 다른 획기적인 발명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특허를 이해하시기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1: 특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뭐 연예인이든지 또 기업이든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특허의 중요성도 그만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0: 네, 그 우리 지금 EBS에 펭수 많이 떴죠?
2: 펭수 펭아.
0: 네,
1: 펭아.
0: 그렇죠. 그 펭수의 모방 출연 때문에도 EBS가 골치를 앓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트롯이 뜨면서 영탁 뭐 음료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렇죠? 몇 가지 일들이 이 상표 출원에 대한 중요성이 종전보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있고요.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은 창민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어서 특허 출원 건수가 매우 늘고 있어요. 1989년도 누적 10만 건에 불과하던 특허 출원 건수가 2019년도에는 50만 건, 그리고 2021년에는 60만 건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아지고 있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덥죽이나 영탁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중소기업들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게 중국에 가면 다 새로운 이름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영업자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이 지식재산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의 수가 1% 증가할 때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매우 속도가 가속화되다 보니 그 종전보다도 훨씬 더더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든가 데이터, 홀로그램,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 재산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말쯤에 그 화상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회 법안이 계류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관심들 그리고 어떻게든 선점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노력들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작권 위반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함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강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법은 도둑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살피면서 현장의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세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되게 더디게 쫓아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시각으로 보면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법을 살펴야지 변화도 끌어갈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부패